0: 아들 참 잘 그린다.
1: 고마워. 각자 아름다운 걸 그리자고 하길래 난 노란 해를 그렸어. 난 꽃을 그렸고.
2: 아름답기로 치자면 내가 그린 게 제일 아름다울걸. 강아지 간식. 냠.
1: 아, 내 그림 잡아.
0: 프랑스 아저씨, 분필 그림은 어때요?
3: 그림은 멋지게 나왔지. 근데 문제는 미니 구조대가 다 날아갔어.
0: 오, 저런. 걱정 마세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1: 이 그림이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친구들이랑 그린 분필 그림을 지키려고 미니 구조대를 불렀나 봐. 그런데 강풍이 불어서 미니 구조대가 전부 다 날아갔대. 그래서 누가 가냐면 마셜. 넌 사다리로 미니 구조대를 무사히 땅에 내려줘.
2: 불제동차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그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니 구조대가 떨어지면 받아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3: 파트롤!

0: 거기서! 막무자는 우리 화계들의 상징이라고!
1: 와줘서 정말 고마워! 거북이랑 토끼, 후티, 켈리! 저기 있어! 칙칙이는 어딨지?
2: 조금 있으면 폭풍우가 올 거야. 최대한 빨리 애들을 구하자. 자, 마셜!

0: 마셜, 켈리도.
1: 응, 알았어.
0: 오, 켈리. 실수, 그물로 받자.
2: 그물?
0: 잘 잡았어. 저스티나, 줄리우스, 바람에 또 날아가지 않게 얘들 우산 좀 걷어줘.
1: 미안해, 켈리. 내가 얼른 내려주려고 했는데 선수를 빼앗겼네. 어? 덤블이 우는 건가?
2: 덤블이 울 리가 있어?
1: 지카르타!
2: 그럼 미니 구조된 전부 다 찾은 거지?
1: 잠깐! 찍찍이가 없어! 찍찍아! 어디 있니? 얘가 어디로 갔지? 찍찍아! 거기 가만히 있어! 라이더 형이랑 커피 구조대를 불러올게! 혼자 두고 그런데 그냥 내가 가서 조심조심 내릴까?

0: 다들 수고했어. 알렉스, 이제 다 데리고 들어가자. 알렉스?
1: 뭐지? 알렉스도 사라진 건가?
2: 라이더, 저기 간판에 있어.
0: 어, 위험한데. 에이, 가보자. 알렉스, 거기는 왜 올라갔어?
1: 찍찍이가 있어서.
0: 알았어. 근데 거기는 위험하니까 꽉 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금방 내려줄게.
1: 가다리. 오, 바람이 좀 센데. 찍찍아, 위험해. 꽉 잡아. 좋아, 알렉스. 이제. 오, 엄마야. 꽉 잡아, 찍찍아. 우와, 저기 아래 좀 봐. 위에서 보니까 우리 그림 더 멋진데?
0: 서두르자! 이쪽으로 갔어! 알렉스, 이제 그 현수막 놔! 바람에 또 날아가지 않게! 마셜, 사다리만으로 저 물탱크 꼭대기는 물이니까 스카이를 불러볼게! 스카이, 헬리콥터 타고 물탱크로 와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걱정 마, 찍찍아! 우리를 금방 구해줄 거야!
0: 바람이 너무 세. 물탱크를 조금 지나간 데서 벨트를 뒤쪽으로 날려보면 어때?
3: 좋은 생각인데, 라이더.
0: 요호!
2: 좋아, 성공이야.
3: 만세!
2: 어, 알렉스, 너 뭐해?
1: 좋은 수가 생각나서. 스카이, 우리 그림 위쪽으로 좀 데려가줄래? 미안해, 형. 찍찍이를 구하려고 한 건데.
0: 네 마음 이해해. 어, 금방 비가 퍼붓겠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4: 다들 다치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다.
1: 하지만 그림을 지키는 건 실패했어요.
3: 그래도 미니 구조대하고 그림을 지키자는 생각은 좋았어.
0: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0: 얘들아 나와봐. 해가 떴어.
1: 우리 그림 괜찮을까?
2: 우리 그림도 잘 지켜냈어. 봐, 아직도 완벽해. 같이.
0: 아, 방금 생각났는데 저 멋진 분필 그림에 아직 빠진 애들이 있네. 커피 구조대는 그렸지만 미니 구조대가 빠졌잖아. 전부 다 같이 이 그림을 구했는데.
3: 혹시 폭풍우가 다시 몰려와서 멋진 그림이 지워질 것 같으면 커피 구조대 불러줘.
4: 무지개 강자를 찾아라.
1: 뜨거운 감자 돌리기 완전 재밌어.
4: 규칙은 다 알지?
2: 음악이 그쳤을 때 공을 가지고 있는 애는 탈락.
5: 아, 이런 나네.
4: 진짜 아까웠어.
6: 가비,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내 보물 무지개 감자를 캐는 날이거든. 땅을 파면 이런 감자가 나올 거야. 미안, 네가 채소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건 먹을 게 아니라서. 관상용이지. 그리고 말이야, 오늘 누가 내 감자 사진을 찍으러 온댔는데 이런 책에 실릴지도 몰라. 그럼 나도 이름을 날리겠지? 맞아, 토마토를 볼링공처럼 큼직하게 키워냈던 그 농부처럼. 자,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책 쓰는 분을 맞이하는 거야. 뭐였지? 이런, 내가 장식한 게 전부 망가졌잖아. 아, 누가 마당을 다 파헤쳐놓고 내 감자를 가져갔어. 라이더를 불러야겠네.
2: 좋아, 이젠 저 셋만 남은 거지. 자, 준비.
3: 어, 미안한데 잠깐만.
4: 이건 탈락 아니다.
3: 아, 알 아저씨, 드디어 기다리시던 그날이 왔네요.
6: 그치, 근데 누군가 몰래 와서 내 멋진 무지개 감자를 캐갔단 말이야. 마당도 이렇게 다 망쳐놓고.

0: 세상에, 심각하네요.
1: 그러게 말이다. 내 감자 좀 찾아줄래? 특이한 채소만 다루는 책을 쓰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0: 큰일이요?
1: 저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사람 같아. 일찍 왔나? 그래, 오늘은 뭔가 예감이 아주 좋은 게 완벽한 감자를 발견할 것 같구만. 이런, 맞아.
0: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대신 잠깐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퍼피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어, 조심해!
2: 감자 같네. 꼭 그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달 아저씨의 무지개 감자가 사라졌대.
2: 어? 어떡해.
1: 우리가 가서 마당을 복구하고 얼른 그 감자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을 띄워서 감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줄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너는 불도저로 저 구멍을 메꾸고 마당에 있는 장식을 원래대로 돌려놔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안녕하세요. 전 R인데 그 특이한 재소책을 쓴다는 분 맞나요?
1: 아, 맞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놀랍고 특이한 재소들이란 책이 화제가 되기는 했죠. 스퍼드라고 불러주세요.
0: 네, 정말 반가워요, 스퍼드씨. 일찍 오셨네요.
2: 너무 일찍 오기는 했죠.
1: 근데 그 신기한 무지개 감자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0: 오, 참 신기하긴 하죠. 그 전에 저희 마을이 참 아담하고 예쁜데 한번 보실래요?
2: 그럴 시간은 없어서요.
0: 잠깐 둘러보는 거니까요. 아마 여기까지 와서 안 보면 후회하실걸요?
1: 전 그냥 감자를 보러 온 건데요.
0: 에이, 그래도 이런 시골길이 어디 흔한 줄 아세요? 이런 황토로 된 길이요. 전부 흙으로 돼 있다니까요. 100%
1: 멋지네요.
3: 알라 아저씨.
0: 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여기 이분은 스퍼드 씨란다.
3: 안녕.
4: 가세요.
1: 안녕.
0: 우리는 잠깐 마을을 둘러보고 올 거야. 갔다 온 다음에 이쁘게 잘 꾸민 마당 장식이랑 멋진 무지개 감자를 보시기로 했어. 금방 구경하고 올게.
3: 네, 잘 다녀오세요.
4: 저희 마을 정말 예뻐요.
3: 어서 가자. 오우, 감자를 대체 얼마나 갖고 싶었길래.
4: 심하다. 그래도 해봐야지.
5: 난 단서를 찾아볼게.
3: 이 정도면 끄떡 없겠는데? 구멍 안도 메꿔자. 최스, 뭐 찾았어?
5: 아마도 이것 좀 봐. 여기 있는 동물 발자국.
3: 농장인데 그게 뭐?
5: 그래, 그런데 이건 닭이나 소 같은 가축이 낸 게 아니야. 물론 염소 발자국도 아니고 너는 범인이 아니야.
3: 드론을 띄워서 이게 누구 발자국인지 추적해볼까? 감자를 훔쳐간 범인 걸 테니까.
5: 그래, 알았어. 드론!
3: 자, 쫓아가자!
0: 그리고 여기가 우리 어드벤처베이의 자랑인 바닷가예요. 이 정도로 바닷가다운 바닷가, 보신 적 없죠?
1: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보단 감자다운 감자거든요.
0: 맞다. 저기는 모래사장이 진짜 부드럽죠.

0: 모래 좀 짓자.
1: 그래, 저 좀 모래 좀 파올게. 어, 양동이? 어? 너 어디 가?
0: 진짜 웃겨. 구조대다! 양동이 좀 잡아줄래? 도망쳤어.
2: 양동이가 도망쳐? 그거 참 희한하네. 혹시 너희 알록달록한 감자도 봤어?
0: 아니, 그런 감자 못 봤어. 뛰는 양동이는 봤지만 꼬리랑 작은 발까지 달려있다고.
2: 발이 달려? 아무래도 감자 도둑 같은데.
3: 제보 고마워. 확인해볼게.
2: 양동이를 쓰고 다닌 게 비버였어?
3: 감자도 가지고 있는데. 가자.
2: 어디로 갔지? 잠깐, 내가 생각한 애가 쟤 맞지?
3: 좋았어.
4: 예, 말이 예뻐서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농장으로 갈까요?
5: 가야죠. 근데 이건 꼭 보여드려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절 원망하실지도 몰라요. 구대의 시장님의 자랑인 튤립 좀 보세요.
4: 튤립은 많이 봤거든요. 진짜 뭔가 좀 다르긴 하네요. 눈에 아주 확 들어와요.
5: 네, 역시 남는 건 사진이죠. 다 찍으세요.
6: 내 감자, 이리 줘.
5: 계속하세요. 튤립 사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내가, 그거 내 감자야.

0: 감자를 가져갔어.
1: 제가 금방 찾아올게요.
2: 어, 잠깐 체이스, 저 아기 비버 도와달란 것 같아.
3: 저길 어떻게 올라갔지?
2: 그러게, 어쨌든 구해줘야지. 비버를 쫓아가줘. 나는 도움을 청할게. 스카이, 도움이 필요한데 와줄래?
4: 하늘을 나는 스카이.
5: 자, 이제 감자를 보러 가죠.
0: 아, 참 멀리 오셨는데 포토씨의 파이도 드셔보셔야죠. 그치요?
5: 아니요, 다른 거는 됐고 감자를 보러 당장 농장에 가야겠어요.
4: 걱정 마, 아가. 내가 잘 내려줄게. 어떻게 알고 쏙 들어가네.
6: 라이더, 비버들 집까지 왔는데 그 감자가 여기 있어. 연못 근처야.
2: 잘됐다, 나도 거기로 갈게.
3: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감자를 어떻게 가져오지?
2: 유인하면 되지. 감자보다 훨씬 잘 튀는 공을 던져서 말이야.
3: 좋아, 발사! 찾았다!
2: 어, 잘 있어, 비버들아. 그럼 농장으로 가볼까?
5: 아, 무지개 감자를 보러 왔나 보네.
7: 아, 네, 감자가 너무 궁금해서요.
5: 특이한 무지개 감자를 보고 싶어서 하나둘씩 찾아오는 것 같네요. 근데 그 감자는 어디에 있죠?
0: 아,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여기 있어요!
5: 우와, 정말이지.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아저씨가 소중히 기른 이 무지개 감자는 기네스북에 실리고도 남을 명품이네요. 예!
3: 멋져요.
0: 이 영광을 우리 퍼피 구조대한테도 돌리고 싶군요.
2: 축하드려요. 혹시 또 무지개 감자가 도망을 치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넘버블럭스 친구들
12: 모여라.
1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2: 20까지 합해.
13: 우리 같이 놀자.
14: 5월 3일 만나면
13: 8이야.
14: 당신
13: 우리 모두 8.
14: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3: 함께 놀아요.
14: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5: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2: 순한 캠핑.
4: 진물엔
2: 덥덥한 말.
5: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로켓을 단 롤러스케이트 선수들.
8: 우체국 택배다. 내가 주문한 것도 왔을까? 너희 놀래주려고 엄청 큰 걸 샀어.
9: 진짜? 뭔데?
10: 잘 지내고 계시죠, 아저씨?
11: 나야 덕분에 무지무지 잘 지내지. 자, 그럼 기대하시고 오늘 이 택배 상자의 주인공은 바로 슈마!
8: 우와, 고맙습니다.
12: 설마 엄청 큰 게 이거야?
13: 그래, 주마. 혹시 먹을 거여도 이걸 누구 코에 붙여.
8: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뭘 모르네. 보고 놀라지나 마셔.
14: 우체부 아저씨 오셨네. 우리 집 것도 왔나요?
11: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와!
8: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주문한 끝내주는 물건도 왔나요?
11: 아마도 이렇게지.
8: 감사해요.
14: 고마워요. 레이너드, 내가 새로 산 스웨터겠지? 이거는 터보 부스터가 달린 로켓 스케이트잖아. 주문도 안 한 게 왜 왔지? 근데 또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는 하네. 한번 신어본다고 달라진 않겠지? 고맙다.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름을 꽤나 날린 스케이터였거든. 오!
8: 우와, 이게 뭐지? 우후! 스턴트용 에어백 램프야. 위험하니까 아직 오지 말고 일단 날봐. 우후! 이리 와봐, 케이티. 내가 진짜 짜릿한 걸 보여줄게.
15: 그 핑크 스웨터?
8: 내가 산 터보 부스터 달린 로켓 스케이트는 어디 갔지?

0: 할아버지는 언제 그렇게 배우셨어요?
1: 꽤 됐지. 어드벤처 베이 롤러터비 팀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내 별명이 퀼즈.
2: 우와, 할머니 실력 진짜 장난 아닌데. 나도 질 순 없지. 자. 아우, 뭐야. 와, 이 정도 갖고는 상대도 안 되겠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1: 어우, 세상에. 오, 마을에 번개돌이 납셨구만.
2: 앞이 안 보여.
1: 이거 어떻게 꺼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3: 예?
1: 나도 참, 타기 전에 설명서 좀 읽어보고 탈걸.
0: 데니는 어디 간 거죠?
1: 어우, 저런. 소리치는 걸 보니 많이 힘든가 보네. 조금만 기다려!
0: 빨리 퍼피고드들 불러야겠어.
4: 어, 케이티, 웬일이야?
5: 데니가 로켓스낵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터널 안에 빠졌어.
3: 데니를 돕겠다면서 마조리 할머니도 따라 들어가셨고, 로켓 롤러스케이트를 신고서 말이야.
1: 아니, 이 신발을 왜 끄는 버튼이 없어?
4: 걱정 마세요. 로켓 달린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은 퍼피 구조대가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2: 아,
7: 나 이러니까 꼭 항공우편 같지 않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터널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데니는 로켓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고 휠즈는 스케이트를 못 끄신대.
2: 이런. 휠즈? 그게 누군데?
1: 마조리 할머니. 롤러더비 챔피언일 때 얻으셨던 별명이래.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으로 저 두 사람을 찾아줘. 그물로 마조리 할머니를 멈춰주고.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한 명 더 필요한데. 마셜? 너는 물대포를 쏴서 데니의 등에 달린 로켓을 꺼줄래?
2: 불제동체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얼른 와줘서 고마워. 데니도 마조리 할머니도 터널에 들어간 뒤로는 보이지가 않아.
1: 칠스, 어디쯤 갔는지 한번 찾아볼래?
2: 그래, 알았어, 라이더. 아! 드론! 마조리 할머니 아니야?
3: 안녕, 호피 구조대. 여기서 용감한 데니란 애를 찾는 중이란다.
4: 용감한 데니 X예요!
3: 저쪽인 것 같은데? 기다려, 이휠즈가 간다!
1: 지금 바로 내려가야겠어. 어서!
4: 가자!
2: 좋아, 라이더!

0: 구해주마. 됐다. 어, 앞에. 왕년에 쓰던 기술을 써야겠네. 트럭과 트레일러. 자, 허리 꽉 잡아.
1: 할머니, 진짜 기술 장난 아니신데요?
0: 내 크랙터 힙도 보여줄까?
2: 사다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3: 가자, 마셜. 네 소방사다리로 어서 저 사다리를 옆으로 치워줘.
2: 사다리!
4: 라이더, 두 사람 위치 보여?
3: 어, 다행히 여기서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 급류가 흐르는 곳을 만난다는 거야. 거기 빠지게 되면 바다로 떠내려갈 텐데.
4: 바다로? 그럼 어떻게 하지?
3: 다른 대원들이 있잖아. 주마, 스카이? 주마가 산 새 램프 들고 지금 바로 여기 터널 하수로로 와줄래?
2: 응, 알았어.
5: 지금 바로 갈게. 다시 작게 줄이고.
2: 자, 스턴트용 에어백 램프가 갑니다.
3: 고마워, 스카이. 이제 램프 설치하러 가자.
4: 방금 드론이 지름길을 발견했어.
1: 속도가 붙어서 못 멈추겠어요.
0: 괜찮아. 어, 그 스웨터 이리실래? 가디건 라카산.
4: 저기 온다.
3: 얘들아, 물러나. 이 램프를 타고서 뛰어넘으시면 돼요.
0: 이제 괜히 너한테 달렸어.
1: 전 못해요.
0: 왜 그래? 너는 용감한 데니 X잖아.
1: 그렇죠. 저는 용감한 데니 X예요.

0: 마셜, 체이스, 우리도 저 램프로 넘어가서 세워주자.
1: 이렇게 큰 차로 어떻게 넘지?
0: 이봐.
2: 좋다.
1: 어, 딱이야.
2: 아하! 물대포 발사!
0: 전원 버튼 찾아줘서 고맙다.
3: 고마워, 퍼피 구조대. 아무리 짜릿하긴 해도 그런 거 또 하라면 절대 안 할 거야.
0: 잘 생각했어, 데니. 혹시 또 로켓을 멈춰야 하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4: 자, 원래 네 거라며?
3: 가지세요. 롤러스케이트 여신께 바치죠.
4: 뭘 여신식이나. 고맙구나, 엑스. 대신 파드렴, 너같이 용감한 애도 언제 추울지 모르지. 낙하산으로 써도 되고.
3: 고맙습니다, 베이즈님.
5: 라이더를 위한 깜짝 선물.
6: 됐다, 차고에 들어갔어. 깜짝 선물 가져온 거 전부 담자.
7: 오늘이 라이더 생일이었어?
3: 아니, 그래서 깜짝 선물이야.
8: 이렇게 연장 선물을 주면 쓸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겠지?
7: 얼마나 좋아할까?
3: 이리 되는데? 이제 포장만 하면 돼.
6: 여기 포장지. 난 가서 망볼게. 안녕, 라이더.
0: 안녕, 스카이.
6: ATV 더 멋져졌다.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0: 그냥 이 전조등만 갈았는데.
6: 진짜? 잘 들어오는지 볼까? 저기 차고에서.
0: 뭐 그래, 좋아.
3: 저녁 먹고 줄 거니까 일단 안 보이게 감춰놔야겠지?
6: 저 나무 뒤에 두면 어떨까?
8: 그게 좋겠다.
6: 와, 전조등만 바꿨는데 진짜 확 달라지네.
0: 그래, 다른 애들은 뭐 하는지 보러 가자.
7: 온다! 얼른 노는 척해.
0: 얘들아, 지금 뭐해?
6: 놀아!
3: 놀지! 땀이 다 나는데.
6: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0: 그렇게 뛰어놀고도 아직 쌩쌩하네. 저녁 준비해놓을게.
1: 자, 이제 라이더 깜짝 선물 챙기자. 그래,
0: 가자, 가자.
1: 우리 연장함 어디 갔지?
2: 흩어져서 빨리 찾아보자.
3: 뭐야? 벤디, 얘들아, 가두면 어떡해? 아, 이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네. 트래커, 도와줘! 트래커, 나 좀 도와줘!
1: 알았어, 카를로스.
3: 어우, 이게 뭐야? 아, 트래커, 라이더를 불러줄래?
0: 트래커, 무슨 일이야?
4: 뭔가 이상해. 원숭이들이 알록달록한 연장을 들고 카를로스 주변에 정글짐을 만들었어.
0: 그럼 갇힌 거야?
4: 응, 우리 좀 도와줘.
0: 지금 바로 갈게. 알고 있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오!
6: 마셜, 조심해! 우와!
1: 아, 미안. 포장이 풀려도 받아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로보독, 바로 정글로 출발해줘. 이번엔 좀 황당한 일인데, 맨디랑 원숭이들이 정글짐을 만들어서 카를로스가 그 안에 갇혀버렸나 봐.
2: 도와줘! 진짜?
3: 원숭이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1: 트래커 말로는 어디서 났는지 이런 알록달록한 연장으로 지었대.
2: 아, 이런.
1: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으로 저 정글짐을 전부 다 해체해줄래?
4: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찰스? 너는 주변에 연장을 들고 있는 원숭이들을 쫓아가서 확성기로 위험하니까 연장을 놓으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리 와! 스페너 가져가서 뭐하게! 너도 얼른 내놔!
1: 버피고 전에 구하러 올 줄 알았어.
2: 기다렸지, 카를로스? 금방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 로키, 정글짐을 해체해줘.
0: 알았어. 드라이버!
2: 체이스, 연장을 달라고 말해볼래?
3: 확성기! 원숭이 친구들! 위험하니까 빨리 그 연장 다 내려놔! 부탁해!

0: 어떻게 이 정글까지 온 거지?
1: 그러니까 나름 깜짝 선물인데 라이더가 보기 전에 되찾아야겠어. 어?
2: 뭔 일이지? 안 돼, 이리 와.
1: 저 연장 얼른 가져와야겠는데?
0: 맞아.
3: 고마워, 로키. 라이더.
4: 당연히 구해야지. 근데 원숭이들이 저렇게 좋은 연장을 어디서 구했지?

0: 저 연장들 마음에 들어, 라이더?
1: 그럼, 연장 자체는 좋지. 왜?
0: 아니, 그냥. 나도 체이스하고 트래커 도우러 가야겠다. 갔다 올게.
2: 라이더, 카를로스, 혹시 맨디 봤어?
1: 아니, 왜?
2: 저거 때문에.
1: 이런. 저거 혹시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아니야?
3: 저쪽으로 계속 가면 원숭이 사원인데? 맨들 막아야 돼! 어떡해. 저 안에 있는 석상을 다 쓰러뜨릴 거야.
1: 그래, 맞아. 더 서두르자!
3: 조심해, 맨디! 꽃병 치겠다!
1: 멋진데, 카를로스?
3: 고마워.
1: 안 돼! 러블, 맨디가 밑에 깔리기 전에 네가 석상을 막아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근데 올해는 못 버텨.
1: 여기야! 맨디, 얼른 나와!
0: 많이 뛰었으니까 좀 멈추면 안 돼?
1: 트래커, 맨디 좀 꺼내줘.
0: 아,

0: 러블, 넘어진 석상을 다시 세워주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 연장길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겠어.
1: 나한테 아주 좋은 수가 있어.
2: 대체질 동안 러블이 라이더를 잘 막아줘야 할 텐데. 이것만 성공하면 라이더한테 깜짝 선물할 수 있겠지?
3: 확성기? 얘들아, 이리 와봐. 바나나 먹자.
1: 위에 이것도 있던데?
2: 연장통! 대박!
1: 정말 고마워.
4: 근데 딴 애들은 대체 다 어디 간 걸까, 라이더? 어? 여기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0: 얘들아,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다시 끼우러 가자.
3: 그래, 좋아.
2: 알겠어. 금방 갈게, 라이더.
0: 다 고쳤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5: 고마워, 라이더. 너희들도. 원숭이들 장난에 정글이 망가질 뻔했어.
0: 원숭이들이 또 여기서 연장을 던지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3: 자, 그럼 기대하시라. 드럼 소리 나와라, 선물!
2: 받아줘. 우리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야. 원숭이들 방해로 이제야 주네.
0: 우와, 너희가 최고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2: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1: 출발.
12: 돼버리가 도망간다.
11: 3인 쫓아가야지.
12: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옥스퍼드 상.
15: 해보고.
14: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순물엔
10: 덕분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대응,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치,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덤덤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0: 지성이 가자.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재밌게 놀았어?
2: 그건 웬 오리 인형이야?
3: 어? 아니 인형이 아니라
2: 저게 대체 뭐야?
3: 그게요
4: 짜잔! 얘들아 아빠 왔다
3: 아빠!
4: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지 뭐야? 대체 집안에 무슨 새가?
3: 안 돼! 이리 와!
2: 달리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3: 그게요...
2: 여보세요? 공항 관리소죠? 네, 알겠습니다.
3: 엄마, 뭐래요?
2: 공원에서 기르는 오리는 없다고 하네.
4: 그럼 어쩌지?
2: 공원에 엄마 오리가 보이면 연락 주기로는 했는데...
3: 우리가 기르면 안 돼요?
2: 그건 안 돼.
3: 그럼 엄마 오리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네? 얌전히 잘 있을 거예요. 제가 돌볼게요.
4: 그래.

0: 금방 연락 올 수도 있잖아.
1: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2: 와! 우리 집에 아기 오리가 있다니. 아, 이름부터 지어줘야겠다. 뭐라고 할까? 털이 보들보들하니까 보들이. 아니, 노랑이? 꾀꾀기?

0: 그 녀석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네.
1: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무리야.
2: 네? 그럼 어떡해요?
1: 동물보호소에 맡겨야지.
2: 동물보호소? 안 돼요. 엄마, 절대 말썽 못 부리게 할게요. 네? 네? 네? 네?
0: 그래, 여보. 달님이가 더 잘 본다잖아.
1: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또 말썽 부리면 그땐 절대 안 돼.
2: 네? 와! 짜잔! 와! 와! 어때? 마음에 들어? 재밌지? 와! 그러니까 이제 말썽 부리면 안 돼. 와!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좋겠다. 그지, 뚱이야? 뚱이도. 잠깐만, 내가 물을 더 가져다 줄게. 뚱이야! 어? 뚱이 어디 갔지? 안 돼, 뚱이야!
1: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 여기 있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0: 뭐? 뚱이 때문에 달님이가 고생이 많았구나.
2: 그래도 전 뚱이가 너무 좋아요.
0: 그래.
2: 아빠, 오늘은 이거 읽어주세요.
0: 미운 오리 새끼네.
2: 네, 뚱이를 위해 특별히 골랐어요.
0: 좋아. 옛날 어느 연못에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아기 오리들 중에.
2: 뚱이야, 왜 그래? 아빠, 뚱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가 봐요.
0: 그래, 그런 것 같구나.
2: 아빠,

그래, 내가 꼭 찾아줄게. 찾아요, 찾아요, 우리 모두 함께 찾아요, 찾아요. 사랑하는 가족 찾아요, 찾아요, 우리 모두 함께 찾아요, 찾아요.

0: 어딘데 그럴까요?
1: 물이 빠지는 배수로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긴 숲속 저수지에 연결된 배수로예요.
0: 저수지요?
2: 그래, 공원의 연못물이 저수지랑 연결돼 있거든.
0: 혹시 뚱이가 그 저수지에서 온 거 아닐까요?
1: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0: 빨리 가봐요. 우와, 너무 멋져요.
1: 우와. 그러네.
0: 뚱이가 엄마를 드디어 찾았어요. 잘 가. 다신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잘 가. 별이는 어디 갔지?
3: 잘 가.
4: 아까 별이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0: 어? 그래? 그럼 써니야,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놀까?
4: 어, 안 돼. 난 오늘 발레 학원 가는 날이거든.
0: 너 발레 배운다고 했지?
4: 아, 너도 같이 가볼래? 선생님이 언제든 구경 와도 된댔어.
0: 재밌겠다.
5: 보인 2번 발하고 플리에, 보인 5번 발 플리에, 앙방 아나방 앙호 알라스콩. 잘했어요.
0: 우와, 모두들 진짜 발레리나 같아. 나도 발레 배우고 싶다.
1: 뭐? 발레?
0: 네! 내일부터 발레 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6: 짜잔! 예쁜 발레복도 샀지롱.
7: 왜 그래?
1: 달님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는 나이가 되다니.
7: 누가 딸 바보 아니랄까봐.
0: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멋진 발레 보여줄 테니까. 나도 멋지게 발레할 수 있겠지. 예쁜 발레복 입고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야.

0: 자, 달림이는 발레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랑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1: 네! 열심히 해! 파이팅!
2: 응! 써니 너도!
1: 아.
0: 먼저 이렇게 발끝을 쭉 펴는 걸 포인이라고 해요. 포인!
1: 포인!
0: 이렇게 당기는 건 플렉스! 플렉스!
1: 플렉스!
0: 허리는 꼿꼿이 펴고 포인!
1: 포인!
0: 플렉스!
1: 플렉스!
0: 발레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해요.
1: 네! 포인! 플렉스! 포인!
3: 잠깐만! 아, 나 발에 쥐나 남았지!
4: 뭐야?
3: 아이구야! 발레가 쉬운 게 아니네. 달림이는 어때? 발레 재밌어?
1: 네! 너무 재밌어요! 난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0: 어서와!
1: 어제 가족들이랑 연습했는데 아빠가 제일 못해!
2: 그래?
0: 자, 속성요정 동작 시작! 하나,
1: 저건 뭐 하는 거야?
2: 공연 연습하는 거야. 숲속 요정들 이야기란 발레 공연이야.
0: 셋. 자, 올라올 때 키 커지고.
1: 써니, 너도
0: 하나,
1: 해?
0: 둘, 셋.
1: 그럼. 나도 하나, 숲속의 나비 둘, 요정이야.
0: 목 길게.
1: 그렇구나. 달림이 너도 조금 더 일찍 발레를 배웠으면 같이 했을 텐데.
2: 할 수 없지, 뭐.
1: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발레 선생님, 저 포인 플렉스 10번 다 했어요.
0: 응, 달림아, 금방 갈게.
1: 우와, 나도 이제 멋진 발레 동작을 배우나 봐.
0: 달림아, 플리에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1: 플리에?
0: 플리에의 기본은 발을 이렇게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이야.
1: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해요?
0: 응.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잘했어. 그럼 이번엔 플리에 10번 해보자.
1: 10번?
0: 알겠지?
1: 네. 하나, 둘,
0: 여러분,
1: 셋.
0: 이제 피루엣턴 동작을 해볼까요?
5: 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요. 한 번 더.
1: 나도 저런 거 하고 둘, 싶은데.
0: 셋. 하나, 둘, 셋.
2: 어디, 나도 한 번.
1: 난 발레는 잘할 수 없나 봐.
3: 달림아, 아빠 왔지롱.
1: 네.
3: 어? 근데 우리 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1: 저 발레 안 할래요.
3: 뭐? 왜?
1: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재미없어요.
3: 아,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1: 그래도 나도 멋진 동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시시한 것만 하고.
3: 시시하다니. 엄청 재밌던데?
1: 재밌어요?
3: 이자.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1: 이제보다
3: 포인,
1: 잘하네.
3: 플렉스. 자, 이 다음은 뭘까?
1: 이 다음은 플리에. 두 발을 붙이고 이렇게.
3: 이렇게?
1: 진짜 못한다.

0: 아빠,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당연하지.
2: 다 함께 림바링 스트레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달님이 어? 연습 열심히 했구나.
0: 뭐?
2: 그동안 배운 거 한번 해볼래?
0: 네! 어, 네! 불리해, 피로해, 브레브레브레. 앙방, 아나방, 앙오, 알라스콩. 감사합니다.
2: 와, 정말 잘했어.
0: 와, 진짜 예쁘다, 알리마. 나 연습 엄청 열심히 했어요.
2: 달님아, 너도 공연 같이 해볼래?
0: 네? 공연이요?
2: 마침 나비요정 역할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거든. 달님이가 나비요정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준비됐죠? 열심히 연습한 거 부모님께 자랑해요.
0: 네!
3: 이제 시작하나 봐.
1: 오케이.
0: 어떡해. 나 너무 떨려.
4: 잘할 수 있어.
0: 화이팅! 응, 화이팅!
1: 우리 달님이 정말 예쁘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난 상대가 누구든지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

0: 자,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덕분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무지개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갑니다.
1: 우리 달님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건 무슨 노래니?
0: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혼자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 엄청 재밌어요.
1: 역시 우리 달님인 할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주가 있다니까.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볼래?
0: 잠깐, 내가 어떻게 했더라?

0: 집입니다. 엄마 빨리 발구르며 인사해.
1: 어때? 재밌니?
0: 네, 너무 재밌어요.
1: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같이 노래 완성해볼까?
0: 좋아요.
1: 도레미 솔솔 자 어디?
0: 달님이 우와, 집입니다. 신기해.
1: 자, 다 됐다. 달님아,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0: 네!
1: 하나, 둘, 셋.
0: 안녕하세요, 달리미네 집입니다. 아빠 빨리 손 흔들며 인사해.
1: 잠깐, 조금 천천히.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요렇게. 알겠지?

0: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봄맞이 저녁 가족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1: 우와, 재밌겠다!
2: 음악회면 어떤 거 해야 돼요?
0: 노래, 악기 연주, 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답니다.
1: 우와, 신난다! 내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줄 기회가 왔어!
3: 달림이, 넌 가족 음악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1: 당연하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를 거다!
2: 정말? 너 노래도 만들 줄 알아?
1: 아니, 내가 생각나는 노래를 막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우선지에다 악보를 만들어주셨어!
3: 재밌었겠다!
1: 응! 빨리 가족 음악회 했으면 좋겠다! 별이네는 삼중주한대요. 써니네는 춤을 추고요. 우리도 빨리 가서 연습해요.
4: 그러자꾸나.
5: 괜찮아?
1: 내 부상!
4: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내려줄 테니까.

0: 조심하세요.
1: 잡았다.
0: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빠.
1: 큰일은 뭐 일주일 정도만 깁스하면 된다는데.
2: 그럼 음악회는 어쩌죠? 팔을 다치셔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1: 아, 맞다. 미안하구나.
0: 달림아, 엄마가 대신 연주할까? 엄마도 악기 할 줄 알아. 예전에 피아노 배웠었거든. 멜로디언 정도라면.
2: 빨리 해보세요, 엄마.
0: 좋았어. 어디? 아, 너무 오랜만이라.
2: 괜찮아요. 나 가족음악회 안 나갈래요.
3: 다녀왔습니다. 어?
2: 방에 먼저 올라갈게요.
3: 무슨 일이야? 달림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0: 아까 전화로 말한 것처럼 아빠가 팔을 다치셔서 모처럼 준비하던 가족 음악회에 못 나가게 돼버렸어.
3: 저런.
0: 참, 당신 옛날에 기타 좀 쳤다고 했잖아. 아빠 대신 달림이를 도와주는 건 어때?
3: 안 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2: 가족 음악회 꼭 나가고 싶었는데. 써니랑 별이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달토끼야, 어떡하지?
3: 달림아. 우리 딸 달림이를 위해서라면.
2: 아빠가 기타 칠 줄 알아요?
3: 조금.
2: 그 기타는 좀 다르게 생겼네.
3: 이건 전기 기타야. 너무 오랜만이라 잘 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2: 잘했으면 좋겠다.

0: 전혀 안 맞잖아. 역시.
1: 달님이 노래 이제 알겠다.
0: 네?
1: 자,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달님이 내 집입니다. 아빠 빨래 손은 늘며 인사해.
0: 아빠 정말 최고예요.
3: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4: 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엉망인 거.
3: 간단한 박자 맞추기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내가 전자 피아노 빌려주마.
1: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4: 어우, 그런가?
0: 그럼요, 엄마. 자, 가족 음악회 연습 시작.
3: 자, 같이 해보자. 옳지, 달콩이.

0: 우리도 잘할 거야.
1: 근데 아빠는요? 아빠도 요즘은 안 되는데.
2: 그러게. 전화해볼까?
3: 어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1: 알았어. 서둘러서 와.
2: 다음은 써니네 가족입니다.
3: 우리 써니네 다음 차례인데.
0: 안 돼. 빨리, 빨리.
3: 어떡해.
0: 하필 이럴 때.
2: 자, 다음 차례는 달리미네 가족입니다.
3: 아빠 아직 안 왔는데.
2: 달리미가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한다네요. 제목은 달리미네 빨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3: 아빠도 없는데 어쩌지?

0: 동화책 읽어주세요.
1: 응? 어디 깊은 숲속 마녀 할머니? 좀 무섭지 않을까?
0: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우리 달님이 씩씩한데? 좋아. 옛날 옛날 가시덤불로 덮인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면 마녀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간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아이들을 데려간 마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수프를 먹였죠. 그리고 수프를 먹은 아이들은 마녀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2: 무서워.
0: 네? 할머니요?
3: 외국에 사시는 친척 할머니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야.
1: 할머니도 달님이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어.
0: 정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3: 할머니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다들 잘 지냈니? 오, 네가 달님이구나.
0: 아, 네.
3: 뭐해 달님아, 인사해야지.
0: 안녕하세요.
4: 그래. 아이고, 요 녀석이 달콩이구나. 그 녀석들 참 귀엽게 생겼네.
0: 어떡해. 너무 똑같아.
1: 이쪽 방을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4: 고맙구나.
1: 뭘요? 쉬세요.
0: 무슨 소리지?

0: 이쪽인가?
1: 어디 가시는 거야?
2: 자, 물어와 밀크야. 잘했어 밀크야. 이번엔 저쪽이야. 어, 미안. 내가 찾아올게. 여기 있다. 어? 할머니?
0: 이거다.
1: 저건
3: 뭐? 마녀?
1: 말도 안 돼. 세상에 마녀가 어딨어. 그치만 도마책에 나오는 마녀랑 똑같다니까. 거기다 한밤중에 몰래 집에 나가서 어디론가 다녀온다고.
3: 원래 마녀들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마법의 약을 만들 재료를 모으잖아.
1: 그러고 보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도 비밀의 마법 스프를 만들었어.
2: 커다란 코, 기다란 손가락, 동그란 유리구슬 빙글빙글.
3: 히히히, 우리 마녀다.

0: 너도 올래?
1: 아니, 난 사양할게.
2: 응, 써니 엄마. 써니는 걱정 말아요. 네네.
0: 엄마, 근데 할머니는요?
2: 2층 방에 계실 거야. 할머니께 딸기 좀 갖다 드릴래?
0: 내가? 네, 가져다 드릴게요.
3: 할머니, 안에 계세요?
0: 어? 써니야, 이거 봐. 이거 무슨 책이지?
3: 우와, 이거 혹시 마법의 주문서?
4: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0: 아니요, 엄마가 과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3: 맛있게 드세요.
0: 써니야, 어때? 아무래도 마녀가 맞는 것 같지?
3: 확실해.
0: 설마 진짜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0: 일어나봐.
1: 알림아, 왜 그래?
0: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아,

0: 이 소리는 뭘까?
1: 뭘 자르는 것 같은데? 이 소리는 또 뭐지?
2: 뭔가가 끓고 있어.
3: 여기 책이 있어. 유리구슬 마법의 책.

0: 너희들 뭐하는 게냐?
1: 어떡해! 이제 우린 어떡해!
2: 무슨 일이야?
1: 엄마! 아빠! 할머니는 마녀예요!
2: 에잉?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1: 항상 저렇게 커다란 망토를 입고요!
0: 내가 살던 나라는 추워서 이런 걸 많이 입는단다.
1: 방에서 유리구슬 문지르고 주문도 외웠죠.
0: 유리구슬? 어허라, 이것 말이구나. 에휴,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란다.
1: 네? 지난번에 창고에서 빗자루는 왜 꺼내셨어요?
0: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잖니.
1: 어젯밤에 몰래 밖으로 나간 건요.
0: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간 거야.
1: 그럼 마법 스푼은요?
0: 응? 마법? 저건 마법 스프가 맞단다.
1: 네?
0: 우리 달님이 키가 쑥쑥 크게 해주는 마법의 스프지.
2: 그건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끓이신 거야.
1: 와...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0: 아니야, 아니야. 듣고 보니 오해할 만했어. 그럼 이제 영원한 춤을 춰볼까?
1: 네!
0: 농담이다, 농담. 아이고. 어떠니, 스프 맛이?
1: 네, 제가 먹어본 스프 중에 최고예요.
0: 다행이구나.
1: 그리고 할머니,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0: 한번 흔들어 보겠니?
1: 와, 너무 예뻐요.
0: 이 할미가 사는 곳에는 그런 예쁜 눈이 많이 내린단다.
1: 우와, 가보고 싶어요.
0: 그래, 다음에 꼭 놀러 오렴.
1: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0: 그래, 우리 달님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식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놀이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혼자 하는 거야?

고마! 여기도 발자국이 있어! 악어 발자국? 아! 바로 늑대! 저기 늑대가 있나 봐! 어서 가보자! 보고 싶단 말이야! 이것도 가져오고! 이게 뭐야? 토끼? 틀림없지? 그럼 이건 늑대? 이게 늑대야? 그럼 이거? 그럼 저거? 그럼 저기 저거? 이거 늑대?

감사합니다.

그거 봐. 내가 말한 게 정말 맞았지?

정말 많이 와. 기대를 뻔했지 뭐야. 뭐 보고 있었던 거야? 왜? 와, 정말 신기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응! 아하!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볼까?

내 이쁜 코.

이거 마술이었잖아. 그래, 나도 해보고 싶어. 곰마, 들어가 봐. 스리스리 마술이 짜잔! 우와, 해냈어! 스리스리 마술이 짜잔! 고마워! 고마?

먹고 바로 나갈게.

그러면 딸꾹질 어? 걸렸네. 숨을 뱉어.

죽을 뻔했네. 내가 도와줄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슈가 커졌어요. 간식 먹자. 간식이요. 쇼쇼.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1: 간식 배는 따로 있다큐.
2: 맛있습니다뮤. 더 먹고 싶다큐. 주주, 하나만 더 주라큐.
1: 뀨?
2: 귀여워.
1: 또 줄 거냐, 뀨?
0: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2: 주주 밉다, 뀨!
3: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0: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3: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거기서! 핑크비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1: 슈슈!
0: 난 아주 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슈, 슈, 슈, 슈.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별거 아니다큐. 두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어? 봐! 지각이야! 슈.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끼요.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핑크비주,
1: 하기 싫다큐.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큐.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1: 슈슈.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 뷰.
0: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슈슈. 슈.
4: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슈슈.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1: 슈. 슈. 슈.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0: 핑크비주!
4: 변신해서 따라가자.
0: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주주!

0: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기.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핑크비주! 뀨! 봤지? 걱정 마라, 뀨!
1: 핑크비주, 앞에 봐!
0: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한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 아니, 됐거든! 도망가! 아니요!
0: 뀨! 자, 보고 가라, 뀨!
2: 드디어 동화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2: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여기 동화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주주, 이거 봐라, 뀨.
2: 그 쓰레기는 뭐야?
3: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2: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3: 내 것 재봉틀이다뇨.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4: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4: 요정 주주? 긴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2: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여긴 날씨가 왜 이래?
4: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가지 마.
0: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2: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2: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0: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드르자, 큐.
1: 너무 추워.
2: 아직도? 어떡하지?
0: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뷰.
3: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0: 깊이 잠들었어.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1: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키어.
0: 내가 너희들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1: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뿅.
0: 알았어.
2: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3: 멈춰라, 뇨.
0: 왜 그래?
3: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 뇨.
0: 제 봉틀에 나쁜 마법이 걸려있어. 당장 멈춰야 해.
1: 루시!
0: 루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4: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1: 큰일 났습니다, 뷰!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뷰!
4: 얼른 변신하자. 지링 지링 지리링.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백색 레인보우 스틱! 스와이드 스윙!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주주, 놀이 연습 좀 해.
2: 샌디!

0: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 노래를 불러줘라, 뀨!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뀨!
0: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응?

0: 주주주 지금이다 뉴!
1: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셔 헉!
2: 야, 잘 잤다.
3: 어,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4: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5: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6: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7: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5: 나도 도울게.
6: 모두 고마워.
4: 어? 옐로비쥬, 뭐 하는 거야?
7: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0: 안 돼! 멈춰!
7: 어?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0: 그건 더 안 돼!
7: 어쩌라는 거야, 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4: 아빠, 저게 뭐야?
15: 글쎄,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래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EBS IN 포키젤?
18: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2: 순한 킹킹.
4: 술물엔
2: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로켓을 단 롤러스케이트 선수들,

0: 봤을까? 너희 놀래주려고 엄청 큰 걸 샀어.
1: 진짜? 뭔데?
2: 잘 지내고 계시죠, 아저씨?
3: 어, 나야 덕분에 무지무지 잘 지내지. 자, 그럼 기대하시고. 오늘 이 택배 상자의 주인공은 바로 주마.
0: 와, 고맙습니다.
4: 설마 엄청 큰 게 이거야?
5: 그래, 주마. 혹시 먹을 거여도 이걸 누구 코에 붙여.
0: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뭘 모르네. 보고 놀라지나 마셔.
6: 우체부 아저씨 오셨네. 우리 집 것도 왔나요?
3: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0: 아유,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주문한 끝내주는 물건도 왔나요?
3: 아마도 이렇게지.
0: 감사해요.
6: 고마워요. 어, 레이너드, 내가 새로 산 스웨터겠지? 어, 이거는 터보 부스터가 달린 로켓 스케이트잖아. 주문도 안 한 게 왜 왔지? 근데 또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는 하네. 한번 신어본다고 달라진 않겠지? 어, 고맙다.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름을 꽤나 날린 스케이터였거든. 오!
0: 우후! 스턴트용 에어백 램프야. 위험하니까 아직 오지 말고 일단 날봐.
7: 우후! 와, 쟁쟁아, 멋지게.
0: 에이, 이리 와봐, 케이티. 내가 진짜 짜릿한 걸 보여줄게.
8: 그 핑크 스웨터?
0: 어?
8: 내가 산 터보 부스터 달린 로켓 스케이트는 어디 갔지?

0: 롤러스케이팅은 언제 그렇게 배우셨어요?
1: 꽤 됐지. 어드벤처 베이 롤러터비 팀 추장을 했었는데 그때 내 별명이 휠즈.
2: 우와, 할머니 실력 진짜 장난 아닌데. 나도 질 순 없지. 자. 아우, 뭐야. 와, 이 정도 갖고는 상대도 안 되겠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1: 어우, 세상에. 어우, 마을에 번개돌이 납셨구만.
2: 앞이 안 보여.
1: 이거 어떻게 꺼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3: 예?
1: 나도 참, 타기 전에 설명서 좀 읽어보고 탈걸.
0: 데니는 어디 간 거죠?
1: 어우, 저런. 소리치는 걸 보니 많이 힘든가 보네. 조금만 기다려!
0: 빨리 퍼피 구두들 불러야겠어.
4: 어, 케이티, 웬일이야?
5: 데니가 로켓스낵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터널 안에 빠졌어.
3: 데니를 돕겠다면서 마조리 할머니도 따라 들어가셨고 로켓 롤러스케이트를 신고서 말이야.
1: 아니, 이 신발을 왜 끄는 버튼이 없어?
4: 걱정 마세요. 로켓 달린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은 퍼피 구조대가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2: 마술은?
0: 나 이러니까 꼭 항공우편 같지 않아.

0: 허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터널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데니는 로켓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고 휠

0: 선생님은 스케이트를 못 끄신대.
1: 이런. 휠즈? 그게 누군데?
0: 마조리 할머니. 롤러더비 챔피언일 때 얻으셨던 별명이래.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으로 저 두 사람을 찾아줘. 그물로 마조리 할머니를 멈춰주고.
2: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0: 한 명 더 필요한데. 마셜? 너는 물대포를 쏴서 데니의 등에 달린 로켓을 꺼줄래?
1: 불제동차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는 와줘서 고마워. 데니도 마조리 할머니도 터널에 들어간 뒤로는 보이지가 않아.
1: 체이스, 어디쯤 갔는지 한번 찾아볼래?
2: 그래, 알았어, 라이더. 아! 드론! 마조리 할머니 아니야?
3: 안녕, 호피 구조대. 여기서 용감한 데니란 애를 찾는 중이란다.
4: 용감한 데니 엑스예요.
3: 저쪽인 것 같은데. 기다려, 이휠즈가 간다.
1: 지금 바로 내려가야겠어. 어서
4: 가자.
2: 좋아, 라이더.

0: 외줌마? 됐다. 너 앞에! 왕년에 쓰던 기술을 써야겠네. 트럭과 트레일러? 자, 허리 꽉 잡아.
1: 할머니, 진짜 기술 장난 아니신데요?
0: 내 크랙더 힙도 보여줄까?
2: 가자, 마셜. 네 소방 사다리로 어서 저 사다리를 옆으로 치워줘.
1: 사다리!
3: 라이더, 두 사람 위치 보여?
2: 어, 다행히 여기서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 급류가 흐르는 곳을 만난다는 거야. 거기 빠지게 되면 바다로 떠내려갈 텐데.
3: 바다로? 그럼 어떻게 하지?
2: 다른 대원들이 있잖아. 주마, 스카이? 주마가 산 새 램프 들고 지금 바로 여기 터널 하수로로 와줄래?
1: 응, 알았어.
4: 지금 바로 갈게. 다시 작게 줄이고.
1: 자, 스턴트용 에어백 램프가 갑니다.
2: 고마워, 스카이. 이제 램프를 설치하러 가자.
3: 방금 드론이 지름길을 발견했어.
1: 속도가 붙어서 못 멈추겠어요.
0: 괜찮아. 그 스웨터 이리실래? 가디건 락카산.
3: 저기 온다.
2: 얘들아, 물러나. 이 램프를 타고서 뛰어넘으시면 돼요.
0: 이제 괜히 너한테 달렸어.
1: 전 못해요.
0: 왜 그래? 너는 용감한 데니 X잖아.
1: 그렇죠. 저는 용감한 데니 X예요.

0: 마셜, 체이스, 우리도 저 램프로 넘어가서 세워주자.
1: 이렇게 큰 차로 어떻게 넘지?
0: 이봐.
2: 좋다.
1: 딱이야.
0: 버튼 찾아줘서 고맙다.
3: 고마워 퍼피 구조대. 아무리 짜릿하긴 해도 그런 거 또 하라면 절대 안 할 거야.
0: 잘 생각했어 데니. 혹시 또 로켓을 멈춰야 하면 우리 구조대 불러줘.
4: 자, 원래 네 거라며?
3: 가지세요. 롤러스케이트 여신께 바치자.
4: 뭘 여신식이나. 고맙구나 엑스. 대신 파드렴, 너같이 용감한 애도 언제 추울지 모르지. 낙하산으로 써도 되고.
3: 고맙습니다, 베이즈님.
5: 라이더를 위한 깜짝 선물.
6: 됐다, 차고에 들어갔어. 깜짝 선물 가져온 거 전부 담자.
7: 오늘이 라이더 생일이었어?
3: 아니, 그래서 깜짝 선물이야.
8: 이렇게 연장 선물을 주면 쓸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겠지?
7: 얼마나 좋아할까?
3: 기대되는데? 이제 포장만 하면 돼.
6: 여기 포장지. 난 가서 망 볼게. 안녕, 라이더.
0: 안녕, 스카이.
6: ATV 더 멋져졌다.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0: 그냥 이 전조등만 갈았는데.
6: 진짜? 잘 들어오는지 볼까? 저기 차고에서.
0: 뭐 그래 좋아.
3: 저녁 먹고 줄 거니까 일단 안 보이게 감춰놔야겠지?
6: 저 나무 뒤에 두면 어떨까?
8: 그게 좋겠다.
6: 와, 전조등만 바꿨는데 진짜 확 달라지네.
0: 그래, 다른 애들은 뭐 하는지 보러 가자.
7: 온다! 얼른 노는 척해.
0: 얘들아, 지금 뭐해?
9: 놀아! 놀지! 나들이 다 나는데.
10: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0: 여기 드라이버 좀 줄래? 자, 이거 받아. 새 관찰탑 짓는 일은 잘 돼가? 거의 다 됐어. 잘하면 우리 정글에 이주한 독수리도 볼 수 있을걸?
1: 독수리도? 진짜 기대된다!
0: 으아, 그치. 계속 이랬더니 피곤하네. 아, 잠깐만 잘게. 뭔가 보이면 깨워줘.
1: 알았어. 걱정 말고 푹 자. 새를 관찰하기엔 저기가 좀 더 낫겠는데?

0: 그렇게 뛰어놀고도 아직 쌩쌩하네. 저녁 준비해놓을게.
1: 자, 이제 라이더 깜짝 선물 챙기자.
2: 그래.
0: 가지러 가자.
1: 우리 연장함 어디 갔지?
3: 흩어져서 빨리 찾아보자.
4: 뭐야? 맨디, 얘들아! 가두면 어떡해? 아, 이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네. 트래커! 도와줘! 트래커! 나 좀 도와줘!
1: 알았어, 카를로스! 어우, 이게 뭐야?
4: 아, 트래커, 라이더를 불러줄래?
0: 트래커, 무슨 일이야?
5: 뭔가 이상해. 원숭이들이 알록달록한 연장을 들고 카를로스 주변에 정글짐을 만들었어.
0: 그럼 갇힌 거야?
5: 응, 우리 좀 도와줘.
0: 지금 바로 갈게. 알고 있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

0: 샤워를 조심해.
1: 아, 미안. 포장이 풀려도 받아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로보독 바로 정글로 출발해줘. 이번엔 좀 황당한 일인데 맨디랑 원숭이들이 정글짐을 만들어서 카를로스가 그 안에 갇혀버렸나 봐.
2: 도와줘! 진짜?
3: 원숭이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1: 트래커 말로는 어디서 났는지 이런 알록달록한 연장으로 지었대.
2: 아, 이런.
1: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으로 저 정글짐을 전부 다 해체해줄래?
4: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찰스? 너는 주변에 연장을 들고 있는 원숭이들을 쫓아가서 확성기로 위험하니까 연장을 놓으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0: 이리 와! 스패너 가져가서 뭐하게! 너도 얼른 내놔!
1: 버피 구조대! 구하러 올 줄 알았어!
2: 기다렸지, 카를로스? 금방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 로키, 정글짐을 해체해줘.
0: 알았어! 드라이버!
2: 체이스, 연장을 달라고 말해볼래?
3: 확성기! 원숭이 친구들! 위험하니까 빨리 그 연장 다 내려놔! 부탁해!

0: 어떻게 이 정글까지 온 거지?
1: 그러니까 나름 깜짝 선물인데 라이더가 보기 전에 되찾아야겠어. 어?
2: 뭔 일이지? 안돼, 이리 와.
1: 저 연장 얼른 가져와야겠는데?
0: 맞아.
3: 고마워, 로키. 라이더.
4: 당연히 구해야지. 근데 원숭이들이 저렇게 좋은 연장을 어디서 구했지?
0: 저 연장들 마음에 들어, 라이더?
4: 그럼, 연장 자체는 좋지. 왜?
0: 아니, 그냥. 나도 체이스하고 트레커 도우러 가야겠다. 갔다 올게.
2: 라이더, 카를로스, 혹시 맹기 봤어?
4: 아니, 왜?
2: 저거 때문에.
4: 어우, 이런. 저거 혹시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아니야?
5: 저쪽으로 계속 가면 원숭이 사원인데? 맨들 막아야 돼. 어떡해. 저 안에 있는 석상을 다 쓰러뜨릴 거야.
4: 그래, 맞아. 더 서두르자.
5: 조심해, 맨디. 꽃병 지겠다.
4: 멋진데, 카를로스.
5: 고마워.
4: 안 돼. 아, 러블, 맨디가 밑에 깔리기 전에 네가 석상을 막아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다. 근데 올해는 못 버텨.
4: 여기야, 맨디 얼른 나와.
0: 많이 뛰었으니까 좀 멈추면 안 돼?
4: 트래커, 맨디 좀 꺼내줘.

0: 못 보겠네.
1: 러블, 넘어진 석상을 다시 세워주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 연장들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겠어.
0: 나한테 아주 좋은 수가 있어.
2: 대체질 동안 러블이 라이더를 잘 막아줘야 할 텐데. 이것만 성공하면 라이더한테 깜짝 선물할 수 있겠지?
3: 확성기? 얘들아, 이리 와봐. 바나나 먹자.
0: 위에 이것도 있던데?
2: 연장통! 대박!
0: 정말 고마워.
4: 근데 딴 애들은 대체 다 어디 간 걸까, 라이더? 와, 여기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1: 얘들아,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다시 끼우러 가자.
3: 그래, 좋아.
2: 알겠어. 빵 갈게, 라이더.
1: 다 고쳤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5: 고마워, 라이더. 너희들도. 원숭이들 장난에 정글이 망가질 뻔했어.
1: 원숭이들이 또 여기서 연장을 던지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3: 자, 그럼 기대하시라. 드럼 소리 나와라. 선물
2: 받아줘. 우리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야. 원숭이들 방해로 이제야 주네.
1: 우와, 너희가 최고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아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M 포키젤?
3: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11: 뽀로로 유치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7: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0: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분필 작품을 지켜라. 모델해줘서 고마워.
2: 언제든지. 우리 강아지는 원래 타고난 모델이니까.
3: 잘 그렸는데 아주 훌륭해. 줄리우스가 그린 체이스는 정말 영웅답잖아. 알렉스랑 저스티나도 상상력이 넘쳐. 이렇게 멋진 분필 바닥 그림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야.
1: 진짜야?
3: 그렇다니까. 다 그렸으면 다른 모델들도 그려볼까?
1: 그럼 어떤 포즈예요?
3: 그냥 자기답게 변하게.
1: 흥! 마셜?
4: 나다운 건 이런 거잖아. 어?
1: 아니, 사실 이게 더 나다운 건가?
4: 자, 됐다.
5: 우와, 진짜 잘 그렸다.
3: 그치, 어린이 화가가 난 없다니까.
2: 우리도 이런 그림 그려보고 싶다.
5: 너희도 본부에 가서 하나씩 그리면 되지.
4: 우와,
3: 좋아.
4: 재밌겠는데?
1: 바로 가자.
6: 세상에, 누가 이런 걸작을 그린 거지? 박물관에 걸어야겠어.
3: 그치, 사촌. 우리 어린이 화가들이 열심히 그려낸 보람이 있다고.
6: 근데 곧 폭풍우가 몰려올 텐데 아까워서 어쩌지?
3: 이번만큼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금방 비 오겠어. 가자, 얘들아. 안으로 피해.
1: 맞다. 비가 오면 우리 분필 그림이 전부 다 씻겨 내려갈 텐데.
4: 비를 안 맞게 하면 되지. 미니 구조대, 나머지 브로치 있다. 미니 구조대, 곧 폭풍우가 몰려올 거야. 그럼 우리 그림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그림이 젖지 않게 잘 막아야 돼. 그거야, 치크레타. 그럼 미니 구조대, 출동하자.
7: 미니 구조!
4: 가, 가, 가!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 여기서 이 그림을 지켜줘.
4: 지켜주라니까. 이러지 말고.
1: 수레로 가릴게.
4: 안 돼. 바람이 강해서 구조대 애들이 날아가.
1: 어디 가? 이리 와. 어떻게 잡지?
3: 그대들을 불러야겠다.
5: 다들 참 잘 그린다.
1: 고마워. 각자 아름다운 걸 그리자고 하길래 난 노란 해를 그렸어.
4: 난 꽃을 그렸고.
2: 아름답기로 치자면 내가 그린 게 제일 아름다울걸. 강아지 간식. 냠.
1: 아, 내 그림 봐.
5: 프랑스 아저씨, 분필 그림은 어때요?
3: 그림은 멋지게 나왔지. 근데 문제는 미니 구조대가 다 날아갔어.
5: 오, 저런. 걱정 마세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4: 그림이 완성된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친구들이랑 그린 분필 그림을 지키려고 미니 구조대를 불렀나 봐. 그런데 강풍이 불어서 미니 구조대가 전부 다 날아갔대. 그래서 누가 가냐면 마셜. 넌 사다리로 미니 구조대를 무사히 땅에 내려줘.
2: 불자동차 출동.
1: 그리고 체스, 넌 그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니 구조대가 떨어지면 받아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0: 거기서 막무자는 우리 화계들의 상징이라고.
1: 와줘서 정말 고마워. 거북이랑 토끼, 후치, 켈리. 저기 있어. 칙칙이는 어딨지?
2: 조금 있으면 폭풍우가 올 거야. 최대한 빨리 애들을 구하자. 자, 마셜.

0: 괜찮아. 어떡해, 켈리가 더는 버티기 힘든가 봐.
1: 마셜, 켈리도.
0: 응, 알았어.
1: 오, 켈리. 체이스, 그물로 받자.
2: 그물?
1: 잘 잡았어. 저스티나, 줄리우스, 바람에 또 날아가지 않게 얘들 우산 좀 걷어줘.
0: 미안해, 켈리. 내가 얼른 내려주려고 했는데 선수를 빼앗겼네. 어? 덤블이 우는 건가?
2: 덤블이 울 리가 있어.
0: 지카레타!
2: 그럼 미니 구조된 전부 다 찾은 거지?
0: 잠깐! 찍찍이가 없어! 찍찍아! 어디 있니? 얘가 어디로 갔지? 찍찍아! 거기 가만히 있어! 라이더 형이랑 퍼피 구조대를 불러올게! 혼자 두고 그런데 그냥 내가 가서 조심조심 내릴까?
1: 다들 수고했어. 알렉스, 이제 다 데리고 들어가자. 알렉스?
0: 뭐지? 알렉스도 사라진 건가?
2: 라이더, 저기 간판에 있어.
1: 오, 위험한데. 에이, 가보자. 알렉스, 거기는 왜 올라갔어?
0: 찍찍이가 있어서.
1: 알았어. 근데 거기는 위험하니까 꽉 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금방 내려줄게.
0: 가자니.
1: 이쪽으로 갔어. 알렉스, 이제 그 현수막 놔. 바람에 또 날아가지 않게. 마셜, 사다리만으로 저 물탱크 꼭대기는 물이니까 스카이를 불러볼게. 스카이, 헬리콥터 타고 물탱크로 와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걱정 마, 찍찍아. 우리를 금방 구해줄 거야.
1: 바람이 너무 세. 물탱크를 조금 지나간 데서 벨트를 뒤쪽으로 날려보면 어때?
3: 좋은 생각인데, 라이더.
1: 요호!
2: 좋아, 성공이야.
3: 만세!
2: 어? 알렉스, 너 뭐해?
0: 좋은 수가 생각나서. 스카이, 우리 그림 위쪽으로 좀 데려가줄래?
4: 미안해, 형. 찍찍이를 구하려고 한 건데.
1: 네 마음 이해해.

0: 금방 비가 퍼붓겠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1: 다들 다치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다.
2: 하지만 그림을 지키는 건 실패했어요. 그래도 미니 구조대하고 그림을 지키자는 생각은 좋았어.
0: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0: 해가 떴어.
1: 우리 그림 괜찮을까?
2: 우리 그림도 잘 지켜냈어. 봐, 아직도 완벽해.
0: 아, 방금 생각났는데 저 멋진 분필 그림에 아직 빠진 애들이 있네. 커피 구조대는 그렸지만 미니 구조대가 빠졌잖아. 전부 다 같이 이 그림을 구했는데.
3: 혹시 폭풍우가 다시 몰려와서 멋진 그림이 지워질 것 같으면 커피 구조대 불러줘.
4: 무지개 강자를 찾아라.
1: 뜨거운 감자 돌리기 완전 재밌어.
4: 규칙은 다 알지?
2: 음악이 그쳤을 때 공을 가지고 있는 애는 탈락.
5: 아, 이런, 나네.
4: 진짜 아까웠어.
6: 가비,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내 보물 무지개 감자를 캐는 날이거든. 땅을 파면 이런 감자가 나올 거야. 하하, 미안. 네가 채소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건 먹을 게 아니라서. 관상용이지. 그리고 말이야, 오늘 누가 내 감자 사진을 찍으러 온댔는데 이런 책에 실릴지도 몰라. 그럼 나도 이름을 날리겠지? 맞아, 토마토를 볼링공처럼 큼직하게 키워냈던 그 농부처럼. 자,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책 쓰는 분을 맞이하는 거야. 뭐였지? 이런, 내가 장식한 게 전부 망가졌잖아. 아, 누가 마당을 다 파헤쳐놓고 내 감자를 가져갔어. 라이더를 불러야겠네.
2: 좋아, 이젠 저 셋만 남은 거지. 자, 준비.
3: 어, 미안한데 잠깐만.
4: 이건 탈락 아니다.
3: 아, 알 아저씨, 드디어 기다리시던 그날이 왔네요.
6: 그치, 근데 누군가 몰래 와서 내 멋진 무지개 감자를 캐갔단 말이야. 마당도 이렇게 다 망쳐놓고.
3: 어우, 세상에, 심각하네요.
6: 그러게 말이다, 내 감자 좀 찾아줄래? 특이한 채소만 다루는 책을 쓰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3: 큰일이요?
6: 저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사람 같아. 일찍 왔나?
7: 그래, 오늘은 뭔가 예감이 아주 좋은 게 완벽한 감자를 발견할 것 같구만.
6: 이런, 맞아.
3: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대신 잠깐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9: 어, 조심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달 아저씨의 무지개 감자가 사라졌대.
2: 아, 어떡해.
1: 우리가 가서 마당을 복구하고 얼른 그 감자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을 띄워서 감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줄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너는 불도저로 저 구멍을 메꾸고 마당에 있는 장식을 원래대로 돌려놔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하!

0: 안녕하세요. 전 R인데 그 특이한 재소책을 쓴다는 분 맞나요?
1: 맞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놀랍고 특이한 재소들이란 책이 화제가 되기는 했죠. 스퍼드라고 불러주세요.
0: 네, 정말 반가워요, 스퍼드씨. 일찍 오셨네요.
1: 너무 일찍 오기는 했죠. 근데 그 신기한 무지개 감자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0: 오, 참 신기하긴 하죠. 그 전에 저희 마을이 참 아담하고 예쁜데 한번 보실래요?
1: 그럴 시간은 없어서요.
0: 잠깐 둘러보는 거니까요. 아마 여기까지 와서 안 보면 후회하실걸요?
1: 전 그냥 감자를 보러 온 건데요.
0: 에이, 그래도 이런 시골길이 어디 흔한 줄 아세요? 이런 황토로 된 길이요. 전부 흙으로 돼 있다니까요. 100%
1: 멋지네요.
2: 알라 아저씨.
0: 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여기 이분은 스퍼드 씨란다.
2: 안녕.
3: 가세요.
1: 안녕.
0: 우리는 잠깐 마을을 둘러보고 올 거야. 갔다 온 다음에 이쁘게 잘 꾸민 마당 장식이랑 멋진 무지개 감자를 보시기로 했어. 금방 구경하고 올게.
2: 네, 잘 다녀오세요.
3: 저희 마을 정말 예뻐요.
2: 어서 가자. 오우, 감자를 대체 얼마나 갖고 싶었길래.
3: 심하다. 그래도 해봐야지.
4: 난 단서를 찾아볼게.
2: 이 정도면 끄떡 없겠는데. 구멍 안도 메꿔자. 최수, 뭐 찾았어?
4: 아마도 이것 좀 봐. 여기 있는 동물 발자국.
2: 농장인데 그게 뭐?
4: 그래, 그런데 이건 닭이나 소 같은 가축이 낸 게 아니야. 물론 염소 발자국도 아니고. 너는 범인이 아니야.
2: 드론을 띄워서 이게 누구 발자국인지 추적해볼까? 감자를 훔쳐간 범인 걸 테니까.
4: 그래, 알았어. 드론!
2: 자, 쫓아가자!
0: 그리고 여기가 우리 어드벤처베이의 자랑인 바닷가예요. 이 정도로 바닷가다운 바닷가, 보신 적 없죠?
1: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보단 감자다운 감자거든요.
0: 맞다, 저기는 모래사장이 진짜 진짜 부드럽죠.
5: 우리 모래성 짓자.
6: 그래, 저 좀 모래 좀 파올게. 어, 양동이? 너 어디가?
5: 진짜 웃겨. 구조대다. 양동이 좀 잡아줄래? 도망쳤어.
4: 양동이가 도망쳐? 그거 참 희한하네. 혹시 너희 알록달록한 감자도 봤어?
5: 아니, 그런 감자 못 봤어. 끼는 양동이는 봤지만 꼬리랑 작은 발까지 달려있다고.
4: 발이 달려? 아무래도 감자 도둑 같은데.
2: 제보 고마워. 확인해볼게.
4: 양동이를 쓰고 다닌 게 비버였어?
2: 감자도 가지고 있는데. 가자.
4: 어디로 갔지? 잠깐, 내가 생각한 애가 쟤 맞지?
2: 좋았어.
1: 예, 마을이 예뻐서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농장으로 갈까요?
0: 가야죠. 근데 이건 꼭 보여드려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절 원망하실지도 몰라요. 구대의 시장님의 자랑인 튤립 좀 보세요.
1: 튤립은 많이 봤거든요. 진짜 뭔가 좀 다르긴 하네요. 눈에 아주 확 들어와요.
0: 네, 역시 남는 건 사진이죠. 다 찍으세요. 내 감자, 이리 줘. 계속하세요. 튤립 사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내가, 그거 내 감자야.

0: 감자를 가져갔어.
1: 제가 금방 찾아올게요.
2: 어, 잠깐 체이스, 저 아기 비버 도와달란 것 같아.
3: 저길 어떻게 올라갔지?
2: 그러게, 어쨌든 구해줘야지. 비버를 쫓아가줘. 나는 도움을 청할게. 스카이, 도움이 필요한데 와줄래?
4: 하늘을 나는 스카이.
5: 자, 이제 감자를 보러 가죠. 어,
0: 참 멀리 오셨는데 포토씨의 파이도 드셔보셔야죠. 그치요?
5: 아니요, 다른 거는 됐고 감자를 보러 당장 농장에 가야겠어요.
4: 걱정 마, 아가. 내가 잘 내려줄게.

0: 어떻게 알고 쏙 들어가네.
1: 라이더, 비버들 집까지 왔는데 그 강자가 여기 있어. 연못 근처야.
2: 잘됐다. 나도 거기로 갈게.
3: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감자를 어떻게 가져오지?
2: 유인하면 되지. 감자보다 훨씬 잘 튀는 공을 던져서 말이야.
3: 좋아. 발사! 찾았다!
2: 어, 잘 있어, 비버들아. 그럼 농장으로 가볼까?
4: 아, 무지개 감자를 보러 왔나 보네.
5: 아, 네. 감자가 너무 궁금해서요.
4: 특이한 무지개 감자를 보고 싶어서 하나둘씩 찾아오는 것 같네요. 근데 그 감자는 어디에 있죠?
6: 아,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여기 있어요!
4: 우와, 정말이지.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RC가 소중히 기른 이 무지개 감자는 기네스북에 실리고도 남을 명품이네요. 예!
3: 멋져요!
6: 이 영광을 우리 퍼피 구조대한테도 돌리고 싶군요.
2: 축하드려요. 혹시 또 무지개 감자가 도망을 치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진물엔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5: 야호
6: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자, 간다. 얍, 좋았어.

0: 어디서 왔지?
1: 여기 공원에 사는 오리인가 봐. 아기 오리야, 이리 와봐. 와, 귀엽다. 달리미 따라가네. 오리야, 이리 와봐.
2: 아니야.
1: 내가 제일 좋지.
2: 꽉꽉꽉.
1: 이리 여기, 와. 여기.
0: 나한테도 와봐.
1: 여기로 와. 나한테 와.
0: 더 놀고 싶었는데 아쉽다.
1: 귀여운 오리도 집에 잘 갔겠지.
3: 어머, 저기 좀 봐봐. 귀여워.
4: 애완동물인가 봐. 귀엽다.
3: 너무 재밌다.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2: 꽉?
1: 어? 이 소리는 설마?
2: 꽉?
1: 어, 아기 오리? 너 날 따라온 거야?
2: 꽉꽉?
1: 안 돼. 너네 엄마한테 가야지.
2: 꽉꽉?
1: 너 혹시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2: 꽉?
1: 어떡하지? 다녀왔습니다.
5: 어, 재밌게 놀았어? 그건 웬 오리 인형이야?
1: 어? 아, 아니, 인형이 아니라.
3: 어? 저게 대체 뭐야?
1: 그게요.
6: 짜잔! 얘들아, 아빠 왔다.
1: 아빠!
6: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지. 뭐야? 대체 집안에 무슨 새가?
1: 안 돼, 이리 와.
5: 달리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요.
5: 여보세요? 공항 관리소죠?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뭐래요?
5: 공원에서 기르는 오리는 없다고 하네.
6: 그럼 어쩌지?
5: 공원에 엄마 오리가 보이면 연락 주기로는 했는데.
1: 우리가 기르면 안 돼요?
5: 그건 안 돼.
1: 그럼 엄마 오리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네? 얌전히 잘 있을 거예요. 제가 돌볼게요.
6: 그래, 금방 연락 올 수도 있잖아.
5: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1: 와! 와! 우리 집에 아기 오리가 있다니. 아, 이런 것도 지어줘야겠다. 뭐라고 할까? 털이 보들보들하니까 보들이. 아니, 노랑이. 꾀꾀기.

0: 그 녀석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네.
1: 아, 네.
2: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무리야.
1: 네? 그럼 어떡해요?
2: 동물보호소에 맡겨야지.
1: 동물보호소? 안 돼요. 엄마, 절대 말썽 못 부리게 할게요. 네? 네? 네? 네?
0: 그래, 여보. 달님이가 더 잘 본다잖아.
2: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또 말썽 부리면 그땐 절대 안 돼.
1: 네! 와! 짜잔! 와! 와! 어때? 마음에 들어? 재밌지? 와! 그러니까 이제 말썽 부리면 안 돼.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좋겠다. 그지, 뚱이야? 뚱이도. 잠깐만, 내가 물을 더 가져다 줄게. 뚱이야! 어? 뚱이 어디 갔지? 안 돼, 뚱이야!
2: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 여기 있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0: 뭐? 뚱이 때문에 달님이가 고생이 많았구나.
1: 그래도 전 뚱이가 너무 좋아요.
0: 그래.
1: 아빠, 오늘은 이거 읽어주세요.
0: 미운 오리 새끼네.
1: 네, 뚱이를 위해 특별히 골랐어요.
0: 좋아. 옛날 어느 연못에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아기 오리들 중에.
1: 뚱이야, 왜 그래? 아빠, 뚱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가 봐요.
0: 그래, 그런 것 같구나.
1: 아빠, 아무래도 뚱이 가족을 찾아줘야겠어요. 아기 오리 엄마를 찾아요. 혹시 엄마 오리 데려온 사람 없었나요? 아기 오리

내가 꼭 찾아줄게. 찾아요, 찾아요, 우리 모두 함께 찾아요, 찾아요, 사랑하는 가족 찾아요, 찾아요, 우리 모두 함께 찾아요, 찾아요.

0: 저기가 어딘데 그럴까요?
1: 물이 빠지는 배수로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긴 숲속 저수지에 연결된 배수로예요.
0: 저수지요?
2: 그래, 공원의 연못물이 저수지랑 연결돼 있거든.
0: 혹시 뚱이가 그 저수지에서 온 거 아닐까요?
1: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0: 빨리 가봐요. 우와, 너무 멋져요.
1: 그러네.

0: 잃어버리면 안 돼. 꽉꽉 꽉꽉. 잘 가. 뚱이야 안녕. 잘 가.
1: 얘들아 자리 정리.
0: 별이는 어디 갔지?
1: 잘 가.
2: 아까 별이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0: 어? 그래?
3: 그럼 써니야,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놀까?
2: 어, 안 돼. 난 오늘 발레학원 가는 날이거든.
0: 너 발레 배운다고 했지.
2: 아, 너도 같이 가볼래? 선생님이 언제든 구경와도 된댔어.
0: 재밌겠다.
4: 보인, 2번 발하고 플리에. 보인, 5번 발 플리에. 앙방, 아나방, 앙호, 알라스콩. 잘했어요.
0: 우와, 모두들 진짜 발레리나 같아. 나도 발레 배우고 싶다.
5: 뭐? 발레?
0: 네, 내일부터 발레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1: 짜잔, 예쁜 발레복도 샀지롱. 왜 그래? 어?
5: 달님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는 나이가 되다니.
1: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0: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멋진 발레 보여줄 테니까. 나도 멋지게 발레할 수 있겠지. 예쁜 발레복 입고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야.

0: 자, 달림이는 달래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랑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1: 네! 열심히 해! 파이팅!
2: 응! 써니 너도!
1: 아.
0: 먼저 이렇게 발끝을 쭉 펴는 걸 포인이라고 해요. 포인!
1: 포인!
0: 이렇게 당기는 건 플렉스! 플렉스!
1: 플렉스!
0: 허리는 꼿꼿이 펴고 포인!
1: 포인!
0: 플렉스!
1: 플렉스!
0: 달래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해요.
1: 네! 포인! 플렉스! 포인!
3: 아, 아, 아, 잠깐만! 아, 나 발에 쥐란다 봤지!
4: 뭐야?
3: 아이구야! 아, 발레가 쉬운 게 아니네. 달림이는 어때? 발레 재밌어?
1: 네! 너무 재밌어요! 난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0: 어서와!
1: 어제 가족들이랑 연습했는데 아빠가 제일 못해!
2: 그래?
0: 자, 속성요정 동작 시작! 하나,
1: 저건 뭐 하는 거야?
2: 하나, 공연 둘, 연습하는 거야. 셋, 숲속 요정들 이야기란 발레 공연이야.
0: 셋. 자, 올라올 때 키 커지고.
1: 써니, 너도. 하나,

0: 너도 숲속의 나비였느냐?
1: 뭐 길게.
2: 그렇구나.
0: 달님이 너도 조금 더 일찍 발레를 배웠으면 같이 했을 텐데.
2: 할 수 없지 뭐. 보인 플렉스. 보인 플렉스. 발레 선생님, 저 보인 플렉스 10번 다 했어요.
1: 응, 달림아, 금방 갈게.
2: 우와, 나도 이제 멋진 발레 동작을 배우나 봐.
1: 달림아, 플리에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2: 플리에?
1: 플리에의 기본은 발을 이렇게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이야.
2: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해요?
1: 응,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잘했어. 그럼 이번엔 플리에 10번 해보자.
2: 10번?
1: 알겠지?
2: 네. 하나, 둘,
1: 여러분, 이제 피루의 턴 동작을 해볼까요?
3: 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요. 한 번 더.
2: 나도 저런 하나, 거 하고 둘, 싶은데.
1: 셋. 하나, 둘, 셋.
2: 어디, 나도 한 번. 난 발레는 잘할 수 없나 봐.
4: 달림아, 아빠 왔지롱.
2: 네.
4: 어? 근데 우리 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2: 저 발레 안 할래요.
4: 뭐? 왜?
2: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재미없어요.
4: 아,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2: 그래도 나도 멋진 동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시시한 것만 하고.
4: 시시하다니. 엄청 재밌던데?
2: 재밌어요?
4: 이제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2: 대체보다 잘하네.
4: 플렉스. 이제 이 다음은 뭘까?
2: 이 다음은 플리에. 두 발을 붙이고 이렇게.
4: 이렇게.
2: 진짜 못한다.

0: 당연하지.
1: 다 함께 림바링 스트레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달님이 어? 연습 열심히 했구나.
2: 어?
1: 그동안 배운 거 한번 해볼래?
2: 네! 어, 네! 블리에, 피루에, 브레브레브레. 안바, 아나방, 앙오, 알라스콩.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잘했어.
2: 우와, 진짜 예뻐, 달리마. 나 연습 엄청 열심히 했어요.
1: 달리마, 너도 공연 같이 해볼래?
2: 네? 공연이요?
1: 마침 나비요정 역할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거든. 달리미가 나비요정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우와,

0: 모두 준비됐죠? 열심히 연습한 거 부모님께 자랑해요.
1: 네!
0: 이제 시작하나 봐.
2: 오케이.
1: 어떡해. 나 너무 떨려.
3: 잘할 수 있어.
1: 화이팅! 응, 화이팅!
4: 우리 다림이 정말 예쁘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빠, 저게 뭐야?
2: 무슨?
3: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N 포키젤?
4: 네.
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쓱쓱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순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리얼.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네모로

0: 하고.
1: 린다 쌤, 오늘은 어떤 그림 그려요?
2: 하리야, 안녕. 선생님이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오는데 창밖을 봤거든?
1: 창밖을요?
2: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였어. 응? 짠! 이게 뭘까요?
1: 응? 뭐지? 아! 감자튀김!
2: 아, 감자튀김? 잘 봐봐.
1: 네.
2: 네모 모자.
1: 네모 모자.
2: 세모 모자를 씌우면
1: 세모 모자.
2: 이게 뭘까요?
1: 어? 네모 세모 모자? 어? 알았다. 이거 아파트. 이건 또 빌딩. 또 마트.
2: 그래, 세모 네모로 그린 우리 동네 우리 도시지.
1: 세모 네모. 아, 재미있어요 쌤.
2: 그런데 하리야, 아직 끝이 아니야. 더 들어봐. 갑자기 하늘에서 우당탕탕 세모네모가 떨어지는 거야. 세모네모가 길을 다 막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1: 어떡해요, 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 하하, 나는 그린다 쌤이잖아. 세모네모를 얼른 치울 방법을 떠올렸지. 바닥에 떨어진 세모네모 중에서 네모를 고르고 그 위에 길쭉한 세모를 골라서 이어주고 또 작은 세모를 붙여주고 세모 네모를 붙여서 뭘까요?
1: 목이 긴 기린?
2: 딩동댕. 맞아, 기린이야.
1: 근데 다리가 좀 짧은데요, 선생님?
2: 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잘 달릴 수 있겠지?
1: 우와, 다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2: 꼬리까지 휘날리며 쌩 달아난 이 그림은 뿅!
1: 우와, 세모네모 기린이다.
2: 세모네모 기린이 쌩 하고 달아나서 버스도 쌩 하고 달릴 수 있었지.
1: 어? 네?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데.
2: 진짜라니까. 친구들도 세모네모로 그려볼래요?
3: 세모네모난 도시에 나타난 세모네모 기린. 세모네모 세상에 모모라면 뭐뭐뭐뭐뭐뭐. 좋아 보인다.

0: 섬섬 섬섬
1: 이세모가 좋겠다.
0: 루이야, 뭐 만들고 있어?
1: 응? 내가 하는 거 보고 맞춰봐.
0: 알았어. 나 맞히는 거 잘해. 세모가 있고 네모도 있네. 뭘까? 그 다음은 뭐지? 작은 세모다. 루이야, 혹시 이거 책상이야?
1: 아니.
0: 그래?
1: 힌트 줄게.
0: 힌트 줘. 동물? 동물 친구구나. 저 큰 세모가 머리였구나.
1: 응, 맞았어.
0: 섬섬, 나 이제 알겠어.
1: 뭔데, 뭔데?
0: 혹시 여우?
1: 딩동댕!
0: 섬섬, 맞췄다. 여우였다. 루이야, 이건 뭐야?
1: 나무야.
0: 나무? 잠깐 가만 보니까 삼삼이 닮았는데 혹시 삼삼인가?
1: 이따가 보면 알아.
0: 보고 있을게.

0: 책 같은 게 달려있네.
1: 이제 보게.
0: 오, 네모난 나무 열매인가?
1: 과자 열매야.
0: 과자? 나무에 과자가 달려?
1: 여기, 얌.
0: 맛있다.
1: 나도 얌 먹어야지.
0: 루이가 그린 세모네모 그림 너무 멋지다.

0: 묵구묵구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만 하수구에 빠지고 말았어요. 불쌍한 묵구묵구, 그리고 속상한 꼬미. 꼬미는 과연 묵구묵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꼬미야, 울지 마. 아빠가 꼭 찾아줄게.
2: 꼭 찾을 거야. 기다려, 묵구묵구.
1: 우리가 앞질러 가면 돼. 하수구는 이쪽으로 연결돼 있을 거야. 됐다. 이제 여기서 기다렸다가 잘 꺼내면 돼.

0: 찾았다.
1: 이제 됐어 꼬미야.
0: 뭉꾸뭉꾸 나야다. 괜찮아.

0: 사교육이 제일 재밌어.
1: 그렇지, 캣.
2: 응, 제일 재밌어.
0: 어? 아참.
2: 아참.
0: 깜빡했네.
2: 깜빡했네. 나도.
0: 목욕이 끝난 물은 이렇게 빼야지.
2: 응, 빼야지.
3: 조금만 더.
2: 그래, 부끄부끄.
4: 옳지, 다 돼간다.
2: 부끄부끄는
4: 저쪽이야. 저기로 날아갔어.
2: 안돼, 부끄부끄. 부끄부끄. 안돼, 부끄부끄.
4: 이거 큰일인데.
2: 왜요?
4: 저대로 가면 강을 만나고 바다로 이어져.
2: 그럼요.
4: 영영 못 찾게 돼.
2: 안돼. 부끄부끄.
0: 난 네가 정말 좋아, 부끄부끄. 구할 거야. 반드시 구할 거야. 좋은 생각이 있어요. 어? 여긴 구불구불하니까 우리가 곧장 앞질러 가요, 아빠.
4: 기회는 한 번뿐이야.
2: 네, 아빠. 묶어.
0: 구해줄게, 묶어.
4: 꼬미야, 한 번에 잘 잡아야만 해.
2: 네, 아빠.
0: 날 믿어, 묶어.
2: 됐다. 묶어.
0: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5: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꼬미와 묶음묶음은 무사히 다시 만나게 됐답니다.
6: 꼬미 아빠 다녀왔어요.
0: 난 네가 정말 좋아, 묶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여섯, 일곱, 여덟.

나 사자!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지 차와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지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지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술물엔
3: 덕도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간질간질 요충.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아, 아, 아, 가려워. 아우, 아프게. 아우, 가려워.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
1: 가려워? 내가 긁어줄까? 어디가 가려운데?
0: 여기! 응. 나 왜 자꾸 항문이 가려운 걸까? 도대체 왜 자꾸 항문이 가려운 거냐고! 왜? 어? 병인가?
1: 그건 나도 정말 모르겠는데. 어? 요충 딴지가 깜빡인다!
0: 요충? 요충이 뭔데?
1: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어? 여기는 대장마을이다.
1: 살금, 살금, 살금.
0: 도둑이야, 도둑이다.
2: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0: 여기. 어디?
1: 어? 참, 저 도둑 아니에요.
0: 아니긴, 방금 관략근문으로 몰래 들어온 거 다 봤거든.
3: 어떻게 들어왔지? 내가 잠들기 전에 분명 관략근문을 꽉 닫고 잤는데. 어, 열려 있잖아. 뭐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너 대체 누구야? 유익균이야?
1: 걔 유익균 아니야. 그치?
4: 맞아. 처음 보는 애야.
3: 어?
4: 세균도 아닌 것 같은데.
3: 그럼 새로 들어온 유해균인가?
1: 아이, 저 유해균 아니에요.
0: 그럼 도둑 맞네. 대체 뭘 훔치려고 들어온 거야?
2: 근데... 아이, 저 밖에 있다가 온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온 거라고요.
3: 뭐라고?
0: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들어온 거지?
1: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5: 상추.
6: 어머머, 너 회충 아니니? 회충? 너 회충 맞지?
1: 아니에요.
6: 아니긴 너 회충 맞잖아. 내가 흙에 살 때 내 이파리에 딱 달라붙어 살았잖아.
1: 아니라니까요. 저 요충이에요.
0: 아, 요충 딱지에 있던 그 요충이 너라고?
1: 예, 제가 요충입니다만.
6: 진짜 회충 아니야?
1: 아니라니까요. 저 흙에서 온 게 아니라 호떡이 유치원에서 왔다고요.
5: 가려워.
6: 시우야, 가려워? 내가 긁어줄까?
5: 그래.
6: 시원하다. 고마워, 떡아. 에이, 뭘. 이 초콜릿 같이 먹자.
5: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7: 그리고는 곧장 식도를 지나 위산탕을 거쳐 소장까지 갔어요. 거기서
0: 야!
1: 요!
0: 우와, 여기 먹을 것 진짜 많다. 야! 천국인가?
2: 야! 야, 얼른 먹어. 그래야 쑥쑥 크지.
6: 참 이상하단 말이야. 왜 영양분이 비는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아니면 혹시 도둑이 들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0: 우리가 먹었다. 야! 우리는 사람 몸에 숨어서 영양분을 몰래 몰래 뺏어 먹는 기생충이라고. 야!
2: 야! 어서 먹으라니까. 쑥쑥 커야 우리의 꿈을 이루지.
7: 그렇게 우린 소장에서 영양분을 몰래 훔쳐 먹고 쑥쑥 자랐다고요.
0: 가자, 우리 꿈을 이루러.
2: 좋아, 가자, 대장마을로.
6: 슈슈, 상추 왔어요, 상추.
1: 요요, 요충도 왔어.
2: 왜?
0: 대표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기생충인 거 알면 세균들이 가만두지 않을걸?
2: 어, 그런가?
1: 그럼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자.
8: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어, 저기요, 나 똥으로 좀 만들어줘요. 어? 어서 제발.
9: 지금은 자러 가야 할 시간이니까 내일 오세요.
8: 아니, 뭐 벌써 들어간다고요? 아이, 잠깐만. 나 똥대.

0: 가고 싶은데.
1: 내일. 내일 만들어줄게요.
0: 내일? 그럼 약속.
1: 약속.
0: 아유, 그럼 나도 좀 눈 좀 붙이러 가야겠네. 아유, 분해 대기실이 여긴가?
2: 활력근은 이상 없고, 설마 밤새 무슨 일 있겠어?
3: 다들 잘 자.
4: 야, 다들 잠들었다. 나와.
3: 드디어 꿈을 이루는 건가?
4: 우와, 여기가 밖으로 나가는 문인가 봐.
3: 혼내지 마.
4: 죄송합니다.
3: 깜짝이야. 잠꼬대.
4: 아이, 난 또 깬 줄 알았네. 이번에는 진짜로 연다. 열렸다. 나와.
3: 가자. 혼내지 마.
5: 관략근 문 밖으로는 왜 나갔던 거야?
4: 오, 여기가 좋겠다. 아, 아유, 눈부셔.
6: 너희들은 누구야?
4: 요충입니다만.
7: 다들 자는 이 밤에 이 학문에는 무슨 일이야?
4: 그게. 김정아!
6: 지금 뭐 하는 거야?
4: 우리의 꿈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만
6: 꿈이라니?
3: 요충의 꿈은 학문에 알을 낳는 겁니다.
7: 뭐? 지금 학문에 내 얼굴에 알을 낳는다고?
3: 아, 서풍!
6: 간지러워.
5: 뭐야? 요충이 항문에 알을 낳아서 호떡이가 그렇게 가려웠던 거야? 오? 요충 최고 딱지다!
8: 우리가 자러 간 사이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야?
2: 너희들 마음대로 관략근 문을 열고 나가서?
9: 너 참 요망한 요충이구나.
0: 근데 왜 혼자야? 응? 둘이 나갔다면서.
4: 내 암컷 요충은 알을 낳은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시 온 거라고요.
5: 넌 나랑 같이 나가자. 다시는 요충이 학문에 알을 낳는 일이 없도록 같이 나가야겠어. 그래야 다시는 호떡이 학문이 가렵지
4: 않... 이미 늦었습니다. 호떡이가 학문을 긁어버렸거든요.
6: 간지러워. 제발 긁어줘.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 제발 긁어달라고.
10: 호떡이가 항문을 긁을 때 내 알들은 호떡이 손에 딱 붙어있다가 옷에도 소파에도 얼굴에도 심지어는 입에도 묻었지요.
4: 그럼 또 요충 알이 입으로 들어와 소장에서 영양분을 몰래 훔쳐먹고 쑥쑥 크겠죠.
6: 그럼 또 항문에 알을 낳겠지.
9: 그럼 호떡이는 또 항문이 가렵겠지.
6: 그럼 또 긁겠지.
9: 그럼 또 요충이 퍼지겠지.
6: 이러다 세균이 아니라 요충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4: 빙고.
0: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2: 고마워. 그래.
5: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지금부터 요충 제거 작전을 실시한다. 먼저 손을 통해 요충의 알이 옮겨다니지 못하도록 손톱을 짧게 깎는다.
0: 손톱은 짧게.
5: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0: 비누로 씻는다.
5: 그렇지. 그리고 요충을 없애기 위해 구충제를 먹는다.
4: 새로운 요충들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지요?
7: 구충 구충 구충제 멈춰 요충.
11: 허, 날 잡으려고 도망가도 되지?
2: 감히 어딜?
11: 그렇다면
9: 감히 어딜? 여기도 안 돼.
11: 그럼 난 어떡해요?
7: 어떡하긴.
11: 요충!
7: 요충 박멸 성공!
5: 촉촉맨, 눈의 여왕을 지켜라!
12: 오예, 오예! 재밌다, 재밌다! 오예, 오예!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
5: 호떡아, 뭐해?
12: 아무것도 아니야. 눈이 너무 뻑뻑한데.
5: 안 돼, 안 돼! 눈 비비지 마!
12: 응? 왜 안 돼? 눈 비비면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5: 그건 눈 비비다 다칠 수도 있고.
12: 다쳐? 다치면 안 되지. 근데 누나, 나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한 거냐고! 왜?
5: 눈딱지가 깜빡인다! 내가 가서 왜 눈이 뻑뻑한지 알아보고 올게! 야!
12: 누나 갔네? 눈 비빌까? 아니야! 아까 봤던 스마트폰이나 보자!
13: 건조해. 너무 건조해서 쩍 갈라질 것 같아. 촉촉맨, 도와줘, 촉촉맨.
5: 여기는 어디지? 눈마을이다.
13: 촉촉맨 3호구나.
5: 내가 촉촉맨 3호라고요?
13: 나 너무 건조해. 제발 날 촉촉하게 해줘.
5: 제가요? 어떻게 촉촉하게 해드리는데요?
14: 촉촉맨 3호! 여기야, 여기! 우리도 촉촉맨이야. 일단 옆에 차고 있는 물총을 꺼내.
5: 응? 물총? 꺼냈어!
15: 그래! 잘했어! 촉촉맨 3호! 넌 기름 담당이니까 그 물총에 기름이 들어있을 거야. 그 물총을 잡고 정신을 집중해서 눈의 여왕님께 뿌려! 어서!
5: 알았어! 물총을 딱 잡고 정신을 집중해서 뿌려! 퐁! 퐁! 퐁!
13: 이제 좀 살 것 같네. 고마워, 촉촉맨 3호.
14: 와우! 촉촉맨 3호가 해냈다! 잘했어!
5: 우와! 내가 눈의 여왕님을 구한 거야? 기분 좋은데?
13: 근데 촉촉맨 1호, 2호 너희들은 왜 안 내려오고 거기 있어? 난 물과 점액도 있어야 촉촉하단 말이야. 촉촉맨 3호의 기름만으론 부족해.
15: 눈의 여왕님, 저희도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지만
14: 눈꺼풀이 움직이질 않아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13: 뭐? 눈꺼풀맨 대체 뭘 하는 거야? 눈꺼풀을 자주 깜빡여야 내가 촉촉할 수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나 또 쓰러져?
5: 네? 또 쓰러진다고요? 얘들아, 눈꺼풀맨 어디 있어? 내가 가볼게.
15: 그래줄래? 속눈썹 위로 올라가면 눈꺼풀맨을 만날 수 있을 거야.
14: 가서 당장 눈꺼풀을 깜빡이라고 전해줘.
5: 알았어. 눈꺼풀맨 내가 간다.
6: 촉촉맨 3호!
5: 네가 눈꺼풀맨이야?
6: 응!
5: 눈꺼풀맨, 어서 눈꺼풀을 깜빡여줘! 그렇지 않으면 눈의 여왕님이 또 쓰러질지도 모른대!
6: 지금 당장 눈꺼풀을 움직여야겠어!
16: 안 됩니다! 눈꺼풀맨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6: 어? 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17: 뇌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눈꺼풀맨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5: 대님, 왜 막는 거예요?

0: 호떡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1: 눈에 힘을 빡 주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0: 근육맨들이 눈꺼풀맨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거라고.
2: 호떡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3: 이러다 눈의 여왕님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4: 건조해. 나 쓰러진다. 깨끗아.
5: 어? 눈이 갑자기 안 보여. 어? 눈이 왜 갑자기 안 보이는 거지? 어? 왜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냐고. 왜?
3: 호떡이는 앞을 못 보게 될지도 몰라.
2: 이대로 가다가 호떡이가 위험해. 근육맨들에겐 미안하지만 이 방법을 쓰자. 촉촉맨 사부 기름 발사! 퐁! 퐁! 퐁!
6: 어, 기름이다! 아, 미끄러! 아이고, 미끄러!
2: 아, 눈꺼풀맨, 지금이에요. 당장 가서 눈꺼풀을 깜빡이세요.
3: 고마워, 촉촉맨 사부! 눈꺼풀 깜빡! 깜빡
7: 촉촉맨 출동!

0: 촉촉해야 촉촉해.
1: 나는 촉촉맨 2호 수분 발사.
0: 예, 촉촉해 촉촉해.

0: 이게 얼마만의 눈물이야? 촉촉맨들 고마워.
1: 눈의 여왕님을 촉촉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2: 촉촉맨이 눈물이었구나. 우와, 눈이다, 눈이야.
0: 이건 눈이 아니라 미세먼지야.
2: 뭐라고?
3: 미세먼지. 오, 채삭. 너무 촉촉해서 채싹 붙어버렸네.
0: 따가워. 저리 가. 저리 가. 미세먼지가 눈의 여왕님께 찰싹 달라붙었어.
2: 어떡해, 어떡해.
4: 정신 차려. 지금부터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눈의 여왕님을 지킨다. 촉촉맨, 눈물 발사!
1: 촉촉맨, 눈물 발사!
2: 촉촉맨, 발사!
5: 오, 먼지? 먼지? 어? 저게 먼지? 우와!
4: 미세먼지 제거!
6: 성공!
0: 미세먼지 때문에 따끔거리고 아팠는데 고마워, 촉촉맨. 눈부셔! 타버릴 것 같아!
2: 이건 스마트폰 불빛이야!
4: 눈꺼풀맨! 스마트폰 불빛을 막아야 돼! 어서 눈꺼풀을 내려줘! 어서!
7: 움직일 수 없습니다!
3: 근육맨들이 꽉 붙잡고 있어서 눈꺼풀을 움직일 수가 없어!
0: 건조해! 눈의 여왕님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
4: 이러다 설마 비비는 건 아니겠지? 그럼 끝장이야!
8: 비상! 비상! 눈의 여왕님과 충돌 5초 전! 오! 5, 4, 3, 2, 1! 오!
2: 안 돼!
3: 눈의 여왕을 공격하라!
2: 줄러! 세균이다!
4: 정신 차려! 눈물에는 세균을 없앨 수 있는 미소자임이 들어있다! 촉촉맨! 눈물 발산!
1: 촉촉맨! 눈물 발산!
2: 어디 감히! 이 발산! 눈물로 세균을 없앨 수 있다니! 멋진데?
3: 우리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보시지! 모두 공격하라!
4: 세균이 너무 많아!
0: 어떡하지? 눈물이 다 떨어졌어!
8: 비상! 비상! 손가락이 또 눈의 여왕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6: 안 돼!
2: 촉촉맨들아, 걱정 마! 내가 가서 꽃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지 못하게 막을 테니까!
3: 찔러!
2: 안 돼! 꽃떡아, 좀 비비지 마!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 돼!
9: 아, 왜?
2: 네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촉촉맨들이 눈의 여왕님을 촉촉하게 지킬 수가 없어. 어서 눈을 깜빡여.
9: 어? 알았어.
2: 촉촉맨들아, 힘내. 눈의 여왕님을 지켜줘.
7: 눈꺼풀맨, 이제 움직여도 좋습니다.
3: 촉촉맨, 어서 눈물을 충전해. 눈꺼풀 깜빡 깜빡.
4: 촉촉맨 수분 충전 완료.
1: 촉촉맨 점액 충전 완료.
3: 찔러.
0: 저리 가.
6: 촉촉맨 눈물 발사.
3: 우와.
6: 촉촉맨 눈물 발사. 촉촉맨 눈물 발산!
10: 촉촉맨 세균 제거 성공!
0: 후, 살았다. 촉촉맨들 고마워.
1: 친구들, 우리 촉촉맨이 눈의 여왕을 촉촉하게 지킬 수 있게 눈을 자주 깜빡여줘.
11: 손으로 눈 비비면 안 돼.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진물엔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옥스퍼드 탕.
16: 해보고
15: 주유소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뭐든지 가지고 들어가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어? 뭐지?

0: 오, 마음이 콩닥콩닥 뭔가 설레는 노래야. 오늘의 뮤직박스 정말 궁금한데? 그렇다면 짜잔! 학교 가는 길? 안녕! 오늘의 박스는 짜잔!
1: 우와.
0: 학교 가는 길 박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사람? 정혜빈은?
2: 저는 학교니까 선생님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애들도 나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0: 과연
2: 선생님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우와! 학교 교실이잖아. 여기 보면은 책상, 의자, 칠판. 그때 봤던 우리 곰 선생님도 있네? 정혜빈 씨도 내년에 학교 가죠?
1: 네.
0: 학교 가고 싶어요?
3: 네.
4: 저는 떨려서.
0: 왜 떨려요?
4: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많이 만나서.
0: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막 그러는가? 너무 좋겠다. 학교 가면 근데 이거는 좀 떨리고 걱정되는 점이 있을까?
3: 네, 있어요.
0: 뭔데, 정혜빈?
3: 선생님, 내 혼날까봐 걱정돼.
0: 선생님이 무서울까봐? 혼날 짓을 해서 그래. 혼날 짓 하지 말자. 알았지?
3: 네.
0: 아저씨도 교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찼구나. 다시 학교 가고 싶어. 이 학교의 교실에는 누가 올까?
4: 여기에 곰.
0: 곰?
5: 곰 사람들?
4: 곰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
0: 그럴까?
3: 근데 왜 언제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0: 글쎄, 언제쯤 올까?
5: 어?
0: 어? 뭐야? 종종거리는 노래소리네?
5: 어?
0: 종종종종. 종. 누가 종종종 걸어오나 본데? 이건 누가 오는 소릴까? 혹시 그거 아니야?
5: 응?
0: 다람쥐 아니까 다람쥐?
5: 아니면 그 사슴 아니 그
0: 사슴
5: 루돌프 아니에요?
0: 루돌프
5: 빵빵 거리는
0: 오 종을 달고 오니까
4: 저는 학교에 가는 곰들이 막 걸으면서 노래를 징을 딩딩딩딩 하는 것 같아요.
0: 오 궁금해. 잠깐만. 아하 저기 보인다 보여. 오늘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아하, 펭귄이네.
6: 나 이제 학교 가요. 아이, 기분 좋아.
0: 펭귄은 학교에 가는 게 좋은가 봐요. 경쾌하게 종종종종.
6: 아, 조금만 쉬자. 어? 친구가 온다.
0: 펄쩍펄쩍 캥거루 친구가 오네요.
6: 캥거루야, 학교에 같이 가자.
7: 그래? 그런데 펄쩍펄쩍 뛰어가야 하는데 어쩌지?
6: 에이, 나는 종종종종 걸어가야 하는데 어쩌지?
8: 우리 같이 못 가면 어쩌지?
0: 펭귄아, 캥거루야. 학교 늦겠다. 어서 가.
6: 그래, 같이 가보자.
8: 출발!
6: 나 찾아봐라.
7: 펭귄아, 어디 숨었어?
6: 여기 있지.
0: 캥거루 어딨지?
6: 찾았다!
0: 이제 그만! 학교 늦겠다!
7: 하차차!
0: 똑같이 왔네. 종종종종 걸어와도 펄쩍 뛰어와도 같이 도착했어. 앞으로도 사이좋게 학교에 가, 친구들. 펭귄은 종종종종 네 번에 갈 때 캥거루는 펄쩍 한 번에 가네. 맞지?
4: 네.
0: 우리도 펭귄이랑 캥거루처럼 걸어서 학교에 가보자. 어때?
4: 네.
0: 자, 먼저 캥거루는 펄쩍 펄쩍 뛰어서 학교에 갔지.
4: 네.
0: 우리도 캥거루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

0: 보자, 아저씨 뒤에 줄 서.
1: 네.
0: 자, 한번 가보자. 뮤직 큐. 우와, 다시 저 자리에 가보자. 우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이야, 자, 제 자리에. 이번엔 종종종종, 종종종종, 펭귄처럼 걸어서 학교에 가볼까?
1: 네.
0: 자, 그럼 다시 줄을 서세요. 그러면 뮤직 큐! 우와! 학교 가는 길은 모두 모두 즐거워. 그치? 오늘 공연박스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즐겁고 신나는 학교 가는 길 상상해보자.
1: 네.
0: 오케이. 재즈 피아니스트. 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김강민 아저씨의 학교 가는 길 연주. 함께 가요. 쇼!

무엇을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오, 이 끌리는 이 느낌. 우리 이거 고를까? 아, 좋아. 오늘의 박스는 우리. 우와, 완전 신기한 소리. 역시 잘 골랐어. 이 재미있는 소리는 뭘까? 자, 오늘은 바로 짜잔! 높은 소리 맛없어?

0: 정여봐 보고 싶었어. 오늘은 아저씨가 높은 소리 나는 커다란 박스 가져왔다.
1: 너무 커요.
0: 그지?
2: 근데 귀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0: 우리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하자. 네. 뭐가 들어있을까? 두근두근 너무 떨려. 근데 높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 우와, 누구세요?
3: 높은 소리 마법사 박스 열어주세요.
0: 우와, 마법사님 얼른 열어드릴게요. 짜란 짜란.
4: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뭐야. 우리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친근한 느낌은 뭐지? 이거 맞죠? 아, 혹시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3: 높은 소리 마법사!
0: 와, 박수! 와, 높은 소리 마법사님! 소문으로 듣던 높은 소리 마법사님을 만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아, 마법사님의 목소리는 어쩜 그렇게 높고 아름다운가요?
4: 나는 매일 아침 이슬을 먹고 노래 연습을 한답니다. 이렇게요. 정여봐, 좀 도와줄래?
2: 네.
0: 자, 가봐.
4: 연습할 때, 아, 높은 소리 마법사가 연습할 땐 이렇게 한단다. 자, 팔 잡아봐요. 팔. 딱 매달려요.
0: 자, 자.
4: 팔을 꽉 잡아요. 자, 높이 올라간다.
0: 우와! 우와! 마법사님의 목소리는 정말 높게 올라가네요. 우리 지유도 할 수 있어요?
4: 그럼요.
0: 그래, 지유 어서 가봐.
4: 그럼 왼쪽에 매달려 볼까?
0: 우와! 자, 정말 대단해. 자,
4: 높이 올라간다.
0: 우와! 우와, 높은 소리 마법사님 짱! 그러면 이번에 우리 셋이 한번 같이 해볼까? 그래, 빨리 매달리자. 정말 짱이야.
4: 자, 자, 높이 올라간.
0: 우와, 우와, 우와, 대단해.
2: 대단하다.
0: 우와, 대단해. 박수. 자, 일로 와. 너네 없으면 난 큰일 날 수도 있어. 우와. 마법사님의 목소리는 정말 정말 높이 올라가네요.
4: 아, 자, 누구나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갖고 있답니다. 네.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리.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 자, 한번 해볼래요?
2: 네.
4: 우리 지우부터 해볼까요?
0: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요.
4: 네. 내가 원래 땀이 잘 없는데. 땀이 많이 나네요. 자, 지우 한번 해볼까요? 높은 소리.
0: 우와! 우와! 우와! 가장 낮은 소리.
4: 낮은 소리요.
0: 우와! 대단해!
4: 정엽이 한번 높은 소리 한번 내볼까요?
0: 시작!
4: 우와!
0: 그럼 가장 낮은 소리.
4: 낮은 소리.
0: 시작!
4: 우와!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하! 한번 해볼까요?
0: 못 떨려.
4: 자, 가장 높은 소리.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높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럼 저에게 힘을 주세요.
4: 네. 힘! 아, 좋아요. 자, 높은 소리. 그래요. 안 되겠어요. 자, 가장 낮은 소리 한번 해볼까요? 자, 와, 모두 멋진 낮은 소리와 그리고 멋진 높은 소리를 갖고 있네요. 자, 우리 높은 소리 놀이 할래요?
2: 네!
0: 우와, 재밌겠어요. 네.

0: 아우 잘했어.
1: 우와. 야. 와 너무 재밌다 이거.
0: 네, 어, 너무 잘하네요 다들.
2: 일로와 일로와.
0: 어, 틀리지도 않아요. 너무 잘해요.
3: 높은 소리 마우스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0: 아, 고마워요. 어 어떡하죠?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내가 도와줄 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요 바로 스토리박스에서 기다리고 있죠. 꼬마 마법사야 기다.
4: 안녕. 안녕 또 봐요.
5: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 꼬마 마법사의 하늘 날기 연습이 시작됩니다.
6: 아들아, 이제 혼자 한번 날아보거라.
7: 저는 못하겠어요.
6: 오늘은 달나라까지 가는 거야. 아빠처럼. 잘 봐. 높이. 높이.
3: 아빠.
7: 꼬마 마법사야, 너도 어서 날아봐.
8: 난 할 수 없어.
7: 큰일이네. 높은 소리 마법사님, 도와줘요.
0: 꼬마 마법사야, 용기를 내. 내가 높은 소리를 내면 무엇이든 높이 날 수 있단다.
5: 높은 소리 마법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높은 소리를 냈어요.
9: 넌 할 수 있어.
5: 그러자 빗자루를 탄 꼬마 마법사가 담장까지 날아올랐어요. 높은 소리 마법사는 숨을 더 크게 들이마시고 더 높은 소리를 냈어요.
9: 넌 할 수 있어.
5: 그러자 꼬마 마법사가 커다란 나무 꼭대기까지 슝! 높은 소리 마법사는 숨을 더 크게 들이마시고 더 높은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꼬마 마법사가 구름까지 날아올랐어요.
9: 넌 할 수 있어.
5: 그러자 꼬마 마법사가 하늘 끝까지 날아올랐어요.
6: 옳지 옳지,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진짜 마법사가 되었어.
5: 아빠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3: 높은 소리 마법사님 고마워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줘서 난 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0: 어른도 아이도 마법사도 모두 넌 할 수 있어 란 말에 용기를 얻는답니다. 나에게도 누군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줬죠. 그랬더니 용기가 생겼어요. 그 후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노래 불러봐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꼬마 마법사들 나와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소 사용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 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인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Mr. Kidding, what are you doing?
1: Mr. Wording, I'm jumping. Look at me. How is it? I'm good, yeah?
0: Well, you're not bad, but I think I can do pretty well myself with jumping.
1: Really?
2: Wow.
0: Ready?
1: Okay. Mr. Wording, are you okay? Are you okay?
0: I can jump.
1: I know you can.
0: I can jump.
1: I know you can.
0: I can't jump. I don't know what to do.
1: You can do it. I have a good idea.
0: Really? How?
1: Imagine a chicken in the sky.
0: I'll try it.
3: One, two, three, jump!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재미!
1: 어? 안녕, 썰.
0: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안녕, 레미솔.
1: 우리 같이 놀까?
0: 그래. 어? 노를 저어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노를 저어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2: 이거야.
1: 아!
0: 꽃을 빼고 나뭇잎을 꽂으면
1: 와, 아, 정말 대단해.
3: 다시 출발하자.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나또 행복해요, 오늘은. 왜냐면 나또 요리할 거예요. 네, 오늘은 일본, 한국, 인도 갈 거예요. 레시피 두 개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요. We will make 나또 and 된장 cup rice. 네, 나또 간 된장 컵밥 만들어 볼게요. And we'll make a strawberry lassi. 네, 딸기 라시도 도전해 볼 거예요.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First, we are going to make the natto, 간된장 컵밥. So we need 간된장, strong fermented bean paste. We need 낙토. 혹시 우리 친구들이 낙토 알아요? 그 일본에서 오는 청국장 비슷한 거예요. 된장 먹어도 좀 센 맛이 나요. So we have 된장 and 낙토.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rice, 공기밥. We have mustard, 겨자 소스 있어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corn salad, 콘 샐러드입니다. And we have sliced dried seed. 네, 파래김 자반입니다. And for our strawberry lassi, 우리 딸기 라시 재료는 세 개밖에 없어요. We have real strawberry juice. 네, 진짜 딸기 주스요. We have yogurt. 네, 요거트 줄 거요. And we have a lemon. 레몬도 줄 거요. So, let's start with the cup back. So, how do we make our kebab? We start with the onion. 우리 양파 먼저 시작할 거예요. We're going to chop the onion. So, we take the onion. We're going to cut just one quarter. 우리 4분의 1 쓸 거예요. So, let's use this much. 이 정도 쓸 거예요. And we're going to cut like this. And then cut like this. 네, 우리 작은 부분 만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 콩처럼 그 사이즈 만들어야 돼요. We have to make it the size of the natto bean. Like that. Yeah, there we go. Small pieces of onion. So, let's fry the onion. 네, 우리 프라이팬에서 양파 볶아요. So, we need a hot pan. 중불 쓸 거예요. And we need oil. We put in some olive oil. And now onion in the pan. And we fry the onion. 네, 양파 볶아요. 혹시 집에서 올리브유 없을 때 다른 유, 뭐 카놀라유, 그레이프시드유 써드려요. Can you hear it sizzling? 그 소리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양파 요리했을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양파만 졌을 때, 생양파만 졌을 때 항상 손 씻어야 돼요. If you don't wash your hands, it will hurt your eyes. 진짜 눈이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매워서. Okay. I think they're ready. So, let's add the 간된장. Oh, 소리. 소리 커.

0: 오 냄새도 좋고 우리 친구들 그 된장 냄새 잘 알아요. 간 된장은 영어 번역했을 때 strong fermented bean paste. 아, 좀 어려운 단어예요. 솔직히 된장 얘기했을 때 영어로 그냥 된장 paste 얘기해드려요. Okay, it's ready so we can make our cup bap. It's time to put the bap in the cup bap. Put the rice in the cup. 네. So we put in half our rice. 반 정도 쓸 거예요. Next, we need 나토. 네, 우리 나토 다음에 넣을 거예요. 하지만 나토하고 다른 재료 믹싱 할 거예요. So, we put our natto beans in the bowl. We add our soy sauce, 우리 간장, and our mustard, 우리 겨자 소스도 들어가요. 와, 이거 보세요. 나토 특징이 거미줄처럼 이 줄, 이렇게. Wow, look at that. Can see these strings. 이런 줄들이 나오고, 이거 나토의 특징이요. And we put it in the cup. Rice and beans. 이제 밥하고 나토콩 이렇게 됐어요. 신기해요. 이 나토콩 우리 몸에 뭐가 좋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나토 몰라요. 그래서 셰프님 물어볼 거예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나토는 콩을 삶아서 발효시킨 음식이에요. Natto is made from beans. Natto는 소화를 도와주고 특히 변비가 있는 친구들은 natto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let's cook together.
0: Next, we need the 간 된장. Now, let's put our 간 된장. 네, 우리 간 된장 위에 놓을 거예요. Three layers. Rice, natto beans, and 된장. And then more rice. 이제 남는 밥은 위에 넣을 거예요. So, rice, natto, 된장, rice. 우리 밥 위에 넣을 거예요. Three more ingredients. So we put on the corn salad. 우리 corn salad 위에 넣는 거예요. Now the dried seaweed. 우리 발에 김 자반. 이 김은 제일 맛있는 김이요. We put on some sesame seeds. 마지막은 참깨 위에 불어요. 나토 간 된장 컵밥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we have another recipe. A strawberry lassi. Ready? We cut the lemon in half. 우리 반으로 잘라요. We slice the lemon like this. Now, we take a cup. Cup 하나, and we add our real strawberry juice. 우리 진짜 딸기 주스 넣을 거예요. 반 정도요. Now we open the yogurt. 우리 yogurt 열고 무설탕 제일 좋아요. Let's put the yogurt in the cup. A little more yogurt. 네, 위까지 안 돼요. 왜냐면 얼음도 넣어야 돼요. 이 정도 충분해요. And one more thing. 아이스. 네, 얼음도 필요해요. 우리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오늘은 개진 얼음 쓰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 집에서 저런 얼음 없을 때 괜찮아요. 사각 얼음도 괜찮아요. And now we mix. And you can see the color change. 이거 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와, perfect. A beautiful pink. And we can put the lemon on top. One slice of lemon, like this. Natto, 간 된장 컵밥, our natto, strong fermented bean paste rice cup, 그리고 딸기 라시, our strawberry 라시,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입니다. I like this a lot. 되게 좋아요. You can taste the 된장. You can taste the natto beans. 진짜 이 강한 맛들 섞여서 되게 맛있어요. 식감 아주 재밌어요. Now.

Let's try the 딸기 라시, the strawberry 라시. This has a very smooth taste, a very gentle taste. It's the perfect combination. 이 둘이 진짜 아주 좋은 친구예요. 다음엔 달콤한 거, 고소한 거, 모르는 거, I don't know. But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See you next time. Bye-bye.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 솔.

0: 맞다. 도서관 옆에 로봇 박물관 생겼더라.
1: 우와, 재밌겠다. 가보자.
0: 그래. 아, 수아한테도 물어보자.
1: 그래.
0: 어, 수아야.
1: 그래서 오늘은 안 돼. 내일 가자. 어때?
0: 알겠어. 약속한 거다.
1: 근데 수아 요즘 맨날 윤정 누나랑만 노네?
0: 그러게. 우리보다 윤정 누나랑 더 친한 것 같아.
2: 어? 윤정 언니!
1: 어, 수아야.
3: 윤정 언니랑은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 언니는 예쁘고 재밌고

0: 언니, 오늘도 댄스 학원가?
1: 응. 나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는다?
0: 당연하지. 언니가 춤 제일 잘 출걸? 언니 완전 아이돌이잖아.
1: 그런가? 수아야, 너 오늘 댄스 하고 나서 구경할래?
0: 진짜? 그래도 돼?
1: 응, 당연하지. 선생님한테 말해놓을게. 가자.
0: 우와, 신난다.
2: 자, 팔, 다리 털어주세요. 탈탈탈탈, 탈탈탈. 자, 그리고 목.
3: 하나, 안녕하세요.
2: 안녕. 어, 안녕.
1: 오, 수아다.
4: 윤경 언니 덕분에
1: 수아,
4: 알게 된 언니 오빠들도 이렇게 많아.
1: 어, 수아,
2: 누구니?
1: 선생님, 수아가 구경하고 싶대서 같이 왔어요.
2: 어, 그랬구나. 어, 구경도 하고 춤추고 싶으면 같이 춰도 돼.
0: 네.
1: 어떻게 같이 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0: 네 춤 안 해? 와서 같이 해.
1: 네.
0: 자, 옆으로 좀 나와주고, 자. 자, 다시 갑니다.

0: 배웠니?
1: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0: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1: 맞아. 잘하더라.
2: 완전.
1: 고마워. 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
3: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1: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3: 미안. 너 그 머리핀 춤출 때 엄청 반짝거리더라?
1: 그랬어?
3: 응. 나 한번 해봐도 돼?
1: 응.
3: 어때?
1: 오, 예뻐.
3: 소아야, 우리 거기 가보자. 네가 말한 핫초코 가게.
1: 그래, 그럼 이쪽으로. 근데 내 머리핀 이따 돌려주겠지?
3: 여기야. 우와.
4: 수아 왔나?
1: 철수야, 우리 핫초코 두 잔 줄래?
4: 오케이, 잠시만. 어? 근데 수아, 팔에 그 멍은 뭐지?
1: 아, 이거? 몰라, 어디 부딪혔나 봐.
4: 그래? 아팠겠는걸?
1: 조금.
4: 핫초코 나왔습니다.
3: 무시멜로 맛있다.
1: 그치?
3: 응. 수아, 네 곰시멜로 나 주면 안 돼? 넌 많이 먹어봤잖아.
1: 그치만 나도 곰시멜로 좋아하는데. 알았어. 저.
4: 잠깐! 그건 안 되지. 핫초코 한 잔에 곰시멜로 한 개. 그게 우리 핫초코 가게의 원칙이다. 게다가 곰시멜로를 하루에 두 개 먹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
3: 알겠어. 수아도 먹어.

0: 초코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1: 그래.
0: 나 갈게. 안녕.
1: 안녕, 언니.
2: 두 사람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기 좋군.
1: 그래.
2: 그런데 만약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윤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0: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3: 응, 언니.
2: 로봇 박물관?
4: 네. 철수님도 같이 가요. 거기 핫초코 만드는 로봇도 있대요.
2: 차, 녀석이 핫초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확인해야겠군. 예.
4: 예.
0: 나 지금 윤경 언니한테 뭐 받을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거든. 금방 갈게.
5: 가위가위뽀, 가위가위뽀.
0: 어서야.
1: 언니.
0: 야, 우리 초코역 가자.
1: 초코역? 지금?
0: 응, 나 티셔츠 사려고. 가자.
1: 아, 안 돼. 나 약속 있어.
0: 뭔 약속? 티 사고 가면 되지.
1: 안 돼. 나 오늘 진짜. 아, 오늘은 안 돼. 아!
2: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1: 언니 왜 자꾸 나 꼬지 뭐?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핀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0: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수아, 너 어떡하냐? 너 이제 놀 사람 없는데.
4: 아니, 있는데?

0: 놀 건데?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로봇 박물관도 갈 건데?
1: 나도 수아를 위해 곰시멜로 넣은 핫초코를 계속 만들어주겠다.
2: 자, 나도 너랑 같이 놀 거야.
3: 나도.
1: 좋아, 정리됐군. 그럼 이제 윤경이랑 수아 두 사람만 서로 같이 놀지 않기로 한 거다. 괴롭히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가자.

0: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아.
1: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0: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 그런가?
0: 물론이지.

수아야, 나 윤경훈이야.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너랑 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퍼. 나 네가 정말 좋거든.

0: 내가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해. 태민하고 약올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1: 쉴 새 없이 재채기를 하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 곰돌이 전염병, 에치치 바이러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2: 방법이 있습니다. 에치치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병균을 몸속에 집어넣어 면역체를 만드는 것이죠.
3: 우리 모두 에치치 예방접종으로
4: 에치치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3: 우리가 이렇게 에치치 예방접종에 대해 잘 알렸으니 예방접종을 하는 곰돌이들이 많아졌겠죠?
2: 예예예예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예방접종을 한 곰돌이는 아 이럴 수가, 딱 한 명뿐이네요.
3: 예?
2: 이름이 곰철수요.
3: 이럴 수가. 그럼 여기 계신 곰청장님과 곰장관님들 다 예방접종 안 한 겁니까? 대체 왜? 왜 안 했어요?
5: 무서워서요. 사실 우리 곰돌이들 예방주사가 처음이잖아요.
6: 맞아요.
3: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거참.
6: 그러는 곰통령님은요? 곰통령님도 예방주사 안 맞았잖아요.
3: 저야 맞으려고 했죠. 했는데 제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2: 그래서 에이? 바쁘신 곰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예방접종주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맞을 수 있게 말이죠.
3: 지금요?
2: 예. 아휴, 우리 곰통령님께서 예방접종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어휴, 저희 곰돌이들도 모두 용기를 내서 예방접종을 할 겁니다.
5: 맞습니다.
7: 곰통령! 곰통령! 곰통령!
3: 저도 지금 예방접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필 오늘도 바쁜 일이 있네요.

0: 예방접종은 다음 기회에.
1: 잠깐! 바쁜 일 뭐요?
0: 안전초코 하초코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럼 이만 나오세요. 급합니다.
2: 왜 저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바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3: 이렇게 피곤하지.
4: 곰초이, 우유곽 좀.
3: 이제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 인간으로 변신되네요.
4: 가만. 혹시 조수 너 HCC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아닌가?
3: 에이, 설마요. 어제 입을 안 덮고자서 그럴걸요?
4: 곰초이, 너도 꼭 HCC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가서 쉬고.
3: 쉬라고요? 그럼 여기는 누가?
0: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됐네요. 그러잖아도 제가 오늘 바빠야 하는 날이거든요. 자, 뭘 하면 될까요?
3: 그럼 여기 있는 테이블 한 번씩 닦아주실래요?
0: 아, 물론이죠. 어서 가세요, 곰초이.
3: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0: 난 몰라요.
1: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유, 미안해서 어째. 미안해요, 곰초이. 이제 정말 가서 쉬어요.
1: 네, 그럼. 부탁드려요.
0: 예, 예. 가요. 가세요.
2: 곰통령님, 핫초코 배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0: 물론이죠. 저 오늘 바빠야 합니다.
2: 자, 주소는 초코동 23-49번지.
0: 바쁘다 바빠. 나는 정말 바빠. 가만, 주소가 뭐라 그랬지? 안 돼!
1: 어? 공동형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0: 아유,
1: 괜찮으세요?
0: 네. 제가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그만.
1: 참.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큰일 나요.
0: 그러게요.
2: 조심해서 배달하도록.
0: 미안해요, 곰초이.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1: 아닙니다. 갈게요.
0: 그럼 철수님, 전 이제 뭘 하죠?
2: 글쎄요, 핫초코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0: 아니요, 아니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제가 오늘 엄청 바빠야 하거든요.
2: 그런데 왜 자꾸 바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그게...
3: 곰통냥님. 곰통냥님.
0: 곰청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3: 아니, 아까 곰통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아이고, 저도 지금 예방접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필이면은 오늘도 바쁜 일이 있네요. 아이고, 이런...

0: 그래서 바쁜 일 다 끝내고 바로 예방접종 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주사가 좋을까요? 저기 곰통년님? 곰통년님? 곰통년님? 아니 곰통년님 어디 가셨어? 아, 저기 곰통년님 못 봤어요? 아니 어디 갔지? 곰통년님? 아유 어디 가신 거야 또? 아유 정말 아유
1: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0: 자자 곰통령님 바쁘신 일 끝난 거 맞죠?
2: 네. 아니요. 제발 나 바쁘다고 해줘요. 나 주사 맞기 싫어. 무섭다고요.
3: 잠깐. 이 소리는

0: 이럴 수가! 곰초이가 HC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곰초이가요. 철수님 같이 가요.
1: 곰초이님 지금 한 10초면 맞으니까 팔만 좀 걷어주시면은.
0: 저 바쁘니까 나중에요.
1: 곰초이님, 곰초이님. 아유 정말. 아니 예방 접종은 언제 하냐고. 아이고.
2: 가엾은 곰초이 얼마나 아플까요?
3: 네, 몸이 아픈 건 물론이고 저렇게 링거 주사를 계속 꽂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하죠. HC 예방접종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그래, 결심했어. 우리 곰돌이들을 위해 내가 먼저 용감하게 예방접종을 하겠다.
4: 예방접종 맞을걸.
5: 지금부터 곰돌이 협회 회장이신 곰통령님의 HC 예방접종이 있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예, 준비됐습니다.
2: 저도 준비됐습니다.
5: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1: 네. 저기 곰통령님, 조금 따끔하십니다.
2: 예.
1: 따끔.
2: 하하. 생각보다 괜찮은데.
1: 자,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곰통령님.
6: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6: 별것 아니죠?
2: 곰돌이 여러분, 우리는 예방접종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건 나중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HC 예방주사를
7: 맞으시다.
2: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용감하게 예방주사를 맞은 DJ 동혁입니다. 예방접종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지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만약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병에 걸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방접종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겠죠. 그럼 예방주사 잘 맞는 씩씩한 어린이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곰투이랑 핫초코 한 잔 어때요?
1: 곰초이? 곰초이? 어? 저런, 아주 푹 빠졌군. 엥? 뭐가 어디에 빠져요? 곰초이가 곰그램에 푹 빠졌습니다. 아, 곰그램이라면? 자기 사진을 올리는 SNS 말이죠? 네, 곰초이는 자기 사진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는 게 즐거운가 봅니다.
2: 초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피자 맛 호빵, 누나가 100개 사줄게. 귀여운 만두 초이, 만나고 싶어.

0: 오고 싶구나.
1: 초희야, 누나가 금방 갈게.
2: 곰초희, 곰그램 할 땐 조심해야 돼.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이 사진, 전화번호, 주소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난 배달 간다.
3: 다녀오세요.
0: 철수님 몰라서 그렇지. 동그라면 좋은 사람도 많은데. 다슬이 누나도 그렇고.
3: 다슬이 누나요?
4: 네. 제 영상에 맨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착한 누나예요.
0: 그 누나 엄청 착해요.
3: 오.
5: 맞아. 나 착해.
1: 초희야.
0: 누구세요?
1: 맞다. 넌 나 처음 보지? 나 다슬이 누나야.
0: 안녕하세요.
1: 아, 이 동글동글한 볼살.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귀엽다.
0: 누나,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1: 어떻게 알긴? 네 곰그램에 다 나와 있어.
0: 아, 그런가?
3: 저 근데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니시죠?
1: 나쁜 사람?
3: 곰철수님 말로는 SNS를 통해서 나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혹시나 해서요. 아님 말고요.
0: 근데 누나 하드리코타 드릴까요?
1: 아이 괜찮아. 우리 나가자.
0: 네? 나가요? 어디로요?
1: 아 약속했잖아. 누나가 피자 맛 호빵 100개 사주기로.
3: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1: 안 돼.
0: 가자. 공수님, 저 갔다 올게요.
3: 예.
0: 가자.
3: 가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막 따라가도 되는 걸까?

0: 잘 먹는다.
1: 맛있어?
2: 아우, 호빵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1: 아, 누나가 호빵 얼마든지 더 사줄 수 있는데. 초야, 그러지 말고 누나 매일 올까?
2: 아, 매일요? 아, 그건 좀 제가 핫초코 가게에서 일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1: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2: 네?
1: 아니, 그러면 누나가 초이 안 바쁜 시간에 오면 되지, 그치? 그러면 누나 매일 와도 되잖아. 초이야? 초이야, 만두 초이? 대답을 안 해. 누나 매일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대답해봐.
3: 야. 누구야, 저 사람?
2: 나 내일도 오고 싶고, 모레도 오고 싶고,
3: 곰초이, 여기서 뭐하나?
2: 출수님! 아, 저 다슬 누나로 놀았습니다. 공그램에서 알게 된 누나거든요.
3: 곰그램에서 알게 된 처음 보는 어른과 함께 놀았다. 위험하군, 위험해.
4: 뭐야? 왜 저렇게 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3: 자, 가자 얼른.
2: 누나, 네, 그럼.
4: 그래.
1: 저희야, 누나 내일도 갈게.
3: 핫초코 가게 매일 찾아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2: 네, 그건 싫은데.
3: 그러게, 내가 뭐랬어? SNS 할 때 조심해야 한댔지. 겉으로 친절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고.
2: 그러게요. 내 공그램 이제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얼른 바꿔야겠습니다.
3: 그게 좋겠어. 자, 또 하루가 시작되어. 어? 뭐야? 자물쇠가 왜 풀려 있지?

0: 그러네.
1: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2: 뭐 하긴, 곰초이 기다리지. 나 곰초이랑 약속했어. 내일 오기로.
1: 약속은 무슨. 근데 여기 자물쇠는 어떻게 열었죠?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2: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1: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군. 당장 나가주시죠.
2: 내가 왜?
1: 우리 안전초코 하초코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런 곳에 불법 무단 침입을 하고는 못 나가겠다. 그럼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3: 또 날 무시하네?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대단해?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4: 진짜?
5: 너무 조금밖에 못 먹었어. 우린 진짜 많이 먹었네.
4: 야, 우리 핫초코 마시러 갈래?
5: 응, 그래.
4: 얘들아!
5: 어?
4: 어? 얘들아, 그 안전초코 핫초코 곰초이라는 애가 비밀을 폭로했어. 봐봐.
5: 뭐?
4: 어? 응?
5: 초이야! 곰초이!
4: 응? 너 그거 뭐야? 폭로 영상!
5: 뭐가?
4: 아, 봐봐!
6: 안녕하세요. 곰초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곰초이 스님이 만든 핫초코에는 이 까만 가루가 들어가죠. 이게 뭐게요? 바로 똥을 빻아서 만든 똥가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똥가루 핫초코를 드신 거예요. 몰랐지롱?
5: 응? 응? 이거 진짜야? 아니, 저건 아니야. 저런 말 한 적 없어. 어? 최수님!
7: 비밀 폭로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8: 똥가루 핫초코 사실입니까?
1: 잠시만요.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해서. 자.
8: 어? 곰초이다. 곰초이. 똥가루 핫초코의 비밀을 폭로한 이유가 뭔가요?
5: 아, 몰라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7: 그럼 저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 쌍둥이 동생입니까?
5: 아닌데? 곰초이 쌍둥이 아닌데?
4: 맞아요. 아니에요.
6: 여러분은 지금까지 똥가루 핫초코를 드신 거예요.
1: 가만.
6: 몰랐지롱?
1: 이 목걸이는?
2: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8: 그럼 누가 곰초이의 얼굴을 훔쳐서 영상을 조작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1: 네, 맞습니다. 누군가 곰초이의 얼굴을 훔쳤습니다.

0: 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자신이 곰초이인 척 영상을 찍은 후
1: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0: 거기에 곰그램에서 퍼온 곰초이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죠.
2: 너무해. 어떻게 그런 짓을. 와, 속을 뻔했네. 그니까.
3: 그러고 보니 말하는 게 어색하네.
0: 네, 경찰서죠. 경찰입니다. 이다슬님?
4: 안녕하세요. DJ 이령 인사드립니다. 우리 곰초이가 SNS에 사진 등등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도 SNS를 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누군가 내 사진으로 못된 장난을 칠 수도 있고요. 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어요. 내 주소를 알아낸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아유 무서워잉.
5: 쟤는 어때?
3: 난 잘 모르겠는데.
5: 친구 안녕? 혹시 아이돌 관심 있어?
6: 아이돌이요?
7: 우리 회사에서 아이돌 연습생을 뽑고 있거든? 자.
6: 우와! 여기 완전 유명한 데잖아요!
5: 하, 누구 닮았는데? 오! 차은우! 차은우 닮았네! 맞지?
6: 차은우? 제가요?
7: 살짝 있네. 볼이 통통한 차은우.
5: 에이, 볼살은 키 크면 다 빠져.
7: 저런 거 좋아하는데 살이 빠지겠어?
5: 아무튼 친구, 오디션 관심 있으면 꼭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볼살만 빠지면 제2의 차은우가 될 거야. 알았지? 갈게.

0: 공주님 직접 만드셨다고요?
1: 아이, 그렇다니까요.
2: 바비가 좋아하겠다. 바비 빵 엄청 좋아하는 빵대장이거든요.
3: 맞아.
2: 안녕. 어, 바비 왔다.
1: 어? 호호, 빵대장 바비. 이 빵 좀 먹어봐요. 제가 만든 겁니다.
2: 우와, 정말요?
1: 예, 맛있게 먹는 저 통통한 볼을 보니 뿌듯하군요.
4: 굴살만 빠지면 제게 참가 될 거야.
1: 에? 아니, 왜 먹다 마나요?
0: 그냥 맛이 별로라?
1: 어?
0: 가볼게.
1: 어? 어, 맛이 별로.
5: 바비는 빵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런 바비가 맛이 별로라고 하는 건 진짜 맛이 없다네. 어, 어.
1: 이럴 수가.

0: 보리 보리 보리
1: 통통통통통
0: 보리
1: 보리
0: 통통한 차은우
1: 오빠 너무 뚱뚱.

0: 이것도 공포형님 만드신 거예요?
1: 예예. 예. 맛이 어떤가요?
2: 지난번 만드신 빵보다 더 맛있는데요?
1: 그렇죠.
0: 왜? 빨리 빨리 와.
3: 왜?
0: 공통령님이 너 꼭 데려오랬어.
1: 오, 왔군요. 우리 빵대장. 이 팬케이크 좀 먹어봐요. 이번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예, 예.
3: 우와, 맛있겠...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걸? 그래, 딱 한 입만 먹는 거야.
0: 빵대장 바비의 평가는?
3: 너무 맛있어서 저걸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아. 안 돼, 도망쳐.
1: 바비야, 어디 갑니까?
2: 먹기 싫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만.
0: 너무해. 이상하다. 맛있는데?
1: 저 빵대장 친구가 이 곰통력의 승부욕을 활활 불태우는군요. 좋아요. 누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바비, 결국 내 빵맛을 인정하게 만들 테니.
4: 살을 빼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살이 금방 빠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셨나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내는 게 다이어트의 성공 비법이죠.
3: 나 살 빼야 된다고. 아니, 그래도
2: 바비?
3: 어? 곰철수, 배달 가?
2: 그런데 바비, 요즘 핫초코 가게엔 왜 안 오는 거지? 곰통령님이 만든 빵도 다 싫다고 하더니.
3: 몰라. 근데 넌 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 너도 살 빼려고? 하긴, 너도 좀 빼야겠다. 안녕.
2: 살?

0: 추천 글 누구야? 여보세요?
1: 아, 빨리! 빨리 와봐!
2: 빨리!
1: 공통령님이 너를 위해서 이번에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드셨다니까!
2: 아니, 먹기 싫다는데 왜 그래, 진짜?
1: 근데... 왜 화를 내?
2: 이건 향긋한 버터를 발라 따뜻하게 구운 빵에 우유크림으로 속을 꽉꽉 채운 냄새.
3: 바비. 바비, 어서 와서 이 빵 좀 먹어봐요.
4: 물살 빠지면 참가 될 거야.
2: 안 돼, 나 살 빼야 돼.

0: 되게 맞지? 볼통통 차 안에.
1: 어. 그새 애가 좀 달라졌네. 왜 저렇게 생기가 없어?
0: 그니까. 자, 시작해볼까?

0: 이상한 거죠.
1: 뭐죠?
2: 응? 살을 빼야 한다면서 가버렸다고요?
3: 네. 그래서 그동안 바비가 곰탱이님이 만든 빵을 먹지 않았나 봐요.
4: 어린이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소리는? 안 돼! 바비가 위험해!

0: 바비! 아, 바비!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바비, 정신 차려봐! 어린이!
1: 지금은 좀 괜찮아. 밥 먹었지? 그래, 내일 보자. 안녕.
2: 바비야, 집 앞에 이게 있는데?
1: 어? 이건 초코. 이건... 빵이네? 우와, 맛있겠다.
2: 곰철수가 두고 간 건가 본데?
1: 그런가 봐요.
2: 그래, 천천히 맛있게 먹어.

0: 아비, 몸은 좀 괜찮은가? 지난번 우리가 아파트 계단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지.
1: 너 살 빼려고? 하긴 가서 좀 빼야겠다.
0: 어,
1: 안녕.
0: 어, 아, 살? 그런데 난 살 빼려고 계단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이건 비밀인데 난 동글동글한 내 몸을 정말 너무 엄청 사랑하거든. 그러니 바비 너도 네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바란다. 아, 핫초코는 내가,
2: 빵은 곰통령이 만들었어요.
0: 맛있게 먹어 바비.
2: 맛있게 먹어요 바비.
1: 그래, 볼통통 바비. 난 내가 정말 너무 엄청 마음에 들어.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어린이가 살을 빼겠다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피로를 느끼고
1: 아니 먹기 싫다면
0: 쉽게 짜증이 나고 체력이 약해져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 어린이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기로 DJ 동양과 약속.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12화 잡잡이를 찾아서. 잡잡아! 영상 소리였구나. 잡잡아. 그리피, 옷 좀 찾은 게 있어?
1: 밤새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찹찹이는 안 보여.
0: 매드코카, 대체 찹찹이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2: 덫이 발견된 곳 중심으로 더 찾아보자.
3: 목표 희귀종 발견.

0: 발견. 모두 희귀종 발견. 위치는 산악기후 지역. 희귀종의 이름은 검독수리입니다.
1: 슈퍼탐사대 X! 우선 출동하자!
2: 정말 높다, 핑!
3: 검독수리의 둥지는 보통 절벽에 있어. 절벽 주변을 우선 찾아보자.
2: 로티! 잡혀봐! 로티, 어디 가는 거야?
3: 찹찹인 줄 알았구나.
4: 정말 찹찹이 소리랑 비슷하네.
2: 근데 왜 이렇게 우는 거냐, 핑? 검독수리!
3: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날카로운 부리, 커다란 날개와 크고 억센 발톱. 우리가 찾고 있는 검독수리가 맞아.
2: 검독수리가 왜 이렇게 낮게 날고 있는 거냐, 핑?
3: 그건 아마도... 검독수리가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는 힘은 사자가 무는 힘보다 강해.
4: 사자보다도?
3: 응. 그래서 자기 몸집보다 큰 동물도 거뜬히 낚아챌 수 있다고 해.
1: DNA 코인을 어떻게 확보하지?
4: 캔디코가 잡혀갔어.
2: 대장.
1: 모두 얼른 차에 타. 그리피, 검독수리가 캔디코를 잡아갔어. 따라가는 중이야.
5: 뭐? 캔디코 통신을 이쪽에서 연결해볼게.
1: 캔디코! 캔디코!
6: 괜찮아, 캔디코?
2: 로티?
5: 내 쪽에서 통신을 연결했어.
6: 우리가 지금 차로 쫓아가는 중이야. 주변에 뭐가 보여?
3: 절벽에 있는 둥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1: 얼른 구해줄게! 모두 꽉 잡아!

0: 미치겠어.
1: 로티, 어? 터치스크린 아래쪽에 빨간 버튼 보이지? 어? 이럴 줄 알고 슈퍼X 로켓 부스터를 준비했지. 어서 눌러봐.
0: 좋았어. 로티카 슈퍼X 로켓 부스터 오!
2: 이렇게 높으면

0: 켈리코!
1: 켈리코가 쓰러져 있다피!
0: 고산병이 있을 수도 있어. 얼른 치료해야 하는데.
1: 고산병? 그게 뭐냐피?
0: 고산병은 해발 2000m 이상 지대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이야.
1: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피?
0: 우리는 괜찮아. 검독수리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둥지를 만들거든. 다만 검독수리는 해발 3000m 높이 이상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새라서 붙잡혀서 같이 날았던 캔디코가 괜찮을지 걱정돼.
2: 어? 저기 봐! 다른 검독수리가 있어.
1: 빙! 갇힌 거냐, 빙!
0: 탈진한 건가? 저쪽도 상태가 위급해 보여.
2: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0: 일단 어서 산소부터 마셔.

0: 고산병에 도움이 될 거야.
1: 얘들아, 덫에 걸린 친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유인한 것 같아.
2: 저것도 그 매드코카가 놓은 덫인가?
0: 그런 것 같아. 일단 검독소리를 구해주자. 이런 족쇄잖아. 풀 수 있겠어?
2: 걱정 마. 이럴 때를 대비한 슈퍼 팝들이 있거든. 만능 열쇠가 여기 있다. 열쇠를 이렇게 돌리면 됐어. 자, 이제 괜찮을 거야.
3: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0: 놀라게 해서 미안하대. 아깐 마음이 너무 다급했다고.
1: 이해해. 괜찮아.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디엔에이 코인 확보 성공!
3: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핑!
0: 아니, 뭐라고? 왜, 뭐라고 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표시가 있는 친구를 봤대! 우리보다 더 작은 동물인데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3: 그거, 첩첩이 아니냐, 핑!
1: 이렇게 생긴 동물이 맞아?
2: 어디서 봤어? 찹찹이는 무사해?
4: 조용히 해! 내 검독수리! 이 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0: 검독수리들의 말이 바다 한가운데 동물들을 가두고 있는 거대한 배가 있대. 거기에 찹찹이도 갇혀있나 봐.
1: 바다.
3: 다른 단서는 또 없냐, 핑? 너무 막연하다, 핑.
2: 괜찮아.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0: 검독수리 DNA 구인 저장 완료. 그리피, 레드코카의 배를 찾았다고?
1: 테라피아를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에 거대한 크기의 미확인 물체를 확인했어. 크기나 이동 속도로 볼 때 검독수리들이 봤다는 배가 분명해.
2: 그동안 우리가 육지만 찾았기 때문에 레드코카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3: 찹찹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4: 레드코카 절대 용서 못한다.
0: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야. 슈퍼탐사대 X 준비됐지?
5: 어?
0: 가자, 우리 친구 찹찹이를 구하러.
5: 잡초!
6: 역시 전설이 사실이었어. 네 녀석만 있으면 이 행성의 생태계를 우리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0: 멸종 위기에 직면한 지켜야 할 친구. 어두운 갈색 전기털 황금빛 갈기 아주 벚꽃까지 따라
1: 로티, 지하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2: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3: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대업을 방해하다니!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희망의 빛.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메드코카 기지 발견. 메드코카 기지 발견. 탐색 시작.
6: 로티, 입구를 찾았어.
7: 가자, 슈퍼탐사대 X! 우리 친구를 구하러! 13화, 희망의 빛!
8: 모든 것은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6: 뭐야! 녀석들이 여기를 어떻게!
7: 메드코카, 무슨 일에 꾸미고 있는 거지?
6: 로티, 지하 2층 복도 끝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확인해봐.
7: 알았어. 하트핑, 베블리, 너희는 동물들을 구출해줘. 응. 캔디코는 나랑 차차비를 찾아보자. 응. 어? 캔디코, 뭐하고 있어?
9: 어?
7: 차차비 소리야!
10: 로티, 먼저 가. 곧 따라갈게.
7: 잡잡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기다려봐. 놀라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10: 이제 걱정 마렵니.
7: 캔디코!
10: 로티! 잡잡아! 야상!

0: 맞다! 베블리랑 하트핑은?
1: 동물들을 무사히 구조해서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어.
0: 다행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2: 응.
0: 우와, 뭐지? 으아!
3: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다니! 이 배 탄 걸 후회하게 해주마!
0: 캐디코!
3: 이거 왜 안 돼?
0: 뭐지?
1: 어? 혹시 드론들을 부르려는 거야?
3: 뭐?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1: 소용없어. 지하의 드론들이 한가득이더라고. 모두 고장나서 한 대도 못 올 거야.
3: 와, 이거 안 돼!
0: 오, 역시 캔디코!
3: 이 녀석들! 이렇게까지 날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0: 이 녀석이 뭐라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3: 너희 중 누구도 이 배를 빠져나갈 수 없다!

0: 찹찹이 민키야!
1: 찹찹이 엄마 아빠?
2: 이제 그만둬, 매드 쿼카!
0: 어떻게 나에게?
2: 캐디코!

0: 잡아. 너라도 어서 도망쳐. 어서.
1: 모두 조용해졌군. 모든 건 마스터 크레인님을 위해!

0: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고. 어?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 대체 무슨 일이지?

0: DNA 코인? 이건 뭐지?
1: 로티, 괜찮아?
0: 잘 모르겠어. DNA 코인들이 날 도와주려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제 저 녀석에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
2: 슈퍼 탐사대 X!

0: 가족을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대.
1: 그래, 알았어. 그만, 그만, 그만. 너희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고마워. 슈퍼탐사대 X!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거야!
2: 테라피아와 생명의 나무를 위해!
3: 이 행성을 위해! 빙!
0: 모든 동식물들을 위해!
4: 그리고 우리를 위해!
5: 슈퍼탐사대 X!
6: 이번에도 날 방해하려는 건가? 슈퍼탐사대 X!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주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빛을 잃어가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라라.
1: 빨리 보석 캐니핑들을 돌려보내야 해요, 차차.
2: 이대로 가면 보석 숲은 완전히 사라질지도. 이 소리는 설마.
0: 이쪽에도 없는 것 같은데, 좋아?
3: 그럼 그렇지. 정작 있어야 할 때는 안 보이고 없어도 될 때만 나타나는 녀석이니까 믿어.
0: 무슨 뜻이야?
1: 안 도와줘도 되는데 걔는 참견을 한다는 뜻이야, 방글. 아직도 걔한테 당한 건 인간 관련 방글.
3: 나도
4: 거기 잠깐. 원더핑이 도와줄게. 원더.

0: 녀석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걸.
1: 맞아. 갑자기 나타나서 멋대로 참견하고 사라져버려.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2: 자! 그대! 도움이 필요한 것 같군. 내가 도와주지. 완전!
1: 자기 스스로 히어로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늘 피해만 끼쳐서 조심해야 해, 좋아.
3: 응? 어? 대체 어떤 애길래?
2: 그때 보석숲 친구들을 참 많이 도와줬었는데, 원다. 자, 그럼 오늘도 세상을 지키러 가볼까? 원다! 아직 게임이 돌아오지 않았네. 저건 원더핑이 도와줄게. 원더.

0: 거봐, 내가 도와준 댔지? 힘든 일 있을 땐 완더핑을 불러줘. 완더! 와! 와!
1: 거기 잠깐, 완더핑!
0: 이건 드디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래, 뭘 도와줄까, 완더?
2: 네가 덮긴 말도와 방글! 너 때문에 사과더미에 깔렸던 일만 생각하냐?
3: 내 머리엔 엄청 큰 혹이 났었다고 믿어!
4: 사고 풀기 전에 얼른 캐치되는 게 모두를 돕는 거야, 좋아!
1: 원더핑, 더 큰 말썽 일으키지 말고 보석 숲으로 돌아가자!
0: 그래, 그래! 이제 보니 너희 악당들이었구나! 이 동네를 악당으로부터 지키는 게 나의 임무야! 난 못 가, 완더!

0: 죽을 뻔했네. 고마워, 조아핑.
1: 참나의 프린세스. 원더핑을 놓쳤어.
0: 모두 흩어져서 찾아보자. 보석숲이 빛을 잃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보석 티니핑을 빨리 찾아야만 해.
2: 응, 알았어.
3: 아이고, 배고파라. 밥 먹고 와서 마저 합시다.
4: 네.
5: 날 쉽게 따라올 순 없지, 왔다. 내 빙을 유지가!
1: 얜 어디로 간 거야, 쭈? 아, 저기 뭔가 있어? 아, 저거 원더핑의 표시야, 방글! 보석숲에서도 저 그림을 자기 빙을 유지에 그려놨었어, 방글! 어서 가보자, 쭈!
5: 설마 악당 녀석들이 내 위치를 알아낸 건가, 원더?
1: 아, 다행이다.
5: 지도가 남아있네, 원더. 그래, 히어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 원더. 우선 새로운 비밀 기지부터 찾아야겠어, 원더.
1: 원더핑 꼼짝 마! 니랑 돌아가자, 쭈!
5: 흥! 악당들이 아무리 날 방해해도

0: 이 악당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정의로운 나의 힘을 되찾으면 확실히 선빠지지.
1: 자꾸 누구더라 악당들이 반가이 더 큰 거 웃음의 깜짝쇼.
0: 악당 만나왕.
1: 놓치지 않을 거야, 쭈! 사랑해, 쭈!

0: 이상 악당들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완다.
1: 도움을 청하는 소리? 히어로는 도움을 청하는 일을 모른 척하면 안 되지만 쟤들은 날 잡으려고 했던 악당들인데...

구하지 못한다면 난 히어로의 자격이 없어. 모두를 구하고 싶어. 난 보석 숲의 히어로라면.

0: 이상 걱정하지 마, 악당들. 너희 이제 안전해.
1: 너 언제부터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야?
0: 하하! 원래 히어로는 악당이 있어야만 힘이 나는 몸이거든, 원더.
1: 아초핑! 덤벨핑! 얘들아!
2: 엄청 큰 소리가 나서 왔는데, 미더.
1: 너희 어떻게 된 거야, 좋아?
3: 원더핑이 우리를 살려줬었죠.
0: 히어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원더.
4: 원더핑, 보석 숲이 망가져가고 있어.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모든 보석 티니핑이 있어야 해. 원더핑, 우리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5: 아, 그래서 날 쫓아온 거였구나.
0: 알았어, 같이 갈게, 원더. 날 부르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갈 거야. 히어로는 친구들을 구해야만 하니까.
4: 원더핑은 정말 멋진 히어로구나. 그럼 가볼까?
0: 피리피리 캐치링!

0: 역시 내가 아니면 세상을 지킬 수 없다니까 원더.
1: 드디어 모든 보석들이 될 테니 있었죠.
2: 처음엔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모두 다 캐치했어.
3: 우리 이제 우리 고향 보석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 믿어.
1: 보석숲도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좋아.
4: 핑핑스쿨 졸업식.
1: 몬주 박사님, 보석 탱이핑을 모두 다 캐치했어요.
5: 어허, 솔직히 계획도 없이 왕국을 뛰쳐나간 너희가 이 임무를 해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뿔뿔이 흩어졌던 보석 티니핑 모두를 무사히 찾아냈다니 정말 훌륭하구나.
3: 우리가 좀 잘했죠?
6: 우리 힘만으로 한 게 아니야, 방금.
1: 로미와 하츠핑의 도움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야, 좋아.
5: 이제 너희는 정식 로얄 티니핑이다. 며칠 후에 왕국으로 와서 국왕님을 뵙고 정식 로얄 티니핑 분양을 받도록.
6: 뭐라고요? 하지만 우린 왕립 티니핑 스쿨도 아직 졸업하지 못했는데.
5: 왕립 티니핑 스쿨의 교장으로서 그동안의 활약을 감안하여 졸업을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3: 우와, 이런 일이.
1: 우리가 해냈어. 야호.
2: 정말 정말 축하해 얘들아.
3: 고마워 로미 하츠핑.
2: 자, 그럼 너희 셋은 이 안으로 들어가자.
3: 왜?
1: 왜? 괜찮아, 괜찮아.
6: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방금.
3: 어디 보자. 여긴 졸업식장 영광하네.
1: 이게 다 뭐야, 좋아.
7: 우리가 파티를 준비했어.
2: 티니핑 스쿨을 다녔던 아이들도 이제 모두 여길 떠나니까.
1: 이름하여 졸업기념 파티하죠.
8: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 이거 전부 우리 거야, 믿어.
9: 물론이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10: 오늘 주인공은 너희니까.
3: 우와! 감사합니다.
1: 왔다, 왔어.
3: 왔다니, 누가?
1: 딱 맞춰 왔네.
7: 이 아이들도 같이 왔어.
11: 공주님.
1: 어서들 와. 모두들 잘했었죠.
11: 하츠핑도 고생 많았습니다, 바롬.
1: 그런데 해핑은?
12: 여전히 감염핑을 쫓고 있는데.
11: 뭔가를 알아냈다는 신호를 마지막으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바롬.
1: 걱정되네. 하츠.
6: 해핑은 똑똑하다니까. 꼭 무사히 돌아올 거야, 나랑.
7: 축하 선물을 못 가져와서 어쩌지?
2: 괜찮아. 어서 들어가자.
1: 달핑은 같이 안 왔었죠?
7: 아, 두고 왔어. 나갈 때마다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귀찮잖아.
1: 오, 그래?
13: 자, 지금부터 티니핑 스쿨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상장 수여식.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1: 조합핑, 좋아. 황글핑, 미더핑,
3: 미더.
1: 이 셋은 최선을 다하여 지구에서 친구들을 찾았기에 이모션 왕국의 로얄 훈장을 수여합니다.
7: 축하해.
1: 가여핑, 소원핑, 토다핑, 초코핑에게 앞으로 올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준 상을 수여합니다.

0: 모두들 축하한다.
1: 아주 훌륭해.
2: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알라라.

0: 응? 뭘 보고 있어?
1: 그동안의 사진들.
2: 우와, 보여줘.
3: 나도 보고 싶어. 지구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 좋아.
4: 힘들고 괴로웠던 일도 지금 보니 소중한 추억이야, 믿어.
1: 모두 어제 일처럼 느껴져, 방글. 저게 뭐야? 진짜 재밌다, 방글.
0: 뭔데?
1: 들과 지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슬퍼서.
3: 울지 마, 로미.
2: 웃는 얼굴로 모두를 보내주기로 했잖아.
4: 우리 로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민더.
2: 어?
1: 응? 사실 우리 보석 피니핑들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 힘을 모아서 로미에게 선물할게.
0: 뿔뿔이 흩어졌던 친구들이 모두 모인 건 로미 덕분이니까 좋아. 자, 얘들아!

0: 아니야. 같은 공주라서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공주.
1: 임페리얼 스톤.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0: 다들 건강해야 해.
2: 가끔씩 놀러 와.
3: 고마워, 좋아.

0: 스쿨을 다녔었지?
1: 훌륭한 로얄 티니핑이 되기 위해서!
0: 그렇지. 그럼 돌아가서 왕국을 위해 일도 하고.
2: 나 로미하고 헤어질 거면 로얄 티니핑 같은 거 안 해도 돼! 빈다!
0: 그런 말 하지 말고.
3: 웃으면서 보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러면 나도 마음이 흔들리잖아.
4: 로미! 벌써부터 울기 시작하면 재미없지. 이제부터 너희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테니까.
0: 누구야?
5: 로미! 저기!
6: 난 가면 핑! 자!

0: 쇼핑을 어디로 보낸 거지?
1: 직접 찾아보시든가.
2: 저 녀석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순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어,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3: 뽀로로 빠바.
14: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6: 마데카 솔메이트
17: 지동.
15: 얼굴엔
18: 순한 킹킹.
15: 주물한
19: 덥덥한
20: 순하게
21: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6: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3: 엄마 가든 파라케라테리움.
24: 안녕 렉스.
25: 너희들 왔구나. 자, 어서 와.
23: 어? 렉스, 하트야.
25: 어, 나도 여기 하트.
23: 왜 하트 같던 거지?
25: 아, 저기 하트.
23: 응. 어? 저게 뭐지?
25: 파라케라테륨이라는 동물인데 드디어 새끼를 낳을 때가 됐나 봐. 키가 지금 파라케라테륨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
23: 응! 가자! 신난다! 바비! 바비! 부! 부! 삐!
26: 비바보! 쉬!
23: 삐!
26: 새끼를 가진 파라케라테리움이 안정을 취해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0: 어? 비바보가 왜 그러는 거지?
1: 그러게.
2: 가보자.
0: 응.
3: 테리움이야.
2: 주름이야라는 것 같은데.
4: 파라케라 테리움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줄까?
0: 그런데 알은 언제쯤 낳는 거야?
5: 파라케라 테리움은

0: 공룡이 아니라 포유동물이라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
1: 아하, 난 덩치가 커서 공룡인 줄 알았는데.
2: 파라키라테리움은 새끼를 갖고 낳기까지 4년 정도 걸린다고 해.
3: 4년이나?
4: 대단하다.
0: 파라케라테리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
4: 좋은 생각이야.
1: 근데 파라케라는 뭘 좋아하지?
2: 잠깐만. 파라케라테리움은 초식동물이라서 싱싱한 잎과 열매를 좋아해.
4: 아, 그렇구나. 덩치가 엄청 커서 이파리를 많이 따야겠다. 우리가 다 같이 잎을 따면 충분히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1: 응! 비바붐! 가자!
2: 렉스, 우린 파라케라테리움을 위해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0: 응, 좋아.
4: 어린 잎이라 정말 부드러워.
1: 어디 가려고?
4: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3: 파라케라에게 꽃선물을 하자는 거지?
4: 좋아. 아주 멋진 생각이야.
0: 아, 이 정도면 되겠지?
2: 이제 파라케라테리움이 편안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야.
0: 응, 여기로 데려오자.
4: 응?

0: 파라케라가 어딜 간 거지?
1: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2: 어? 그런데 루카스도 안 보여.
3: 그러고 보니 아까 숲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4: 렉스, 비키, 큰일 났어.
3: 어? 루카스다.
4: 파라케라가 늪에 빠져버렸어.
0: 늪이라고?
4: 스미르돈이랑 함께 있었어. 빨리 파라케라 테리움을 구해야 해.
5: 비키, 어서 출동하자.
6: 파라케라, 조금만 기다려.
5: 스밀로도는 나한테 맡겨. 렉스, 에르포 변신.
4: 비키, 게스 파워 변신.

0: 진짜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야! 거의 다 됐어.
1: 조금만 더. 힘내.
2: 어? 스밀로돈들이 도망간다. 스밀로돈들도 깜짝 놀랐나 봐.
3: 어, 파라케라야, 괜찮아?
1: 다치진 않았어?
4: 진흙이 충격을 막아준 것 같아.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파라케라야, 이제 걱정 마. 안심해도 돼. 진흙부터 씻어줄게.
2: 빛이 물총 발사!
3: 새끼가 나오려나 봐. 엄마랑 새끼 모두 건강해.
1: 우와, 다행이다.
5: 파라케라야, 축하해.
6: 우와, 새끼 파라케라 정말 정말 귀여워.
3: 파라케라야,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4: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3: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4: 응, 맞아.
2: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6: 축하해, 파라케라야.
2: 우리가 준비한 꽃이 마음에 드나 봐. 우.

0: 이쪽으로 와봐. 그래, 이쪽으로 와.
1: 아니, 이쪽으로 와.
2: 어? 어? 어?
3: 비니!
1: 바비! 비바보가 동생처럼 생각하나 봐.
2: 귀여워.
0: 우리도 같이 놀자!

0: 자, 이번엔 파라케라테리움 카드야.
1: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2: 응, 나도.
1: 얘들아, 집에 빨리 가자. 엄마!
2: 렉스, 안녕.
0: 얘들아, 잘 가.
3: 이노가 나타났다.
1: 렉스, 안녕.
2: 어? 어? 아무도 없네?
1: 어? 저기 좀 봐.
4: 녹음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자.
2: 앤디, 맘대로 누르지 마.
1: 이게 무슨 소리지?
0: 얘들아, 안녕.
4: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2: 무슨 노래소리 같기도 하고
1: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워.
0: 우루루 행성 바다 관측기에 녹음이 된 소리 같은데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
4: 바다에서?
1: 그렇다면 혹시
2: 이노?
5: 어? 나도 알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라는 그 이노를 말하는 거 맞지?
1: 응, 이노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2: 맞아, 전설 속 인어가 틀림없어.
1: 오, 너희도 인어 본 적 있어?
2: 어?

0: 우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일 뿐이야. 소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1: 그게 누군데?
0: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1: 아주 좋은 생각이야.
2: 그래, 우리가 소리의 정체를 조사하러 가보자.
1: 야호, 신난다. 가자.
3: 얏!

0: 밥이. 아, 그래. 밥이, 나도 반가워.
1: 밥이, 그만. 밥이. 어?
0: 우와, 바비가 로키 말을 잘 듣네.
1: 이래봬도 내가 형이거든. 해?
2: 모두 잘 왔어. 자,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안내를 해줄게. 바로 여기야.
1: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0: 소리 들었어?
1: 어.
3: 잠깐만. 음파가 잡히고 있어.
1: 어? 어? 가까이 오고 있어.
0: 어? 우와.
2: 어룡이야.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1: 우와, 꼭 돌고래 같아.
3: 꼬리 지느러미가 초승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1: 아,
3: 그래서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거야.
0: 그렇구나.
1: 인어가 아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소리도 달랐어.
0: 인어는 바다에 살잖아. 물속으로 가보는 건 어때?
3: 그래, 물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0: 소리가 감지된 곳이 여기 어딘 것 같은데.
1: 우와, 저 물고기들 좀 봐.
2: 물고기들이 신기하게 생겼어. 난 좀 무서워.
0: 얘들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돼.
2: 어?
0: 어? 다시 음파가 감지됐어. 이쪽이야. 여기야, 바위 뒤에 있나 봐.
3: 잠든 둔클레오스 테우스야.
1: 너무 시끄러워.
2: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야. 둔클레오는 인어가 아니야.
1: 와, 깨어났다.
2: 위험해.
1: 기다려. 로키, 파워 갈고리 쏴.
0: 후,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로키.
2: 고마워, 로키.
1: 뭘?
3: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겠어.
2: 인어는 어디 있는 걸까?
1: 어?
2: 어? 어? 저기 봐!
1: 인어 아니야?
0: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1: 와!
3: 쉿! 모두 조용히 따라와야 해.
1: 응?

0: 어? 인우가 아니잖아.
1: 저건 스텔로 바다소야.
0: 스텔로 바다소?
1: 응, 거대한 바다 송아지란 뜻이야.
0: 어? 응? 이 소린 뭐지?
2: 맞아, 녹음된 소리와 모양이 똑같아.
1: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
2: 좋아, 따라가 보자.
1: 응.
2: 거대한 해초 숲이야.
1: 어? 저 안에서 들려.
0: 어? 저기 봐. 스텔로 바다소들이 해초에 묶여있어.
3: 아까 그 소리가 스텔로 바다소 소리였구나.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거였어.
2: 스텔로는 바닷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 당장 구하지 않으면 위험해. 출동하자, 비키, 로키.
0: 응.
2: 넥슨, 리드퍼, 갱신. 넥슨, 골반.
1: 비키, 갈고리 발사.
0: 로키, 타워 갈고리.
1: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역시 고고다이는 최고야.
0: 응, 정말 멋졌어.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신기해.
4: 와, 스텔로 바다소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0: 응, 정말 아름다워. 전설 속 인어처럼.

0: 정말 멋진 몸이었어.
1: 응. 그런데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0: 인어는 없다니까.
2: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0: 렉슨, 안녕.
3: 얘들아, 잘 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타워마이.

0: 주요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옥스퍼드 팡!
8: 어?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1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1: 또 졌네.
1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3: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길길.
14: 주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

0: 연썰메이트
1: 옛썰 칫썰 마데카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위험한 날씨 기계.
13: 어? 얘들아, 안녕!
14: 어? 이게 무슨 소리지?
15: 렉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6: 우르르 행성에 가뭄이 들었어.
15: 가뭄?
16: 응. 토모, 빨리 출동하자. 응! 비키, 너는 로키랑 핑을 데리고 와줘.
15: 알았어. 우리도 가서 도울게, 렉스.
16: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빨리 가보자.
17: 렉스, 공룡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
16: 내 생각엔 아무래도 강 아래쪽으로 이동한 모양이야.
15: 저쪽에 발자국이 있어.
16: 좋아. 얘들아, 빨리 가보자.
15: 널도 많이 덥구나. 고마워. 오늘도 잘 부탁해.
14: 바비. 이렇게 많이 더운데 공룡들은 괜찮을까?
15: 그러게. 어? 렉스, 저기 봐.
18: 렉스, 어떻게 된 거야?
16: 강 위쪽에 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진 것 같아. 비키, 일단 쓰러진 공룡들 체온을 낮춰줄래?
18: 응.
16: 토모, 핑, 공룡들 근처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줘.
19: 알았어, 아껴드라고.
15: 렉스양, 그럼 난 뭘 할까?
16: 럭키, 넌 나랑 커다란 나뭇잎을 모아서 그늘막을 만들자.
15: 렉스, 우리도 도울게.
18: 응.
16: 그래, 고마워.
15: 비키, 물 대포 캐스터.
17: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운동을 만들어줄게.
19: 도모, 나왔어.
17: 부탁해, 핑.
19: 걱정 말라고.
15: 얘들아, 조금만 더 키운대.
20: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15: 와!
14: 그늘막 진짜 멋지다. 이제 다들 괜찮을 거야.
15: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16: 강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서 가보자.
17: 스피노사우루스다.
19: 더위 때문에 다들 지쳤나 봐.
15: 다른 공룡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16: 스피노사우루스 등에 있는 돛 때문이야.
15: 돛이라고?
16: 커다란 돛 주변으로 많은 핏줄들이 있는데 그 핏줄 속에 피가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15: 정말이야? 엄청 힘들겠다.
16: 잠깐 기다려.

0: 왜 서로 싸우는 거지?
1: 서식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대로 두면 스피노는 물론이고
2: 다른 공룡들까지 전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1: 응, 토모 말이 맞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2: 아, 그래! 비가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되지.
0: 토모 형, 잠깐만 와봐.
2: 알았어.
0: 비비!
3: 날씨기계?
4: 우와!
3: 이걸로 비를 오게 한다고?
2: 하늘 위로 차가운 공기구름을 싸서 뜨거운 열기와 만나게 하는 거지. 그럼 비가 내릴 거야.
0: 우와, 토모 형 대단하다.
3: 토모, 그럼 빨리 해봐.
2: 알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저봐, 구름이 생겼어. 비다, 비야.
1: 토모, 정말 잘했어.
2: 뭐, 이 정도야.
3: 근데 비가 너무 와.
0: 그러게.
1: 토모, 이제 기계를 꺼도 될 것 같아.
2: 응, 알았어. 왜 이러지?
3: 왜 그래, 토모 형?
2: 어쩌지?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
4: 뭐?
0: 렉스, 비가 더우면 강물이 넘치겠어.
1: 얘들아, 일단 기지에 가 있어. 우린 기계를 멈출 방법을 찾아볼게.
3: 다들 괜찮을까?
5: 그러게 말이야.
2: 근데 기계가 왜 고장이 난 거지?
1: 저쪽으로 피해! 빨리!
0: 다들 움직여! 얼른!
3: 이쪽으로 가!
6: 토모, 뭐 좀 알아냈어?
2: 아니, 리모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3: 비가 더 강하게 내리치고 있어.
0: 어떡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5: 바보, 지금은 놀아줄 상황이 아니야. 어? 왜 이런 걸 물고 있어? 근데 이게 뭐지? 스프링 같은데?
0: 이거 날씨기계 부품 아니야?
5: 그럼 설마 이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 건가? 렉스한테 통신해보자. 렉스!
1: 정말? 기계 부품을 찾은 것 같다고?
5: 응! 우리가 갖다 줄게.
1: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까 바비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줄래?
5: 응, 바비, 부탁해.
3: 바비!
2: 이게 빠졌었구나.
1: 토모, 고칠 수 있겠어?
2: 부품을 제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기계를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
6: 걱정 마. 내가 올라가서 껴볼게.
1: 그래, 좋은 방법이야. 그럼 토모랑 핀이 빨리 기계를 고쳐주면.
0: 렉스, 공룡들이 떠내려오고 있어.
1: 빈키, 루키, 우린 공룡들에게 가보자. 토모, 핀, 기계를 부탁할게.
2: 알았어,
6: 걱정 마.
1: 그럼 다들 출동. 렉스, 레드 파워 갱신.
0: 피키, 핑크 파워 갱신.
3: 루키, 옐로우 파워 갱신.
1: 피키, 먼저 아래쪽의 공룡들을 구해줄래?
0: 어?

0: 로키 파워 갈고리.
1: 잘했어 로키.
0: 헤이 볼.
1: 핀 어때? 잘 보여?
2: 잠깐만. 어? 찾은 것 같아.
1: 맞아, 거기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부품을 껴서 고쳐야 해.
2: 알았어.
1: 핀, 조금만 왼쪽으로.
2: 닫고 있어.
3: 이제 끝난 것 같아.
0: 알려주세요. 저기 좀 봐.
4: 스피노사우루스가 위험해. 렉스, 슈퍼엔진. 렉스, 슈퍼이빨.
0: 우와, 렉스 형 정말 대단해.
4: 도모, 핀, 좀만 서둘러줘.
1: 핀, 조금만 더, 조금만.
2: 됐다!
1: 좋았어!

0: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 비비, 바비, 부.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면 안 돼. 부.
2: 맞아. 앞으로 조심해.
1: 우와! 우와! 바비, 부.
3: 자, 오늘은 스피노사우루스 카드야.
4: 와, 멋지다. 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네.
2: 스피노의 도체 핏줄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1: 나도야. 역시 우르르 행성 탐험은 신난다니까.
2: 털매머드 구출 대작전.
5: 안녕 얘들아.
6: 너희 왔구나. 얘들아 반가워.
1: 어? 어? 털매머드다. 여기 새끼매머드도 있어.
7: 털매머드들은 가족들끼리 함께 무리 지어서 다니거든.
1: 아, 그렇구나.
3: 매머드 무리가 왜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4: 와, 우리도 보러 갈래.
3: 좋아, 캐루를 타고 한번 가볼까?
4: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3: 얘들아, 그럼 매머드 무리를 찾으러 출발할까?
5: 네!

0: 저기 좀 봐.
1: 멈춰, 이나무.
0: 돌메모드야. 우와, 엄청 크다. 맨 앞에 가는 메모드가 대장인가 봐.
2: 털메모드는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고 해.
0: 아, 그럼 대장의 할머니겠네. 정말 신기하다.
3: 메모드는 나이가 들수록 상아가 점점 길어진대.
0: 아, 그렇구나.

0: 넥스!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
1: 응! 페리를 부르자!
2: 어? 왜 그러는 거지?
0: 할머니 매머드의 역할을 저 어미 매머드가 대신 알아봐.
2: 아무래도 다이너 기지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1: 페리, 할머니 매머드를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아.
2: 응? 걱정 마. 이따 봐, 페리.

0: 뭐지?
1: 새끼 매머드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무 수액이라도 먹이려고 하나 봐.
2: 여긴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1: 아, 매머드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 중인 건가?
2: 아, 매머드 가족은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였구나.

0: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봐.
1: 분명히 할머니 매번이었다면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0: 저쪽이 맞는 길이야?
2: 이쪽으로 가면 동굴 사자 서식지가 나와.
1: 동굴 사자들과 마주치면 안 돼. 새끼 매머드들이 위험할 수 있어.
0: 뭐? 그럼 어떡해?
1: 털 매머드들이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해.

0: 이쪽이야! 이쪽! 갈 쪽은 위험해!
1: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2: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1: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해보자! 어? 에이, 비바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3: 어?
1: 짜잔! 어때?
4: 우와! 정말로 이겨!
2: 비바보! 네머드들을 반대쪽 길로 유인해주면 되는 거야.
1: 그리고 털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 알겠지?
3: 오, 진짜 털메모드 같은데?
4: 근데 어미메모드가 속을까? 한번 해보자.
2: 부탁해, 비바부.

성공이야!

0: 엄청 많아. 어서 서둘러야 해.
1: 다 됐다.
0: 동굴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1: 이건 우리에게 맡겨줘.
2: 좋아, 비바부 가자.

0: 좋아 지금이야? 바비, 방향을 틀어줘!
1: 어미 매머드가 방향을 바꿨어.
0: 이제 모두 따라가기만 하면 돼.
1: 성공이야.
0: 어휴, 정말 다행이다.
1: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안심해도 돼.
2: 어? 할머니 메모드야?
1: 해리, 할머니 메모드는 괜찮아?
2: 응, 많이 좋아졌어.
1: 수고했어, 해리.
2: 당연히 할 일인

0: 자, 헐 메모드 카드야.
1: 고마워, 알렉스.
2: 어미 메모드도 앞으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지?
0: 응, 그렇게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서 대장 메모드가 되는 거야.
2: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1: 응, 가자. 렉스, 안녕.
0: 안녕, 또 놀러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플렉서
8: 클릭서 얼마세가?
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8: 플렉서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죠.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6: 순한 킹킹.
15: 술물엔
16: 덕분말.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1: 덕분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0: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공주!
1: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
0: 모두 오디션에 도전해봐.
2: 와, 인어공주네.
3: 인어공주면 우리잖아.
2: 우와, 재밌겠다.
4: 우리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
3: 좋아.
2: 예!
5: 자자, 빨리빨리. 그거 단단히 막아.
4: 우리 중에 누가 인어공주로 뽑힐까?
3: 글쎄, 제일 예쁜 나?
2: 원장님 역할을 잘생겼으면 좋겠다.
6: 안녕, 인디고.
4: 너도 오디션 보러 온 거야?
7: 아니.
8: 우린 조명팀이야.
3: 연극의 꽃은 여주인공이지.
9: 주인공 역할 참가자들, 올라오세요.
2: 우리야!
6: 네!
4: 내가 인어공주인데 어떻게 내가 달라지지?
3: 난 과학 선생님이 왕자 대역이야. 대사를 다 까먹었어.
4: 이렇게!
5: 불쾌한 왕자가 미안하다. 탈락한 애들한테도 배역을 줄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가 보나?
4: 정나라 공주!
5: 오, 너희한테 딱인데. 주인공 옆에서 연기 잘해라. 그럼 수고.
3: 너희가 내 시종들이구나. 자,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부터 연습해볼까?
2: 저 바다 위로 갈 수만 있다.
3: 말을 잘 못해요.
4: 말만 잘하는구만.
5: 드디어 내일이 공연이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자, 내일 잘하자. 파이팅!
0: 파이팅!
10: 야, 빨리 가자. 곧 시작한대. 얼른.
4: 아휴, 좀 있으면 시작이구나.
11: 난 인어공주라니.
4: 너희들.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12: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3: 자자, 이쪽으로.
5: 교장 선생님도 오셨군. 내 진가를 보여드릴 순간이다.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 실수하면 안 돼.
2: 네, 전 교생이 다 모인 것 같다. 학기 내내 놀림받게 될 거야.
3: 졸업할 때까지 날 조개 뚜껑이라고 부르겠지.
4: 그래, 우리 나가지 말자.

0: 교장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지?
1: 죄송해요. 저 대사 잘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예뻐요. 제발.
0: 연극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1: 야, 야, 야, 야, 야. 내가 멋져질 거야.
0: 응? 그대로 입고 올라가면 어떡해? 망했다. 망했어.
2: 잘들 싸우는군. 수호요정까지 없는 무대다. 좋아, 너희 정체를 드러내주마. 무대에는 화려한 해파리가 딱 어울리지.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1: 드디어. 이런, 우리 옷을 안 갈아입었어. 우리 의상 변신해야겠어. 그렇게 한다 이거지? 질 순 없지.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버블버블 블라스터.

0: 대체 어쩌려는 건지. 어? 저건 블록.
1: 우와, 특수 효과다.
2: 특수 효과.
3: 진짠 줄 알았네.
2: 오, 나도 찬성이요. 영나라 인어공주여.
4: 나를 위해 위험을 자처하다니. 인기 많은 나는 죄인.

0: 잘하는데.
1: 왜 연극제를 맞는다고 해서?
0: 어? 오, 화학 선생, 무대 장치 정말 멋졌어. 최고요. 다시 봤어요.
2: 아, 드디어 다 끝났다.
3: 터프, 인간들이 연극인 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위험했다고.
2: 미안,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그치?
4: 맞아, 우리가 좀 주인공에 욕심 부렸어.
5: 그래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게 돼서 다행이야.
6: 버블잼이야.
7: 근데 아까 조명이랑 음악이 딱딱 맞지 않았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4: 그냥 우연이겠지.
7: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3: 오늘의 스타들, 액션헤드 인어공주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7: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야.
1: 내가 만든 무대가 아닌데?
2: 별밤 캠핑!
3: 당장 풀지 못해!
8: 다시 한번 묻겠다. 인디고가 심해성의 공주가 맞느냐?
3: 화이트 골드님이 깨어나시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8: 뭐라? 깨어나? 그럼 화이트 골드가 잠들었단 말이냐? 나를 가두려고 마법의 힘을 다 쓴 게로구나.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심해성에 살아남은 공주. 저 아이라면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테지.
1: 귀찮게 무슨 캠핑이야. 자, 별을 관찰한 후에 별자리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별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겠군.
5: 우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니. 정말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
4: 우선 지금부터 좀 패자.
9: 그래 그래,
10: 기대된다.
8: 뭐야?
5: 얘들아, 인디고도 우리랑 같이 별 관찰하기로 했어.
3: 뭐?
4: 난 싫은데? 아직 못 믿겠어. 제가 심해성 공주라는 거.
5: 아유, 왜 그래?
8: 우리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어. 글록을 놔줬으니까.
11: 내가 왜 너희를 이해시켜야 하지?
4: 뭐? 됐어, 퍼플. 이리 나와.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고.
5: 인디고.
11: 어? 이런 변신이 풀리면 어쩌려고. 기다려.
9: 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0: 오렌지! 대체 어디 간 거야? 블루? 너 왜 혼자...
1: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니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0: 블랙다이아!
1: 심의 성에서 눈캐도 살아남았지만 블로비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0: 용서 못해! 그래, 네가 우리 부모님을 해쳤지?
1: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또 보자.
0: 블랙다이아.
2: 인디고! 근처에 당구가 울렸어. 괜찮아? 어머, 저거 오렌지 네 가방 아니야?
3: 어? 너 설마 오렌지의 캐처를 훔치려던 거야?
4: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2: 무슨 설명이 필요해? 쟨 블랙다이아랑 한패라고. 잠깐.
4: 됐어.
2: 인디고.
4: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군. 블랙다이아의 수화를 학교에 둘 순 없지.
2: 어쩌지?
5: 꼬맹아, 위험할지 모르니까 변신하고 확인해봐.
6: 버블타임 스타트!
2: 잠깐만! 인디고! 네가 블랙다이아와 무슨 사이인진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아니라고 하면 난 무조건 믿을 거야.
0: 저... 그게... 어? 룩... 가까이 오지 마!
2: 인디고...
3: 공격자세야! 다들 조심해!
7: 저럴 줄 알았어! 버블버블 하트팡!
8: 글로벌 스타일!
7: 역시 블루비 지켜준 거야!
2: 어? 블로비, 인디고를 감싸고 있어.
1: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나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2: 인디고,
0: 내 손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2: 그때도 내가 위험해질까 봐 먼저 손을 놨어. 난 인디고를 믿어. 야!
8: 폭발 피해!
4: 얘들아 멈춰! 블록들이 우리 마법을 흡수해서 커지는 것 같아.
2: 공격이 안 통하는 포탈밖에 방법이 없는데.
4: 어, 저건 또 뭐야? 풀릴 거야.
2: 모르겠다. 일단 공격.
7: 버블 스파크. 버블 팡.
4: 조심해.
2: 포탈로 유인해. 인디고. 친구를 두고 피하지 않아. 버블 스파크.
3: 버블버블 루나!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섀도우핀. 호플 안돼, 정신 차려. 날 구하려다 네가. 호플,
1: 널 기다렸어 인디고. 이제 친구들을 구하자.
0: 섀도우핀이 풀릴 거야. 가자.
1: 호플은 빨려 들어가고 있어.
2: 모두 부산해.
3: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0: 내가 해야만 해.
3: 블롭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0: 서둘러, 타임스탑이 풀리고 있어.
3: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0: 나는 달라.
4: 미안해요. 리듬 웨이.
0: 프리클.
5: 화이트 골든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 벌써 써버렸네요. 블롭은 더 이상 심해성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0: 타임스탑이!
1: 나도 하늘을 보고 있어.
6: 에? 저런 형태의 유성우는 처음 보는데?
7: 꼼짝없이 들키는 줄 알았어.
8: 스릴 넘치네.
7: 심해 왕국의 백성들은 블랙다이아에게 전멸당했다고만 알고 있었어. 사실은 블롭이 원래 백성이었다니.
8: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1: 화이트 골드님은 왜 인디고의 존재를 숨긴 걸까?
5: 제가 시종장님과 화이트 골드님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9: 이제 인디고 공주의 존재를 다른 왕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공주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
10: 심해성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블랙다이아가 알게 되면 분명히 인디고 공주를 노릴 터. 최대한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합니다.
9: 아니, 설마 아직도 부모를 해친 게 누군지 모르는 걸까요?
0: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너라도 빠져나가야 해. 꿈이 아니었구나.
5: 공주님.
10: 인디고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보다는 소중한 친구들이 먼저 생기길 바랄 수밖에요.
3: 나를 지키려고 비밀로 하신 거야.
1: 정말 힘들었겠다. 나 말이지. 널 환영해. 인디고. 나도.
7: 오해서 미안해.
1: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8: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1: 버블잼이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완성이야.
3: 곧 완성.
1: 우와, 우리 똑같네.
7: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보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1: 일곱 명의 공주도 다 모이고. 뭔가 좋은 징조야.
7: 맞아 맞아 예.
11: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눈물엔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핀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3: 주소 상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상의 정책.
1: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0: 저 칙칙한 상자는 뭐야?
1: 자. 어? 수상한데?
2: 꼭 선물 같아.
3: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4: 있어. 말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한 애야.
2: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
1: 상자가...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 상자를 더 찾아보자. 좋아.
5: 레오한테 눈을 그려달라고 하자. 너도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2: 어, 레오다.
0: 이제 어쩌죠?
5: 그래, 방법이 있어.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왔다, 골라타.
1: 소호 요정?
0: 너희는
1: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5: 그래요, 너희 도움이 필요해.
1: 어? 도움?
6: 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7: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2: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0: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1: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0: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2: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우.
1: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었던 거야.
0: 나도 사과하고 싶어.
2: 보고 싶다.

보이나? 문을 그리라는 거지?

0: 자르고 있어.
1: 이게 왜 이러지?
0: 레드, 괜찮아?
1: 사미, 나를 업고 있어.
0: 서둘러! 모두 내 팔을 꽉 잡아. 이야, 간다!

그림을 왜 찢은 거지?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0: 설마 갇힌 건가? 어? 아니 야, 이게 왜?
1: 쉐이도 허블! 쉐이도 핑!
2: 멈췄어.
3: 이 기회에 빨리 나가자. 손잡이가 없어.
1: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오는 거야?
3: 얜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성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4: 같이 가야지.
1: 당연히 데려가야지.
3: 우리랑 같이 가자.

0: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1: 나가자. 어? 옐로우, 빨리 와. 뭐해?
2: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 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1: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0: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3: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2: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 줄래?
1: 어? 같이 가자, 옐로우.
2: 한번 해볼게.

0: 돌아왔어.
1: 옐로우, 정말 고마워. 레옹! 핑크스타!
2: 샤이렘.
3: 공주님.
2: 걱정시켜서 미안해.
1: 핑크스타, 괜찮아?
4: 어? 아, 얘들아, 이거!
1: 레오, 대단한데?
5: 쓸모가 있구나, 너.
4: 어? 나?
5: 그런가?
6: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7: 화이트 골드님, 블랙다이아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6: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8: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어. 이제 버블잼이 힘을 블로백에 주지 못하게 됐군. 곧 어둠의 홀로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주마.
1: 내 꿈을 노래해.
9: 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10: 장래희망?
11: 나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12: 난 의사가 될 거야.
1: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9: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1: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11: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볼 테니까.
12: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11: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13: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1: 옐로우는?
14: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 난 잘하는 게 없는데. 내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11: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9: 또 말썽이네.
1: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9: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11: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15: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12: 난 그럼 간식을 준비해 올게.
13: 악기는 내가 고칠게.
1: 난 널 도와줄게.
4: 노란색이.
1: 옐로우! 어? 내가 갖다 줄게!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조금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11: 어떻게?
13: 퓨즈 때문인가?
1: 내가 도와줄게! 기계는 멈춰야 정신을 차린다고!
9: 도와줘서 고마워.
1: 전 방해만 했는데요.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9: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2: 네, 선생님!
8: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족의 불.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거라.
9: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12: 멋진 공연이 될 거야.
1: 뭐지? 악기가!
9: 어?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1: 놓지 못해!
2: 왜 뭐 하는 거지?
15: 커플 또 장난 시작이군. 커플!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장난 좀 그만해!
9: 저게 뭐지?
1: 블루비야!
0: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15: 더블 타임!

0: 윙클 펌프! 변신 보여! 블루비 악기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루파 도레이킹 블라스!
1: 비켜봐! 거불 펀치!
0: 선생님의 악기야!
1: 스크루파! 아직 입안에 악기가

선배, 마법봉을 지켜!

0: 조금만 더.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1: 위험하다니까.
0: 선생님의 기타야. 됐어. 불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다른 건?
2: 이런.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0: 선생님.
1: 야우, 열받아. 열 때만 더 때려줄 걸. 퇴!
0: 그래.
3: 야, 지저분하게 뭐 하는?
0: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1: 우와, 이거 괜찮은데?
0: 이것 봐.
1: 그럴듯한데?
0: 레드, 나도 와봐.
4: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이야.
1: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0: 맞아. 얘들아,
2: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0: 네.

0: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내 꿈을 노래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질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소! 클릭소! 얼마 될까?

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최소.

0: 도서관 옆에 로봇 박물관 생겼더라.
1: 우와, 재밌겠다. 가보자.
0: 그래. 아, 수아한테도 물어보자.
1: 그래.
0: 어, 수아야.
1: 그래서 오늘은 안 돼. 내일 가자. 어때?
0: 알겠어. 약속한 거다.
2: 근데 수아 요즘 맨날 윤경 누나랑만 도네?
0: 그러게. 우리보다 윤경 누나랑 더 친한 것 같아.
1: 어? 윤경 언니!
3: 어, 수아야.
4: 윤경 언니랑은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 언니는 예쁘고 재밌고

0: 언니, 오늘도 댄스 학원가?
1: 응. 나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는다?
0: 당연하지. 언니가 춤 제일 잘 출걸? 언니 완전 아이돌이잖아.
1: 그런가? 서혜야, 너 오늘 댄스 하고 나서 구경할래?
0: 진짜? 그래도 돼?
1: 응, 당연하지. 선생님한테 말해놓을게. 가자.
0: 우와, 신난다.
2: 자, 팔, 다리 털어주세요. 탈탈탈탈, 탈탈탈. 자, 그리고 목.
3: 하나.
4: 안녕하세요.
2: 안녕. 안녕.
5: 오, 수아다.
6: 은경 언니 덕분에
5: 수아,
6: 알게 된 언니 오빠들도
5: 안녕.
6: 이렇게 많아.
2: 어, 수아, 누구니?
1: 선생님, 수아가 구경하고 싶대서 같이 왔어요.
2: 어, 그랬구나. 어, 구경도 하고 춤추고 싶으면 같이 춰도 돼.
0: 네.
1: 어떻게 같이 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0: 이 춤 안 해? 와서 같이 해.
1: 네.
0: 자, 옆으로 좀 나와주고, 자. 자, 다시 갑니다.

0: 춤 배웠니?
1: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0: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1: 맞아. 잘하더라.
2: 완전.

0: 근데 너무 재밌었어.
1: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2: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0: 미안.
1: 너 그 머리핀 춤출 때 엄청 반짝거리더라?
0: 그랬어?
1: 응. 나 한번 해봐도 돼?
0: 응. 예뻐.
1: 소아야, 우리 거기 가보자. 네가 말한 핫초코 가게.
0: 그래, 그럼 이쪽으로.
2: 근데 내 머리핀 이따 돌려주겠지?
0: 여기야.
3: 수아 왔나? 자.
0: 누구야? 영 언니. 철수야, 우리 핫초코 두 잔 줄래?
3: 오케이, 잠시만. 어? 근데 수아, 팔에 그 멍은 뭐지?
0: 아, 이거? 몰라, 어디 부딪혔나 봐.
3: 그래? 아팠겠는걸?
0: 조금.
3: 핫초코 나왔습니다.
1: 마시멜로 맛있다.
0: 그치?
1: 응. 수아, 네 곰시멜로 나 주면 안 돼? 넌 많이 먹어봤잖아.
2: 그치만 나도 곰시멜로 좋아하는데.
0: 알았어. 저.
3: 잠깐! 그건 안 되지. 핫초코 한 잔에 곰시멜로 한 개. 그게 우리 핫초코 가게의 원칙이다. 게다가 곰시멜로를 하루에 두 개 먹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
1: 알겠어. 수아도 먹어.

0: 핫초코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1: 그래.
0: 나 갈게. 안녕.
1: 안녕, 언니.
2: 두 사람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기 좋군.
1: 그래.
2: 그런데 만약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윤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4: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1: 응, 언니.
2: 로봇 박물관?
5: 네, 철수님도 같이 가요. 거기 핫초코 만드는 로봇도 있대요.
2: 녀석이 핫초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확인해야겠군.

0: 지금 윤경 언니한테 뭐 받을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거든? 금방 갈게.
1: 가위가위뽀, 가위가위뽀.
2: 소야.
0: 언니.
2: 야, 우리 초코역 가자.
0: 초코역? 지금?
2: 응, 나 티셔츠 사려고. 가자.
0: 아, 안 돼. 나 약속 있어.
2: 뭔 약속? 티 사고 가면 되지.
0: 안 돼. 나 오늘 진짜. 아, 오늘은 안 돼. 아!
3: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0: 언니 왜 자꾸 나 꼬치 뭐?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병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2: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박수아, 너 어떡하냐? 너 이제 놀 사람 없는데.
0: 아니, 있는데?

0: 놀 건데?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로봇 박물관도 갈 건데?
1: 나도 수아를 위해 곰시멜로 넣은 핫초코를 계속 만들어주겠다.
2: 자, 나도 너랑 같이 놀 거야.
3: 나도.
1: 좋아. 정리됐군. 그럼 이제 윤경이랑 수아 두 사람만 서로 같이 놀지 않기로 한 거다. 괴롭히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가자.

0: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아.
1: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0: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 그런가?
0: 물론이지.

수아야, 나 용경 언니야.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너랑 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퍼. 나 네가 정말 좋거든.

0: 내가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해. 세민하고 약 올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1: 쉴 새 없이

0: 움직이려 하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 곰돌이 전염병 HC 바이러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1: 방법이 있습니다. HC 예방접종.
2: 예방접종이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병균을 몸속에 집어넣어 면역체를 만드는 것이죠.
3: 우리 모두 HC 예방접종으로
4: HC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3: 우리가 이렇게 HC 예방접종에 대해 잘 알렸으니 예방접종을 하는 곰돌이들이 많아졌겠죠?
1: 예예예예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예방접종을 한 곰돌이는 아 이럴 수가 딱 한 명뿐이네요.
3: 예?
1: 이름이 곰철수요.
3: 이럴 수가. 그럼 여기 계신 곰청장님과 곰장관님들 다 예방접종 안 한 겁니까? 대체 왜? 왜 안 했어요?
5: 무서워서요. 사실 우리 곰돌이들 예방주사가 처음이잖아요.
6: 맞아요.
3: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거참.
6: 그러는 곰통령님은요? 곰통령님도 예방주사 안 맞았잖아요.
3: 저야 맞으려고 했죠. 했는데 제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1: 그래서 에이? 바쁘신 곰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예방접종주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맞을 수 있게 말이죠.
3: 지금요?
1: 예. 아휴, 우리 곰통령님께서 예방접종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어휴, 저희 곰돌이들도 모두 용기를 내서 예방접종을 할 겁니다.
5: 맞습니다.
7: 곰통령! 곰통령! 곰통령!
3: 저도 지금 예방접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필 오늘도 바쁜 일이 있네요. 예방접종은 다음 기회에.
6: 잠깐! 바쁜 일 뭐요?
3: 뭐냐면 안전 초코 하초코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럼 이만 나오세요. 급합니다.
1: 왜 저러는 거예요? 뭐가 바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8: 이렇게 피곤하지.
9: 곰초이 우유곽 좀.
8: 이제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 인간으로 변신되네요.
9: 가만. 혹시 조수 너 HC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아닌가?
8: 에이, 설마요. 어제 입을 안 덧글어서 그럴걸요?
9: 곰초이, 너도 꼭 HC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가서 쉬고.
8: 쉬라고요? 그럼 여기는 누가?
3: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 됐네요. 그러잖아도 제가 오늘 바빠야 하는 날이거든요. 자, 뭘 하면 될까요?
8: 그럼 여기는 테이블 한 번씩 닦아주실래요?
3: 아, 물론이죠. 어서 가세요, 곰초이.
8: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0: 난 몰라요.
1: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유, 미안해서 어째. 미안해요, 곰초이. 이제 정말 가서 쉬어요.
1: 네, 그럼. 부탁드려요.
0: 예, 예. 가요. 가세요.
2: 곰통령님, 핫초코 배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0: 물론이죠. 저 오늘 바빠야 합니다.
2: 자, 주소는 초코동 23-49번지.
0: 바쁘다 바빠. 나는 정말 바빠. 가만, 주소가 뭐라 그랬지? 안 돼!
1: 어? 공동형님! 누님, 괜찮으세요?
0: 아유,
1: 괜찮으세요?
0: 네. 제가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그만.
1: 참,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큰일 나요.
0: 그러게요.
2: 조심해서 배달하도록.
0: 미안해요, 곰초이.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1: 아닙니다. 갈게요.
0: 그럼 철수님, 전 이제 뭘 하죠?
2: 글쎄요, 핫초코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0: 아니요, 아니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제가 오늘 엄청 바빠야 하거든요.
2: 그런데 왜 자꾸 바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그게...
3: 곰통냥님. 곰통냥님.
0: 곰청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3: 아니, 아까 곰통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아이고, 저도 지금 예방접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필이면은 오늘도 바쁜 일이 있네요. 아이고, 이런.
3: 그래서 바쁜 일 다 끝내고 바로 예방접종 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주사가 좋을까요? 저기, 곰통령님? 곰통령님? 곰통령님? 아니, 곰통령님 어디 가셨어? 아, 아니, 저기, 곰통령님 못 봤어요? 아니, 어디 갔지? 곰통령님? 아니, 어디 가신 거야, 또? 아유, 정말, 아유.
1: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3: 자자, 곰통령님 바쁘신 일 끝난 거 맞죠?
0: 네. 아니요. 제발 나 바쁘다고 해줘요. 나 주사 맞기 싫어. 무섭다고요.
2: 잠깐. 이 소리는

0: 이럴 수가! 곰초이가 HC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곰초이가요. 철수님 같이 가요.
1: 곰초이님 지금 한 10초면 맞으니까 팔만 좀 걷어주시면은.
0: 바쁘니까 나중에요.
1: 곰초이님, 곰초이님. 아유, 정말. 아니 예방 접종은 언제 하냐고. 아이고.

0: 가격 쓴 곰초이 얼마나 아플까요?
1: 네, 몸이 아픈 건 물론이고 저렇게 링거 주사를 계속 꽂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하죠. HH 예방접종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0: 그래, 결심했어. 우리 곰돌이들을 위해 내가 먼저 용감하게 예방접종을 하겠다.
2: 예방접종 맞을걸.
3: 지금부터 곰돌이 협회 회장이신 곰통령님의
4: 에치치
3: 예방접종이 있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5: 예, 준비됐습니다.
0: 저도 준비됐습니다.
3: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5: 네. 저기 곰통령님, 조금 따끔하십니다.
0: 예.
5: 따끔.
0: 하하, 생각보다 괜찮은데.
5: 자,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곰돌이님.
6: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별것 아니죠?
0: 곰돌이 여러분, 우리는 예방접종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건 나중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에치치 예방주사를 맞으시다.
3: 고생하셨습니다.
0: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오늘 용감하게 예방주사를 맞은 DJ 동혁입니다. 예방접종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지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만약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병에 걸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방접종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겠죠. 그럼 예방주사 잘 맞는 씩씩한 어린이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0: 축하드립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곰투기랑 핫초코 한 잔 어때요?
1: 곰초이? 곰초이? 어? 저런 아주 푹 빠졌군. 엥? 뭐가 어디에 빠져요? 곰초이가 곰그램에 푹 빠졌습니다. 아, 곰그램이라면? 자기 사진을 올리는 SNS 말이죠? 네, 곰초이는 자기 사진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는 게 즐거운가 봅니다.
2: 초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피자 맛 호빵, 누나가 100개 사줄게. 귀여운 만두 초이, 만나고 싶어.

0: 보고 싶구나. 조이야, 누나가 금방 갈게.
1: 곰초이, 곰그램 할 땐 조심해야 돼.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이 사진, 전화번호, 주소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난 배달 간다.
2: 다녀오세요.
3: 저 신문 몰라서 그렇지. 동그라면 좋은 사람도 많은데. 다슬이 누나도 그렇고.
2: 다슬이 누나요?
4: 네. 제 영상에 맨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착한 누나예요.
3: 그 누나 엄청 착해요.
2: 오.
5: 맞아. 나 착해. 응? 응? 조이야.
3: 누구세요?
6: 맞다. 넌 나 처음 보지? 나 다슬이 누나야.
3: 안녕하세요.
6: 아, 이 동글동글한 볼살. 아,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귀엽다.
3: 누나,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6: 어떻게 알긴? 네 곰그램에 다 나와 있어.
3: 아, 그런가?
2: 저 근데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니시죠?
6: 나쁜 사람?
2: 에? 아니, 그 곰철수님 말로는 SNS를 통해서 나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혹시나 해서요. 아니, 뭐 아니 말고요.
3: 근데 누나, 초코타 드릴까요?
6: 아이, 괜찮아. 우리 나가자.
3: 네? 나가요? 어디로요?
6: 아, 약속했잖아. 누나가 피자맛 호빵 100개 사주기로.
2: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6: 안 돼.
3: 나가자. 안 돼, 가자. 공수님, 저 갔다 올게요.
2: 예, 예.
3: 가자.
2: 가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막 따라가도 되는 걸까?

안녕.

0: 잘 먹는다.
1: 맛있어?
2: 아우, 호빵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1: 아, 누나가 호빵 얼마든지 더 사줄 수 있는데. 초야, 그러지 말고 누나 매일 올까?
2: 아, 매일요?
1: 응.
2: 아, 그건 좀 제가 핫초코 가게에서 일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1: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2: 네?
1: 아니, 그러면 누나가 초이 안 바쁜 시간에 오면 되지, 그치? 그러면 누나 매일 와도 되잖아. 초이야? 초이야, 만두 초이? 대답을 안 해. 누나 매일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대답해봐.
3: 야. 누구야, 저 사람?
2: 나 내일도 오고 싶고, 모레도 오고 싶고,
3: 곰초이, 여기서 뭐하나?
2: 출수님! 아, 저 다솜 누나로 놀았습니다. 공그램에서 알게 된 누나거든요.
3: 공그램에서 알게 된 처음 보는 어른과 함께 놀았다. 위험하군, 위험해.
4: 뭐야? 왜 저렇게 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3: 자, 가자 얼른.
2: 누나, 네, 그럼.
1: 그래. 저희야, 누나 내일도 갈게.
3: 핫초코 가게 매일 찾아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2: 네, 그건 싫은데.
3: 그러게, 내가 뭐랬어? SNS 할 때 조심해야 한댔지. 겉으로 친절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고.
2: 그러게요. 내 공그램 내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얼른 바꿔야겠습니다.
3: 그게 좋겠어. 자, 또 하루가 시작되어. 어? 뭐야? 자물쇠가 왜 풀려 있지?

0: 어? 거기 누구야?
1: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0: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2: 뭐 하긴, 곰초이 기다리지. 나 곰초이랑 약속했어. 매일 오기로.
0: 약속은 무슨. 근데 여기 자물쇠는 어떻게 열었죠?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2: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0: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군. 당장 나가주시죠.
2: 내가 왜?
0: 우리 안전초코 하초코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런 곳에 불법 무단 침입을 하고는 못 나가겠다. 그럼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3: 또 날 무시하네? 하초코 가게가 그렇게 대단해?

0: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1: 진짜? 내가 초코맛이 못 먹었어. 우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야, 우리 핫초코 마시러 갈래?
2: 응, 그래.
1: 얘들아.
2: 어?
1: 어? 얘들아, 그 안도초코 핫초코 공처에 있는 애가 비밀을 폭로했어. 봐봐. 뭐?
2: 초이야!
3: 곰초이!
1: 응? 너 그거 뭐야? 폭로 영상!
3: 뭐가?
1: 아, 봐봐!
4: 안녕하세요. 곰초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3: 곰초이 스님이 만든 핫초코에는
4: 이 까만 가루가 들어가죠. 이게 뭐게요? 바로 똥을 빻아서 만든 똥가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똥가루 핫초코를 드신 거예요. 몰랐지롱?
3: 응? 응?
1: 이거 진짜야?
3: 아니, 저거 나 아니야. 저런 말 한 적 없어. 어? 최수님!
5: 비밀 폭로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6: 똥가루 핫초코 사실입니까?
7: 잠시만요.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해서. 자.
6: 어, 곰초이다. 곰초이, 똥가루 핫초코의 비밀을 폭로한 이유가 뭔가요?
3: 아, 몰라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5: 그럼 저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 쌍둥이 동생입니까?
3: 아닌데? 곰초이 쌍둥이 아닌데?
1: 맞아요. 아니에요.
4: 여러분은 지금까지 똥가루 핫초코를 드신 거예요.
7: 가만.
4: 몰랐지롱?
7: 이 목걸이는?
3: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6: 그럼 누가 곰초이의 얼굴을 훔쳐서 영상을 조작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7: 네, 맞습니다. 누군가 곰초이의 얼굴을 훔쳤습니다.
1: 내 얼굴을?
7: 이 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자신이 곰초이인 척 영상을 찍은 후
8: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7: 거기에 곰그램에서 퍼온 곰초이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죠.
1: 너무해. 어떻게 그런 짓을. 와, 속을 뻔했네. 그니까.
5: 그러고 보니 말하는 게 어색하네.
7: 네, 경찰서죠? 경찰입니다. 이다슬님?
9: 안녕하세요. DJ 이령 인사드립니다. 우리 곰초이가 SNS에 사진 등등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도 SNS를 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예. 누군가 내 사진으로 못된 장난을 칠 수도 있고요. 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어요. 내 주소를 알아낸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아유, 무서워잉.
6: 쟤는 어때?
5: 난 잘 모르겠는데.
6: 친구 아니요? 혹시 아이돌 관심 있어?
1: 아이돌이요?
8: 우리 회사에서 아이돌 연습생을 뽑고 있거든? 자.
1: 우와! 여기 완전 유명한 데잖아요!
6: 하, 누구 닮았는데? 오! 차은우!

0: 제가요?
1: 살짝 있네. 볼이 통통한 살이.
2: 에이, 볼살은 키 크면 다 빠져.
1: 저런 거 좋아하는데 살이 빠지겠어?
2: 아무튼 친구, 오디션 관심 있으면 꼭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볼살만 빠지면 제2의 천우가 될 거야. 알았지? 갈게.

0: 공룡 직접 만드셨다고요?
1: 아이, 그렇다니까요.
2: 바비가 좋아하겠다. 바비 빵 엄청 좋아하는 빵대장이거든요.
3: 맞아.
2: 안녕.
4: 어? 바비 왔다.
1: 어? 호호, 빵대장 바비. 이 빵 좀 먹어봐요. 제가 만든 겁니다.
2: 우와, 정말요?
1: 예, 맛있게 먹는 저 통통한 불을 보니 뿌듯하군요.
5: 불 살만 빠지면 제이의 차후가 될 거야.
1: 에? 아니, 왜 먹다 마나요?
0: 그냥 맛이 별로라?
1: 어?
0: 가볼게.
1: 맛이 별로.
6: 바비는 빵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런 바비가 맛이 별로라고 하는 건 진짜 맛이 없다네.

0: 보리, 보리. 통통한 사은우.
1: 오빠 너무 뚱뚱해.
2: 밥이야,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1: 밥 안 먹을래요.
2: 웬일로? 네가 좋아하는 잡채 했는데?
1: 내가 언제부터 잡채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고 자꾸 살찌는 거 아니에요?
2: 에? 내가 살이 어디 갔었어? 봐. 살 하나도 안 쪘지?
1: 몰라요. 밥 안 먹을래요.

0: 이것도 곰팡이님 만드신 거예요?
1: 예예. 예. 맛이 어떤가요?
2: 지난번 만드신 빵보다 더 맛있는데요?
1: 그렇죠.
0: 왜? 빨리 빨리 와.
3: 왜?
0: 곰통령님이 너 꼭 데려오랬어.
1: 오, 왔군요. 우리 빵대장. 이 팬케이크 좀 먹어봐요. 이번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예예. 예.
3: 우와, 맛있겠...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래, 딱 한 입만 먹는 거야.
0: 빵대장 과비의 평가는?
3: 너무 맛있어서 저걸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아. 안 돼, 도망쳐.
1: 바비야! 바비! 바비야! 어디 갑니까?
2: 먹기 싫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만.
0: 너무해. 이상하다. 맛있는데?
1: 저 빵대장 친구가 이 곰통력의 승부욕을 활활 불태우는군요. 좋아요. 누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바비, 결국 내 빵맛을 인정하게 만들 테니.

0: 어? 응? 밥이?
1: 어? 공차였어. 배달 가?
0: 응. 그런데 밥이 요즘 핫초코 가게엔 왜 안 오는 거지? 곰통령님이 만든 빵도 다 싫다고 하더니.
1: 몰라. 근데 넌 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
0: 아, 난...
1: 너도 살 빼려고?
0: 응? 응?
1: 하긴, 너도 좀 빼야겠다. 안녕.
0: 어?

0: 시청 그 누구야? 여보세요?
1: 아, 빨리! 빨리 와봐!
2: 빨리!
1: 곰통장님이 너를 위해서 이번에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드셨다니까!
2: 아니, 먹기 싫다는데 왜 그래, 진짜?
1: 근데... 왜 화를...

0: 아크림으로 속을 꽉꽉 채운 냄새.
1: 바비. 바비, 어서 와서 이 빵 좀 먹어봐요.
2: 물살 빠지면 참수가 될 거야.
0: 안 돼, 나 살 빼야 돼.
3: 바비야,

0: 쟤 그때 걔 맞지? 볼통통 차은.
1: 어. 그새 애가 좀 달라졌네. 왜 저렇게 생기가 없어?
0: 그니까. 자, 시작해볼까?

0: 이상한 것 같은데.
1: 뭐라더라?
2: 응? 살을 빼야 한다면서 가버렸다고요?
3: 네. 그래서 그동안 바비가 곰통령님이 만든 빵을 먹지 않았나 봐요.
4: 어린이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소리는? 안 돼! 바비가 위험해!

0: 바비! 아, 바비!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바비, 정신 차려봐! 어린이!
1: 응, 지금은 좀 괜찮아. 밥 먹었지? 그래, 내일 보자. 안녕.
2: 바비야, 집 앞에 이게 있는데?

0: 않고 이건 빵이네? 우와 맛있겠다.
1: 곰철수가 두고 간 건가 본데?
0: 그런가 봐요.
1: 그래, 천천히 맛있게 먹어.

0: 바비, 몸은 좀 괜찮은가? 지난번 우리가 아파트 계단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지.
1: 너 살 빼려고? 하긴 나도 좀 빼야겠다. 안녕.
0: 살? 그런데 난 살 빼려고 계단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이건 비밀인데 난 동글동글한 내 몸을 정말 너무 엄청 사랑하거든. 그러니 바비 너도 네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바란다. 아, 핫초코는 내가,
2: 빵은 곰통령이 만들었어요.
0: 맛있게 먹어 바비.
2: 맛있게 먹어요 바비.
1: 그래, 볼통통 바비. 난 내가 정말 너무 엄청 마음에 들어.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어린이가 살을 빼겠다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피로를 느끼고,
1: 아니 먹기 싫다하면
0: 쉽게 짜증이 나고, 체력이 약해져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 어린이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기로 DJ 동영과 약속 도장.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피니핑 원더핑. 보석숲이 빛을 잃어가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라라.
1: 빨리 보석 피니핑들을 돌려보내야 해요, 차차.
2: 이대로 가면 보석숲은 완전히 사라질지도. 이 소리는 설마.
1: 이쪽에도 없는 것 같은데, 좋아?
3: 그럼 그렇지. 정작 있어야 할 때는 안 보이고 없어도 될 때만 나타나는 녀석이니까 믿어.
1: 무슨 뜻이야? 안 도와줘도 되는데 걔는 참견을 한 뜻이야, 방글. 아직도 걔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방글.
4: 저기 잠깐! 원더핑이 도와줄게! 원더!
3: 녀석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걸.
1: 맞아. 갑자기 나타나서 멋대로 참견하고 사라져버려.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4: 자! 그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군. 내가 도와주지. 완전!
1: 스스로 히어로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늘 피해만 끼쳐서 조심해야 해, 좋아.
3: 대체 어떤 애길래?
4: 그때 보석숲 친구들을 참 많이 도와줬었는데, 원더. 자, 그럼 오늘도 세상을 지키러 가볼까? 원더!
5: 아직 내 힘이 다 돌아오지 않았네.
4: 저건! 예, 원더핑이 도와줄게, 원더!

0: 여기 쟤 여기서도 저러고 있네 방글.
1: 됐다. 거봐, 내가 도와준 댔지. 힘든 일 있을 땐 완덕핑을 불러줘. 완덕. 와. 와.
2: 거기 잠깐, 원더핑.
1: 이건 드디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래, 뭘 도와줄까, 원더?
0: 네가 돕긴 뭘 도와, 방글. 너 때문에 사과더미에 깔렸던 일만 생각하냐?
3: 내 머리엔 엄청 큰 홍해 났었다고 믿어.
2: 사고 치기 전에 얼른 캐치되는 게 모두를 돕는 거야, 좋아.
1: 원더핑, 더 큰 말썽 일으키지 말고 보석숲으로 돌아가자.
0: 피리피리.
1: 이제 보니 너희는 악당들이었구나. 이 동네를 악당으로부터 지키는 게 나의 임무야. 난 못 가, 완전!

0: 고마워, 조아핀. 참말 이 프린세스. 원더핀을 놓쳤어, 방금!
1: 모두 흩어져서 찾아보자. 보석숲이 빛을 잃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보석 티니핑을 빨리 찾아야만 해.
2: 응, 알았어!
3: 아이고, 배고파라. 밥 먹고 와서 마저 합시다.
4: 네.
0: 날 쉽게 따라올 순 없지, 왔다. 내 비밀 기지가!
5: 얜 어디로 간 거야, 쭈? 아, 저기 뭔가 있어? 아, 저도 원더핀의 표시야, 방금. 보석숲에서도 저 그림을 자기 비밀 기지에 그려놨었어, 방금. 어서 가보자, 쭈!
0: 설마 악당 녀석들이 내 위치를 알아낸 건가, 원더?
5: 아, 다행이다.
0: 지도가 남아있네, 원더. 그래, 히어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 원더. 우선 새로운 비밀 기지부터 찾아야겠어, 원더.
5: 원더핀 꿈장마! 우리랑 돌아가자, 쭈!
0: 흥! 악당들이 아무리 날 방해해도 히어로는 무릎 꿇지 않아?
5: 얌전히 타지 않겠다면? 무슨 깜짝이야! 내가 잡아주지!
0: 야, 이 악당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저기로 온 나의 힘을 되찾으면 확실히 손 빠지지!
5: 자꾸 누구더라! 놓치지 않을 거야,

0: 먹은 완다.
1: 도움을 청하는 소리? 히어로는 도움을 청하는 일을 모른 척하면 안 되지만 쟤들은 날 잡으려고 했던 악당들인데. 악당들아, 괜찮아 원더?

난 히어로의 자격이 없어. 모두를 구하고 싶어. 난 보석 숲의 히어로란

0: 이상 걱정하지 마, 땡땡. 너희는 이제 안전해.
1: 너 언제부터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야?
0: 하하, 원래 히어로는 악당이 있어야만 힘이 나는 몸이거든, 원더.
2: 하츄핑, 덤벨핑, 얘들아.
3: 엄청 큰 소리가 나서 왔는데, 미더.
1: 너희 어떻게 된 거야, 좋아?
4: 원더핑이 우리를 살려줬었죠.
0: 히어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원더.
5: 원더핑, 보석숲이 망가져가고 있어.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모든 보석티니핑이 있어야 해. 원더핑, 우리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3: 아, 그래서 날 쫓아온 거였구나.
0: 알았어, 같이 갈게, 원더. 날 부르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갈 거야. 히어로는 친구들을 구해야만 하니까.
5: 원더핑은 정말 멋진 히어로구나. 그럼 가볼까?
0: 피리피리 캡처링!

0: 역시 내가 아니면 세상을 지킬 수 없다니까 원더.
1: 드디어 모든 보석들이 밝혀졌었죠.
2: 처음엔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모두 다 캐치했어.
3: 우리 이제 우리 고향 보석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 믿어.
1: 보석숲도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좋아.
4: 몬주 박사님, 보석 테니핑을 모두 다 캐치했어요.
5: 어허, 솔직히 계획도 없이 왕국을 뛰쳐나간 너희가 이 임무를 해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뿔뿔이 흩어졌던 보석 테니핑 모두를 무사히 찾아냈다니 정말 훌륭하구나.
3: 우리가 좀 잘했죠?
6: 우리 힘만으로 한 게 아니야, 방금!
1: 로미와 하츠핑의 도움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야, 좋아!
5: 이제 너희는 정식 로얄 티니핑이다. 며칠 후에 왕국으로 와서 국왕님을 뵙고 정식 로얄 티니핑 분양을 받도록!
6: 뭐라고요? 하지만 우린 왕립 티니핑 스쿨도 아직 졸업하지 못했는데!
5: 왕립 티니핑 스쿨의 교장으로서 그동안의 활약을 감안하여 졸업을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3: 우와, 이런 일이...
1: 우리가 해냈어!
2: 정말 정말 축하해, 얘들아!
3: 고마워, 로미! 하츠핑!
2: 자, 그럼 너희 셋은 이 안으로 들어가자.
3: 왜?
1: 뭐야? 괜찮아, 괜찮아.
6: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방금?
3: 어디 보자. 여긴
7: 전시대 연관하네.
1: 뭐야, 좋아.
8: 우리가 파티를 준비했어.
2: 티니핑 스쿨을 다녔던 아이들도 이제 모두 여길 떠나니까.
1: 이름하여 졸업기념 파티하죠.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 이거 전부 우리 거야, 믿어.
10: 물론이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11: 오늘 주인공은 너희니까.
7: 우와.
3: 왔다니, 누가?
1: 딱 맞춰 왔네.
8: 이 아이들도 같이 왔어.
12: 공주님.
1: 어서들 와. 모두들 잘했었죠.
12: 하츠핑도 고생 많았습니다, 바롬.
1: 그런데 해핑은?
13: 여전히 감염핑을 쫓고 있는데.
12: 뭔가를 알아냈다는 신호를 마지막으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바롬.
6: 무사히 돌아올 거야, 나랑.
8: 축하 선물을 못 가져와서 어쩌지?
2: 괜찮아. 어서 들어가자.
1: 달핑은 같이 안 왔었죠?
8: 아, 두고 왔어. 나갈 때마다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귀찮잖아.
1: 오, 그래?
12: 자, 지금부터 티니핑 스쿨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상장 수여식.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1: 조합핑, 좋아. 황글핑,
6: 방금.
1: 믿어핑,
3: 믿어.
1: 이 셋은 최선을 다하여 지구에서 친구들을 찾았기에 이모션 왕국의 로얄 훈장을 수여합니다.
8: 축하해.
1: 가엽핑, 소원핑, 토닥핑, 초코핑에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준 상을 수여합니다. 만나핑, 싹싹핑, 포근핑, 짝짝핑, 준우핑에게 맛있고 청결하게 하루하루를 뜨게 지라는 것은 둘도 없는 행복한 선물이 되는 상을 수여합니다. 공주핑, 발레핑, 원더핑, 뚝딱핑, 메모핑에게 멋진 미래를 그려낼 수 있으면 예술가나 공주님이나 히어로가 될 수 있다 상을 수여합니다.
14: 모두들 축하한다.
15: 아주 훌륭해.
16: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0: 응? 뭘 보고 있어?
1: 그동안의 사진들.
2: 우와, 보여줘.
3: 나도 보고 싶어. 지구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 좋아.
4: 힘들고 괴로웠던 일도 지금 보니 소중한 추억이야, 믿어.
1: 모두 어제 일처럼 느껴져, 방글.
5: 저게 뭐야?
1: 진짜 재밌다, 방글.
3: 뭔데?
1: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슬퍼서.
3: 울지 마, 로미.
2: 웃는 얼굴로 모두를 보내주기로 했잖아.
4: 우리 로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민더.
2: 어?
1: 응? 사실 우리 보석 티니핑들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 힘을 모아서 로미에게 선물할게.
6: 뿔뿔이 흩어졌던 친구들이 모두 모인 건 로미 덕분이니까 좋아.
1: 자, 얘들아!
7: 고마워요, 로미 공주님!

0: 페리얼스톤이야. 같은 공주라서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공주.
1: 임페리얼스톤.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0: 다들 건강해야 해.
2: 가끔씩 놀러와.
0: 고마워, 좋아. 나 안 갈래. 로미하고 같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방금.
3: 너희는 왜 로열 테니핑 스쿨을 다녔었지?
0: 훌륭한 로열 테니핑이 되기 위해서.
3: 그렇지. 그럼 돌아가서 왕국을 위해 일도 하고.
4: 나 로미하고 헤어질 거면 로열 테니핑 같은 거 안 해도 돼, 빙가.
3: 그런 말 하지 말고.
0: 웃으면서 보내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러면 나도 마음이 흔들리잖아.
5: 벌써부터 울기 시작하면 재미없지. 이제부터 너희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테니까.
3: 누구야?
2: 로미! 전개!
6: 난 가면 핑!
7: 어디로 보낸 거지?

0: 찾아보시든가.
1: 저 녀석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성.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식물엔
12: 덕분만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뮤직박스 뭐든지 뮤직박스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술물엔
6: 달콤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

0: 깔끔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진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뭐든지 가지고 돌아가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어? 뭐지?

0: 오, 마음이 콩닥콩닥 뭔가 설레는 노래야. 오늘의 뮤직박스 정말 궁금한데? 그렇다면 짜잔! 학교 가는 길? 안녕!
1: 안녕!
0: 오늘의 박스는 짜잔! 학교 가는 길 박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사람 있을까?
0: 사람? 정혜빈은?
2: 저는 학교니까 선생님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애들도 나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0: 과연?
2: 선생님
0: 짜잔! 와! 학교 교실이잖아. 여기 보면은 책상, 의자, 칠판. 그때 봤던 우리 곰 선생님도 있네. 정혜미 씨유도 내년에 학교 가죠?
1: 네.
0: 학교 가고 싶어요?
1: 네.
3: 저는 떨려서.
0: 왜 떨려요?
3: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많이 만나서.
0: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막 그러는가? 너무 좋겠다. 학교 가면 근데 이거는 좀 떨리고 걱정되는 점이 있을까?
3: 네, 있어요.
0: 뭔데, 정혜민?
3: 선생님, 내 혼날까 봐 걱정되네.
0: 선생님 무서울까 봐? 혼날 짓을 해서 그래. 혼날 짓 하지 말자. 알았지?
3: 네.
0: 아저씨도 교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나. 다시 학교 가고 싶어. 이 학교의 교실에는 누가 올까?
1: 여기에 곰.
0: 곰?
4: 곰 사람들?
1: 곰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
0: 그럴까?
2: 근데 왜 언제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0: 글쎄, 언제쯤 올까?
4: 어?
0: 어? 뭐야? 종종거리는 노랫소리네?
4: 어?
0: 종종종종. 누가 종종종 걸어오나 본데? 이건 누가 오는 소릴까? 혹시 그거 아니야? 응? 다람쥐 아닐까, 다람쥐?
4: 아니면 그 사슴 아니 그
0: 사슴
4: 루돌프 아니에요?
0: 루돌프
4: 빵빵 거리는
0: 오 종을 달고 오니까
1: 저는 학교에 가는 곰들이 막 걸으면서 노래를 징을 딩딩딩딩 하는 것 같아요.
0: 오 궁금해. 잠깐만. 아 저기 보인다 보여. 오늘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아하, 펭귄이네.
5: 나 이제 학교 가요. 아이, 기분 좋아.
0: 펭귄은 학교에 가는 게 좋은가 봐요. 경쾌하게 종종종종.
5: 아, 조금만 쉬자. 어? 친구가 온다.
0: 펄쩍펄쩍 캥거루 친구가 오네요.
5: 캥거루야, 학교에 같이 가자.
6: 그래? 그런데 펄쩍펄쩍 뛰어가야 하는데 어쩌지?
5: 에이, 나는 종종종종 걸어가야 하는데 어쩌지? 우리 같이 못 가면 어쩌지?
0: 펭귄아, 캥거루야. 학교 늦겠다. 어서 가.
5: 그래, 같이 가보자.
7: 출발!
5: 나 찾아봐라.
6: 펭귄아, 어디 숨었어?
5: 여기 있지.
0: 캥거루 어딨지?
5: 찾았다!
0: 이제 그만! 학교 늦겠다!
6: 아차차!
0: 똑같이 왔네. 종종종종 걸어와도 펄쩍 뛰어와도 같이 도착했어. 앞으로도 사이좋게 학교에 가, 친구들. 펭귄은 종종종종 네 번에 갈 때 캥거루는 펄쩍 한 번에 가네. 맞지?
1: 네.
0: 우리도 펭귄이랑 캥거루처럼 걸어서 학교에 가보자. 어때?
1: 네.
0: 자, 먼저 캥거루는 펄쩍 뛰어서 학교에 갔지.
1: 네.
0: 우리도 캥거루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 아저씨 뒤에 줄 서.
1: 네.
0: 자, 한번 가보자. 뮤직 큐. 우와, 다 저 자리에 가보자. 우와, 재밌어.
1: 짜비.
0: 이야, 자, 제 자리에. 이번엔 종종종종 펭귄처럼 걸어서 학교에 가볼까?
1: 네.
0: 자, 그럼 다시 줄을 쓰세요. 그러면 뮤직 큐! 우와! 학교 가는 길은 모두 즐거워. 그치?
1: 네.
0: 오늘 공연박스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즐겁고 신나는 학교 가는 길 상상해보자.
1: 네.
0: 오케이. 재즈 피아니스트. 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김강민 아저씨의 학교 가는 길 연주. 함께 가요. 슝!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이 끌리는 이 느낌. 우리 이거 고를까? 아, 좋아. 오늘의 박스는 우리. 우와, 완전 신기한 소리. 역시 잘 골랐어. 이 재미있는 소리는 뭘까? 자, 오늘은 바로 짜잔! 높은 소리 맛없어?

0: 지아 정여봐 보고 싶었어. 오늘은 아저씨가 높은 소리 나는 커다란 박스 가져왔다.
1: 너무 커요.
0: 그지?
2: 근데 귀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0: 우리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하자. 네. 뭐가 들어있을까? 두근두근 너무 떨려. 근데 높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 우와, 누구세요?
3: 높은 소리 마법사 박스 열어주세요.
0: 우와, 마법사님 얼른 열어드릴게요. 짜란, 짜란.
4: 고마워요.
5: 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뭐야? 우리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친근한 느낌은 뭐지? 이거 맞죠? 아, 혹시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3: 높은 소리 마법사!
0: 와, 박수! 와, 높은 소리 마법사님! 소문으로 듣던 높은 소리 마법사님을 만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아, 마법사님의 목소리는 어쩜 그렇게 높고 아름다운가요?
4: 나는 매일 아침 이슬을 먹고 노래 연습을 한답니다. 이렇게요. 정여봐, 좀 도와줄래?
2: 네.
0: 자, 가봐.
4: 연습할 때, 아, 높은 소리 마법사가 연습할 땐 이렇게 한단다. 자, 팔 잡아봐요. 팔. 딱 매달려요.
0: 자, 자, 자.
4: 팔을 꽉 잡아요. 자, 높이 올라간다.
0: 우와! 우와! 마법사님의 목소리는 정말 높게 올라가네요. 우리 지유도 할 수 있어요?
4: 그럼요.
0: 그래, 지유 어서 가봐.
4: 그럼 왼쪽에 매달려볼까?
0: 우와! 자, 정말 대단해. 자,
4: 높이 올라간다.
0: 우와! 우와, 높은 소리 마법사님 짱! 그러면 이번에 우리 셋이 한번 같이 해볼까? 그래, 빨리 매달리자. 정말 짱이야.
4: 자, 자, 높이 올라간.
0: 우와, 우와, 우와, 대단해.
2: 대단하다.
0: 우와, 대단해. 박수. 자, 일로 와. 너네 없으면 난 큰일 날 수도 있어. 우와, 마법사님의 목소리는 정말 정말 높이 올라가네요.
4: 아, 자, 누구나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갖고 있답니다.
0: 네.
4: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리.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 자, 한번 해볼래요?
2: 네.
4: 우리 지우부터 해볼까요?
0: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요.
4: 네. 내가 원래 땀이 잘 없는데. 땀이 많이 나네요. 자, 지우 한번 해볼까요? 높은 소리.
0: 우와!
4: 우와! 우와!
0: 가장 낮은 소리.
4: 낮은 소리요.
0: 우와! 대단해!
4: 정엽이 한 번, 높은 소리 한번 내볼까요?
0: 시작!
4: 우와! 우와!
0: 그럼 가장 낮은 소리.
4: 낮은 소리.
0: 시작!
4: 우와!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하! 한번 해볼까요?
0: 못 떨려.
4: 자, 가장 높은 소리.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높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럼 저에게 힘을 주세요.
4: 네. 힘! 아, 좋아요. 자, 높은 소리. 그래요. 안 되겠어요. 자, 가장 낮은 소리 한번 해볼까요? 자, 와, 모두 멋진 낮은 소리와 그리고 멋진 높은 소리를 갖고 있네요. 자, 우리 높은 소리 놀이할래요?
2: 네!
0: 우와, 재밌겠어요.
4: 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내가 높은 소리를 내면 손을 위로 들고 내가 낮은 소리를 내면 손을 아래로 내리는 거죠.
0: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4: 자, 해볼게요.
5: 네, 자, 시작.
4: 아우, 잘했어.
0: 와, 너무 재밌다, 이거.
4: 네, 너무 잘하네요, 다들.
6: 일로 와, 일로 와.
4: 틀리지도 않아요. 너무 잘해요.
0: 높은 소리, 마법사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4: 고마워요. 어떡하죠?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내가 도와줄 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요, 바로 스토리박스에서 기다리고 있죠. 고마워, 마법사야. 기다.
0: 안녕! 안녕, 또 봐요!
7: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 꼬마 마법사의 하늘날기 연습이 시작됩니다.
8: 아들아, 이제 혼자 한번 날아보거라.
9: 저는 못하겠어요.
8: 오늘은 달나라까지 가는 거야. 아빠처럼. 잘 봐. 높이. 높이.
9: 아빠.
7: 꼬마 마법사야, 너도 어서 날아봐.
9: 난 할 수 없어.
7: 큰일이네. 높은 소리 마법사님, 도와줘요.
10: 꼬마 마법사야, 용기를 내. 내가 높은 소리를 내면 무엇이든 높이 날 수 있단다.
7: 높은 소리 마법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높은 소리를 냈어요.
10: 넌 할 수 있어.
7: 그러자 빗자루를 탄 꼬마 마법사가 담장까지 날아올랐어요. 높은 소리 마법사는 숨을 더 크게 들이마시고 더 높은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꼬마 마법사가 커다란 나무 꼭대기까지 슈! 높은 소리 마법사는 숨을 더더 크게 들이마시고 더더 높은 소리를 냈어요.
10: 넌 할 수 있어.
7: 그러자 꼬마 마법사가 구름까지 날아올랐어요. 그러자 꼬마 마법사가 하늘 끝까지 날아올랐어요.
8: 옳지 옳지,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진짜 마법사가 되었어.
7: 아빠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2: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줄무랑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0: 간질이 간질이 요충.
1: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아우 아프. 아우 가려워.
2: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
3: 가려워? 내가 긁어줄까? 어디가 가려운데?
2: 여기!
0: 나 왜 자꾸 항문이 가려운 걸까? 도대체 왜 자꾸 항문이 가려운 거냐고! 왜? 어? 병인가?
3: 그건 나도 정말 모르겠는데. 어? 요충 딱지가 깜빡인다!
0: 요충? 요충이 뭔데?
3: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가서

0: 어? 여기는 대장마을이다.
1: 살금 살금 살금.
0: 아, 도둑이야, 도둑이다.
2: 어, 어디
0: 여기.
1: 참, 저 도둑 아니에요.
0: 아니긴, 방금 관략근 문으로 몰래 들어온 거 다 봤거든.
3: 어떻게 들어왔지? 내가 잠들기 전에 분명 관략근 문을 꽉 닫고 잤는데. 어, 열려 있잖아. 어떻게 들어온 거야? 너 대체 누구야? 유익균이야?
1: 걔 유익균 아니야. 그치?
3: 맞아. 처음 보는 애야.
4: 어? 세균도 아닌 것 같은데.
3: 그럼 새로 들어온 유해균인가?
1: 아이, 저 유해균 아니에요.
0: 그럼 도둑 맞네. 대체 뭘 훔치려고 들어온 거야?
1: 근데... 아이, 저 밖에 있다가 온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온 거라고요.
3: 뭐라고?
0: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들어온 거지?
1: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5: 상추.
6: 어머머, 너 회충 아니니? 회충? 너 회충 맞지?
1: 아니에요.
6: 아니긴 너 회충 맞잖아. 내가 흙에 살 때 내 이파리에 딱 달라붙어 살았잖아.
1: 아니라니까요. 저 요충이에요.
0: 아, 요충 깍지에 있던 그 요충이 너라고?
1: 예, 제가 요충입니다만.
6: 진짜 회충 아니야?
1: 아니라니까요. 저 흙에서 온 게 아니라 호떡이 유치원에서 왔다고요.
5: 가려워. 가려워.
6: 시우야, 가려워? 내가 긁어줄까?
5: 그래.
6: 시원하다. 고마워, 떡아. 에이, 뭘. 이 초콜릿 같이 먹자.
5: 우와, 맛있겠다.
6: 맛있어.
7: 그리고는 곧장 식도를 지나 위산탕을 거쳐 소장까지 갔어요. 거기서
0: 야!
1: 요!
0: 우와, 여기 먹을 것 진짜 많다. 야! 천국인가?
1: 야! 야, 얼른 먹어. 그래야 쑥쑥 크지.
0: 야, 뜨거운다. 숨어.
6: 이상하단 말이야. 왜 영양분이 비는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아니면 혹시 도둑이 들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0: 우리가 먹었다. 우리는 사람 몸에 숨어서 영양분을 몰래 뺏어 먹는 기생충이라고. 야!
1: 아유, 야! 어서 먹으라니까! 쑥쑥 커야 우리의 꿈을 이루지!
7: 어? 그렇게 우린 소장에서 영양분을 몰래 훔쳐 먹고 쑥쑥 자랐다고요.
0: 가자! 우리 꿈을 이루러!
1: 좋아, 가자! 대장마을로!
6: 상추, 상추 왔어요, 상추.
1: 요, 요충도 왔어. 왜?
0: 아, 저렇게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기생충인 거 알면 세균들이 가만두지 않을 걸?
1: 어, 그런가? 그럼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자. 여기.
8: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어, 저기요, 나 똥으로 좀 만들어줘요. 어? 어서 제발.
9: 지금은 자러 가야 할 시간이니까 내일 오세요.
8: 아니 뭐 벌써 들어간다고요? 아이 잠깐만 잠깐만. 나 똥 대고 싶은데.
4: 내일 만들어줄게요.
8: 내일? 그럼 약속.
4: 아, 약속.
8: 약속. 아유, 그럼 나도 좀 눈 좀 붙이러 가야겠네. 분해 대기실이 여긴가?
0: 권력근은 이상 없고, 설마 밤새 무슨 일 있겠어?
10: 오, 다들 잘 자.
1: 야, 다들 잠들었다. 나와.
10: 드디어 꿈을 이루는 건가?
1: 우와, 여기가 밖으로 나가는 문인가 봐.
0: 흔들지 마!
1: 죄송합니다.
0: 깜짝이야. 참고대.
1: 아이, 난 또 깬 줄 알았네. 이번에는 진짜로 연다. 열렸다. 나와.
0: 가자. 혼내지 마.
11: 관략근 문 밖으로는 왜 나갔던 거야?
3: 혼내지 마.
1: 오, 여기가 좋겠다.
9: 아, 아유, 눈부셔. 너희들은 누구야?
1: 요충입니다만.
9: 아니, 다들 자는 이 밤에 이 학문에는 무슨 일이야?
1: 그게. 야! 김조!
0: 아! 서포!
9: 지금 뭐 하는 거야?
1: 우리의 꿈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만.
9: 꿈이라니?
0: 요충의 꿈은 학문에 알을 낳는 겁니다.
9: 뭐? 지금 학문에, 내 얼굴에 알을 낳는다고?
0: 아, 서풍!
9: 간지러워!
11: 뭐야? 요충이 학문에 알을 낳아서 호떡이가 그렇게 가려웠던 거야? 최고 딱지다!
12: 우리가 자러 간 사이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야?
0: 너희들 마음대로 관략근 문을 열고 나가서!
4: 너 참 요망한 요충이구나!
8: 근데 왜 혼자야? 응? 둘이 나갔다면서?
1: 내 암컷 요충은 알을 낳은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시 온 거라고요.
11: 넌 나랑 같이 나가자. 다시는 요충이 학문에 알을 낳는 일이 없도록 같이 나가야겠어. 그래야 다시는 호떡이 학문이 가렵지 않...
1: 늦었습니다. 호떡이가 학문을 긁어버렸거든요.
9: 간지러워. 제발 긁어줘.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 제발 긁어달라고.
7: 호떡이가 항문을 긁을 때 내 알들은 호떡이 손에 딱 붙어있다가 옷에도, 소파에도, 얼굴에도, 심지어는 입에도 묻었지요.
1: 그럼 또 요충알이 입으로 들어와 소장에서 영양분을 몰래 훔쳐먹고 쑥쑥 크겠죠.
9: 그럼 또 항문에 알을 낳겠지?
4: 그럼 호떡이는 또 항문이 가렵겠지?
9: 그럼 또 긁겠지?
4: 그럼 또 요충이 퍼지겠지?
9: 이러다 세균이 아니라 요충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1: 빙고!
11: 안 돼!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지잖아. 어떡하지?
8: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11: 고마워.
3: 그래.
11: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지금부터 요충 제거 작전을 실시한다. 먼저 손을 통해 요충의 알이 옮겨 다니지 못하도록 손톱을 짧게 깎는다.
6: 손톱은

0: 그리고 손에 깨끗하게 씻는다.
1: 비누로 씻는다.
0: 그렇지. 그리고 요충을 없애기 위해 구충제를 먹는다.
2: 아, 새로운 요충들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지요?
3: 구충제 멈춰 요충.
2: 헉, 날 잡으려고? 도망가도 되지?
4: 감히 어딜?
2: 그렇다면
5: 감히 어딜? 여기도 안 돼.
2: 그럼 난 어떡해요?
6: 어떡하긴.
2: 요충!
6: 요충 박멸 성공!
0: 촉촉맨, 눈의 여왕을 지켜라!
1: 오예, 오예! 재밌다, 재밌다! 오예, 오예!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
7: 호떡아, 뭐해?
1: 아무것도 아니야? 눈이 너무 뻑뻑한데?
7: 안 돼, 안 돼! 눈 비비지 마!
1: 응? 왜 안 돼? 눈 비비면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고! 나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한 거냐고! 왜!
7: 눈딱지가 깜빡인다!
0: 내가 가서 왜 눈이 뻑뻑한지 알아보고 올게! 야!
1: 또 나갔네? 눈 비빌까? 아니야! 아까 봤던 스마트폰이나 보자!
4: 건조해. 너무 건조해서 쩍 갈라질 것 같아. 촉촉맨, 도와줘, 촉촉맨.
7: 여기는 어디지? 눈마을이다.
4: 촉촉맨 3호구나.
7: 내가 촉촉맨 3호라고요?
4: 나 너무 건조해. 제발 날 촉촉하게 해줘.
7: 제가요? 어떻게 촉촉하게 해드리는데요?
8: 촉촉맨 3호! 여기야, 여기! 우리도 촉촉맨이야. 일단 옆에 차고 있는 물총을 꺼내.
7: 응? 물총? 꺼냈어!
9: 그래! 잘했어! 촉촉맨 3호! 넌 기름 담당이니까 그 물총에 기름이 들어있을 거야. 그 물총을 잡고 정신을 집중해서 눈의 여왕님께 뿌려! 어서!
7: 알았어! 물총을 딱 잡고 정신에 집중해서 뿌려! 퐁! 퐁! 퐁!
4: 이제 좀 살 것 같네. 고마워, 촉촉맨 3호.
8: 와우! 촉촉맨 3호가 헤맸다! 잘했어!
7: 우와! 내가 눈의 여왕님을 구한 거야! 기분 좋은데?
4: 근데 촉촉맨 1호, 2호 너희들은 왜 안 내려오고 거기 있어? 난 물과 점액도 있어야 촉촉하단 말이야. 촉촉맨 3호의 기름만으론 부족해.
9: 눈의 여왕님, 저희도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지만
8: 눈꺼풀이 움직이질 않아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4: 뭐? 눈꺼풀맨 대체 뭘 하는 거야? 눈꺼풀을 자주 깜빡여야 내가 촉촉할 수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나 또 쓰러져?
7: 네? 또 쓰러진다고요? 얘들아, 눈꺼풀맨 어디 있어? 내가 가볼게.
9: 그래줄래? 속눈썹 위로 올라가면 눈꺼풀맨을 만날 수 있을 거야.
8: 가서 당장 눈꺼풀을 깜빡이라고 전해줘.

0: 초청맨 3호.
1: 네가 눈꺼풀맨이야?
0: 응.
1: 눈꺼풀맨, 어서 눈꺼풀을 깜빡여줘. 그렇지 않으면 눈의 여왕님이 또 쓰러질지도 모른대.
0: 지금 당장 눈꺼풀을 움직여야겠어.
2: 안 됩니다.
3: 눈꺼풀맨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0: 어? 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4: 뇌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눈꺼풀맨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1: 뇌님, 왜 막는 거예요? 왜 막는 거냐고요? 왜?
5: 아, 왜긴 왜겠어? 지금 호떡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6: 눈에 힘을 빡 주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5: 근육맨들이 눈꺼풀맨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거라고.
1: 아, 호떡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0: 하, 이러다 눈의 여왕님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7: 건조해. 나 쓰러진다. 깨끗하.
8: 어? 눈이 갑자기 안 보여. 어? 눈이 왜 갑자기 안 보이는 거지? 어? 왜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냐고? 왜?
0: 호떡이는 앞을 못 보게 될지도 몰라.
1: 이대로 가다가 호떡이가 위험해. 근육맨들에겐 미안하지만 이 방법을 쓰자. 촉촉맨 3호 기름 발사. 펑펑펑.
2: 어, 기름이다. 아, 미끄러. 아이고, 미끄러.
1: 눈꺼풀맨, 지금이에요. 당장 가서 눈꺼풀을 깜빡이세요.
0: 고마워, 촉촉맨 3호. 눈꺼풀 깜빡, 깜빡, 깜빡.
9: 촉촉맨 출동!

0: 촉촉해야 촉촉해.
1: 나는 촉촉맨 2호 수분 발사.
0: 예, 촉촉해 촉촉해.

0: 아, 이게 얼마만의 눈물이야? 촉촉맨들 고마워.
1: 눈의 여왕님을 촉촉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2: 촉촉맨이 눈물이었구나. 우와, 눈이다, 눈이야.
0: 이건 눈이 아니라 미세먼지야.
2: 뭐라고?
3: 미세먼지. 오, 채삭. 너무 촉촉해서 채삭 붙어버렸네.
0: 따가워. 저리 가. 저리 가.
1: 미세먼지가 눈의 여왕님께 철썩 달라붙었어.
2: 어떡해, 어떡해.
4: 정신 차려. 지금부터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눈의 여왕님을 지킨다. 촉촉맨, 눈물 발사!
1: 촉촉맨, 눈물 발사!
2: 촉촉맨, 발사!
5: 오, 먼지? 먼지? 오, 저게 먼지? 우와!
4: 미세먼지 제거
6: 성공!
0: 미세먼지 때문에 따끔거리고 아팠는데 고마워, 촉촉맨. 눈부셔! 타버릴 것 같아!
2: 이것도 뭐야!
1: 이건 스마트폰 불빛이야!
4: 눈꺼풀맨! 스마트폰 불빛을 막아야 돼. 어서 눈꺼풀을 내려줘. 어서.
7: 움직일 수 없습니다.
3: 근육맨들이 꽉 붙잡고 있어서 눈꺼풀을 움직일 수가 없어.

0: 건조해. 어, 눈에 여왕님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 어,
1: 이러다 설마 비비는 건 아니겠지? 그럼 끝장이야.
2: 비상, 비상. 눈의 여왕님과 충돌 5초 전. 5, 4, 3, 2, 1.
3: 안 돼!
4: 눈의 여왕을 공격하라!
5: 질러, 질러, 질러!
0: 세균이다!
1: 정신 차려. 눈물에는 세균을 없앨 수 있는 미소자임이 들어있다. 총총맨! 눈물 탈탄!
0: 총총맨 눈물 탈탄!
6: 어디 감히 이 탈탄! 우와! 우와! 눈물로 세균을 없앨 수 있다니! 아, 멋진데?
7: 우리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보시지. 모두 공격하라! 찔라, 찔라,
1: 찔라. 너무 많아.
0: 어떡하지? 눈물이 다 떨어졌어.
2: 비상, 비상. 손가락이 또 눈의 여왕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또?
6: 안 돼! 총총맨들아, 걱정 마. 내가 가서 코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지 못하게 막을 테니까.
7: 찔라, 찔라, 찔러, 찔러, 찔러.
6: 비비지 마.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 돼.
8: 아, 왜?
6: 네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촉촉맨들이 눈의 여왕님을 촉촉하게 지킬 수가 없어. 어서 눈을 깜빡여.
8: 어? 알았어.
6: 촉촉맨들아, 힘내. 눈의 여왕님을 지켜줘.
9: 눈꺼풀맨, 이제 움직여도 좋습니다.
4: 촉촉맨, 어서 눈물을 충전해. 눈꺼풀 깜, 빡, 깜, 빡.
1: 촉촉맨, 수분 충전 완료.
10: 촉촉맨, 섬액 충전 완료.
7: 찔라, 찔라, 찔라, 찔라.
0: 저리 가.
1: 촉촉맨, 눈물 발사.
4: 우와!
1: 촉촉맨 눈물 발사!
11: 촉촉맨 세균 제거 성공!
0: 후, 살았다. 촉촉맨들 고마워.
10: 친구들, 우리 촉촉맨이 눈의 여왕을 촉촉하게 지킬 수 있게 눈을 자주 깜빡여줘.
1: 손으로 눈 비비면 안 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재미!
1: 어? 안녕, 썰.
0: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안녕, 레미솔.
1: 우리 같이 놀까?
0: 그래. 어? 노을을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노을을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2: 이거야.
0: 꽃을 빼고 나뭇잎을 꽂으면
1: 와, 정말 대단해.
3: 다시 출발하자.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0: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ette.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나또 행복해 오늘은. 왜냐면 나또 요리할 거예요. 네, 오늘은 일본, 한국, 인도 갈 거예요. 레시피 두 개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요. We will make 나또 and 된장 cup rice. 네, 나또 간 된장 컵밥 만들어 볼게요. And we'll make a strawberry lassi. 네, 딸기 라시도 도전해 볼 거예요.

0: 교자솥 있어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corn salad, 콘 샐러드입니다. And we have sliced dried seed, 네, 파래김 자반입니다. And for our strawberry lassi, 우리 딸기 라시 재료는 세 개밖에 없어요. We have real strawberry juice, 네, 진짜 딸기 주스요. We have yogurt, 네, 요거트 쓸 거요. And we have a lemon, 레몬도 쓸 거요. So, let's start with the cup back. So, how do we make our kebab? We start with the onion. 우리 양파 먼저 시작할 거예요. We're going to chop the onion. So, we take the onion. We're going to cut just one quarter. 우리 4분의 1 쓸 거예요. So, let's use this much. 이 정도 쓸 거예요. And we're going to cut like this. And then cut like this. 네, 우리 작은 부분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 콩처럼 그 사이즈 만들어야 돼요. We have to make it the size of the natto bean. Like that. Yeah, there we go. Small pieces of onion. So, let's fry the onion. 네, 우리 프라이팬에서 양파 볶아요. So, we need a hot pan. 중불 쓸 거예요. And we need oil. We put in some olive oil. And now onion in the pan. And we fry the onion. 네, 양파 볶아요. 혹시 집에서 올리브유 없을 때 다른 유, 뭐 카놀라 유, 그레이프 시드 유 써드려요. Can you hear it sizzling? 그 소리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양파 요리했을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양파만 졌을 때, 생양파만 졌을 때 항상 손 씻어야 돼요. If you don't wash your hands, it will hurt your eyes. 진짜 눈이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매워서. Okay. I think they're ready. So, let's add the 간 된장. Oh, 소리! 소리 커요. 오, 냄새도 좋고. 우리 친구들 그 된장 냄새 잘 알아요. 간 된장은 영어 번역했을 때 strong fermented bean paste. 아, 좀 어려운 단어예요. 솔직히 된장 얘기했을 때 영어로 그냥 된장 페이스트 얘기해드려요. Okay, it's ready so we can make our kebab. It's time to put the bap in the kebab. Put the rice in the cup. 네. So we put in half our rice. 반 정도 쓸 거예요. Next, we need 나토. 네, 우리 나토 다음에 넣을 거예요. 하지만 나토하고 다른 재료 믹싱할 거예요. So, we put our natto beans in the bowl. We add our soy sauce, 우리 간장, and our mustard, 우리 교자 소스도 들어가요. 와, 이거 보세요. 나토 특징이 거미줄처럼 이 줄 이렇게. Wow, look at that. Can see these strings. 이런 줄들이 나오고 이거 나토의 특징이요. And we put it in the cup. Rice and beans. 이제 밥하고 나토콩 이렇게 됐어요. 신기해요. 이 나토콩 우리 몸에 뭐가 좋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나토 몰라요. 그래서 셰프님 물어볼 거예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나또는 콩을 삶아서 발효시킨 음식이에요. 나또 is made from beans. 나또는 소화를 도와주고 특히 변비가 있는 친구들은 나또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let's cook together.
0: Next, we need the 간 된장. Now let's put our 간 된장. 네, 우리 간 된장 위에 놓을 거예요. Three layers. Rice, natto beans, and 된장. And then more rice. 이제 남는 밥은 위에 놓을 거예요. So, rice, natto, 된장, rice. 우리 밥 위에 놓을 거예요. Three more ingredients. So we put on the corn salad. 우리 corn salad 위에 넣는 거예요. Now the dried seaweed.

우리 발의 힘 자반. 이 힘은 제일 맛있는 힘이요. We put on some sesame seeds. 마지막 참깨 위에 불어요. 나토간 된장 컵밥 완성됐습니다지만 We have another recipe. A strawberry lassi. Ready? We cut the lemon in half. 우리 반으로 잘라요. We slice the lemon like this. Now, we take a cup 하나, and we add our real strawberry juice. 우리 진짜 딸기 주스 넣을 거예요. 반 정도요. Now, we open the yogurt. 우리 요거트 열고, 무설탕 제일 좋아요. Let's put the yogurt in the cup. Little more yogurt. 네. 위 가지 안 돼요. 왜냐면 오름도 넣어야 돼요. 이 정도 충분해요. And one more thing. Ice. 네. 오름도 필요해요. 우리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오늘은 개진 오름 쓰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 집에서처럼 오름 없을 때 괜찮아요. 사각 오름도 괜찮아요. And now we mix. And you can see the color change. 이거 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와. Perfect. A beautiful pink. And we can put the lemon on top. One slice of lemon like this. Natto 간 된장 컵밥, our natto strong fermented bean paste rice cup, 그리고 딸기 라시, our strawberry 라시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입니다. 아이 like this a lot. 되게 좋아요. You can taste the 된장. You can taste the natto beans. 진짜 이 강한 맛들 섞여서 되게 맛있어요. 식감 아주 재밌어요. Now let's try the 딸기 라시, the strawberry 라시. This has a very smooth taste, a very gentle taste. It's the perfect combination. 이 둘이 진짜 아주 좋은 친구예요. 다음엔 달콤한 거, 고소한 거, 모르는 거, I don't know. But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See you next time. Bye-bye.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 기존의 암호에 비해 공룡의 근력이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임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하지만 이터널 코를 통한 공룡과 링커의 교감은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 이터널 코를 신체에 박으면 가능하겠습니까?
1: 네?
3: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4: 지금 무슨 말들을 하신 겁니까? 6500만 년 전 공룡들 몸에 이터널 코어가 박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3: 그건 이터널 코어가 통째로 박혀서 생긴 일입니다. 만약에 극소량이라면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신체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공룡과 링커의 교감에...
5: 그럼 신체 개조랑 뭐가 달라요? 내가 암호의 전투력을 높이려는 것도 전장에서 애들이 상대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해서 되도록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뭐요? 신체에 이터널 코어를 박아?
2: 신형 암호를 입고 전장에 나갔는데도 버거운 전투를 벌였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 뭐 다른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0: 쿠션감은 디아몬 명성에 반해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이불이랑 베개는 흠잡을 데 없이 포근해.
1: 1층 양보해줘서 고맙다. 책상은 내가 저쪽을 쓰면 되지.
0: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난 앉아있지도 않아. 가끔 의자 타기 할 때만 빼고.
1: 작은 일로 기분 상하지 않게 서로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 적어서 교환할까?
0: 아, 빡빡하게 뭘 그러냐? 서로 양보하고 참고 잘 지내면 되지.
1: 그래도 남남인데 같은 방을 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거야.
0: 그래 그래, 걱정 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인간성은 여기서 최고니까. 아, 우리 아시아 지부 구경시켜줄까?
1: 좋지.
0: 그럼 제일 중요한 곳부터 가자.
1: 제일 중요한 곳?
0: 어. 전장에서 봤지만 아마 벗은 모습 보니까 또 다르지? 공룡은 역시 티렉스잖아.
1: 그러게.
0: 다들 무섭지 않냐고 하는데 싸울 때나 포악하지. 나한테 아주 순둥이야. 야, 순둥이! 날 너무 좋아해서 나한테 꼼짝도 못해. 내 밥이지 뭐. 정말 짱이지? 내가 티렉스랑 입학하기 전까지 여기 애들 상상도 못했대. 뭐 본 적이 있어야 상상을 하지.
1: 그럼 나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룡을 보여줄까?
0: 진짜?
1: 얜 내 공룡 파트너 레브야.
0: 그래, 트리케라톱스. 여기에 엄청 많은데.
1: 트리케라톱스는 엄청 많지. 하지만 나랑 교감하는 트리케라톱스는 예쁜녀. 전 세계에서. 뭐 회원 들어오고. 들어와서 레브랑 인사해.
0: 아니야.
1: 혹시 너 무서워하는 거야?
0: 야, 무섭긴. 공룡이 뭐가 무서워? 맨날 보는데.
1: 레브야, 그럼 우리가 나가서 인사할까?
0: 오지 마. 아, 오지 말라고.
1: 진짜 특이한 애네.
2: 레시아스님의 거처를 찾으라고요.
3: 링커들을 따로 불러들이질 않나. 우리가 비밀리에 만들어 신형 암호의 존재까지 알고 있으니 무슨 일을 꾸미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2: 그런 건 제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서보죠.
3: 그래, 자네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디아모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보안팀장을 믿을 수 있어야지. 무협 판타지 같은 소리나 하고.
4: 이 일대는 보안팀에서 수색을 마쳤습니다. 가디언즈 훈련장 근처도 레시아스님이 머물 건물은 없고요.
2: 가디언즈들 중에 리더가 요즘 안 보인다고?
4: 네. 가디언즈 훈련장에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 가디언즈들 움직임 시간별로 체크해서 보고해.
4: 네.
2: 보안팀장도 잘 감시하고.
4: 네. 그런데 보안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아주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2: 또 그 무협지 얘기야?
4: 그렇긴 한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며칠째 밤을 새고 있답니다. 물리학으로 진법을 입증하겠다고요.
5: 팀장님 안 들어가세요?
6: 아, 먼저 들어가. 나 이거 좀만 더 하고.
5: 벌써 며칠째예요.
6: 그러게,
5: 근데 이번엔 진짜야. 이 조건 이론으로 진법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조건 이론의 수학 공식을 이렇게 컴퓨터 코드에 대입해서

0: 헛개 물을 마셨더니 이제 헛개다 보이네. 에이.
1: 저를 찾을 줄 알았습니다.
0: 이제 한참까지 들어요. 에이. 안녕하세요.
2: 야, 전 학생 완전 잘생겼다던데? 진짜?
3: 잘생긴 건 용우가 짱이지.
4: 야.
2: 유리라고 했지? 여기 앉아. 그래, 여기 앉아.
5: 뭐야, 너네. 나한테 했던 거랑 다르잖아.
6: 아인이한테 들었는데 너 한국말 잘한다며.
7: 응. 깊은 대화는 아직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통에 문제 없을 거야.
8: 깊은 대화? 그건 천천히 하자, 우리.
4: 너희 집도 여기랑 비슷해?
7: 우린 모두 훈련으로 러시아 전통 무술인 삼보를 배워.
5: 삼보? 그런 무술도 있어? 음식 이름 같은데. 아, 보쌈 먹고 싶다.
7: 진, 일어나봐. 쳐.
4: 근접전에 유용할 것 같은데 공격 타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7: 응, 교감만 잘 되면. 공격보단 방어에 좋아.
3: 근데 나 거기서 등급 뭐 받았어?
7: 그게 뭐 중요해? 우린 함께 싸우지만 각자 자신만의 전투를 하는 거야. 이건 경쟁이 아니야.
3: 한판 해볼래?
7: 도전은 좋지. 한 사람씩 차례로 덤벼.
9: 좋았어. 그럼 간만에 링커 대전이다. 자, 첫 번째 대결은 공룡에 대한 애정도 테스트. 이름하여 너의 똥까지 사랑해. 공룡 은근히

0: 3기 대결 형석대 유리
1: 누가 이길까?
2: 당연히 형석이지. 쟤 비유 좋은 거 모르냐?
3: 아, 설원 전투에서 보니까 유리도 만만치 않던데.
4: 아우, 오늘따라 냄새가 더 지독해.
5: 야, 빨리 못 잡겠어.
0: 시작!

0: 유리 슥. 다른 도전자 없습니까?
1: 응? 도전. 공룡똥이라면 내가 또 일가견이 있지.
0: 공룡 똥참기 현 챔피언 진이 나섰습니다. 시작.

0: 이번에도 유리 승! 현 챔피언 진을 꺾고 유리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어우.
1: 디아마의 링커라면 어떠한 지형에서도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겠죠? 링커의 기본기를 겨뤄볼 수 있는 공룡 레이싱 유리 대 태우의 대결입니다. 출발!
2: 역시 내 룸메이트!
3: 야 빨리 가!
2: 야 빨리 가! 태우야! 달려!
4: 뭐야? 궁둥이 맞춤 알아!

0: 절대 질 수 없지.
1: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0: 따라잡는다. 거의 다 됐어.
2: 이런 레이스는 처음이야. 덕분에 멋진 경기했다.
0: 다음에 다시 붙자. 아씨.
3: 그 기사 좀 다시 찾아봐요.
4: 기사요?
3: 디아머 취재했던 프랑스 기자가 쓴 거요.
4: 아, 네. 아, 여기 있습니다.
3: 예비 파일럿들은 여느 청소년들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깜짝같이 속였는데?
4: SNS를 통해서 기사가 퍼져나가면서 벌써 팬클럽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 우리 용우한테요?
4: 용우군이 아니라 세나영입니다.
3: 아, 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수를 내던가 해야지. 이러다 어느 세월에 우리 용우가 디아머의 중심이 돼서 디아머를 우리가 접수해. 아,
5: 얘들아,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꼬리가 잡힐 듯 말 듯 적당히 달려줘. 알았지?
6: 이번 대결은 링커로서 민첩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랩터 꼬리 잡기 따져봐봐라 입니다.
2: 이번엔 한꺼번에 덤벼. 오.
6: 그럼 이번 대결은 4명의 참가자가 한 번에 도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이번에도 유리 승! 유라시아 지부에서 날라온 유리군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는데요? 마지막은 우리 디아머 아카데미 귀공자 외모, 전투력, 춤, 거기에 매너까지 고루 갖춘 용우 대 유리 디아머에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세나를 웃겨낸 대결입니다!
1: 난 디렉스다. 디렉스.
2: 미야옹.
3: 내가 언제 이딴 걸로 웃은 적 있어? 매번 실패하면서. 정신대 좀 차려.
4: 세나야.
3: 용우 너까지 왜 그래? 지금 이럴 때가.
4: 세나가 웃었어. 너도 봤지?
2: 응. 대박.
0: 우리 용우가 드디어 전학생을 이겼어.
5: 야, 용우야 야, 너 진짜 잘한다. 어떻게 한 거야?
4: 아, 빨리
5: 알려줘.
4: 아, 빨리
6: 안 돼.
5: 야, 너 치사하게 그럴래? 야, 나도 알려줘.
7: 그래, 유리는 어떤 것 같나? 환경이 바뀐다고 그만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지.
8: 상담교관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쌍둥이였죠?
9: 죄송합니다. 워낙 시급한 일이라.
7: 뭔가?
9: 세나 형의 친모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7: 그럴 리가.
5: 어떻게 연락이 온 거야?
9: 지난번 보도된 예비 파일럿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딸이 확실하다며 세나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8: 사실이라면 만나게 해야죠.
5: 확실한지 알아봐.
9: 네.
8: 세나 엄마라니. 이렇게 좋은 일이.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0: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한적한 시골에
1: 민수!
0: 맹수가 나타났다. 어라? 이 아가가 맹수라고요?
2: 다른 고양이에 대해서 못 느끼는 그런 진짜 그냥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든든한 집사의 지원을 받으며 세상 모두가 내 것. 무서울 게 없다. 하이 하이 다 덤벼라. 낮에도 밤에도 정글 숲을 지나는 맹수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데 이 구역을 확실히 접수한 맹수. 그런데
2: 지금 잘 되게 잘 노는데 사이가 좀 멀어질까 봐.
3: 그래서 막 비난할 거다. 고양이가 막 삿대질을 할 거다.
0: 집사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맹수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걸까요? 충남 예산에 작지만 매운 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된 맹수라고 있어요.
3: 맹수요?
2: 네, 엄청 싸나운 애가 있어요.
1: 맹수! 맹수!
7: 아, 나 불렀냐?
1: 여기 있어?
0: 아이고, 맹수.

0: 앵수님 납치셨어요?
1: 얘는 몇 살이에요?
2: 지금 5개월 됐어요.
1: 5개월이요?
0: 맹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납기는커녕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반전 매력의 소유자 맹수입니다. 맹수녀서 주로 낮에는 아름답게 사냥을 즐긴다는데요. 태양을 피해 잠복 중인 맹수. 이때 맹수의 눈에 띈 건 나비 한 마리. 숨죽이던 맹수가 움직입니다. 맹수는 철새를 사냥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집사님들이 귀띔을 해줬긴 한데요. 오늘은 나비가 협조적이지 않아 애가 타는 모양.
3: 어디 갔냐?
0: 나비를 놓치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이번엔 뭘 열심히 하나 했더니 벌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벌에게는 맹수가 완승입니다. 다시 잠복에 들어가는 녀석.
3: 또 뭘 사냥해볼까나?
1: 여기 완전 여기 놀이터네요.
4: 네, 그냥 다 집이에요, 자기 집. 지금 해가 가장 따뜻할 때 네. 밖에서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저렇게.
0: 실컷 놀고 금세 골아떨어지는 녀석. 맹수가 눕는 곳이 곧 방이오 침대. 녀석 참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햇볕이 따가워질 때쯤 언제 하우스로 들어왔는지 놀고 있는 맹수. 집사들이 바빠 놀아주지 못할 때도 알아서 잘 논다는데요. 이때 맹수가 할 일이 생각나는지 노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집사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농사가 잘 되나 순찰이라도 하듯 유유히 걷다가 갑자기 스티로폼을 박박 긁는 맹수. 너 혹시 놀거리 찾고 있는 거니? 어머, 집사님, 일을 어째요? 맹수가 다 뜯어먹네요.
4: 작물은 신경 나 쓰고 잡풀 있잖아요, 잡풀. 풀만 물어도 돼요.
0: 아, 맹수 너 잡풀만 뜯어먹다니 꽤 똑똑하구나. 집사님은 이런 맹수가 귀엽고 기특하고 바빠서 못 놀아주는 게 미안한 모양입니다. 잠시 후 맹수가 목이 탔는지 물을 마시는데요. 정수물 대신 지하수만 고집한다는 녀석. 취향 참 독특합니다.
4: 비 오면 막 흙탕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먹어요. 이렇게 나와서 물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먹지만 해도 굳이 먹어요.
0: 고양이를 키우게 될 거라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집사들에게 맹수는 처음으로 만난 양이이자 특별한 존재라는데요.
2: 고양이 좀 옛날엔 무섭다고 우리나라에선 좀
5: 무서워도
2: 네, 좀 무섭다고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맹수를 만나고 그냥 고양이의 매력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0: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돌연 젊은 농부의 길을 택했다는 두 사람.
4: 결혼하고 세계여행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막 도시보다는 조용하고 이제 사람 별로 없고 자연 그런 걸 되게 좋아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귀농을 선택했어요.
0: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농사일에 힘든 와중 맹수가 깜짝 선물처럼 나타나서 집사들에게 힘이 돼주었다고 하는데요.
6: 가자.
0: 일을 하다가도 맹수를 찾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낙입니다.
4: 활력소 같은 느낌이에요. 일도 일할 때도 안 힘들고 그냥 똑같은 거 맨날 하는데 맨날 귀여워요.
6: 맞아. 그냥 농사 짓다가도 웃게 만드는 애.
0: 바쁜 농사일로 지칠 때쯤 집사들에게 쉼표가 되어준 녀석. 잠시 후 소박하게 캠핑 분위기를 내보는데요.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맹수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새우와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불향이 가득 배어서 노릇노릇하게 고등어가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와,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편 집사들 등 뒤로 단잠에 빠져있는 맹수. 하지만 어찌 고양이가 생선을 마다할 수 있으랴.
3: 아, 오늘 내 생일인가 보냐.
5: 밥인 것 같아.
0: 고등어가 잘 구워졌는지 집사들이 먼저 맛을 보는데요. 맹수 납시오.
6: 맹수.
0: 가시를 발라 후후 불어 식힌 뒤 맹수에게 한 입 주는데요. 입맛에 맞는지 잘 먹는 맹수에게 오늘 먹을 복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집사들은 고된 농사일 속에서 이렇게 맹수랑 콩 한쪽, 아니 생선 한쪽 나눠 먹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네요.
4: 고향이어서 좋기라 좋다기보다 그냥 맹수여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다른 고양이에 대해서 못 느끼는 그런 진짜 그냥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0: 5개월 전 어미가 놓고 간 맹수.
4: 그러니까 발견 처음 못했을 때 사료랑 물 준 공간 여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왔을 때 여기 앉아 있었어요.
0: 어미가 녀석을 다시 데려가겠거니 생각하고 밥만 챙겨주며 기다렸다는 집사들. 그런데 어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사들은 정이 들어 강하게 크라고 맹수라 이름 짓고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4: 주변에서 사람 손타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뭐 딱히 다른 데로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놀아주다 보니까 그냥 친해졌어요. 겨울이 와서 너무 추워서 밖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우스가 그래도 좀 따뜻하니까 안에다가.
0: 어느덧 날이 저물고 집사도 퇴근 준비를 합니다. 형하고 누나 퇴근 준비하는데 너 거기서 뭐하니? 초롱초롱한 눈으로 뭔가를 발견한 듯 기웃거리는데요. 아하, 맹수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서 놀고 있는 건가요?
3: 나 찾아봐라.
0: 이번엔 비닐하우스 위로 올라가더니 또 새로운 땅,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맹수야, 이제 다 놀았지? 곧 집사들 퇴근할 시간이야. 그제야 맹수도 비닐하우스 위에서 살포시 내려옵니다. 맹수가 정신없이 스티로폼을 긁고 있는 그때 급하게 밥과 간식을 챙기더니 맹수가 하우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하는 집사.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4: 집에 데려갈까도 했는데 이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이제 와이프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콧물이 너무 많이 흐르고 찾아보니까 심하면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2: 애 만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곤 있어요. 네. 또 괜찮네 싶어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또 만지면 또 바로 난리 나요.
0: 낮에는 하우스에서 실컷 놀게 하고 밤에는 집에서 함께 자는 게 꿈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밤엔 맹수를 혼자 둬야 하는 상황. 집사들이 없는 걸 감지한 녀석이 문 앞에 자리를 잡는데요.
3: 잉, 누나랑 형이 사라졌다옹. 놔두고 또 어디 간 거냐옹.
0: 갑자기 풀이 죽은 맹수의 모습 안쓰러워 보이네요. 맹수야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집사님들 올 거야. 그런데 얌전히 있던 맹수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우스 옆 구석진 공간으로 향하더니 어느새 순식간에 밖으로 나온 녀석. 맹수야 어디 가니? 슬픔도 잠시, 아무도 몰랐던 맹수의 밤생활. 낮에 그렇게 실컷 놀아놓고 밤에도 벌레를 사냥하느라 바쁩니다. 그럼 그렇지. 네 이름이 괜히 맹수겠니? 아주 해가 뜰 때까지 놀 기세. 이번에는 순식간에 하우스 위로 올라가더니 혼자서 하우스 위를 탐방합니다. 그리고 마

0: 마치 스파이더 냥처럼 매달려 있는데요. 맹수가 뭔가 발견이라도 한 걸까요? 급히 하우스에서 내려옵니다. 맹수의 사냥 레이더 발동. 뭘 잡았을까요? 이번에 잡은 건 거미였네요. 맹수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거미까지 잡고 나니 이제야 오늘 사냥이 끝났나 봅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하우스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맹수.
1: 아, 이제 그만 자야겠다.
0: 아이구야, 낮밤으로 그렇게 뛰어놀았으면 졸릴만도 하다. 맹수야, 잘 자. 긴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집사들이 제일 먼저 맹수부터 찾는데요.
2: 맹수야! 맹수!
0: 그런데 하우스 안에 있어야 할 맹수가 사라졌다.
2: 맹수 어딨냐? 맹수! 맹수! 야, 맹수 뭐해? 여기까지 왔어? 여기 위험한 거 안 보여, 맹수? 봐봐, 여기 위험한 거.
3: 원래는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2: 네, 여기까지는 처음 보네요. 이렇게 엄청 위험한데 웬만하면 이런 데 이제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0: 맹수가 발견된 곳은 농수로 바로 옆. 발 디딜 곳 없이 바로 낭떠러지라 사람은 물론 고양이에게도 위험하다는데. 하우스 안쪽 농지에서만 놀던 맹수가 반대편 수로까지 놀이 범위가 넓어져 집사는 걱정입니다.
2: 너 지금 얘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4: 어디?
2: 완전 저기 옆에 천 낭떠러지 있잖아. 거기 막 서성이고 있던데? 알고 있었어? 거기 갈 수 있는지?
4: 아니.
2: 그지? 처음 봤어, 나도.
4: 그래서. 아니, 거기 왜 갔어, 맹수? 조심할 거지?
2: 거기 가면 진짜 힘들어.
4: 아무래도 여기가 그렇게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비닐로 되어 있는 하우스다 보니까.
0: 테이프로 막아도 봤지만 어느 순간 맹수가 뚫고 가버리는 탓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4: 그래도 나가긴 했지만 잘 돌아오고 아무 일 없어가지고 그냥 안심하고 있긴 한데 얘가 또 커지면 대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어쩔 때 보면 멀리 가 있고 위험한 데 가 있고 그러는 걸 보고 이제 더 크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요. 주변에서도 수컷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온다 그런 말도 하고.
0: 맹수와 출퇴근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수 없는 상황. 주변의 우려처럼 맹수가 크면서 곁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맹수랑 헤어지지 않고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맹수를 만나기 위해 예산까지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터 낭수입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5: 처음 볼 바는 갑자기 막 비닐 와서 쫙 있고 고양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6: 주무시고 계세요. 네,
5: 주무시고 계세요?
6: 네, 안에서.
5: 애기 좀 보러 갈까요? 고양이 네. 좀?
0: 맹수야, 야옹신이 너 보러 오셨대.
5: 맹수 안녕? 아이고, 애기네. 애기야. 사람한테도 엄청 친화적이네요. 근데 이제 중성화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 네.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스케줄을 잡으려고 한 번 전화는 했었는데 당장은 안 된다고 해서.
5: 우리 땅콩 좀 볼까요? 땅콩 만주도 가만히 있네. 응? 어? 놀고 싶대요 지금은 또.
7: 가장 저 궁금했던 거는
0: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요.
7: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에 좀 반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0: 아까 수술 일정 잡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7: 중성화는 되게 주, 그 개체에 대해 중요한 결정인데 제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5: 그렇죠. 내가 왜 네. 고양이의 어?
7: 중요한 거를
5: 유전적인 것들에 개입을 하냐. 내가 뭔데.
7: 네. 중성화가 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5: 맹수의 경우에서 생각 설명을 드릴게요. 맹수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얘한테 안전하게 이 공간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영역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영역 확장을 제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성화 수술입니다. 발정이 나서 이 맹수가 이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은 영역 다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예 뭐 이 공간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7: 성격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전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침울해진다거나 그런 뭐.
5: 그래도 이게 아, 이런 감정이 약간 의인화된 감정이에요.
7: 여쭤봤던 이유가 지금 잘 되게 잘 노는데 사이가 좀 멀어질까봐.
5: 아니요,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 인간이 나의 생식 기능을 사라지겠다. 그래서 막 비난할 거다. 고양이가 막 삿대질을 할 거다. 나하고는 멀어질 거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의인화예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3살 어린아이의 마음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대신 병원이라는 공간이 좀 힘들었다면 그 공간에 대한 좀 불편함? 아니면은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남성분들은 이제 피임을 목적으로 다른 방법의 수술을 많이,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체수 조절이죠. 사람도. 근데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 행동학적인 이유, 뭐 개체수 사회적인 이유,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중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0: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 생식기 관련 질환에 걸리기 쉽고 특히 발정기가 오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 사나워지고 다른 수컷들과 싸움이 잦아지고 암컷을 찾아 가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겠죠.
5: 네. 여기는 떨어지면 못 올라올 것 같은데?
7: 못 올라와요. 밑에 보면은 지금 물이 별로 없어서 떨어져도 네. 그냥 잠깐 구해달라고 소리칠 공간이 있는데 이 비둘기가 한번 오면 금방 차거든요 여기가. 아~ 그래서 그냥 답이 없는
5: 상태. 익사할 수도 있겠네요.
7: 네네.
5: 여기 진짜 위험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경사가 진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네네. 수직이어서 애들이 고양이들이 이걸 따라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이 공간은 많이 위험하네요.
0: 밤에는 혼자 나왔다가 떨어지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맹수의 안전을 위해 낮에는 하우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5: 네. 어디서 주로 지내요? 이쪽에서 지내요?
7: 네, 여기 이제 밥 먹는 거랑 휴식 공간이에요.
5: 근데 제 생각에는 팁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플라스틱 박스가 많잖아요. 네네. 플라스틱 박스를 층층이 계단처럼 놔두고 거기에다 담요를 놔두면 충분히 좋아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수식 공간 만들어주는 것도 이 환경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0: 하우스 안쪽에 맹수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 맹수가 하우스를 거점으로 삼고 멀리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 맹수의 안전을 위해 밤에는
7: 2개월 있다가 이제 하우스를 지을 건데 작업동이라고 해서 하우스 입구에 크게 또 하우스를 짓는 형태로
5: 약간 좀 막을 수 있는 폐쇄가 될 수 있는 공간인가요?
7: 네, 그렇죠.
5: 그러면은 훨씬 낫죠.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비닐하고 습기상 고양이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이 되게 양쪽으로 너무 많아요.
7: 네.
5: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제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개월 있다가 이전하는 공간이 좀 더 맹수한테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네.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네. 제 생각에는 그 공간에서 지내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0: 작업동을 지을 때까지 지낼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5: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7: 여기는 저희 작업 공간으로 농막으로 사용할 공간이었는데
0: 야옹신에게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좋네요. 이 공간 좋아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공간도 충분히 중성화 수술하고 여기서 잠깐 좀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캣타워나 이런 것들 여기다 좀 설치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 여기다가 숨숨지마나 캣타워나 밥그릇 물그릇 놔두고 그다음에 뭐 장난감 정도 놔두면 충분히 이 공간은 그냥 일반 집에 그냥 한 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7: 답답하지 않겠죠?
5: 아니요, 괜찮습니다.
7: 저희가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밤에는 집에 가요. 그럼 밤에 뭐 비 오거나 주변에 동물들이 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5: 얘는 뭐 밖에서 이미 오랜 생활을 했던 고양이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갇힌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따위는 크게 위협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0: 맹수가 당분간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0: 공간에 맹수눈이 휘둥그레 하다가도 장난감 하나로 순식간에 적응 완료했습니다.
1: 미치겠다. 필요한 걸 말씀해주고 뭐 숨숨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예, 밥, 자 뭐지? 밥 그릇, 물 그릇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건 스티로폼이라 좀 그렇고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좀 먹을 수 있는 것들 좀 치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마치 아이에게 방을 만들어주듯 집사님들 신이 나셨네요.
2: 저희는 해준 게 없는데 저희한테 너무 많은 행복을 갖다 줘가지고 얘 막 발짓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 미소짓게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소확행 같고 얘를 통해 바라보는 모습이 다 소확행인 것 같아요.
3: 우리 곁에 꼭 있어줘 라고 했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너무 저희 욕심인 것 같고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그게 저희 책임인 것 같아서 딱 그렇게 잘 저희 셋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0: 고된 농사일을 외롭게 하던 부부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위로를 주는 맹수. 지금처럼 서로 행복을 주고받으면서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집사님들 앞으로도 맹수 잘 부탁드려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

0: 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은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EBS 퀴즈.
1: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

0: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포지션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저는 배드민턴을 치는 PD, 일명 민턴 PD입니다.
1: 자, 앞에서
0: 오늘도 배드민턴을 치며 비장한 각오로 PD로그의 새 임무를 준비합니다. 피디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바닷가에서 바람을 이기며 배드민턴 치기냐고요?
2: 손이 야무진 것이 어찌 내가 제빵왕이 될 상인가?
3: 안 되겠다. 빵은 못 만들겠다.
1: 아니.
3: 그냥 PD 해야 되겠다.
4: 이런 식이면 오늘 아래 장사 못해요.
5: 아, 판매 불가. 스톱, 스톱, 스톱, 스톱.
0: 배드민턴은 체력 단련일 뿐. 이번엔 저 민턴 PD가 맛있는 빵으로 행복을 전하는 제빵사에 도전합니다.
1: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0: 그럼 출발해볼까요? 빵빵! 따뜻한 소금빵!

0: 시간이 네, 새벽 6시 14분입니다. 지금 시간에 매장이 오픈을 안 해서 좀 깜깜해 보이고 하긴 하지만 이미 안쪽으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출근하셔가지고 따끈따끈한 빵을 구워내기 위해서 벌써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얼른 일을 하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빵을 배우기 위해

0: 대형 베이커리를 찾아왔습니다. 빵집에선 주방을 빵 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엔 제빵실, 케이크실, 도넛실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빵 공장이 있습니다. 초보부터 베테랑까지 20명의 제빵사가 200여 종의 빵을 만드는 대형 빵 공장. 빵 공장의 대장인 베테랑님께 빵 만드는 기초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곳의 시그니처인 소금빵 만들기 도전.
1: 밀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접착을 해서 왼쪽으로 한 번, 네, 오른쪽으로 한 번. 그래야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삼각형. 열렸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네. 중앙에 이렇게 딱 싸서
2: 뭔가 다 약간 땡기듯이
1: 네 처음에만 네. 처음에만 네. 좀 땡기듯이 당겨서 가볍게
2: 도전 네. 도전 접착시키고
0: 반죽을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후 버터를 넣고 돌돌돌 말면 되는 소금빵. 그런데 사부님이 보여준 모양과 많이 다르네요.
2: 아, 이거 너무 길죠? 왜 이렇게 길죠? 제 거?
1: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네. 2mm 밴이 안 나오잖아요. 아, 3mm.
2: 아, 그래서 좀 더 길게
1: 네, 이렇게 그래서 되는구나. 이거를 처음에는 딱 놓고서 이제 3mm, 메디가 3마디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2: 오른쪽으로 한 번? 네.
0: 세 마디가 되도록 다시 말아보는데요.
1: 네, 계속 빵이 네. 뚱뚱해져갖고
2: 이거요?
1: 판매 불가 소금빵을 하고 있는데 탈락.
2: 제가 먹겠습니다. 귀여운 맛으로.
1: 네, 귀여운 빵을 다 밑으로 내줄게요.
2: 네네네.
0: 아핫, 한눈에 봐도 차이가 보이는데요. 저는 귀여운 맛으로 어필해보려 합니다. 소금의 짭짤한 맛과 버터의 고소한 맛. 반죽이 구워지면서 나오는 구수한 풍미가 삼박자를 이루는 소금빵.
1: 지금 버터를 싼 거가 오븐에서 구워지면서 여기서 버터가 흘러나와요. 그럼 그 흘러나온 게 이 바닥 밑면에 누룽지 형태로 바삭한 그런 식감을 내주기 위해서.
0: 소금빵은 일본의 한 제빵사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더운 여름 빵 매출이 떨어지자 여름에는 염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을 떠올려 버터롤에 소금을 뿌린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빵이 들어온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834년 프랑스인 선교사가 밀가루와 오븐, 제빵 도구를 들여오며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유럽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의 영향으로 제분소와 제빵소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빵집이 생겨났는데요. 빵집은 단순히 빵만 사는 곳이 아닌 사교의 공간이자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나들이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빵집은 사람들의 눈, 코, 입을 즐겁게 하는 행복한 곳이죠.
1: 저기 보면은 보이는 면이 있을 거예요.
2: 네.
1: 바깥을 보면서 일해라. 두 판이 고져 나가서 한 판이 팔리면 그때 소금빵이 오븐에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항상 따끈따끈한 빵.
2: 따끈따끈하게. 네. 아, 얼마나 팔리는지를 그때 확인해서
1: 체크를 해야죠.
2: 바로 구워내는.
1: 네네. 네. 따뜻한 빵을 손님들한테 입에 넣어주는. 그래야지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2: 그렇죠. 네.
1: 제빵사는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발효를 마친 반죽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리고

0: 예열된 오븐에 넣으며 소금빵이 맛있게 구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1: 오, 네. 타이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네.
0: 이렇게 200도에서 12분을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소금빵이 태어납니다. 잘 구워진 것 같죠?
1: 네네.
0: 갓 나온 소금빵의 고소한 버터 향이 순식간에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1: 예쁘게 담아야. 사부님이 소금빵 만드실 때 이렇게 버터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그래서 밑에가 약간 누룽지처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딱 그렇게 나왔어요.
0: 이제 갓 나온 소금빵을 들고 매장으로 나갈 시간.
1: 따뜻한 소금빵 나왔습니다.
0: 진한 버터 향이 폴폴 풍기자
1: 여기 따뜻한 소금빵 나왔어요.
0: 기다렸다는 듯 빵을 담는 손님. 에?
1: 소금빵 사가지고 입으러 오신 거예요? 따뜻한 소금빵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딱 저를 쳐다보세요. 손님분들이 제가 놓자마자 정말 이렇게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이렇게 집어 가실 때는 심지어 이제 기다렸다가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만든 게 누군가한테 팔리네?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약간 실제 상황인데. 제가 소금 뿌리고 구워낸 소금빵이 지금 4분의 3이나 팔렸어요. 이제 6개 남았어요. 네.
0: 얼른 다음 소금빵도 구워야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대형 빵집. 빵 공장도 쉴 틈이 없습니다. 빵 만들기의 기본은 계량, 반죽, 성형. 반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둥글리기입니다.
2: 요령이 그냥 이렇게 작고 요렇게. 아. 이거 오른손으로 그냥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1: 돼요. 넣어준다.
2: 예. 네.
1: 다시.
2: 이런 식이면 오늘 안에 장사 못해요.
1: 이게 근데 왜 안 굴려져요, 저거, 진짜.
2: 이게, 이 둥글리기가 쉽지 않아요.
1: 우와.
2: 예. 네. 빵 잡는다고 하거든요?
1: 잡는다가 무슨 뜻이에요? 뭔가 뭐를.
2: 이거를 모양을 잡는다.
1: 모양을
2: 성형,
1: 잡는다.
2: 성형을
1: 한다. 네. 잡는다.
0: 둥글리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밑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재료를 넣은 수십 가지 모양의 빵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는 빵 공장.
1: 특별히 어려우신 점도 있어요? 빵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3: 발효점이나 이런 게 굽는 게 좀 많이 어렵긴 하죠.
1: 아.
3: 여러 가지로 굽다 보니까 그 시간도 다 틀리고 그리고 색도 어느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어려워요.
1: 아.
3: 연습이요?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연습은 딱히 없고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4: 저게 바람직한 멘트가 아닌데? 엔지 할게요? 아, 진짜.
3: 근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계속 해갖고 외우는 타입이어가지고.
4: 처음에는 누가 이거 여길 시켜요? 여길 처음부터는 다 그냥 재료 시키고 계량부터 시키고 아주 저기 허드렛 일밖에 안 시켜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선배들 하는 거 보고 손모양 보고 배우죠.
1: 아...
4: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익혀져요.
1: 아...
4: 저 반죽 치다 보면 이 반죽 상태도 알아지는 거고 저 오븐 보는 친구도 거의 1년 넘게는 쳐야 되는 거고
1: 아...
4: 하다가 선배들이 가르쳐주면 반죽도 만져보는 거고 그 타이밍 둥글리기도 해보는 거고 왜냐면 둥글리기도 안 가르쳐줘요.

0: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 빵을 많이 받고, 이제 아빠 엄마가 운영하시는 빵가게에서 막 이제 거기가 거의 제 놀이터처럼 놀았지만, 여러 제빵사분들이 근무하는 공장은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꾸준히 연습하는 것만이 그냥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테랑의 세계는 연습과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1: 사실 저는 빵 만드는 일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70, 80년대 서울 종로에 크고 유명했던 빵집에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아빠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 엄마는 빵을 포장하고 판매하는 직원이었죠.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이후 자그마한 빵집을 꾸렸습니다. 매일 아침 따스한 빵 냄새로 3남매의 꿈을 키워낸 부모님. 제가 바로 이 빵집의 둘째 딸. 빵과 함께 성장한 모태 빵순이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빵집과 꼭 닮은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0: 깜깜한 새벽을 밝히는 길 모퉁이의 작은 빵집. 이곳엔 온종일 빵을 만든다는 베테랑이 계십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자마자 손님도 받고 매장도 정리하는 베테랑 사부님. 18살에 빵을 배우기 시작해서 36년째 빵집을 하는 그를 사람들은 빵쟁이 아재라고 부릅니다.
1: 고등학교 다닐 때 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학교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외삼촌이 빵집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적성에 맞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6년째를 하고 있으니까 제 일부분은 그건 같겠죠. 네. 이 정도로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0: 이른 새벽 민턴 PD도 출근을 합니다.
2: 사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네, 김윤영 PD입니다. 민턴 PD입니다.
0: 제빵의 기본은 배웠으니 이곳에서 실력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 사부님의 작은 빵 공장도 무척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혼자 이 작은 주방에서 하루 10시간 가까이 빵을 만든다는 사부님.
1: 이 요게 있어요. 요 손가락을 가지고 넣는 건데 같이.
0: 역시나 빵 공장의 아침은 둥글리기로 시작하네요.
1: 이 근데 힘을 크게 그리면은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펴지 말고 그대로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쪼리가 들어갑니다. 클리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네. 몰래 클리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는가. 잘 됐네요.
2: 괜찮죠?
1: 밀가루를 위에 묻히고. 네.
0: 반죽의 아랫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모아 매끈한 공을 만듭니다.
2: 오, 이거 진짜 너무 동그랗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잘 맞았는데.
1: 아주 잘 됐습니다. 아버님이 빵을 하셨다며요.
2: 맞아요. 근데 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반죽은.
1: 좀 배워놓으시지.
2: 저 안 시키셨네요.
1: 좀 배워놓으시지. 아버님, 연세가 많으십니까?
2: 지금 많으시죠, 저희 아버지는.
1: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62입니다.
1: 62요?
2: 아, 72요. 예.
1: 제가 그때까지 빵 하는 게 목표인데, 할 수 있을까요?
2: 근데 벌써 37년 하셨다 했잖아요.
1: 36년 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0: 67년만 더 해야 되는데, 아우.
1: 아주 엄청 많이 남으셨네, 하느님.
0: 많이 남았습니까?
1: 그럼요.
0: 엄마, 3분의 1을 했구만은. 안녕하십니까.
2: 혼자 빵 만드는 일이 힘들 법도 한데, 나이 70에도 지금처럼 빵을 만들고 싶다는 사부님. 아,
3: 그래, 갔다 와. 70세. 어떤
0: 지금처럼 이리 하지 않을까요? 그냥 오시는 손님하고 가족처럼 이야기하고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오셨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애들 오면 뭐 아들, 딸 이러면서 그냥 살람빵처럼 이렇게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1: 여기 놓여있는 빵들 그리고 이런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모습이 저희 아버지 예전에 하시던 베이커리랑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그 부분은 약간 예스럽고 정감 있고 하는 모습들인 게 여기 베이커리의 첫 인상이었고, 이렇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온기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2: 온기로 가득한 빵집.
1: 졸려요, 저 지금. 아, 이게 그리고 여기가 따뜻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사람이 나른해지면서 엄청 졸려요.
4: 아니, 이제 시작인데 어떡할 겁니까?
2: 만들어야 할 빵이 한참 남았는데 큰일이네요. 와, 제가 반죽 한 개를 만들 때 사부님은 10개를 만드네요.
1: 손이 엄청 빠르신 것 같아요, 사장님.
0: 능력은 조금 빠릅니다, 능력은.
1: 이렇게 할 일이 많으셔서 그런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모든 일로 다 해야 되니까.
2: 사부님은 빵 공장에서 매일 아침 50여 종의 빵을 모두 혼자 만들죠. 속도도 엄청 빨라서 마치 빵 만드는 기계 같습니다.
0: 내가 평균적으로 비수기 때는 한 10시간. 이제 성수기 때를 치면은 뭐, 보통 15시간? 한 달 평균을 내면은 15시간 내지 뭐 한 18시간. 어떨 때는 밤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2: 사부님이 이렇게 서두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7시 반, 가게 앞 진열대에 갓 구운 빵을 채워놓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웬일? 등굣길에 들른 아이들이 빵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빵을 먹고 싶은 아이는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0: 소금밥 먹을래? 피자빵 먹을래? 요거는 묶고 가고, 저건 하나 가져가. 그거는 옆에서 묶고 가. 묶고 가고 소금빵 하나 가져가고.
2: 유독 피자빵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선뜻 피자빵도 내어줍니다.
5: 친구 여기 빵 먹으러 자주 와요?
6: 네. 3학년 때부터 왔어요.
1: 몇 학년이에요?
6: 지금 중학교 1학년.
1: 피자빵 제일 좋아해요?
6: 네.
1: 왜요?
6: 이게 먹어야 배불러요.
2: 아이들에게 빵집은 등굣길의 필수 코스.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빵을 집어듭니다.
0: 오늘은 약속대로 까매기 했다.
1: 와, 어디서 왔어요?
7: 남해요.
8: 아, 여기 딸은 기억이
1: 와, 운동복 입었네요.
7: 네.
1: 무슨 운동이에요?
8: 축구요.
1: 와, 그러면 밥 많이 먹어야겠다.
8: 네. 세르머니 하면 저녁이요.
2: 아침을 굶는 배고픈 아이가 한 명도 없길 바라는 마음. 사부님은 하루에 적게는 40개, 많게는 90개까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줍니다. 벌써 5년째라고 합니다.
1: 선생님이 만든 빵 어때요?

0: 온 동네 아이들이 빵쟁이 아재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1: 좀 이상해요.
2: 빵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배고플 때 맨날 맨날 먹게 해줘서 감사하고.
3: 매일 맛있는 빵을 해줘서 감사하고 배가 고플 때 빵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니까 그 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빵을 왜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4: 누구나 한 번쯤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걸 피해가지고는 잘 몰라겠더라. 그냥 사실 저희 집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보증을 잘못 받은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진짜 차도 안 들어오는데 미약가 갖고 우리가 이사 갔거든요. 그 정도로 못 살아봤기 때문에 배고픔이라고 하면 진짜 고통. 진짜 못 먹고 이러면은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배우면서 제가 빵집을 차리고 이러면은 저도 같이 나눠 먹을 거다. 이래 하면서 그 마음을 항상 먹고 있었는데 저만 좀 부지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0: 빵을 파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가진 기술로 배고픈 이들을 돕고 싶다는 사부님. 따뜻한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5: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셔서 급하게 빵을 만드신 이유가 아이들이 한 7시 반 정도부터 8시 반 사이에 이렇게 빵을 가져가니까 그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되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빵을 구워내시더라고요. 계속 시간 체크를 하시면서. 근데 그걸 또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져가고 이걸 막 입 한가득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막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0: 한바탕 아이들이 지나간 후 단골 손님 등장.
6: 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잘 열심히 했어요.
4: 그보다는 제가 더 좋아합니다.
6: 일하면서 고생하신다고 중참을 때론 주고 그랬어요.
4: 이분이 아침 이 주차 그걸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주차만 그 하잖아요. 이분은 저 사거리 끝에서부터 요 청소를 다 합니다. 청소를.
6: 담배 꽁초 땅에
4: 넣어 이거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그만큼 잘합니다. 와.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7: 발 밑에도 못 따라간다, 괜찮아.
8: 칭찬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0: 여기서 잠깐. 빵쟁이 아재를 향한 칭찬 배틀을 이어가 볼까요?
9: 우리 남의 사람인 게 그 빵을 얼마나 맛있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이 아침으로 보면은 이 빵을 갖다가 애들 밥 없는 애들 밥 먹고 가라고 나래비를 쫄쫄하게 다세나요. 그 오렌지가 뭐 야구리도 던지 하면서 쫄쫄하게 나나. 그 바지 그 사장님이 잘하셔. 오늘도 옥수로
10: 빵 장사를 하지. 싹 해요. 그날 아침에 이제 공부할 사람들 다 먹고 가면 나면 뭐 그거 갖다 복지관에나 안 깔아주게.
0: 사부님의 빵집이 늘 사람들로 복작복작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맛있는 빵들로 가득한 것은 물론 사부님이 개발한 특별한 빵도 있기 때문이죠. 바로 남의 특산품, 시금치로 만든 시금치 빵인데요. 저도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4: 눌러붙지 않게, 타지 않게 이렇게 확확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안 되겠는데? 그렇게 안 되겠는데?
11: 더 세게요?
4: 네. 어우. 안 되겠다. 빵은 못 만들겠다.
11: 아니.
4: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11: 그냥 PD 할까요?
4: 네. 앉아 주십시오.
11: 네.
0: 기계로 할 때도 있지만 적은 양을 만들 때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반죽을 친다고 하네요.
4: 안 되죠.
11: 이게 제가 저도 힘이 그래도 있는 편인데 이게 정말 저 진짜 이거 힘줄 거거든요.
12: 연기하는 거.

0: 내가 아무리 빼빼해도 힘이 엄청 셉니다.
1: 네. 사부님 팔 아프실만 하네.
0: 네.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2: 다음 미션은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짜기.
0: 보면은 시금치를 구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냄새가 많이 날 것이다. 맛이 이상할 것이다. 이를 생각하는데 어제 드셔보셨죠? 전혀 네.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지 않습니까?
2: 저도 반죽 짜기에 도전.
0: 못생겼다.
2: 심혈을 기울여 봤지만 제 거는 모양이 참 그렇네요.
1: 정말 다르네.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0: 화가 안 납니다. 무섭지? 재밌지?
2: 마지막으로 비스킷 반죽을 올립니다. 하나의 빵인데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0: 이 정도면 한 3명 정도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가 작은 소도시도 아니고 그냥 군단인데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호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해서 저는 싸게 좀 팔고 그 대신에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거는 인건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고생하고 손님들한테 조금 더 싸게 받고 그런 겁니다, 지금.
2: 이제 오븐에 넣고 잘 구워내기만 하면 됩니다.

0: 우와. 바삭한 비스킷 안에 촉촉한 시금치 크림으로 채워질 시금치 비스킷 슈 완성. 단팥빵 나갑니다. 오전 내내 만든 빵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소금빵 나왔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좀 뜨거워.
2: 엄청 뜨겁습니다.
1: 와, 뜨거워. 네. 뜨거워요. 소금빵, 뜨거운 소금빵. 뜨겁습니다. 와우.
0: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출출한 배는 간 나온 빵으로 달랩니다.
2: 하나씩 드십시오.
1: 네.
3: 무슨 빵을 먹을까요?
1: 저도 단팥빵. 간나... 헉,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우와. 엄청 부드러워. 와, 진짜 갓 나온 빵.
2: 그렇죠.
3: 맞아, 갓 나온 빵은
2: 갓 나온 거는 맛이에요. 들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맛있습니다.
1: 진짜 이걸 만드는 사람이라서 먹을 수 있는 거기도 하죠.
2: 맞아.
1: 야니. 우와. 진짜 맛있어요.
2: 아마 팥빵이었을 거예요. 팥빵. 처음에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처음 만든 게 아마 팥빵이었을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고 직접 구워가지고 그 따끈따끈한 빵을 먹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구나. 빵은 항상 그래서 따뜻할 때 먹어. 갓 나온 게 맛있다. 그거는 진리 같아요. 지금도 진리 같아요. 그건.
1: 사부님, 이제 또 뭐 하면 돼요?
2: 계란 깨시고. 네. 시금치도 캐러 가셔야 되고.
1: 시금치를 캔다고요?
2: 시금치.
0: 다음 날 쓸 재료를 준비하러 시금치 밭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푸릇푸릇한 시금치 밭. 남해 특산물인 시금치는 당도가 제주도 귤만큼이나 높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보물초라 부른다고 합니다.
3: 이게 해풍 맞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늦게 파종을 색깔이 이렇게 파란 거거든요. 이게 햇볕 많이 받고 바람 많이 받고 이러면은

0: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해요.
1: 어머님들과 함께 고물초 한번 캐볼게요.
2: 자, 이거 한번 와봐.
0: 진짜. 저기요. 맛이 있을 때 그 냈어야 하지.
2: 저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3: 아. 낯이.
2: 엄마야, 잡고.
3: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2: 닦아, 엄으세요. 이게 옥수 달아.
0: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해 갔는데, 전혀 농약도.
2: 우리가 먹고 싶으면 이걸 먹어요. 이렇게. 봐보세요.
0: 맛 괜찮아요.
2: 달아, 달아.
3: 나는 지금 뿌리를 먹는 거 처음 봤어.
0: 제가 어쩔 때 텔레비 요리 나오잖아요. 제일 기분 나쁜 건 뭔지 알아요? 이 맛있는 거 당장 잘라삐고. 심지어는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뭐 요리를 하세요 하잖아요. 어떻게 드세요? 데쳐가지고 뭐였어요? 뭐였냐고 그러니까 제가.
3: 전 모릅니다. 죄송해요. 지금 춤출 게 뭐예요? 죄송해요. 감사. 근데 진짜 완전 시금치 맞나요?
0: 근데 이게
2: 끝이에요. 이제 건물
0: 12월
2: 건물입니다. 오늘 놀러 간다 이거 우리. 아. 니도 가자 야.
3: 가서 뭐 부르실 건데요?
2: 풍각쟁이라고 압니까?
3: 풍각쟁이? 들어
0: 오빠는
2: 그... 아이고 야야 그 옛날 거 이야기했었는 니는.
0: 미안하다.
2: 미스타 한 필서 두 줄만 좀 해줄게. 두 줄 해야 돼, 얘. 아, 눈이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갈 곳 없는 우리네 인생. 한도 많고 서른 많은 자네와 나는 모두 다 풍각쟁이야.
1: 이렇게 한가득 채취한 시금치는 시금치 분말로 만들어져 맛있는 시금치 빵이 됩니다. 지역 특산물은 물론 수많은 재료를 이용해 다채로운 맛과 멋을 내는 빵의 세계. 어쩌면 제빵사는 새로운 빵을 창조하는 예술가가 아닐까요?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등굣길 아이들이 어김없이 빵을 가져갑니다. 가게 앞에 멈춘 스쿨버스도 빵을 챙겨가네요.
4: 안녕하세요.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 정문까지 이제 가니까 애들이 오고 싶어도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혼자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애들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1: 오늘은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만들기 쉽다는 소보로 빵에 도전했는데요.
4: 이렇게.
3: 너무 많이.
4: 많으면 맛있습니다. 소보로 빵은 소보로가 많아야 됩니다.
1: 사부님의 가르침대로 만드시는 모습을 컨닝을 많이 하면서 달콤한 소보로 빵을 만듭니다. 소보로를 듬뿍 묻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울퉁불퉁 소보로 빵 완성. 이제 하나씩 포장을 하는데요.
3: 저 포장은 진짜 많이 해봤어요.
4: 맞네.
2: 애들이 소보로 좋아하겠죠?
4: 네, 소보로 좋아합니다. 5년 동안 먹었는데 뭐 뭔 빵을 안 먹었겠습니까?
2: 그렇네요. 네.
3: 이미 먹어볼 빵은 다 먹었네요.
4: 다 먹었죠. 네.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이 이제 6학년입니다. 그때 뭐 중학교 간 애들은 벌써 대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은 벌써 취직을 했습니다.
3: 우와.
1: 아이들을 생각하며 환하게 웃음 짓는 사부님. 저도 사부님을 본받아 나눔을 실천하러 갑니다.

0: TV에 나와요. 배드민턴 부예요?
1: 네! 와!
0: 같이 배드민턴 치러 왔어요.
2: 네, 이곳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남해 아레나. 네, 민턴 PD와 아이들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민턴 PD, 서브. 아, 네, 부드럽게 받아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주 짧게 드롭. 아, 높이 띄웁니다. 남해 조공격 찬스. 아, 그러나 라인 바깥입니다. 아, 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민턴 PD. 네, 1대0. 아, 경기 이어집니다. 자, 드라이브 싸우. 아,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네, 1대1 동점입니다. 아,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클리어, 클리어. 아, 드라이브.

0: 지치지 않는 아이들. 저도 오랜만에 신나게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맛있게 먹으려고 빵 만들어 온 거니까 다 같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1: 재밌었고 그 빵도 맛있어요.
2: 오늘 배드민턴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 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빵이면 제 인생이죠, 그냥. 제 인생이고, 제 보람이고, 제 기쁨이겠죠, 이게. 오로지 빵만 할 줄 알아요, 빵만. 그래서 빵집 그만두면, 백수입니다.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서, 백수입니다, 백수.
4: 그 빵시기가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0: 빵시기가 잘 보이게. 작은 빵집에서는 빵을 만드는 것은 물론 빵 포장도 직접 해야 합니다. 빵집 딸내미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많이 해봤던 일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빵을 포장하는 동안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5: 한 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도 뭐 하고 부모님 바쁘실 때 포장 같은 거는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들도 나고 저의 뭔가 유년 시절을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해준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0: 며칠 뒤 다시 빵 만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빠와 함께 말이죠. 짜잔! 아빠랑 저 붕어빵인가요? 40년간 제빵사로 일하셨던 아빠. 10년 만에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5: 늘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를 맡으면서 약간 정서적인 풍요도 있었던 것 같고 통통하게 마음도 통통, 몸도 통통하게 예.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6: 아빠 이거 옛날식으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7: 그렇죠. 예.
6: 자꾸 나한테 왜 자꾸 얘라고.
7: 아이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지.
5: 아빠 옛날 케이크는 어떤 스타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7: 옛날 케이크요? 그냥 초콜릿 초코 씌우는 크랩이요. 케이크 초코 씌우는 크랩.
0: 삼남매의 생일 때마다 늘 크고 높은 케이크를 만들어주신 아빠. 하지만 제 인생빵은 따로 있습니다.
5: 이렇게 아빠 케이크 만들고 있는 시간에는 이렇게 짜투리 나오면 크림 발라서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빵집 딸내미만 먹을 수 있는 빵. 이건 진짜 크림 듬뿍 해가지고.
7: 저는 천성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0: 빵 만드는 게 재밌고 제가 그걸로 위해서 우리 자식 자녀 셋을 다 키웠으니까 빵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네.
1: 이제는 케이크 시트에 생크림을 듬뿍 얹어 살살 바르는데요. 그 모습이 재밌어 보여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2: 이건 다른 케이크들보다
3: 맛있게 하려고?
1: 다음은 초코 가나슈를 케이크에 붓는데요.
0: 이게 주 포인트예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아무나 못하는거든.
1: 전문가의 영역이 끝나면 이제 예술혼을 불태울 차례. 7, 80년대 파티 스타일로 화려한 케이크를 선보입니다.
0: 손이 조금 굳었는데.
4: 당연한 거지. 10년을 안 만들었는데.
1: 마지막으로 옛날 케이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0: 어찌 짜질라나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서.
4: 그러게.
1: 와, 아빠의 손에서 예쁜 핑크색 꽃이 피어납니다. 제빵사 아빠의 시간 담긴 초코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빵을 굽는 제빵사. 한 덩이의 빵에는 수십 시간의 기다림과 수천 번의 손길이 들어 있습니다.
4: 그분들은 너무 이 수십 시간이 쌓아서 얻어낸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빵집 딸내미였어도 빵틀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익숙하게 생각한다이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본인이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경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 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한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고

0: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한국인의 대표 간식 매콤한 떡볶이.
1: 옛날 학교 앞에 파는 떡볶이 같아.
2: 떡볶이가 다른 데랑 맛이 달라요.
3: 이 떡 생산이 뭐 물, 떡 이렇게 야채 무게까지 해서 15에서 20kg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몇십 번 옮겨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 다리도 엄청 아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0: 기름솥 앞 열기와의 사투. 쏟아지는 주문에 쉴 새 없이 튀겨야 합니다.
3: 튀김 같은 경우에 다 합쳐서 한 3,000개 조금 넘거나 3,000개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3,0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안 맛있겠다.
0: 손님들로 가게 앞이 인산인해인 또 다른 간식집.
5: 이거 고로케 이거 먹으러 왔어요.
6: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이렇게 팔아주셨거든요.
0: 샐러드 빵에서 도넛까지.
7: 무조건 먹어야 돼요.
0: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추억의 간식.
8: 야채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맛도 나고 좋아요.
0: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옛날 과자 전문점.
9: 어서 오세요.
10: 옛날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가져와서 그거 먹던 추억. 이런 거 보면 옛날 우리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0: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고된 작업 과정.
11: 저 과자를 맛있게 굽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양도 좀 많이 나오고 힘도 좀 들고.
0: 올해로 59년째 옛 방식 그대로를 고집해온 수제 과자.
12: 손으로 일일이 다 눌러줘야 돼요. 덩어리 같지만 안 돼요.
13: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한 가방 해놓으면 그건 다 나가요.
0: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억의 맛. 국민 간식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며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추억의 국민 간식을 찾아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대구광역시의 한 시장. 여기저기 늘어선 형형색색의 주전부리와 다양한 간식 행렬. 그 상점들 사이 유독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14: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2: 아, 제 떡볶이요.
3: 떡볶이랑 튀김.
15: 아, 네, 제가 원래 떡볶이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이사 간 뒤에도 한 번씩 찾아오고 있는데 오늘 떡볶이랑 튀김 좀 먹으려고 같이 왔습니다.
0: 매콤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한국인의 대표 국민 간식 떡볶이. 또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인 바삭한 튀김이 이곳의 주 메뉴입니다. 연신 들어오는 주문에 정신없이 바쁩니다. 떡볶이 종류도 다양합니다.
16: 중간맛. 1등 중간맛.

0: 네네. 아니, 7,2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만원 받았습니다.
1: 사람들이 몰리는 비결이 뭘까요?
2: 옛날 학교 앞에 파는 떡볶이 맛이.
3: 떡볶이 맛이 깔끔하고 이제 파향이 나는 게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1: 떡볶이가 만들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0: 떡볶이는 250인분에서 300인분 정도 되고요. 튀김 같은 경우에 다 합쳐서 한 3,000개 조금 넘거나 3,000개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3,0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먼저 떡볶이 좀 드릴게요.
5: 왜? 뒷머리 하자.
6: 뒷머리 할까?
5: 어지러워.
7: 크기도 되게 커가지고 한 입에 먹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크고 진짜 바삭바삭하고 바로 튀겨주시니까.
0: 50번 손님! 50번 손님! 들어오실게요! 들어가면 돼요? 네, 쭉 들어가시면 4인 테이블 있습니다. 그쪽으로 앉아주세요.
1: 몰려드는 손님의 테이블은 이미 만석입니다.
8: 다른 집 가면은 끝맛이 텁텁하고 그래서 좀 물리는데 여기는 텁텁하지도 않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 맛이에요.
1: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떡볶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민채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떡볶이도 하고 튀김도 하고 하는 주방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남편, 뭐 하고 있습니까?
10: 튀김.
9: 튀김 뭐 튀기고 있어요?
10: 오징어.
9: 오늘 사이즈가 어때? 좋습니까?
10: 늘 좋지.
9: 오케이. 잘하고 있어.
10: 얼마나? 그러면서 일해라, 바쁘다.
9: 여기는 우리 튀김하고 계시는 저희 이모님입니다. 이모, 어떻게 오늘도 잘 뽑히고 있습니까?
11: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 아이, 좋습니다. 이모, 오늘도 파이팅! 저희는 지금 손님 맞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가게 오픈은 아침 9시지만 일찍부터 나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9: 저희가 오전에 일찍 나와서 튀김 재료나 이제 떡 재료 같은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조금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늦게 나오면 오후에 장사해야 될 때 그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일찍 나와서 먼저 하는 편입니다.
1: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손이 많이 가는 튀김 준비. 그런데 이건 뭐라는 걸까요?
9: 김말이랑 고추 할 때 들어가는 당면입니다. 요거 당면 비벼가지고 김에다 싸서 만들고 고추는 고추 배 발라서 그 속에 당면 넣고 있어요.
1: 당면이 식으면 뭉치면서 굳기 때문에 힘들어도 뜨거울 때 뭉쳐야 합니다.
9: 김말이는 한 6통 하면 40개 정도, 240개 정도 나오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300개에서 600개,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12: 많이 해야 되네요.
9: 맞아요.
1: 당면 밑간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김을 말아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뜨거울 때 마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9: 이게 당면이 이렇게 뜨거울 때, 김이 날 때 해줘야지 김을 딱 쌌을 때 김이 쫙 쪼그라들면서 김말이가 탱글탱글해져요. 그래가지고 뜨겁지만 김말이는 요거 양념하자마자 바로 해주고 있어요.
1: 김말이 다음은 고추튀김입니다.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둘 다 같은가요?
9: 이것저것 많이 다 넣어봤는데 당면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맛있어요. 저희 거 당면 드셔보시면 잡채 같다는 말 많이 하시거든요.
1: 그런데 김말이도 그렇고 고추튀김도 그렇고 하나같이 크기가 참 큼직큼직합니다.
13: 이것도 커야 맛있나 봐요?
9: 커야지 당면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 고추의 아삭한 맛이랑 당면의 이 짭짤하고 달달한 맛이 섞여가지고 그게 맛있거든요.
1: 그래서 고추를 살 때 중요하게 보는 것도 크기라고 합니다. 당면 소를 넉넉하게 채워넣는 공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튀김옷을 입혀 튀기기 시작합니다.

0: 튀김 많이 나가요?
1: 네, 많이 나가요.
0: 손님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손님들이 뭐 다 직접 만들고 하니까 맛있다고 일부러 오세요.
2: 그런데 튀길 때도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답니다.
3: 튀김은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좀 짧게 튀기는데요. 저희가 초벌을 한 상태에서 나가서 재벌을 다시 튀겨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짧게 튀기는 편이에요. 저희도 나름 비법입니다.
2: 초벌은 70에서 80%만 튀기는 게 중요하다네요. 튀김은 고추뿐 아니라 오징어, 고구마 등 총 8가지를 준비합니다.
4: 자, 오징어 들어갈게요.
2: 튀김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떡볶이를 만들 차례인데요. 난데없이 대파를 쏟아 붓습니다.
5: 이제 떡볶이 양념장 볶으려고요.
6: 아, 양념장?
5: 네, 요거는 지금 파기름 먼저 내는 거예요. 파기름을 내서 떡볶이 양념장에 파향을 입혀요.
2: 고추장 양념을 넣기 전에 파기름을 내 풍미를 더하는 것이 이 집 떡볶이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5: 파기름 내서 이렇게 양념장을 한 번 더 끓이잖아요. 떡볶이가 윤기도 나요.
2: 이 고추장에도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5: 고추장도 그렇고 물엿도 그렇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떡볶이용 물엿이랑 한 달 이상 숙성된 고추장이랑 또 배합을 해요. 그렇게 섞은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또 숙성을 하면 지금 이 양념장이에요.
2: 손은 많이 가지만 전부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 맛의 비결. 그런데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네요.
5: 저희 장모님한테 배웠습니다.
6: 장모님이요?
5: 네.
6: 장모님 어디 계신데요, 그러면?
5: 아, 장모님도 지금 다른 곳에서 장사하고 계시고요. 저도 와이프 만나면서 요 장모님한테 배워가지고 같이 장사하고 있어요.
2: 맛의 뿌리는 바로 장모님의 비법. 모든 레시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만들고 있습니다. 파기름과 잘 볶아낸 고추장은 물과 1:1로 섞어 떡볶이 국물을 만들어줍니다. 솥에 국물을 붓고 떡을 넣습니다.
3: 처음에는 한 30인분 정도 나와요. 30인분씩 3판 나옵니다.
2: 이제 어묵과 각종 채소를 넣어 잘 섞고 끓여줍니다.
3: 떡이 뚱뚱해질 때까지 끓여가지고 앞으로 내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뚱뚱해졌다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쪼그라들면서 양념이 쏙 배어요. 이게 끓인 떡, 안 끓인 떡.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죠. 저는 정말 노하우를 너무 세심하고 잘 알려주신 엄마 덕분에 진짜 잘 배웠던 것 같아요.
5: 맛있게 잘했어?
3: 몰라, 맛있게 다 한 것 같은데 이거부터 먼저 먹어.
2: 최종 맛 테스트는 항상 남편이 맡아 합니다.
5: 튀기네. 맛있어, 맛있어.
3: 괜찮아?
5: 어, 맛이 잘했어. 수량 말아가요.
2: 이렇게 완성된 한 솥이 대략 30인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솥 3개를 합하면 무려 90인분입니다. 오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 안녕하세요.
5: 하이루.
7: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 전원 출근 완료. 이제 시작입니다.
3: 앞쪽에 두 분 계시면 한 분은 홀 주문 받고 한 분은 포장 주문 받고 그리고 홀 뛰는 사람 한 명 있고 김밥 싸는 사람 한 명 있고
2: 주방 한쪽엔 김밥을 말고 계신 분도 눈에 띕니다.
8: 딱 자기가 잘하는 거 딱 한 개씩 분업화 돼 있어요.
6: 아, 그럼 김밥을 맡아서 메인으로 하고 계시고?
8: 네, 제가 지금 김밥 맡고 있습니다. 종류가 총 10가지인데 참치마요, 땡초, 돈가스, 야채, 치즈김밥 뭐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정도 돼요. 네, 바쁜 날에는 1300 종류까지도 만들어요.
2: 싸야 하는 양이 많다 보니 좁은 조리대 앞에 선 채로 온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6: 김밥만 싸고 있으면 허리 아프시겠는데요? 뭐?
8: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요. 그래서 보호대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갈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집에 갈 때도 잘 못 걸었어요.
6: 아, 못 걸어요?
8: 하루 종일 져 있으니까 종아리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2: 앉을 틈 없이 내내 서서 하는 작업이라 하체에 피로가 극에 달합니다.
3: 하루 맨종일 여기 서 있으니까 그리고 홀 바쁘면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일할 때는 모르는데 딱 끝나고 날 때 온몸에 힘이 딱 풀리면서 발바닥에도 심장이 뛰고 종아리는 아파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엄청 그랬었어요.
2: 진열대에 올릴 김밥까지 종류별로 준비를 마치면 비로소 오픈 준비가 끝이 납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하자 가게가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3: 시나브라스로 두 개요?
2: 이 시간은 매장 손님은 물론 포장 주문까지 눈껏 뜰 새 없이 바쁩니다.
4: 안녕하세요.
2: 지금은 손님이 원하는 종류를 고르면 그 즉시 기름에 넣어 다시 튀겨냅니다.
4: 우리가 초벌 만나서 이렇게 덜 익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데워서 바삭 그러면 좀 바삭하거든요. 다 튀긴 상태에서 다시 데우면 이제 김밥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초벌만 해놨다가 드실 때 따뜻하게 데워주면 돼요.
2: 수고스러워도 재벌 지금은 필수입니다.
9: 자, 이거 들고 떡볶이 앞에서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번호표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분 맞으실까요? 포장 손님 말고 홀 손님들은 번호를 지정해서 이제 식사 번호를 정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번호를 받고 음식 주문을 앞에서 받은 다음에 이제 홀에 자리 나는 대로 번호를 불러서 홀로 안내해드려요. 자, 61번, 62번 고객님 홀로 다 들어가실게요.
2: 매장은 번호표 대기까지 할 정도로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9: 자, 64번 고객님 음식 들어갑시다.
10: 우리 떡볶이랑 튀김 맞으실까요? 네. 네.
3: 여기 순한 맛이고요. 여기 매운 맛이에요.
2: 맵기 조절이 가능해 손님층도 다양합니다.
11: 다른 데는 떡볶이 맛이 짜거나 달거나 좀 치우쳐 있는데 여기는 맛이 조화로워서 좀 맛있는 것 같아요.
12: 양념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맛있고 파향이 많이 나고 맛있어요.
2: 주말엔 특히 오픈부터 문 닫을 때까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로 가게가 북새통입니다.
3: 순한맛 나가요. 매운맛도 나가요.
2: 많은 양의 떡볶이를 만들다 보니 연신 끓이고 젓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 구석구석엔 숨길 수 없는 노동의 흔적들이 남습니다.
3: 이 떡 한 판이 뭐 물, 떡, 이렇게 야채 무게까지 해서 15에서 20kg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몇십 번 옮겨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 제가 여기 계단이 있다 보니까 다리도 엄청 아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13: 예, 오, 저기요.
9: 괜찮아?
13: 아니, 안 괜찮아.
9: 야, 들 때 나 부르지.
2: 역시 남편밖에 없습니다.
9: 무리하지 마.
3: 고마워. 저희 아직 신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떡 많이 들면 남편이 엄청 걱정해요. 주말에 집에 가고 나면 하루 연중에 애들을 봐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낑낑대니까 이렇게 좀 힘들어하면 남편이 걱정을 많이 해줘요.
2: 오후 6시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사용했던 집기들을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14: 이제 정리하고 퇴근하실 준비하시는 거예요?
15: 아니요, 이제 이모님들은 요거 마무리 다 하시고 퇴근하시고요. 저는 이제 퇴근하고 또 작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
3: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일도 다 끝났는데 도대체 또 뭘 준비하는 걸까요?
15: 아, 이제 마감하고 고추장 만들려고요.
2: 직접 담근 고추장이 이곳 떡볶이 맛의 핵심. 그래서 고된 작업이지만 2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합니다.
15: 여러 설탕을 여러 가지 종류를 배 앞에서 쓰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른들한테 배운 비법 가루들을 포함해서 이제 물엿을 처음에 먼저 끓이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들어줄 거예요.
2: 설탕마다 정제된 정도가 달라 맛과 당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 가지 설탕을 섞어 원하는 물엿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한 시간 넘게 저어줘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14: 손이 바람씨랑 좋을 것 같아요.
3: 네? 혹시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 네?
14: 별로 안 찌었어요?
3: 아니, 원래 주말 부부가 더 애틋하다고. 24시간 보면 사실 싸운다.

0: 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1: 말은 그렇게 해도 무거운 것을 도맡아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 든든합니다. 물엿이 만들어지면 이번엔 조청을 넣습니다.
2: 조청 나오면은 네. 이제 뭐 단 것도 단 거지만 고추장 만들고 나서 윤기도 나거든요.
1: 그러고는 고춧가루를 넣는데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넣습니다.
2: 한꺼번에 넣으면은 떡져요. 그래서 소량씩 넣어서 고춧가루를 저희 물엿에 풀어주는 거예요.
1: 이제 잘 저어줘야 합니다. 이게 또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2: 이게 처음에는 쉽거든요, 젓는 게. 근데 고춧가루 풀면서 넣을수록 농도가 짙어져서 점점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1: 고춧가루를 섞는 시간만 꼬박 30분 이상. 그야말로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0: 고생했어.
2: 어떤 한식집에 가도 그 집의 장맛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뭐 한식집은 아니지만 분식집에서 저희도 장맛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1: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달큰한 떡볶이용 수제 고추장이 완성됐습니다.
3: 수고하다.
1: 드디어 퇴근입니다.
4: 집은 어디세요?
5: 집 여기 집 앞 근처, 가게랑 근처에 있어요.
1: 종일 힘들다가도 아이를 보면 피로가 풀립니다.
2: 제 전부들이.
6: 안녕하세요.
0: 봐도 빠빠이에요, 빠빠이.
1: 가게에서 만든 음식을 챙겨와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 정신없이 고된 하루였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또 힘이 납니다.
2: 힘들긴 하지만 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애들도 아직 어리고 다 클 때까지는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또 가게 일하면서 다 키울 때까지는 열심히 장사하려고요.
1: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시장. 어떤 간식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걸까요?
7: 이거 고르게 이거 먹으러 왔어요.
8: 네, 식빵 고르게. 사라다 빵.
1: 케첩이 듬뿍 뿌려진 샐러드 빵과 바삭한 식빵 크로켓과 도넛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손님이 줄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9: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돼요.
1: 갓 만든 빵을 받기가 무섭게 맛을 봅니다.
10: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이렇게 사주셨거든요.
11: 어릴 때 부모님이 꽈배기나 그것을 많이 사주셨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런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죠.
1: 지금 튀기는 건 뭔가요?
9: 이게 샐러드 빵, 사라다 빵, 겉에 피해. 요거를 제일 많이 튀기죠, 식빵이랑.
1: 이곳의 또 다른 효자 메뉴, 식빵 크로켓입니다.
0: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도넛까지 다 아마 1,500개 먹었어요.
9: 1,500개.
1: 새벽 시장이라 아침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해 온종일 붐빕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벌써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장에서 샐러드빵 고렇게 장사하는 장석준입니다. 새벽 1시에 나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13: 여기는 밤죽기입니다. 이제 준비해야죠. 방송해야 되니까. 냉장고부터 소품시켜놓은 찹쌀.
1: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그것도 혼자 나오시는 거예요?
14: 왜 1시에 나오세요?
13: 저는 이 시간 준비. 이 빵이란 게 이 발효 과정이 시간이 좀 있어요.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와서

0: 준비를 해요.
1: 새벽에 나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찹쌀 반죽 작업.
2: 예, 분량 딱 만든 거예요. 딱 100개.
1: 딱 100개 분량이니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반죽을 잘 밀어서 도넛 한 개 분량으로 하나씩 떼어줍니다.
3: 몇 그램 정도 맞추시는데요?
2: 40.
1: 정확하게 40g. 몇 개를 다시 올려도 40g.
3: 이게 스페셜 맞추셨어요?
2: 하다 보면 늘어. 특정 양을 맞춰놓고 얘로 떼가지고 요 손으로 느낌. 내 손으로 주면 느낌으로. 아, 요 35다 40이다 45다 느낌.
1: 이젠 저울이 없어도 정확한 무게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노하우가 또 있다네요.
0: 그냥 누르면 한쪽만 눌러지니까 빵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고 안으로 잘 골고루 들어가라. 이렇게 넣으면.
1: 이렇게 찹쌀 도넛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 일찍 나와도 아침 시간은 늘 분주합니다.
3: 왔어요. 누구세요? 오신 분은?
0: 우리 내부부 장관, 와이프.
3: 이 시간이 없어요?
4: 주말에 되게 일찍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3: 야, 조금 늦게요 이게?
4: 늦은 시간이에요. 큰아들
2: 만나. 만나.
4: 우리 큰아들.
3: 아, 큰아들이?
4: 네.
1: 마지막 출근자는 작은 아들입니다.
4: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고 있어 지금. 어? 알람 소리가 그럼 매번 안 들리나?
3: 왜 늦잠 잤어요?
1: 살짝 늦은 작은 아들 진원 씨. 서둘러 재료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뭘 하고 계신 걸까요?
5: 여기 이제 저희 고로케에 들어가는 소 재료 중 일부인데 이제 요거를 좀 어느 정도 간다는 느낌으로 여기 갈아서 이제 고로케에 넣어서 버무릴 거예요.
1: 씹는 맛을 살리기 위해 굵직하게 으깬 감자와 달걀을 비롯해 완두콩과 당근, 옥수수 등 10가지 재료를 넣고 마요네즈와 각종 소스를 넣어 양념이 잘 배게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3: 이제 소 다 끝난 거예요?
4: 네, 다 끝났고 이제 이럴 것 같고 이제 같이 고로케도 만들고 식빵도 만들고.
1: 소를 듬뿍 떠서 식빵 위에 푸짐하게 올려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4: 소를 꽉꽉 채워줘야지. 나물을 이렇게 딱 썰어서 판매하거든요. 이렇게 딱 뚜껑 딱 열었을 때 안에가 꽉 차있으면 손님들도 만족하고 제가 봤을 때도 좋고 보기 좋고.
1: 하루 판매량 600개. 새벽에 200개는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4: 네, 이거 다 한 다음에 이제 빵가루 묻힐 거예요. 식빵에.
1: 식빵 크로켓은 먼저 밀가루 반죽을 입힌 뒤에 위에 빵 가루를 꼼꼼히 묻혀 튀겨내는데요. 식빵은 기름에 들어가면 금세 기름을 흡수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름 흡수를 최소화해서 튀겨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5: 앞면, 뒷면 다 했을 때 한 5분에서 한 8분 사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 5분에서 8분? 네.
5: 도중에 이게 튀기다 보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잡아야 하고 이게 좀 익히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1: 노릇노릇한 빛깔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졌습니다.
5: 여기서 한 번 더 기름 한번 빼고 이제 어머니가 썰 거예요.
1: 마지막으로 단면이 잘 보이도록 대각선으로 썰어주면 식빵 크로켓 완성입니다. 아, 참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엔 샐러드 빵을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빵을 노릇노릇하게 튀겨줍니다.
5: 요거 이제 튀기고 나면 식혀서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세팅해가지고 안에 소 집어넣고 뭐 해머위 토핑 올리고 케첩 발라서 이제 그 앞에 판매대로 나옵니다.
1: 빵부터 준비하고 하얀 통을 들고 나오시는데요. 이건 뭔

0: 인가요?
1: 버무려서 이거 하루 전날 재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간을 안 하면 양배추가 펄펄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을 하니까 숨이 죽고 촉촉하게 여기가 양도 많이 들어가고 양념이 돼서 맛있고.
2: 빵을 반으로 가르고 양념에 버무린 아삭한 양배추를 넉넉히 넣어주고 싱싱한 오이와 소시지를 올린 후 케첩을 듬뿍 뿌려주면 샐러드 빵 완성입니다. 오전 10시 매장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빵을 파는 매대 앞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갓 나온 빵을 포장해가는 사람들과 맛보는 손님들이 뒤섞여 굉장히 분주합니다.
3: 야채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맛도 나고 좋아요. 예.
4: 담백하고 고소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한 맛이에요.
2: 외국인 손님도 고소한 냄새와 활기에 이끌려 빵을 구입합니다.
5: It looked interesting.
6: Interesting.
5: And there are many people, so it should be good.
2: 주말엔 총 2,000개가 넘는 빵이 판매되기 때문에 온종일 바쁩니다. 폭풍처럼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7: 오늘 많이 힘드셨죠?
8: 아, 많이 힘들었죠.
2: 또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 일을 끝냅니다.
8: 손님들이 힘든 거 알아봐 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할 때 보람 느끼고 제 몸이 건강하게 뭐 되는 데까지는 뭐 부모님 일 이어받아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2: 인천광역시 이번에 또 어떤 간식을 파는 곳일까요? 매장 안은 다양한 간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가게 안으로 연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9: 안녕하세요.
10: 네.
2: 뭐 사러 오셨어요?
9: 아, 옛날 먹던 과자 그리우면서 더 찾는 것 같아요.
10: 옛날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가져와갖고 그거 먹던 추억.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우리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2: 일명 샌베이라 불리던 전병과 강정 등 어릴 적 누구나 먹어봤을 법한 옛날 과자. 고소한 맛과 다양한 종류로 7, 80년대에 유행하던 추억의 간식인데요. 최근 레트로 열풍이 불며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11: 많이들 먹던 서민 음식입니다.
12: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생각나서 또 온 거예요.
13: 저희 어렸을 때는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12: 나보?
13: 감사합니다.
14: 맛있다.
15: 애교가 있어, 사람이.
13: 짬뽕 맛. 엄청 강하면 별로인데 강하지 않고 살짝 달고 짭짭해서 괜찮은데요?
16: 감사합니다.
17: 맛있게 네. 드세요.
16: 네.
7: 요즘 여기 잘 나가는 거 뭐 있어요, 과자 중에?
12: 제일 많이 가져가요. 양 많은 거. 계피스텐 거. 진짜 인기예요. 오란다, 담과자.
7: 한 달이면 얼마나 나가요, 매출이?
12: 한 달이면은, 1200 정도?
7: 1200만 원?
12: 네.
7: 우와, 많이 나가네요.
12: 네.
2: 옛날 과자를 만드는 달인들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서 옛날 전병 과자를 만들고 있는 김대환입니다.
2: 이분은 누구신가요?
18: 네,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19: 네, 안녕하세요.
18: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9: 잠깐 만든 거 지금 정리하고 있지.
18: 네. 잘 말랐나요?
19: 잘 말랐어.
18: 네.
2: 이분은 또 누구세요?
18: 네, 여기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20: 과자 담지.
18: 오늘은 한 몇 봉지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20: 한 150개는 팔아야지.
18: 그렇게 많이요?
20: 나 욕심 많잖아.
18: 부자 되겠네요.
20: 부자 돼야지.
2: 아들 대환 씨가 작업장 한쪽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7: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8: 후트 전병 반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2: 그런데 갑자기 뭔가 찾으러 들어가는데요. 공간이 좁아 담당 PD와 작업자가 계속 부딪힙니다.
0: 아니, 이 작업실이 왜 이렇게 좁아요?
6: 사람이 여럿 있으니까 좁네. 원래 혼자 할 때는 딱 맞는데 그래서 반주 항상 혼자예요. 여럿이 하면 불편하니까 걸치적거리고 서로.
2: 기계를 놓는 공간까지 합해 약 16제곱미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할 만큼 비좁습니다. 반죽은 달걀 60알과 설탕을 반죽기에 넣고 섞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6: 밀가루 넣기 전에 먼저 설탕이랑 계란 넣은 거를 쳐야 돼요.
0: 어, 왜요?
6: 같이 넣으면 엉켜요, 밀가루랑 같이 넣으면. 그래서 먼저 쳐서 계란을 풀어야 돼요.
2: 달걀과 설탕이 고르게 섞인 것을 확인한 뒤에야 밀가루를 넣습니다. 물과 녹인 버터도 함께 넣어주는데 물의 양에 따라 바삭함이 달라져 세심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6: 그 반죽만 하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숙성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굽는 거라서.
2: 요게 과자 굽는 기계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굽는지 궁금한데요?
6: 이 틀에서 굽는 거예요. 반자동으로. 여기서 불을 붙이면 기계가 이렇게 돌아 원형으로 쭉 돌아가면서 반죽 나오고 그다음에 불로 익히고 틀이 20개니까 20개 나오는데 한 틀에 4개씩 나와요. 그럼 80개 나오잖아. 한 번 돌면 80개 부채 모양이.
7: 기계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6: 이건 어디서 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다 만들어서.
7: 아, 직접?
6: 네.
2: 45년 전 아버지가 주문 제작한 기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19: 저 과자를 맛있게 굽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양도 좀 많이 나오고 힘도 좀 덜 들고.
2: 이 기계를 사용하기 전엔 연탄불을 이용해 구우셨다네요. 먼저 30분 정도 예열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6: 온도가 잘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지금 물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온도계로 재는 건 아니고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2: 1초 안에 파사삭 튀면서 날아가면 온도가 적당한 거랍니다. 본격적으로 파래 전병 굽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파래 가루를 통에 넣고 파래부터 판에 뿌린 뒤 그 위로 반죽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판이 내려와 반죽을 덮고 약 5분간 서서히 익혀주면 맛있는 전병이 완성됩니다.
19: 부채꼴 전병을 두 개씩 넣고 자르는 거예요.
0: 아, 이건 사람이 직접 잘라야 돼요?
19: 예, 그렇게 하면은 맛이 없어요.
2: 구워져 나오는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잘라야 합니다. 과자가 굳으면 작업이 불가능해 판이 도는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잘라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6: 아이고 허리야, 다 끝났다.
19: 아, 허리 아파? 아파?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 아팠어. 더 힘들고 이 정도니까 꼽은 허리가 아파. 너이거
6: 팔 자르면 손목 아프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많이 아프죠.
2: 5시간 동안 만든 과자는 약 5,000개. 파래 가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6: 옛날부터 있던 종류라서 가장 잘 나가는 전병이죠.
2: 완성된 과자의 다음 공정은 어머니 담당.
14: 이제 판매할 거 담는 거예요. 선물용에도 넣고 하는 거.
7: 아, 포장하시는 거구나.
14: 네네네.
2: 부자가 과자를 굽는 전문가라면 어머니는 포장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19: 나 배워라.
6: 네.
19: 이제 뭐 돼야 돼?
6: 튀김 강정 없어서 그거 만들어야 돼요.
19: 튀김 강정?
6: 네. 조각조각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조청으로 입혀서. 이것도 인기 옛날 전병이거든요.
2: 요즘 많이 팔리는 강정이라 자주 만드는 품목입니다. 먼저 가스불을 켜고 참깨와 조청을 넣고 누러붙지 않게 잘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6: 여선 물엿 같은 거 쓰면 만들 때는 부드러워도 식은 다음에 물엿은 굉장히 딱딱해져요.

0: 근데 조청은 좀 부드러워요. 만들고 나서 식은 다음에도.
1: 끓인 조청에 튀긴 과자를 넣고 조청이 굳기 전에 과자 사이사이에 잘 배도록 빠르게 버무려줍니다.
2: 조청하고 깨하고 설탕하고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있는 우리 비법이라 안 알려줘.
3: 비법이라 안 돼요?
2: 네.
3: 왜 안 돼요?
2: 그 다음에 알면 안 되죠.
1: 사장님의 59년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에 달콤하게 버무린 튀긴 강정은 뜨거운 상태에서 판 위에 올리고 평평하게 모양을 잡아 펴줍니다. 이제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3: 어머니 왜 나무에 대고 자르세요? 나무로?
2: 이게 차죠. 2cm, 3cm.
3: 가로, 세로?
2: 예. 보통 사람들이 입에다 한 번 탕 넣고 잡수기 좋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대강 손으로 이렇게.
1: 드디어 바삭하고 달콤한 튀김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2: 저는 참 우리 거라 맛있었는데 손님들이 맛있다 해야지. 저야 맛있다고 그랬죠. 근데 맛있어요. 바삭하고.
1: 오후 3시. 하하, 과자를 굽는 동안 어머니가 잠깐 명상 중이신 것 같은데요?
3: 어머니, 주무세요?
4: 아침 6시부터 뭐 밤 11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되니까.
1: 옆에서 대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이거 잘된 나무 먹어봐.
1: 최종 맛 검수는 어머니 담당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또 먹고 열심히 또 드십니다.
4: 살살 녹아.
0: 살살 녹아요?
4: 기가 막혀.
0: 어머니 맛 좀 하나 봐주세요. 오늘 잘 구워졌네.
5: 오늘 생각은 맛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잘 됐는데.
4: 밀린다.
0: 하래요. 아니 받아요.
1: 어쩐지 많이 드시더라.
3: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4: 아, 오늘 하루 종일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3: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과자 자주 드셔서 좋으실 것 같은데.
4: 좋지. 네. 힘은 들어도. 네. 이렇게 먹을 수가 없지.
1: 오후엔 생강말이 전병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들이 뜨거운 틀에서 구워져 나온 전병을 쉴 새 없이 떼어내 판 위에 올리면 옆에서 대기하던 아버지가 바로 동그랗게 말아냅니다.
2: 과자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꽂는 거예요.
3: 사이에다가.
2: 예, 예.
1: 생강 과자는 굽고 바로 마는 게 중요한데요. 식기 전에 모양을 잡아야 해서 뜨거워도 참고 해야 합니다.
3: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대나무요. 대나무는 이렇게 말아도 안 달아지는데 나무 같은 거는 다 달아져 갖고 크기가 맞지도 않고 달아지고 얇아지지 자꾸.
1: 그런데 이게 완성이 아니라네요. 아직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2: 아, 여기다 설탕물에다 생강을 넣고 이렇게 버무려야 돼요.
1: 이제 전병에 달콤한 설탕물과 알싸한 생강 가루를 입힐 차례. 골고루 비벼줘야 생강말이 특유의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2: 힘들어도 될 수 있죠. 힘들지. 어떤 일을 안 힘들어요. 다 힘들지.
1: 생강말이 전병은 만드는 시간만 무려 8시간 이상이 걸리는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하는 내내 좁은 공간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0: 과자를 넣었다가 받아서 또 물로 와서 식으면 또 더 뛰어야 되고 하니까 일을 나눠서 혼자서 다 못하니까.
3: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돼. 식기 전에 해야 되니까 저것도.
1: 8시간에 걸친 대장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2: 아, 다 했다.
0: 수고하셨어요.
1: 부자가 함께 만든 생강말이 전병이 완성됐습니다.
0: 이제 이 상태로 말리면 돼. 하루 정도 열어놓고 말리면 쭉 습기가 뜨거운 열기가 차가워지면서
5: 코끼리 빨아먹어서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고슬고슬해지는 거예요.
1: 잠깐 쉬지도 않고 바로 또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5: 저희는 그냥 방가자라고 부르고 옛날 일본 말로는 구리구리라고도 부르고 다른 손님들은 또 다르게 막 지방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부르는 이름이.
1: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 일정한 모양으로 밤과자가 짜여 나옵니다.
3: 이거 연습 많이 하셨어요?
5: 처음에는 삐뚤빼뚤 막 크기도 다양하고 못 짜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짜려고 밤에 혼자 연습도 하고 막 그랬죠.
1: 이제 아버지만큼 잘 만드신다고 하네요. 다음은 오븐에 넣습니다.
3: 이거는 얼마 동안 굽는 거예요?
5: 한 30분?
3: 하나당?
5: 네, 한 판당 30분. 저 한 철판에.
1: 갈색빛으로 구워진 밤과자가 나오는데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하게 구워진 모양새가 예쁘기도 하지만 하하, 그거 참 맛있어 보이네요.
5: 씹었을 땐 바삭하고 깨물면 안에가 부드러워서 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식감도 좋고.
2: 이제 집에 가자.
5: 네.
3: 퇴근하실 때 기분 어떠세요?
4: 아이고 오늘도 하루 무사히 잘 보냈다.
3: 기분 좋으시죠?
4: 좋죠.
2: 고생했어. 불 다 끄고 자라고.
5: 네, 제가 불 끄고 나갈게요. 아버지는 60년 정도 하셨으니까 저도 앞으로 한 몇십 년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손님들한테 아버지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0: 있는 것들이요.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학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허니 퇴출 넘버 3. 이렇게 퇴출하세요. 불길이 커서 퇴출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칭도 균형도 질서도 무너져 내렸다. 내 얼굴에서 벌어진 일이다.
1: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2: 사람을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들어가요.
3: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0: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 안면마비였다.
4: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 안면신경마비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질환 중 하나입니다.
5: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안면마비 진단을 위한 검사 과정에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수술적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빈후과 김진 교수와 함께 구안와사라 불리는 병, 안면마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0: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환자.
1: 오해 보세요. 눈 감아봐. 눈이 별로 잘 안 감기네요, 그렇죠?
0: 김일환 씨는 사흘 전부터 얼굴에 이상을 느꼈다.
2: 저는 37살, 직업은 교사고요. 네, 일을 하다가 근무 중에 혀의 감각이 좀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안면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0: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면서 눈과 입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옆으로 돌아간 상태다.
1: 이번에는 뭐 하면서 생기셨나요?
2: 그냥 근무 중에.
1: 일단은 입원 수속하세요.
0: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
2: 오늘이요?
1: 네, 빨리 약을 써봐야겠어요.
2: 이쪽이 지금 움직임이 없어서 이쪽 근육이 더 당겨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과하게 써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 충격이 크셨겠어요?
2: 일단 밥을 잘 못 먹고 양치질이나 세수도 눈이 안 감겨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0: 입원과 함께 검사가 진행됐다.
4: 좌측이랑 우측 사이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표면 근전도 검사 진행할게요.
0: 겉으로 보이는 마비 정도와 신경 내부의 손상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4: 시작! 하나, 둘,
0: 정밀 센서를 눈을 뜨고 감는 근육.
4: 시작! 하나,
0: 입꼬리를 올리고 내리는 근육 등 얼굴과 목 다섯 군데에 부착한 후 근육의 힘을 측정한다.
4: 둘, 셋, 그만.
0: 검사 결과 왼쪽에 비해 오른쪽 근육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른쪽 얼굴에 나타난 안면 신경 마비다. 안면신경은 뇌에서 나와 귓뼈와 침샘을 지나 오리발 모양으로 얼굴에 넓게 퍼져 있다. 안면신경은 7천 개 이상의 신경 섬유가 신경 다발막과 신경 외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22개의 안면 근육과 연결돼 있다. 뇌에서 행동에 대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안면신경과 근육으로 전달되고 그 과정을 통해 먹고 말하고 웃고 우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0: 가 안면 신경절에 감염을 일으켜 신경에 염증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신경 조직이 붓게 되는데 이때 측두골이 안면 신경을 감싸고 있어 부어오른 신경은 단단한 뼈 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신경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섬유가 파괴돼 마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벨마비라 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어떻게 다를까?
1: 구안화사는 어떤 입과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라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벨마비는 말 그대로 진단명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또 원인이 불명확할 때 갑자기 생기는 병명을 벨마비라고 합니다.
0: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안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같은 질병이다. 김미란 씨 역시 벨마비로 진단됐다.
2: 자, 일단은 급성기에는 신경이 변성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변성이 끝나는 게 한 2, 3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수술을 해야지 좋아요. 자꾸 변성이 진행되거든요. 신경이 그럼 변성이 되면은 후유증이 남아요. 예. 그래서 변성되기 전에 감압술을, 압력을 풀어줘야지 좋아요.
0: 후유증을 막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처럼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런 걸까?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 붓게 되면 신경섬유가 손상되며 안면마비가 나타난다. 이때 치료 없이 그대로 두면 신경이 완전히 파괴돼 붓기가 빠지더라도 변성을 일으켜 신경 말단이 죽게 되는데 이를 왈러 변성이라 한다.
1: 그래서 마비가 딱 오는 순간부터 2, 3일 내에 그 압력을 풀어줘야지 왈러 변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왈러 변성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72시간, 더 좋은 건 48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르는 뼈가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복용뿐만 아니라 수술로 감압술을 진행해야지 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김미란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면마비가 나타나면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먼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고 신경 변성까지 시작돼 수술이 결정됐다. 귀속 내이도 부위에 신경이 부어 안면마비가 나타난 상황.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한 다음 염증이 있는 신경을 찾아 접근한 후 주변의 뼈를 깎아낸다. 공간을 넓혀 내부 압력을 낮춰주면 신경은 서서히 기능을 회복해 안면마비 증상도 사라지게 된다. 안면신경 주변에는 청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청력 손상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며 수술을 진행해 나갔다. 안면 신경의 직경은 대략 2mm. 신경이 눌린 상태인데다 부어 있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 주위의 뼈는 직접 긁어냈다. 주변 뼈에 눌려 하얗던 신경은 압력을 풀어주자 선홍빛으로 희끼가 돌아왔다.
2: 스티뮬레이터.
0: 감시 장치를 이용해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0: 뉴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1: 살아있다. 이제 닫겠습니다.
0: 부종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가 묻어있는 녹는 솜을 수술 부위에 넣고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눌렸던 신경이 풀린 만큼 증상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벨마비는 원인도 기전도 밝혀지지 않아 예방도 어렵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해 무려 9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2: 그 전날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3: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질 하는데 물이 저도 새길래 뭐지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4: 학교 가는데 친구가 너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장량 노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입이 돌아온 거예요.
5: 일단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들다가 그냥 괜찮겠지 괜찮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0: 전조 증상 없이 안면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7, 80%는 공통적인 증상을 경험했다. 귀 뒤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었으며 혀의 반쪽에서 맛을 느끼지 못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감압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미란 씨가 진료실을 찾았다.
6: 눈 감각은 어떠세요, 눈?
7: 시린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감을 때 감기는 느낌이 좀 나요.
8: 이제 곧 있으면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꼭 적절하게 감압수를 하셔서.
0: 수술 후 환자의 얼굴은 달라졌다.
8: 눈 깜빡깜빡. 눈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감는 것 같고.
0: 한쪽만 감겼던 눈이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8: 입가는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돌아오실 겁니다. 움직이네요, 조금씩.
0: 굳어있던 입꼬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눈도 입도 회복되었다.
7: 초기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바로 느낌이 올 때부터 바로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제 쓰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응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9: 골든타임이.
7: 맞아요.
0: 벨마비가 나타났을 때 10명 중 7명은 치료 없이도 2, 3개월 안에 회복된다. 문제는 남은 3명. 어떤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지 알 수 없어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8: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병일 수도 있지만 평생 후유증을 남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후유증이 남은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는 적어도 완벽히 돌아올 안면마비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0: 한쪽 얼굴이 마비됐다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유성열 씨는 잘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0: 귀눈물이 좀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가운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안경을 좀 넣고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시력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0: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는 유상열 씨. 누구에게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9: 아, 그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약 지금 한 50여 년 됐습니다. 이렇게 발병한 지가.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는 70년대 후반이라 그 어디 치료해주는 데도 없고.
0: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안면마비로 그의 왼쪽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한쪽 눈과 입만 움직인 채로 살았고 시간이 지나자 마비가 없던 오른쪽 얼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11: 지금 이상이세요.
9: 아, 그렇습니까?
11: 예.
0: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긴 세월이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엔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 그만의 이유가 있다.
9: 저는 그 얼굴 마비된 이후로다가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제 얼굴을 고쳐주는 분이 나타나겠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그 간절한 이 소망이기도 하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는 유상열 씨.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마비 상태로 지낸 만성 환자의 경우 치료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12: 총 다섯 가지 표정 지어볼 건데요. 시작! 하나, 둘, 셋, 쉬고.
0: 다섯 가지 표정을 지으며 좌우 근육의 힘을 파악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마비된 왼쪽 근육의 힘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입가를 내리는 근육은 마비된 왼쪽이 오히려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 때문에 미소를 지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던 것이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 안면마비가 심했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의 하나다. 안면마비 환자의 20-3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연합운동이라 한다. 연합운동이란 환자가 의도한 얼굴의 움직임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거나 목까지 당기는 증상, 음식을 씹을 때 눈이 감기는 증상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운동은 이마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연합운동 띠 안의 근육들이 덩어리째 움직여 나타나는 근육의 오작동이라 할 수 있다. 유상열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움직이자 동시에 눈이 감겼고 목까지 움직였다. 연합운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연합운동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8: 원래 이제 눈으로 가는 거는 다시 눈으로 가는 신경섬유랑 만나야 됩니다. 입으로 가는 거는 또 입으로 가는 신경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염증이 생긴 이 부위가 심하게 파괴가 되면은 여기서 혼선이 생기면서 뇌에서 명령을 해도 눈을 움직여라 해도 눈, 코, 입이 다 움직여야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유독이 신경섬유가 이렇게 엉키게 되면서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0: 유상열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50여 년간 안고 살아온 엉키

0: 실타래를 이번 수술로 풀 수 있을까? 집도의 김진 교수는 안면마비에 대한 개념과 치료 방향을 정립해왔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쌓아왔다.
1: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귀 앞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오랫동안 신경이 변성되면서 입과 눈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나타났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면신경 차단술이 이루어진다. 귀 앞쪽을 절개한 후 눈을 감을 때 방해하는 신경들을 찾아 차단한다. 이어 눈과 연결되어 입가를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목 근육까지 붙잡고 있는 신경들도 찾아내 모두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과 스마스 레이어라는 지방층을 잘 분리해 당겨 꿰맨다. 입꼬리 모양이 올라가도록 만들면 자연스러운 웃음도 가능해진다. 수많은 근육과 혈관들 사이에서 문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1: 너무 아파. 눈가로 가는 신경 하나 찾았습니다. 스밀러이퍼.
0: 전기 자극기를 통해 찾은 신경이 살아있는지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나갔다. 이어 찾아낸 각각의 신경을 의료용 루프로 묶어 표시해둔다.
1: 자, V1이랑 좀 비교해볼게. 입가 올리는 거, 입가 내리는 거.
2: 윗니퍼 올리고. 어,
0: 이번에는 입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을 찾아 나섰다.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환자의 입가 근육이 움직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눈과 입을 움직이는 15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가지처럼 뻗어있는 안면 신경 속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경과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들을 구분했다. 이어 건강한 신경들은 남겨두고 눈과 입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신경들은 잘라 차단했다. 모두 11개의 신경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얼굴 감각이 돌아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은 더 좋아질 것이다.
1: 네, 잘 됐습니다. 한 신경을 한 15개 정도 찾았고 그중에 한 11개 정도가 방해하는 신경이었고요. 4개 정도는 아주 건강해서 4개 정도 신경이 얼굴을 잘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됩니다.
0: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안면마비가 시작됐다는 서명자 씨. 4년 전 김진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3: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1: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아, 너무 잘 지내요. 요즘에는 뭐 너무 행복하고요.
1: 행복하시다고?
3: 네, 날씨도 오. 좋고. 오. 얼굴도 좋고.
0: 서명자 씨는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1: 자, 이해해보세요.
0: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0: 독수는 대칭 교정 효과가 뛰어나 안면마비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만성 안면마비 환자들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변성되면서 마비된 쪽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거나 뻣뻣해지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비된 쪽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반대쪽에 보톡스를 주사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 치료를 받고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서명자 씨는 홀로 세상과 싸우며 고통을 견뎌냈다.
1: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해주고 안 된다고 하면 아, 나 안 되는가 보다 하는데 미안한데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시는데 그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혼자만 계속 울었던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아, 나는 진짜 무슨 벌을 받아서 내가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발달된 의학을 가진 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살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0: 갑자기 나타난 안면마비로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김진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우울증 정도를 확인한다.
2: 대부분 안면마비 환자가 100이라고 치면은 만성기 또는 급성기 모든 안면마비 환자 중에 35%는 일반적으로 경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 또 25% 정도는 극심한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아니면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도 너무 좋습니다.
0: 사거리에서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병달 씨.
3: 아, 예, 일로 들어오세요. 아, 이거.
0: 이 일을 해온 지 20년째로 단골 손님이 많다.
3: 이거는 이게 부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다 갈아야 돼. 치수가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A급으로 만들어서 제가 관광을 한번 내드릴게요.
0: 한때 이 작은 공간에 자신을 가둔 채 그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다. 일그러진 얼굴 때문이었다.
3: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요.
0: 종종 꺼내보는 사진 속엔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얼굴이 있다.
3: 요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잘생겼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0: 중학교 2학년 무렵 안면마비가 나타났지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상태로 50여 년을 지내다 3년 전 김진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한쪽으로 돌아간 입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한결 편안한 인상을 갖게 됐다.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3: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서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0: 수술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는 윤병달 씨.
3: 다 됐습니다.
0: 반짝이는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의 원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2: 아, 요즘 어떠세요?
4: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볼이랑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아,
5: 목적은 그러니까 목이 옛날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오, 요즘 눈은 어떠세요, 눈?
4: 눈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감기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감기진 않는 것 같아요.
0: 얼굴 왼쪽에 마비가 나타난 임희현 씨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그녀에게 안면 마비가 나타난 것은 3년 전, 수술을 받은 후였다.
6: 23년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하고서 그 수술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얼굴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0: 부정교합이 심해 양악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나타났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눈은 감기지 않고 입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6: 뭐 관악기 전공을 해가지고 안면마비가 오니까 입에 힘이 안 들어와서 악기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 수 없긴 하지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0: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오보의 연주자를 꿈꾸며 한 길을 걸어왔던 미현 씨.

0: 재활을 위해 가끔 악기를 불고 있지만 한쪽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연주는 쉽지 않았다. 결국 연주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한 벨 마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사고 등의 외상이나 대상포진, 종양 등이 원인이며 최근에는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
1: 리프팅을 위한 장비를 통한 시술부터 양악수술, 안면 거상술 등의 수술 등이 굉장히 많은 안면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경 손상을 받은 환자들한테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뭔가 치료를 하려면 이미 내부에 구축이 와 있고 또 섬유화가 돼 있어서 수술 자체도 많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미현 씨는 주사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도수 치료를 시행해 근육의 치료를 돕고 환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재활 방법도 가르친다.
2: 환자분들의 그 안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분리된 움직임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안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고 있습니다.
0: 환자에 따라 맞춤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주사나 수술 치료 못지않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경 손상이 100%에 가까웠다는 안정원 씨는 1년 넘게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의 50%가 되살아났다.
3: 처음에는 이게 안 움직였거든요. 눈썹도 안 움직였고 다 안 움직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에서 제일 먼 데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만 지금 현재 아까 여기부터 안 움직인다고 하시는 게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여기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0: 올라보게 달라진 안정원 씨. 그렇다면 안면마비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1: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섬유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재활치료고 두 번째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또는 거울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안면 신경

0: 재활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탁 웃었더니 삐뚤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좀 줄이고, 여기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요런 세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1: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걸까? 박현진 씨는 가슴이 답답한 날이면 무작정 달리곤 했다.
2: 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러면 뛰고 나면 또 땀 쫙 흘리고 나고 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1: 그가 마스크 속에 숨기고 싶었던 건 마비된 왼쪽 얼굴과 그 때문에 돌아간 오른쪽 입이었다.
2: 골프 처음에는 완전 무너졌죠. 이성관계를 만나려 해도 입이 이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좀 다 끊어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아예 포기, 결혼 같은 걸 아예 포기를 하고 뭐 내 자신부터 위축되고 무조건 주변 사람들 약간 끓이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내가 먼저 옆으로 그냥 가고.
1: 포기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2: 저도 이때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교수님한테 이렇게 치료받다가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 한 번에 이번에 중력 제거하면서 얼굴까지 한 번에 그 수술을 한다고.
1: 중량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마비가 나타난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박현진 씨. 출발선 위에 다시 섰다. 이번엔 힘든 코스를 달려야 할 차례다. 며칠 뒤 박현진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안면마비 치료 중 최고난도의 수술이다. 수술을 앞두고 김진 교수는 환자의 귀 속에서 발견된 종양을 살펴나갔다.
3: 오랫동안 안면신경 주위에서 종양이 서서히 자라면서 안면마비를 만들었던 종양인데요. 대략 한 장경이 한 1.4cm 정도 되는 종양을 일단 제거를 하고 다시 얼굴로 가서 얼굴에서도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로 검사 결과 안면신경초종이라는 양성종양이 오랫동안 안면신경을 눌러 변성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수술에서는 먼저 종양 제거술이 이루어지는데 뇌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주의하며 종양을 제거한다. 이후 귀 뒤쪽을 꿰매고 다시 귀 앞쪽을 절개해 아래턱 뼈에 있는 측두 근육과 연결된 구상돌기라는 부분을 찾아 절단한다. 측두 근육이 모이는 곳에 인공근막을 연결해 입술 쪽으로 근육의 방향을 바꿔준다. 근육의 힘이 입술로 전달되면 환자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뼈를 제거하며 종양이 있는 위치로 접근해 나갔다.
4: 아, 종양 보이네 벌써.
5: 네,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1: 종양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뼈를 제거해 나갔다. 이어 감지 장치를 통해 신경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4: 얼굴에서도 감지가 안 되나? 얼굴 한번 만져봐봐. 안 뛰지?
5: 네, 안 뛰지.
4: 아예 죽어버렸네.

0: 예상대로 오랜 시간 눌려있던 신경과 근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중량을 제거해 나갔다.
1: 컷봇에
0: 중량이 뇌와 밀착돼 있어 뇌 손상을 주의하며 중량만 제거했다. 양성 종양이라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 깨끗이 제거했다. 이어 측두근 전이술이 진행됐다. 측두근은 원래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인공근막을 연결하면 돌아간 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얼굴의 외형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연결해야 하는 상황.
2: 아니야.
0: 김 교수는 환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살펴본다.
2: 조금 더 위로 가볼게. 이게 별로네, 생각보다.
0: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인매를 만들 수 있을지 환자의 사진을 다시 관찰한 후 수술을 이어갔다.
2: 잘 당겨볼라 한번? 입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어이가 좋다.
0: 수술 후 잘 회복된다면 돌아갔던 입술 모양이 균형을 찾는 동시에 입을 움직이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2: 당겨봐봐.
0: 하지만 인위적으로 입모양을 만든 만큼 환자는 수술 후 재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웃음을 배워나가야 한다.
2: 됐어. 나보자. 입모양 어때? 좋아?
3: 배불러가 있으니.
0: 수술은 예정대로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4: 측두근이 연결해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잘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입술 모양이 대칭적으로 맞추는 게 이 환자분한테는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입술 모양 또 입가 올라가는 양상 요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환자분 얼굴 스타일에 맞게 잘 교정을 했습니다.
0: 50여 년간 안면마비를 안고 살아온 유상열 씨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퇴원하게 됐다. 상처가 아무는 두 달 후부터 재활치료도 받을 계획이다.
5: 치료 잘해주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고맙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신다니까 힘을 가지고 내일 기대해봅니다. 파이팅!
0: 호탕하게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수술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윤병달 씨는 구두방을 벗어나 친구들을 만났다.
6: 아, 얼굴 많이 좋아졌네.
2: 아유,
6: 반도 되게 왔어.
7: 병달을 위해요!
0: 오래도록 기억될 사진도 남겼다.
8: 그것만이 내 세상.
0: 안면마비 치료를 받고 행복을 찾았다는 서명자 씨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버스킹 도전에 나섰다. 치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 아닌 마음일지도 모른다.
9: 제가 다른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컴플렉스를 진짜 완벽하게 깨보자 하는 도전이거든요. 지금 해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0: 환자들이 김진 교수에게 건네준 편지 속에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느낀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다.
1: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딱 중요한 시점에 얼굴이 망가지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울증도 심하게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인생의 큰 장벽을 넘어야 할 때 이런 저 같은 치료자가 필요한 거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고 많이 의학적인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환자가 그려주었다는 그림 속 김진 교수의 미소처럼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름다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팔은 곧게 펴 흥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냄비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찌르륵 하면서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전기가 한 몇천 볼트 온 것처럼 찌르륵 하면 이 손이 뻣뻣해져요.
1: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모르고 꽉 이렇게 치면은 안 펴져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펴야 되는데 피면 아파요. 필 때 너무 아파요.
2: 손에서 시작되는 세상. 단추 하나 채우는 일, 컵 하나 드는 일까지 손쓸 일은 많고 우리의 일상은 손을 쓰며 이어진다. 그런데 찌릿하고 저린 손, 툭 걸려서 펴지지 않는 손, 점점 오그라들거나 변형되며 굳어가는 손이 된다면?
3: 이렇게 뭔가 퉁퉁 부어서 염증이 있는 골문 느낌? 왼손이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나마 부럽더라고요. 이 오른손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마비예요.
2: 많은 뼈와 인대가 모인 손. 작지만 정교한 손엔 복잡한 구조만큼 여러 질환이 숨어 있다.
4: 이게 부러질 정도의 외상이 아닌데 딱 넘어지면서 손을 딱 빚었는데 딱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 염증과 골절 그리고 관절염까지 손에 오는 다양한 질환들은 참으면 낫는 병이 결코 아니다.
4: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로 진행하는 거를 이쪽에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아픈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의사. 정형외과 중에서도 더욱 미세한 수술을 시행하는 수부 세부 전문의 이재성 교수와 함께 손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법. 병의 진행을 막고 손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0: 최현화 씨는 오늘도 긴장이 한바가지다.
1: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
2: 불안한지?
3: 아니.
4: 어머니 손 아프세요?
3: 아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우 이건 장난 아니네 이게. 아 이게 고기 들면 안 돼. 아니.
4: 안 해. 찌릿하셨나봐요.
3: 네 찌릿찌릿해.
0: 운동기구에 설 때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3: 이 팔에
0: 손 때문이다.
3: 그만. 아파. 이렇게 힘을 막 주니까. 이게 이것도 못한다니까. 볼로 떨리네.
0: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고 저리다.
4: 지금 어디가 제일 통증이 심하게 오셨어요?
3: 여기. 열이 확 나면서 뭐라 할까. 저리저리 하면서 다섯 손가락 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힘을 주면 더 아픈 것 같아.
0: 밤에도 잠 못 자게 괴롭히는 통증.
3: 그러니까 맨날 그냥 와서 보기만 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쓱 올라가서 한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내려오고.
0: 손 놓고 쉬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가. 장 보는 일은 최대의 난적이다.
3: 아휴.

0: 아휴, 안 되겠다.
1: 이거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다 묶어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휴, 그냥 간두죠. 그냥 작은 거? 그래, 작은 거. 이것도 무거운데?
2: 어머니 큰 거 사려다가 작은 걸로 바꾸시네요?
1: 네, 무거워서 못 들어. 아프고.
2: 지금 요 정도만 당겨있는데도 많이 무거우세요?
1: 그럼요. 이게 큰 게 싼데. 이게 큰 게 싼데. 이게.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이러다 보면 뭐, 조그마니까 더 비싸고, 큰 거 사야 싼데.
3: 아픈 손 때문에 살림에도 구멍이 난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서도 찌릿한 손저림 때문에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만 의심하며 지냈다.
1: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목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게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건 줄 알고 그 목을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또 목을 그 MR을 찍고 이제 동네 1차 병원을 갔죠. 근데 디스크나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까? 그러면서 어깨가 또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깨 때문에 그러나고 또 이제 어깨를 가서 MRI를 찍고 뭐 주사도 맞고 근데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0: 목과 어깨 검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손 전문의를 찾은 최현화 씨.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1: 아, 손목이요.
2: 손목이?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1: 이렇게 끝에가 저리고 그다음에 뭐랄까 감각이 없다 그럴까? 이렇게 발 저린 것만요. 그렇게
2: 언제부터 그러셨어?
1: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한 거는 한 2년?
2: 2년?
1: 네. 와. 이렇게 뻣뻣하면서 손이 물리치료도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가슴을 모아보시고 네. 이러고 계세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떠신지 그 손 저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1: 저린다.
2: 아, 벌써 저려? 네. 어, 맞아.
1: 저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저려요.
2: 아, 오케이. 네. 맞아.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해서 네.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보는 검사였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신경이 꽉 눌러 있어. 그 신경이 지금 좀 많이 눌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네. 흔히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시고 그래서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1: 네, 그냥 빨리 낫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2: 알겠습니다.
1: 지겨워요.
2: 지겹죠. 네.
0: 이게 지긋지긋한 손저림과 무뎌진 감각. 그 정체는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 손바닥 쪽에는 손목뼈 위를 가로지르는 횡수근 인대가 있다. 이 횡수근 인대는 두꺼운 섬유성 띠 조직으로 여러 손목뼈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손목 터널의 지붕 역할을 한다. 또한 굴곡건이 있어 손가락 끝까지 힘을 잘 전달하고 손을 잘 구부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아래로는 여러 손가락 굴곡건과 정중신경이 터널 모양의 공간을 지나는데 이를 손목 터널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터널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같이 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한다. 엄지와 검지, 중지와 약지 손바닥 쪽에 저림과 따끔거림,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감각이 무뎌진다. 특히 나이트크라이라 불릴 정도로 자다가 손이 저려 깨거나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을 겪기도 한다. 진행되면 엄지 근육이 위축되고 움켜쥐는 힘이 약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2: 흔히 손목하니까 저희 의과대학 학생들도 여기가 손목터널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저리고 이상감각이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자가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여기를 세게 누르면 증상이 찌릿

0: 특이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팔렌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러고서 30초, 40초 이렇게 있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지 손가락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손목터널 증후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최현화 씨 수술에 앞서 신경이 얼마나 꽉 눌려 있는지 초음파로 꼼꼼히 확인한다.
0: 이게 신경이다. 이게 신경인데 이게 이렇게 오히려 신경은 갈수록 더 좁아지거든요. 네. 여기 엄청 커져 있어. 와, 여기서 이 밑이 딱 눌려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라.
2: 벌써 저리예요, 손바닥.
0: 벌써 저리죠?
2: 네. 네.
0: 그래서 아, 이쪽에서 많이 확실히 눌려 있구나.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1: 치료를 미룬 사이 신경이 더 깊게 눌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3: 제가 오면 아프면 어때요?
0: 응?
3: 하다가 아프면
0: 소리 꽤 찔러.
1: 수술은 국소 마취를 하고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정중 신경은 손가락의 정교한 운동 조절과 손바닥 쪽 감각을 담당하는데. 수술로 눌려있는 정중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게 된다. 먼저 손목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횡수근 인대를 노출시키고 신경과 힘줄, 혈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절개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0: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장난 아니게 두꺼워요.
2: 음악이요.
0: 네. 예, 좀 불편하세요. 예, 예, 지금 이상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을 짓누르던 상황. 이제 그 인대를 철개한다.
0: 아이고, 살려줘. 아이고, 살려줘. 다 끝났다, 나는. 끝! 끝났어, 이제. 여봐, 딱 3분 걸렸어, 3분.
3: 30분 갔었대.
0: 30분 오늘부터는 저려서 막 이렇게 잠에서 깨고 그런 건 없고요. 약간 이 손끝 먹먹한 거 있죠? 그런 거는 한 2, 3개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살아와야 되니까.
2: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데?
0: 네, 살아올 겁니다, 원.
1: 이 간단한 수술을 미루고 미루며 통증에 시달렸던 것이다.
0: 이분은 특별한 재활은 필요 없고요. 그냥 그 굴신 운동 정도 해서 유착되는 것만 바꾸면 되고.
4: 수술 중에 좀 한 사람 소통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0: 그럼요. 제가 이걸 국소 마취로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합병증이 1도 있으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하면 훨씬 환자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혹시 내가 수술 중에 이제 신경을 잘못 건들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오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과일 칼 대신 감자 칼로 배를 깎는 김추자 씨.
4: 어머니, 과일을 왜 그렇게 깎으세요?
5: 응? 손가락 아프니까 이렇게 깎으내야지. 칼로 깎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그냥 삐져서 먹어요. 모양 안 보고.
1: 왼손 검지가 문제다. 모양까지 신경 쓸 새가 없다.
5: 여기. 예. 여기가 아픈데요. 여기까지 한 번씩 막 이렇게 쑤신다고 그러나? 이렇게 뭐가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막 욱신욱신하면서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염증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염증이 많이 끼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지면 이제 이게 꼬부라지니까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이게 피는 게 아프고.
4: 지금 잘 안 펴지시는 거예요?
5: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꽉 지면은 이렇게 지면은 안 펴지잖아요. 아파요. 이게 필라면 떨려.
1: 한번 굽혀진 손가락은 쉽게 펴기 어렵다. 아이고. 다른 손으로 잡아당겨야 간신히 펼 수 있다.
5: 속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0: 것 같아요, 심줄이. 심줄이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 누가 안에서 땡기는
0: 거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거를 안 펴지니까 이렇게 해서 피면 이제 땡기면서 아프죠. 창자가 좀 이렇게 오그라진다고 할까? 막 그 정도로 아파요. 막 심하게 아플 때는요. 좀 만져주면서.
2: 대체 누가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일까?
3: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힘줄이고요. 이게 굴곡근인데요. 여기 이제 이건 관절이고요. 이게 초음파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 까맣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여기 이제 좀 활차라는 게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굽혔다 폈다 하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같이 덩달아서 여기 탁탁 걸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아쇠수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 손가락 아래쪽에는 힘줄을 뼈와 함께 잡아주는 도르래, 즉 활차라는 것이 있다.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가락을 굽히는 굴곡근이라는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그 주위로 결절이 생기기 쉽다. 그러면 활차가 좁아지면서 힘줄이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마찰이 생기며 중간에 걸리게 된다. 손가락을 펼 때 처음엔 방아쇠를 당기듯 힘이 들다가 어느 순간 확 펴지는데 이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가락을 펼 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부자연스럽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관절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이 굽은 상태로 고정된다.
4: 손을 이렇게 중수지 관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굽혀보시면 여기 우리 소위 말해 손금 있는 데 있죠. 손금 있는 데에 통증이 있으면서 여기에 턱턱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방아쇠 수지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통증이 있고 손가락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킬 때 통증이 유발되면 방아쇠 수지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 팔을 써는 일도 위태롭다.
1: 손을 하나를 이렇게 좀 들고 하시네요.
0: 네. 꼬부리면 아프니까.
1: 아, 그럼 칼질할 때 그런 식으로 잘 못 쓰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0: 불편하죠. 불편해요. 정말로 불편해요. 칼질할 때가.
2: 밥 한 끼 차려 먹

0: 이렇게 힘들게 차린 밥상인데.
1: 아이고, 이렇게 미끄러진다니까. 괜찮아요. 이래요, 잘. 미끄러지고 그냥 깨지기도 하고. 흔히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보여야 될 거를 보여드려갖고.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2: 드실 안 하셨어요?
1: 아니요. 그래도 끓여놨던 거라. 뜨거운 것도 이럴 때가 있어요.
3: 손에 힘이 확 빠지셨어.
1: 예.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접시도 몇 개씩 깨고 그랬어요. 뭐 나물 삶는다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다가도 그러고.
3: 힘드셨었어?
1: 예. 쏟고.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용하게. 제가 순발력이 있나 봐요. 잘 피해.
0: 손가락 하나 때문에 벌어진 사고 아닌 사고. 김투자 씨는 찌개가 빠진 허전한 식탁을 마주한다.
1: 지금 이제 후끈후끈해요, 또.
3: 후끈거리세요?
1: 응. 그러니까 지금 수술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 날짜만.
0: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버티던 수술. 그저 작은 손가락 하나일 뿐인데 온 일상을 무너뜨린다. 손이 가진 힘은 막강하다.
4: 그다음에 이 환자는 약간 굴곡구축이 이렇게 동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레이드로 따지면 4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주먹 쥐었다 폈다면 탁탁탁탁 걸리고 통증이 좀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3: 4단계라면 좀 많이 심하신가요?
4: 네, 좀 많이 진행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0: 수술은 국소 마취로 진행된다. 손바닥 쪽 피부를 1cm 정도 절개한 후 두꺼워진 활차를 완전히 절개한다. 환자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 후 걸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만약 굴곡근 주위에 염증이 많다면 같이 제거해준다.
1: 자, 따끔, 몽운주 삽니다. 따끔. 아이고, 아파라. 아프시죠? 아이고, 아파라. 자, 선생님 시작할게요. 혹시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네.
0: 펴지지 않는 검지 손가락. 국소 마취를 하며 수술이 시작됐다.
1: 자, 이제 활차를 절개하겠습니다. 이 활차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그죠?
0: 활차라는 좁은 문에 힘줄이 꽉 끼어버려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펴지지 않아 생긴 통증. 힘줄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활차를 잘라준다. 이제 검지손가락을 부드럽게 굽히고 펼 수 있게 된다.
1: 끝! 이제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피시고. 잘 돼요? 됐어?
2: 거기까지 없으니까.
1: 그지? 마취가 잘 됐어. 내가 아프실까봐 충분히 마취해서 그래. 다 끝났어요.
0: 내가 이렇게 세워. 수술 시간은 5분 남짓. 딸깍거리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자 저절로 웃음이 번진다.
1: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이게 워낙 드라마틱한 수술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걸리다가 아무래도 그 걸리는 부위를 제거를 해주면 금방 증상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3: 그 활차는 그럼 잘라내도 괜찮은 건가요?
1: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파악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나중엔 적응하면서 궁극적인 별 문제는 없어집니다.
0: 방아쇠 수지 증후군.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
1: 방아쇠 수지는요, 손이 자꾸 이렇게 굳거든요. 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주먹을 쥐고 다시 운동을 시키고. 이거를 더운 찜질하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주사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되게 한 많은 수의 환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사를 맞았을 때는 힘줄 자체가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고 한두 번 맞고도 계속 있다 그러면 차라리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데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0: 손에 생기는 질환 중에 두 번째로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다. 한 해 27만 명. 그 다음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환자 수가 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손질환이 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양윤아입니다. 거의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난다고 봐야죠. 디자인할 때부터 그렇고 뭐 원단 고를 때도 원단, 뭐 픽업할 때도 원단도 많이 들고 뭐 가봉할 때 진짜 많이 써요. 패션쇼 할 때도 진짜 옷 만들 때도 많이 들지만 그 패션쇼에 필요한 뭐 신발 제작이라던가 가방 소품 제작 같은 거는 디자이너가 다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도 진짜 손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0: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에 돌아온 건 손목 질환이었다.
4: 여기 이 부분이요. 보면은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아픈 거예요.

0: 손목을 자주 비틀어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며 충격을 주다 보니 연골과 인대가 손상된 것이다.
1: 이렇게 하면은 막 딸깍딸깍 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약간 뼈가 딸깍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네, 이렇게 막
0: 손목 바깥이 딸깍거리다니 대체 무슨 질환일까?
2: 네. MRI를 했더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삼각선 연골 복합체고 이분은 여기가 이렇게 다 들린 거예요. 여기 이제 요골하고 척골이 있는데 그 사이를 잡고 있는 인대고 그 다음에 그 인대 사이에 또 섬유 연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섬유 연골과 인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복합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거기가 이제 찢어지는 한마디로 파열되는 그런 양상을 얘기합니다.
0: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 아래 이 부분이 바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다. 손목은 팔 쪽의 긴 뼈인 요골과 척골, 그리고 8개의 작은 뼈들이 뭉친 손목뼈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서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삼각형 모양의 인대와 연골을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즉 TFCC라고 부른다. 인대와 연골이 합쳐진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는 요골과 척골 사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로서의 역할과 손목을 회전하거나 뒤로 젖힐 때 충격을 흡수 완화하는 연골의 쿠션 역할을 함께한다. 손목의 완충장치라 불리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는 외상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파열되기 쉬운데 손목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힘을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 손목을 돌리거나 땅을 짚을 때 통증이 있고 문고리나 병을 돌렸다기 어렵다. 또한 새끼손가락 쪽으로 둔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에 힘을 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2: 여러분들도 낯설 겁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게 아마 저희가 학생 때는 해부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저가 한 4배 정도는 는 것 같아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이쪽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 눌렀을 때 압통이 있거나 또 손을 이렇게 돌릴 때 약간 불안정성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유발되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되면 환자들은 일단은 쥐어짜기가 좀 힘들다 그러고요. 손목을 돌릴 때 척측에 통증을 호소하고 또 땅바닥을 디딜 때도 좀 많이 아파들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이렇게 들 때 힘이 저절로 이렇게 빠지는 증상도 호소하십니다.
0: 결국 수술을 받은 양윤아 씨. 이제 손목이 자유롭다.
1: 네, 많이 회복됐어요. 그 전에 칫솔질도 못했는데 이제 쉽게 빨 수 있어요.
2: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1: 네, 네.
2: 그게 좀 어땠어요, 아픈 거는?
1: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2: 아, 그건 다행이다, 네. 그지? 네. 아마 이게 우리 윤아 씨 수술할 때 관절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뻘겋게 다 염증도 생기셨고 여기 많이 달아서 해줬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잡고서 들었을 때 여기가 맞대에 있어서 아, 여기 밑이 다 터졌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유지도 아주 잘 돼 있고 정렬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하는데 이제 관절 운동하는 건 다 되니까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0: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는 손목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술과 상관없이 재활운동은 필수다.
2: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에서 재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질환들은

0: 스트레칭 운동이 주로 위주가 되겠는데, 삼각 소매연골 복합제는 일종의 관절, 원인 요측 관절이거든요. 그 관절을 안정화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강화 운동이에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근강화 운동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환자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파열된 또 한 명의 환자. 류은미 씨는 캔 음료 하나 자기 힘으로 열지 못한다.
2: 잠깐 오빠 이거 따줘야 될 것 같아.
1: 아픈 손 때문에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고 있다.
3: 어디에 제일 좀 아프세요?
2: 아, 네. 지금 이쪽 외측으로 제일 심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힘을 주다 보면 안쪽으로 손목이 좀 꺾여져서 네, 그래서 그때 좀 통증했고요.
1: 손목 안쪽은 괜찮은데 유독 바깥쪽이 시리고 아프다. 여기가 바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있는 자리다.
2: 외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갑자기 통증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1: 외상은 없는데 증상은 있다. 왜 그럴까? 류은미 씨는 그동안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아 수술을 결정했다.
4: 많이 안 아팠어요?
2: 아, 네. 아, 계속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은 계속 있어가지고요. 네.
0: 아프세요?
2: 네.
0: 얼마나 고생했다 그랬죠?
2: 지금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래도 3개월 정도 좀 악화가 된 거군요.
2: 네, 네.
0: 오케이. 네, 이게 은미 씨, 요게 요골이고, 이쪽에 있는 게 요골이고, 이게 척골인데요. 이 병은 이 척골하고 요골이 있는데, 이 길이 차이로 인해서 요게랑 자꾸 부딪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일 관절경이라는 걸 할 겁니다. 네, 구멍을 뚫고.
1: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TFCC가 손상됐다는 것이다. 흔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은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나눌 수 있다. 외상성 파열은 손을 딛고 넘어지거나 힘을 쓰다 삐끗하는 등 한순간의 사고로 TFCC의 실질이나 원위 요척 인대의 부착부가 파열된다. 퇴행성 파열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손목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 조금씩 마모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척골이 요골에 비해 길면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 류은미 씨의 경우는 요골과 척골의 길이 차이가 나는 데다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 뼈와 연골이 서로 충돌하며 반복적인 부하가 누적된 상태다.
5: 교수님, 저기 제 와이프가 여기가 다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지.
0: 그죠. 맞아요. 또 진단명도 척골 충돌 증후군이에요. 그죠? 네. 마치 충돌한 위에 다쳤을 것 같은데 그건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그렇게 이제 뼈 자체가 어긋나면서 자꾸 부딪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어깨도 좀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관절도 그런 충돌 증후군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미세하게 자꾸 그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은미 씨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환자는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 나간 외상성 파열이 아니다.
0: 여기 이제 이거 요골이고 이게 척골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근데 이 환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한 이렇게 한 2.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 옷감이 해지듯 손목의 연골과 인대가 닳아버린 환자. 수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수술은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를 벌려 충돌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먼저 오랜 마모로 닳고 거칠게 해진 삼각 섬유 연골을

0: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다음, 요골보다 긴 척골을 잘라 단축시켜 척골과 부딪히는 손목뼈와의 간격을 넓혀줘 충돌을 없애준다.
1: 공간 자체가 되게 좁다. 네.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지저분해지지, 그지?
0: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어 직접 관절 내부를 보며 진행되는 수술. 먼저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손상 부위를 스케일링하듯 깨끗이 다듬어준다.
1: 이게 TFCC고 여기 찢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뻥 났잖아, 그지?
0: 뼈끼리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다 못해 구멍이 났다. 이번엔 자리를 바꿔 길이 차이가 나는 척골을 절제해줄 차례. 손목뼈와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의 척골.
1: 2.5에서 3mm 정도 하면 되겠다, 그지? 이 정도.
0: 길어진 척골을 잘라내 손목의 충돌 원인을 규정해준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충돌을 일으켰던 손목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1: 좋습니다.
0: 잘라낸 뼈는 한 달 후면 다 붙게 된다.
1: 이게 만약에 방치가 되면 아까 보셨지만 연골이 상해요. 연골은 42세니까 비교적 조기에 그쪽에 관절염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리고 관절염이 오면 이제 그때는 뼈를 저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해부학적으로 자기 걸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인공적인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럼 좀 안 좋으니까.
0: 한 해 2만 8천 명. 낯설지만 최근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절대 하면 안 될 자세가 있다.
2: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서 꼭 피해야 될 그런 행위가요. 푸시업 하는 거죠. 손을 딛고 자꾸 이쪽으로 압박이 되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짜는 행동, 이렇게 돌리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유발되는 행동이니까 가급적이 그런 행동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양한 질환을 겪는 우리의 손. 어느 순간부터 손이 서서히 굳어간다면 어떨까. 컴퓨터를 많이 쓰는 박기표 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3: 기존에는 이렇게 손이 접혀 있었는데 이제 수술 받아서 이렇게 피는 수술을 한 거예요.
0: 박기표 씨가 가진 손질환도 눈여겨볼 만한 질환 중 하나다. 대체 어떤 질환일까?
2: 손 좀 보세요. 지금 많이 편해지셨어요?
3: 네.
2: 주먹 좀 보세요. 네. 그래도 지금 다 거의 다 펴지네요, 그죠?
3: 네, 펴지는데 주먹을 치는데 완벽하게 안 돼서 계속 그렇죠. 네, 운동하고 네. 있어요.
2: 슈얼쇼. 네. 이게 환자분 처음 손이었어요. 아마 네. 기억하실 거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펴지지가 않은 상태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듀피트렌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랑 관련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성, 당뇨.
3: 네. 네. 음주를 조금 갖고 네. 당뇨는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2: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안 굽혀져서 사실 피부를 어떻게 인시든 넣기도 되게 불편한 상태였어요.
0: 내 힘으로는 손가락을 펼 수 없는 듀피트렌 구축. 듀피트렌 구축이란 손바닥 아래의 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서 특히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고 오그라드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통증보다 손바닥의 작은 결절, 굳은살 같은 덩어리와 함몰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서서히 굽어진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당뇨, 음주, 흡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에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거나 약지나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을 경우 손을 펼 때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듀피트렌 구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2: 근데 이제 듀피트렌이 사실은 나폴레옹의 주치인데 사람 이름이 붙은 그런 질환입니다. 주피트렌 구축의 특징은 무통성 결절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결절이 나타나고요. 대신 손의 기능은 점점 구축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세수하기도 좀 힘들고 손 넣기도 힘들고 장갑 끼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0: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듀피트렌 구축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질환. 재발도 잦은 편이다.
3: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이제 난 것처럼 게 안에 뭐가 이제 잡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뭐라 그럴까 그 혹 같은 거? 조그만 혹 같은 게 이제 잡혔어요.
4: 딱딱하던가요?
3: 네, 딱딱하게.
0: 듀피트렌 구축의 시작은 손바닥에서 만져지는 딱딱한 결절이다. 듀피트렌 구축의 신호를 기억하자. 신체 부위 중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손과 손목이다. 인체 뼈의 약 4분의 1이 모여있는 손. 그렇다 보니 손질환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골절이다. 서영희 씨도 여행을 갔다가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며 손목이 부러졌다.
5: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세게 넘어졌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순식간에 이거 넘어졌다 이 느낌은 없고 보니까 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목이 완전 깨져버린 줄은 몰랐어요.
0: 넘어진 강도에 비해 어이없이 부러진 손목. 서영희 씨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다.
2: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볍게 툭 넘어졌는데 이렇게 뼈는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어요. 조각도 이렇게 꽤 심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에 뼈가 골 감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골 다공증이라는 게 되는데 골 다공증 골절의 특징이 쉽게 좀 어이없이 다치는 거야. 가볍게 딱 다치는데 자기는 이 정도에 내가 부러졌어?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손목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손목이 다치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면 허리가 다치고 허리뼈, 뼈가 척추가 다치고 그 다음에 연세가 오래되면 고관절이 다쳐요. 그게 3대 골절이래요.
0: 알고 보니 서영희 씨의 골밀도 수치는 골다공증에 해당됐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5: 그래서 소공증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정말 더 이렇게 잘 관리를 좀 하고 할 걸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그냥 건덩건덩 들었는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0: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 손목 골절은 전신 뼈 건강이 나쁘다는 신호다. 허리와 고관절 등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 별다른 충격 없이도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목 골절. 손목 골절은 골절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감소하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골절로 그 발생도 중요하지만 전신적인 골밀도 저하를 의미한다. 즉, 중년기 이후의 손목 골절은 이후 척추 압박 골절과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 60대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골 형성이 저하되거나 골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골대사의 불균형을 가져와 골다공증이 발생해 쉽게 골절이 된다. 첫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2: 손목 골절이 생긴 환자들은 척추나 고관절 골절로 발생할 확률이 많게는 2배에서 4배까지 높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 자료를 보면 보통 1.7배에서 1.9배 정도 4년 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이러면 충분히 저희가 첫 번째 손목 골절이 왔을 때 충분히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인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0: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매일 쉼 없이 움직이는 손은 가장 먼저 지치기 쉽다. 손, 쓰지 않을 순 없지만 아껴 쓰고 관리하면 잘 쓸 수 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0: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되고 중년기가 되면 손이 자꾸 굳어요. 이렇게 자꾸 굳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하지 않습니까? 한 1분 정도 세면대에 더운 물을 받아놓고요. 담그세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쫙 데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진짜로 이 소중한 손 소홀하게 다루지 말자라는 게 제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손이 멈추면 여러분의 일상도 멈춥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냄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0: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향수를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꽃이 많이 폈어요.
1: 진짜 네. 벚꽃도 잘 피고
0: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오는데 밖에 다 산만 보여요. 산만 보이고 진짜 그야말로 첩첩 산중인데
1: 여기 건물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같진 않은데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1: 약간 조각상도 있고
0: 이쪽엔 또
1: 마네킹이
0: 약간 갤러리 느낌도 네. 있고
1: 특이한데요, 여기?
0: 뭐야, 이거 깜짝이야. 깜짝.
1: 패션쇼!
0: 갑자기 이게 뭐지?
1: 갑자기 이렇게?

0: 아이고.
1: 약간 한국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의상이 아, 너무 예쁘다.
0: 아니 예쁜 거는 예쁘신데 여기 산 속에서 갑자기
1: 너무 뜬금없죠?
0: 너무 놀랬는데 아니 살짝 추우시겠어.
1: 너무 얄팍한데. 네.
0: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1: 와 멋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2: 백만장자인지 천만장자인지 모르겠고요.
1: 네. 네.
2: 저는 옷이 억수로 많습니다.
0: 아, 우리 옷 백만장자 요 가운데
1: 네. 오세요.
2: 네네.
0: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여기 산속인데.
2: 네.
0: 갑자기 저희가 오자마자 패션쇼를 네. 보게 돼서 정확하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0: 아, 최복호 선생님.
2: 네, 복호인데 우리 발음은 복호로 나죠.
0: 예.
2: 그래서 복호, 복호 아. 이니셜입니다.

0: 안 좋은 순간에 곧 해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 근데 성함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0: 네. 가수 최백호하고는 조금 그러나 친합니다.
1: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1세대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0: 79 꽃띠입니다.
1: 네.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데.
2: 너무 네, 그래요? 예, 예.
0: 1973년도에 제가 데뷔해서

0: 지금 또 50년간 현역에 활동하고 있어요.
1: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0: 아, 그러셨어요? 예.
1: 근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
0: 산속의 양장전이에요.
1: 산속의 양장전.
2: 네.
0: 보통 도심 속에 양장점을 하잖아요. 네. 저는 18년 전에 이곳에 양장점으로 터를 잡았어요.
1: 아이고. 키가 제가 굉장히 크시네요.
2: 제가 더 꼬마가 돼가지고 지금.
0: 네.
1: 제가 최근에 누구를 이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처음인데. 네.
0: 봄 컬렉션인데 소재는 네오프렌과 우한자로 봄 분위기를 나타낸 옷이고요. 또 요거는 좀 더 미술적인
2: 네.
0: 화선지의 먹물과 또 물감을 흐트러진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한 원피스입니다.
1: 네. 아주 멋집니다. 아주 네. 멋지고 약간 우리 오늘 컬러가 전체적으로 네. 약간 벚꽃
2: 맞아요.
1: 같은 느낌도
2: 네.
1: 좀 있고
0: 네.
1: 추우시죠?
2: 네. 코가 빨개지실 것 같아서
1: 아, 죄송합니다 네. 정말
2: 빨리 빨리 네,
1: 저도 추운데 네. 예, 어우 추우실 것 같아요
2: 저 소재 자체가 진짜 얇아서
1: 이 산속에 이렇게 양장점을 지으셨는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0: 네.
1: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좀 네. 한번
2: 가볼까요?
0: 가볼까요? 예, 예. 들어가시죠
1: 예.
0: 네. 입구가 좀 독특합니다.
1: 네, 여기도 조형물이.
0: 예.
1: 마네킹을 네, 이용했는데
0: 네. 네.
1: 얼굴의 모니터에는 선생님 얼굴.
0: 네.
1: 예.
0: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1: 네, 네.
0: 제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미리 마중 나왔습니다. 아.
2: 선생님 미소로 반겨주시니까 네. 너무 기분이
0: 감사합니다.
2: 좋은데요?
0: 네.
2: 아, 곳곳에 선생님이.
0: 또 있죠?
1: 네. 아, 여기는 홍상이.
0: 네. 네. 김영태 작가님이 네, 네. 저를 보시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1: 아.
2: 근데 진짜 딱 선생님
0: 그래요?
2: 너무 비슷해요.
0: 네. 네.
1: 아,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0: 예. 네.
1: 분명히 선생님인데. 분명히 선생님인데. 뭔가.
0: 비밀이에요, 비밀.
1: 약간 AI 느낌.
0: 네. 잘 맞추셨어요.
1: 그죠?
0: 네. 제가 AI 작가가 되었어요.
2: 네.
0: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섯 개를 구독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2: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네네.
2: 오, 근데 되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0: 제가 지금 칠해도 못 쳐요. 제 꿈을 저기서 심었어요. 런웨이도 걷고, 모델도 되어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1: 네.
2: 곳곳에 아주 선생님으로 가득합니다.
0: 네.
2: 이 편에도.
0: 네.
1: 이거는 프리 저널에
2: 기사화된
1: 기사가 나오죠.
0: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문이라고
1: 네,
0: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정 가운데 딱 선생님 예. 사진이 있네요.
0: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2013년도에 뉴욕 맨 컬렉션에 예. 작품을 발표하러 갔는데
1: 네.
0: 그때 그 가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 5명을 선정했어요.
1: 네.

0: 들어가시죠.
1: 네.
2: 지금 옷들이 엄청 화려한데요?
0: 네, 제 작품들입니다.
1: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아주 화려하고 강렬한 네. 그런 디자인들이.
0: 네,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디자이너입니다. 이것은 오간자예요. 또 바느질 기포도 우리 한복이 하는 깨끼 바느질을 네. 여기 차입해서 응용을 했어요. 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쿠웨이트에 수출한 네. 옷이에요. 아하. 2004년도 첫 수출한 작품이에요. 쿠웨이트는 문화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1: 네.
0: 올 블랙을
1: 그렇죠,
0: 입잖아요.
1: 그렇죠.
0: 네. 속에 그 옷을 벗고 화려하게
1: 네.
0: 그들이 파티를 하는 문화가
1: 네,
0: 있어요.
1: 네.
0: 그때 내 옷이 어떻게 팔리느냐 쇼핑센터를 네. 다녀보니까
1: 네.
0: 세상에 여섯 군데의 차복꽃을 파는 거예요.
1: 아.
0: 복고 스타일, 복고 스타일.
1: 그 이 옷은 그러면 중동에서 한 벌에 얼마에?
0: 아,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 300만 원.
0: 네.
1: 굉장히 고가네요.
0: 네.
1: 예. 중동의 부호들이
0: 있는. 아, 백만장자가
1: 네, 네.
0: 많아요. 거기에는 부호들이 참 많아요.
1: 네, 네.
0: 집집마다 다녀보면 보통 한 집에 차가 다섯 대 정도 넉대 정도 있더라고요. 네.
2: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입은 옷은
0: 네.
2: 직접 만드신?
0: 아, 아니요. 저는 바빠서 제가 쇼핑을 가지 않습니다. 이 바지는 아내가 사준, 진사에서 사준 바지입니다.
1: 진사.
0: 아내가 해준 대로 코디를 들어가서 모델이 됩니다.
1: 갑자기 진사.
2: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입는 브랜드.
0: 네. 그래요?
1: 선생님, 그 머리에 쓰신
0: 네.
1: 모자는.
0: 독특하죠?
2: 네.
1: 이거는
0: 네. 우리 어머니가.
1: 어떤 트레이드마크.
0: 트레이드마크를 우리 어머니께 만들어주셨어요.
1: 네.
0: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이 뜨개질을 잘 하셔요.
1: 네.
0: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야야 모자를 한 다섯 개 내가 떴다 보여주는데 너무 고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흰머리를 감추고 제 이니셜 마크를 만든 거죠. 제가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거기에는 앤티기의 동그란 안경이 안 좋겠나.
1: 네.
0: 그래서 안경도 컬렉션이 수십 가지가 돼요.
1: 네. 아, 여기도 테이블이 있는데.
0: 네.
2: 화려하네요, 역시나. 네.
1: 그럼 이런, 이 의자, 아이고, 아이고. 아, 얘도.
2: 귀여워.
1: 얘도 옷을 입었네.
2: 옷을 입었는데요?
1: 안녕.
2: 안녕.
0: 저걸 하나씩 주세요.
1: 아이고, 안녕.
2: 이걸 하나 줄까?
0: 네.
2: 먹어볼래요?
1: 얘 옷도 선생님 디자인한 옷이네.
0: 네, 제가 얘도 복고 스타일로 입혔어요.
1: 아이고, 네. 너 아주 호강한다. 1, 2, 3, let's go.

0: 이 친구는 어? 맨날 여기에 있는 거예요?
1: 얘는 우리가 함께 사는 게 10년 됐는데 네. 이 동네에서 유기견이에요. 그래서 얘가 6월 달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입양해서 이름을 6월이.
2: 6월이. 네.
3: 춥다고 니 안에 내복도 입었네. 어? 야, 야, 이 이쁜 옷에, 어?
0: 진짜 이런 산 속에 양장점을 지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1: 엉뚱한 발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내 건물을 팔아서 네. 이곳에 틀을 잡을 때 얼마나 무력하는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올해가 18년째예요. 네. 모든 고객들 백화점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맞춤했던 그 시절에 고객과 나누었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백화점 시스템 속에 나는 디자인실에 갇혀 사는데 나는 옛날 그리운 고객이 그리운 거예요.
2: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네. 여기까지 옷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
1: 아니 그럼요. 평소에 1,000명, 많을 때는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월 매출도 5천에서 6천 찍습니다.
2: 아... 네. 기분 전환하러 오시기에 네.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0: 저 노방이에요. 자, 한결 봐주시네. 천천히 한번 털어보세요. 아, 와, 네. 예, 이거 좋아하신대. 아, 예, 저, 예. 잘 받으신다. 팔의 한계를. 팔의 한계 참 잘 받네. 예. 신발도 있고.
1: 선생님 세대는 남성 패션 디자이너가 흔치 않았을 때인데.
0: 그렇죠.
1: 어떻게 처음에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
0: 우리 어머니가 50년에 멋쟁이였어요. 양장님에서 옷을 맞춰 네, 입으셨었으니까.
1: 네. 어머님께서 옷을 아주 네. 세련되게 네. 입으셨어요.
0: 아주 정갈하게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1: 아, 예, 예.

0: 제가 어머니 뱃속에 8달째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게는 어머니 한 분뿐이지 없었으니까. 오로지 내게는 어머니가 우상이고 그 어머니 속에서 자랐으니까 어머니의 새 옷은 항상 뭔가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산 거야? 야야 양장점에서 맞췄단다. 제 어린 마음에 그 빨간색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어요. 때로는 몰래 엄마 옷도 내가 입어봤어요. 네. 상의 짝에 스카트를 못 입잖아요. 뭐 쓰면 위에 것은 제가 몰래 입어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옷쟁이가 된지 몰라.
1: 옷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남자가 그 패션 디자인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너는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장식하는 거 보면 손재주가 참 많아. 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앙드레스 선생님을 만드는데 앙드레스처럼 그렇게 양장을 한번 해봐. 그때 패션이 없어. 양장을 해봐. 네네.
2: 또 앙드레긴 선생님처럼 좀 꿈을 꾸게 되신 걸까요? 네.
0: 그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할 때라 앙드레스 선생님의 그 삶을 보고 야 이게 내가 가야 할 삶이야. 내가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이게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남성이면서도 우리나라 인류의 양장 디자이너인 안드레 김 씨가 크리스마스 특별 자선 의상 발표회를 열고

0: 그 시대에 사실 갑자기 그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한 번에 뛰어드셨을 수 있을까요?
1: 그 바람이 난 거죠. 과감하게 학교를 중퇴하고 네. 이 양장 분야에 네. 한번 투자해보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내가 필이 딱 꼽힐 때 다른 거 보이잖아요. Only one, 한 길로 들어가는 게 원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0: 대학을 중퇴하시고 네.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그럼 옷 만드는 이거를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1: 네. 배우라는 찰나에 네. 군대 가게 됐어요. 아... 군에 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뜻을 이뤄볼까 네. 해서 서점에 가서 패션 잡지를 샀어요. 네. 그 잡지를 들고 군에 가서 이면지가 있잖아요. 네. 그 속에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죠.
0: 한 3년 동안 계속
1: 그림을 그리고
0: 그리다
1: 잡지
0: 보니까...
1: 속에 여자 옷을 매일 보는 거죠. 따라 그리면 하루 10장

0: 정도는 그래요.
1: 아.
0: 그럼 한 달이면 300장이지.
1: 예, 예.
0: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의상 공부한테 기초가 된 거죠.
1: 네, 네.
0: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군인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좀 낮에는 행군도 하고 꼭 저는 그 불출번 시간이 남들이 다 잘 때 2시에 어두운 불빛 속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밌었죠. 제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이뤄내고 마는 그 성격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1: 다 남자들이라서.
0: 그렇죠. 그렇게 맨날.
1: 놀리기도 하고 맨날 그랬을 것 같은데.
0: 가시나 무슨 말아 그랬지.
1: 네, 네, 네.
2: 아, 여자 옷만 그리고 있을까요?
0: 네, 맨날 놀림 받았어요. 그때, 네. 그때도 그 저를 가시나 무슨 말 하면서도 양장쟁이라 그랬어요.
1: 네, 네.
0: 일찍이 훈장을 단 거죠.
1: 네. 네. 군대에서 뭐 독학으로 옷을 따라 그렸다고 사실 바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상상이지.
1: 그러면 이제 제대하시고는
0: 서울국제복장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1: 국제복장학원.
0: 그 국제복장학원은 예, 예. 안드레스 선생님을
1: 네,
0: 길러낸
1: 네.
0: 복장학이 우리나라
1: 유명한...
0: 디자이너. 그렇죠.

0: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1: 한 2천 명 될 거예요. 2천 우리 반에 50명이었으니까.
2: 남자가 몇
1: 명? 6명.
2: 2천 명 중에 6명.
1: 예.
3: 모두 다 앙드레김 선생님처럼 잘 되고자 했을 것 같은데.
1: 꿈이었죠?
3: 네. 선생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 제 데뷔작이 네. 히트를 쳤죠. 아.
3: 데뷔작부터요?
1: 예. 그때 사진이 옆모습이 잠깐 났는데 작품의 이름을 공의 오염 분위기.
2: 이게 몇 년도 오신가요?
1: 74년도.
2: 굉장히 파격적인데. 74년으로 치면 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1: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된 거죠.
2: 네. 네.
1: 스타였어요. 네. 그거는 뭐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죠.
2: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스카우트 되셨다고.
1: 네. 최경자 이사장님께서 그 학원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0: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네. 어느 날 저를 불러가 최복호, 넌 와서 내 문화생으로 일을 해. 그래서 선생님 밑에 내려갔죠. 아, 미스터 제, 와서 일을 좀 안 해볼래? 다른 소리 없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아주 매몰차게 꾸짖으면서 키워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잘못하면,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안드레는 이렇게 했는데 넌 좀 더 고치고 수정해봐. 예, 미스터 최, 너는 안드레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돼. 그 말씀 한마디가 그때 저한테 마음이 바뀌었어요.
1: 그게 또 새로운 자극이 된 거죠?
0: 그렇죠, 저한테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경자 선생님 밑에서 제가 오늘의 기성목사에게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워낙 좀 하드 트레이닝 받으시고 실력도 좋으셨으니까 인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1: 일주일 만에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2: 저희 백지 수표를 지금 네.
0: 자연스럽게
2: 800원
1: 네.
2: 그 당시 돈으로 네. 800원을 받으신

0: 거네요?
1: 그렇죠.
0: 800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돈일까요?
1: 그때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원이었으니까.
0: 아, 그러면은 한 3, 4만 원 예. 정도 되는 네, 돈 정도. 네. 이게 뭔가요? 800원이?
1: 그때 일주일간 일했으니까 예. 일주일간의 인건비지.
0: 이거 받고 그럼 나가라고.
1: 그렇죠.
2: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쫓겨났죠.
0: 왜 네, 나가라고?
1: 일주일간에.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이유가 뭐예요?
1: 미스터째 퇴근 시간에 앉아봐. 그래서 하얀 봉투를 주시면서 그래 오늘까지만 일해. 얼마나 청청벼룩 같아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하숙방에 있는데 이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하늘이 캄캄했어요.
2: 아니 왜 쫓겨나신 거예요?
1: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어리벙벙하잖아요. 막상 옷으로 재단을 해보니 그림은 그리는데 옷이 안 되는 거예요.
0: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을 원했는데 선생님은 디자인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좀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거네.
1: 그렇죠. 네. 그래서 쫓겨나서 그 돈으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네. 명동의 하늘이 노란 거예요. 네. 내가 이칼라고 네.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0: 기억하기도 싫은 돈일 텐데 왜 네. 백지수표에 800원 쓰셨어요?
1: 이런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겠다. 아하. 그게 저한테 마중물이 된 거지. 네, 마중물이
2: 네.
1: 되면서.
2: 큰 깨달음이네요. 800원. 네.
1: 아, 그럼요. 저한테 그게 없었다면 또 대뚝대뚝 살았을지도 네. 몰라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양장점을 아는 분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나는 월급을 원하지 않는다. 제발 일을 하게 해도 네, 네. 내가 열심히 할게. 그렇게 하니까 그 실습생으로 받아줬어요. 아침 일찍 가서 양장점에 청소도 하고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손님을 접대하면서 완성하는 방법, 주문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익히게 되죠.
0: 월급을 안 받고 일하셨고.
1: 그렇죠. 그 5개월도 예. 한 5, 6개월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이대입구에서 디자인을 구한대요.
0: 이대입구.
2: 이대입구. 네,
1: 그때는 예, 예. 이대입구 굉장히 화려한 양장점 예. 거리였어요. 그날로 제가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

0: 일을 못해가지고 잘리셨었는데 이제 정식 디자이너가 되시고 이번에는 일을 좀 잘 하셨나요?
1: 디자이너가 1번 디자이너, 네. 2번 디자이너, 네. 저는 3번이에요. 네. 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해서 그 이대입구 거기 200개 가게가 있어요. 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윈도우를 다 공부해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어요. 네, 네. 윈도우에 잘 팔린 옷을 스케치하고 암기하고 안 그러면 또 쫓겨나니까.
2: 그쵸.
1: 손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뛰어나가. 어서오세요. 왜? 그것도 경쟁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죠. 뛰어나오면 우리 내 위에 사수는 좀 질투하지. 그걸 이제 잘 손보를 우선 챙겨야 생존해요.
0: 선생님이 거기다가 스케치를 바로 해가지고.
1: 그렇죠.
0: 어? 요 정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해가지고 자, 바로.
1: 손님이 오면은 원단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뭐 5분이 안 걸려요. 주문을 가장 잘 맞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0: 근데 이 지금 이런 많은 작업들을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1: 제가 하는 장소가 여기에 비밀 장소 같습니다. 아~ 가보실까요?
2: 선생님의 작업실. 아~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아~ 이야. 아, 예.
1: 여기가 제 패션 작업실.
2: 아~ 아마 이 작업실

0: 한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아요.
1: 아, 예. 제가 늘 여기서 출근해갖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2: 자투리 천으로
1: 네.
2: 패치워크로
1: 패치워크로 그림을 그리죠.
2: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이 원단들이 이렇게 불을 붙이면 예, 예. 저렇게 소매가 나오죠.
2: 네네네.
1: 예, 나시에서

0: 회사 비밀 다 오픈된. 일주일 내내 해요. 쉬는 날에 저 혼자 와요. 컬렉션을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해야 돼요. 컬렉션은.
1: 30대인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0: 바쁜 게 즐거운 게 아니겠어요? 그 창작의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0: 이대 입구에서 그렇게 네.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셨는데
1: 네.
0: 언제 대구로 내려오시게 되신 거예요?
1: 명동에서 유명한 기성복 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표께서 프포즈를 했는데
0: 네.
1: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머니가 편찬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0: 아.
1: 그래서 허둥지둥 대구에 내려와서 서울로 못 올라가게 된 거죠.

0: 근데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는데 대구로 가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내가 대구에서 어떻게 이 디자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 오픈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 이 대구의 빽빠지가 유행했어.
0: 빽빠지?
2: 빽빠지가 바짝 붙는 옷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1: 그렇죠.
2: 하얀 바지
1: 빽빠지,
2: 얘기하는 게
1: 빽빠지.
2: 아니라.
0: 지금까지 하얀 바지인 줄
2: 그죠?
0: 알았어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왜 이걸, 아, 이제.
1: 옛날이죠.
0: 입어본 거 아니에요?
2: 아니, 이게 바짝 붙는 옷을 빽빠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0: 약간 스키니진,
2: 스키니진
0: 같은 거죠.
2: 맞아요,
0: 요즘의 스키니진.
1: 네. 이렇게.
0: 그래, 이 나팔바지.
1: 여기가 붙고 네. 밑에 약한 나팔바지였어요. 네.

0: 친구들, 내가 아는 분들은 거의 엘레강스 한 옷만 하던 양장점을 했으니까.
1: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피고 파격적인 옷이니까.
0: 그 백바지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여행 이제 지방까지 안 내려왔어. 그런 전문점이 없었어.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구에 전파한 거네.
0: 그렇죠.
1: 굉장히 히트를 치셨다라고 했는데 옷값이 꽤 비쌌을 거 아니에요?
0: 가봉을 하니까 비쌌죠.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아, 괜찮았죠. 손님이 벅적벅적했어요. 그 시대에는 지방의 스타였어요. 그때 이미 대종의 체부코의 이름은 알려져 있었으니까 패션의 파급력은 어느 정점이 있었다는 거죠.
2: 나중에 백화점에 루피 가게까지 되셨죠.
0: 그래서 양장점이 다음 뭐를 하면 될 것이라는 모피라는 아이템을 찾게 됐어요. 가야 백화점에 모피점을 차렸는데 그 모피점이 불나게 잘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그 옷을 히트를 치고 있는데 세상에 불이 난 거예요. 12월에.
2: 그 잘 되는 가게가.
0: 사이렌을 울리고 손님 왔는데 불, 가위바위보 불났대. 확 뛰어갔죠. 너무나 크게 번진 거예요. 한 건물 전체 1층에서 5층까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너무, 그거는 뭐 이를 표현할 수 없는 거죠.

0: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양장점마다 다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1: 네. 어떻게 다시 가게를 내셨어요? 그러면?
0: 아, 2년 가차에 다 포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1: 네.
0: 야, 빨리 나와. 너 백화점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는데.
1: 아, 이제 청소 다 됐고. 아니, 근데 이제 가게는 다시 백화점에서 자리를 주셨는데.
0: 네.
1: 돈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0: 그렇지.
1: 원단이 있어야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원단은 어떻게 샀어요?
0: 내 디자인 동기들이. 네. 예. 저한테 옷을 맞추라고 원단을, 자체 원단을 저한테 줬어요. 한마, 두마, 세마, 네마. 그 다음에 재료, 소재를 파는 서문시장. 그분들이 제 약속을 잘 지키는 그것을 보시고. 네. 야, 내 가게에 있는 옷의 재료들을 갖다 써. 너 회사로 줄게.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복구씨, 이거 내가 쓰던 원단이야. 옷 한 벌 할 수 있는 거, 두 벌 할 수 있는 거를 차게차게 일곱, 여덟 개를 저한테 가져와서 복구씨 이거 사용해. 평생 못 잊죠.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제가 오늘 생존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0: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0: 어서 경기가 어때요? 아이고, 이거 누구야? 아이고, 세상에.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아, 오래됐죠, 제복구라.
1: 네, 오래됐어요, 정말.
0: 사모님은 한 30년 됐죠?
1: 30만 넘었어요.
0: 넘었죠? 네. 예. 그때는 매일 선물시장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감회가 깊어요. 울컥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1: 세상에.
0: 아, 오셨네.
1: 아, 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 세뇨. 오랜만이세요.
0: 우리 인연이 몇 년이고?
1: 47년이에요.
0: 아이고.
3: 딴 사업체들은 조금만 이렇게 돈이 보이고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면 원단 사입을 전부 다 소수하셨어요. 그런데 이날이 때까지 저희도 저는 거의 서문시장을 살리던 이 인형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1: 그래요. 감사해요.
4: 그분들이 또 네. 원단도 주시고 이렇게
0: 그렇죠.
4: 하셔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네. 소비자한테 어떤 옷을 만들어서 어필해서 히트락을 만들 네.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연금을 받아서 가짜 가다마이를 제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4: 가짜 가다마이요?
0: 예, 가짜 가다마이.
4: 가다마이. 아,
0: 이 어깨가 뽕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예, 이렇게 뽕이 예, 들어가는. 예.
4: 아, 가짜 가다마이.
1: 예, 가짜 예. 어깨처럼.
0: 히트락보다는 일반 자켓보다
4: 더 큰.
0: 예, 더 큰. 50% 더 큰.
4: 어깨가 이만한.

0: 이제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옷들을 많이 입으셨었거든요, 예전에.
1: 엄마 사진에서 본 거 같아요.
2: 자켓, 이 자켓을 개발해서 윈도우에 걸어놓으니까 이 추동 세력들이 이 옷을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옷을 입고 싶었죠.
1: 새로우니까 또.
0: 아니, 그러면 다시 또 대박이 나셨겠네요.
2: 그렇죠. 예.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죠.
0: 그럼 브랜드, 그 당시에 브랜드 이름은 그냥 뽁.
1: 가게 여러 개 하셨겠네요.
2: 아, 그럼요. 월 1억을 파는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백화점으로 영업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0: 언젠데 월 1억?
2: 84년, 5년 정도.
0: 80년대 초에 1억이면은. 야.
1: 가늠이 안 되죠.
0: 1억이면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서울에서.
2: 거기에 힘을 입어서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백화점,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죠.

0: 회사는 어떻게 하시고 일로?
1: 시스템은 저는 들어오신 회사를 이 세들한테 넘겨주고 네. 저는 여기서 작업만 하는 거죠.
0: 처음에 여기 내려오신다라고 그럴 때 가족분들이 반대 안 하셨어요?
1: 산속에 양장점을 짓는다니까 좀 우아했죠. 매출이 올라가니까.
0: 네네.
1: 네. 이제 침묵이 됐어요.
2: 매출이 제 나오니까.
1: 놀이터가, 제 놀이터가 된 거죠.
0: 그 아까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이 롤모델이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1: 네, 찾아뵈서 네. 서울에 가서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네, 그때 네.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선생님 오셔서 정말 대우 컬렉션이 국가적인 행사를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어요.

0: 어릴 때부터 롤 모델이셨는데 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하시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네. 선생님하고도 감히 전심들 갖지 못했어요.
2: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자투리 원단을 갖고 인형을 만들어서 사선단체에게 꾸준히 기부해왔죠. 네. 오랜 세월에. 아이고 늙어서 이제 이게 잘 되려나.

0: 짜잔, 짜잔, 됐다. 인형 눈을 만들고 있어요. 인형 눈은 옷을 하고 나서 남는 단추로 눈이 되는 거예요. 사투리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이웃돕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봤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예? 자, 뚝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짜잔! 아이고, 눈이 달렸다. 아, 잘 보이지? 보세요, 얼마나 멋져, 이쁘잖아요.
1: 근데 선생님, 눈이 조금 짝짝이 같은데?
0: 제 실력이 그거니까. 저는 디자인하지, 바느질은 실력이 없어요.

0: 대구의 패션을 이끌어 오신 우리 최복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저는 아직 소년이에요.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저는 매일 결심합니다. 뒤처지지 않고 살겠다고.
0: 뒤처지지 않는.
1: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데 저는 안 떠나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폼나게 늙고 싶다는 얘기죠. 무대에서 죽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0: 사람이 누구나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최복호 선생님은 정말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선택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너무 잘 맞는 옷 같아요.
1: 그런 생각이. 아이고, 눈물이 난다.
0: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를 움직이는 거는 어제와 결별하는 용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0: 힘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누가 오시는데요?
0: 카트 타고 오시는?
2: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굉장히 큽니다.
3: 안녕하세요. 족발부자 신신자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3: 우리는 뭐 맛은 자랑하지 못하는
2: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4: 질려요 근데
2: 좋아하는 쫀득쫀득하고
3: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담백하기만 해요.
2: 그래서 좋아요.
0: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3: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0: 새나게 뜬 초대형견 패밀리. 저희도 있어요.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가족. 하지만 거위를 바라보는 심상치 않은 눈빛.
1: 산내나다.
2: 안 돼. 돌아가.

0: 왠지 만났다 하면 위기 일발.
1: 네, 합작하면 얘네 큰일 나. 이제 빙고. 빙고. 야.
0: 녀석들의 한 집살이 괜찮을까요? 대가족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화도. 시골 마을의 한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2: 안녕하세요.
0: 얘들아, 반가워.
1: 자, 인사해. 이리 와. 빙고도 인사하고 마루도 인사하고. 누가.
0: 야, 너희들 정말 크구나. 하나같이 한 덩치 않은 녀석들.
3: 아이고. 어우, 우리 착한 빙고. 이렇게 착해요, 우리 애기가.
4: 빙고. 이게 뭐야?
3: 얘가 버니즈 마운틴 독이라고 해요.
0: 얼마 전 새나개에 출연한 초대형견 세인트 버나드 수라 하트와 많이 닮아 보이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견종이랍니다.
3: 스위스가 고향이고요. 얘가 원래는 산악 구조견이었었대요.
0: 스위스 출신인 버니즈 마운틴독은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조하거나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농장견으로 유명한데요.
5: 나왔어. 하고 나왔어.
0: 어머, 귀여워라.
5: 지금 한 20일 됐어요.
3: 눈 떴지? 어디 봐봐. 어, 눈 떴어? 눈 떴네.
0: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녀석들이 초대형견이 되는 거예요?
6: 작다고 예쁘지 마세요. 아저씨보다 더 클 거예요.
0: 그나저나 가족이 꽤 많은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아, 다복이랑 여기 빙고. 다복이는 저기 충청도 옥천인가 거기서 분양받아서 오고, 빙고는 저기 전라도 장성 새벽에 가서 데려왔어요.
0: 빙고와 다복이 사이에서 태어난 네 마리의 자식들과 외동딸 사랑이의 새끼 여섯 마리, 그리고 입양한 순이까지. 무려 13마리 대가족이랍니다.
3: 근데 얘가 딴 데서 왔는데도 얘네들이 뭐 하지 않고 잘 살펴주더라고요. 앉아봐. 그렇지. 다복이 먼저. 그 다음 사랑이. 아니야, 앉아야지. 사랑이. 순이. 순이 앉았어? 안 돼. 마루도 앉아야지. 마루 앉아봐. 앉아. 우리 순돌이도. 빙고도. 옳지.
0: 이번엔 새끼들 먹을 차례.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행여 누구 하나라도 덜 먹을까 꼼꼼하게 챙겨주시는데요.
3: 여기 쳐줬다. 옳지. 너도 못 찾았어. 너도 못 찾았어. 알았어. 여기 하나 또 있다.
0: 아주머니 덕분에 밥자리를 모두 찾은 새끼들.
3: 얘네들이 젖이 나오면 꼬리가 올라가요. 지금 아직 젖이 안 나오는 거야.
0: 그러고 보니 꼬리가 축 처져 있네요.
3: 이렇게 살짝 내가 이렇게 눌러주면,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누르면서 먹잖아요. 내가 살짝 이렇게, 이거 봐, 치지죠? 젖이 나오는 거야.
7: 우와, 거의 다수가 다 흔드네.
0: 드디어 본격적인 식사 시작. 하나같이 올라간 꼬리 다들 만족하는 것 같죠?
3: 아까랑 완전 틀리죠?
0: 출산은 처음이라는 사랑이.
3: 잘 나오나 봐.
0: 초보 엄마지만 새끼를 챙기고 돌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요.
3: 자, 시야해 주세요. 옳지.
7: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3: 오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얘네들이 혼자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려요.

0: 이제 샤인머스크 했었거든요. 집에서 조금 키워서 먹는 거예요. 한번 맛보실래요?
1: 알아요.
0: 요거를 따서 수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서. 빙고 이리 와봐. 먹어. 잘 먹어요.
2: 야, 너희 정말 부럽다. 시골살이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녀석들.
0: 신났어, 신났어.
2: 얼마나 좋으면 이러겠어요.
0: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2: 하루 종일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농장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는데요.
0: 아이, 좋아요. 아이고, 따뜻해.
3: 쫓아다녀요, 어디 가지 않고. 뭐, 토마토 딸 때면 옆에 와서 거기 앉아있어요, 그냥. 일 끝날 때까지. 방에 앉아.
2: 쫓아다니는 게 도움도 된다고요?
4: 아무래도 덜 무섭죠. 여기가 외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거나 뭐 하면은 아무래도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0: 가자 가자 가자.
2: 조용하고 인적 드문 농장은 녀석들에겐 그야말로 지상 낙원.
3: 뭐야, 맛있어? 먹고 몰래 훔쳐가니까 맛있니? 응?
2: 때론 평화롭게, 때론 신나게 매일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너희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데 농장에 또 다른 식구가 더 있었는데요.
3: 저희 밥이 따로 없어서 닭사료를 주는 거예요.
0: 자, 먹어, 먹어.
2: 거위도 키우시는 거예요?
4: 그것도 애기 아빠가 자기는 애완견으로 애완 저기 거위처럼 데리고 다닐 거래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5: 이름도 지어준 거예요?
4: 대박이라고.
2: 특별한 거위라는 대박이. 거위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쉽지 않았다고요. 10개가 넘는 알 중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녀석이 바로 대박이랍니다.
6: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2: 특히 대박이 사랑이 남다르다는 아저씨.
5: 거위에는 또 이렇게 강아지들이라고 또 매력이 달라요?
6: 틀리죠.
5: 어떤 게 또 매력이 있고 그래요?
6: 얘는 모르겠어. 이상하게 내가 거위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난 이쁘더라고. 그냥 이뻐.
2: 엄마처럼 대박이를 보살피고 있는데요.
6: 깨깨. 가자. 아이고, 아이고 이뻐요. 어서 와. 아이고 이뻐. 어서 오세요.
2: 그런 아저씨를 대박이도 참 잘 따른다고요.
6: 아이고 이뻐, 이뻐. 알았다, 알았어. 대박. 깨깨 해야지. 대박. 응?
2: 이 정도면 반려거위 맞네요. 아저씨의 거위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5: 자, 아버지 지금 뭐 닦고 느끼신 거예요?
6: 거위지, 거위. 거위가 좋으니까 거위처럼 만든 거지. 우리 대박이. 거위가 이쁘더라고, 항상.
2: 대박이에 대한 마음,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시네요.
6: 가보자. 그럼 너 와보자.
0: 응. 가자.
6: 가.
0: 이제 신난다. 이렇게 발 이쁘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아이고, 신나.

0: 우리 대박이 신났네. 어디로 갈까?
1: 반려견처럼 반려거위도 산책은 필수. 대박이도 농장 산책을 즐기는데요. 그런데 이때
2: 우와,
3: 뭐야 뭐야, 지금 물려고 한 거예요?
2: 진짜.
0: 너 뭐했어? 어? 김식기 거위 잡았어?
2: 어.
0: 아이고.
2: 어색이 물 뻔했어.
0: 어떡해.
2: 진짜로 물 뻔했어.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뭐? 우리 마루 왜 그랬어? 입 좀 봐봐요. 대박이가 물어가지고.
2: 아, 지금 입이 좀 길다.
0: 네, 잘라졌잖아요.
2: 잘랐어요.
0: 네. 마루가 물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밥 주고. 얘가 이제 여기 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리가 이렇게 나서 풀을 뜯어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지키고 있다가 꽉 물어버린 거지. 풀을 먹다가.
3: 이를 어째 정말 아팠겠어요.
0: 입 다친 거를 보라니까 못 보는 거야 계속.
4: 못 보겠더라고.
2: 아니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대박이 입이 없어졌다고. 근데 난 못 봤어 진짜.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안 봤어. 내가 나중에는 보니까 아 속상하더라고.
1: 대박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다는 아저씨. 그런 아저씨 속도 모르고 마루는 여전히 대박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0: 얘는 왜 이렇게 얘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밥 먹다가도 밥 내 팽개치고 얘한테 와요. 마루 더워. 들어가. 들어가자. 마루 들어가자. 쟨 더워도 안 와. 들어가자.
1: 가족들이 모두 자리를 떠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마루. 대박이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5: 이리 와. 이리 와. 저쪽으로 가자. 이리 와. 힘도 세가지고 이 새끼는. 가자. 안 돼. 와.
1: 말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0: 내가 깎아줄게. 누가 먼저 앉아? 빨리 기다려. 앉아. 순이가 제일 먼저 앉았어. 또. 마루. 마루 빨리 와.
6: 마루는 지금 간식 준다고 해도
0: 오지도 않아.
1: 그렇게 먹지도 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대박이만 바라보고 있는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0: 밥 주자. 거의 밥 주자.
1: 농장에는 대박이 말고도 거위가 더 있는데요.
0: 되게 잘 먹어, 풀을.
1: 여기서도 거위를 바라보는 마루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0: 원래는 풀어놓고 키웠었는데 얘 마루 때문에 하우스로 진 거예요.
1: 개들처럼 넓은 농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거위들.
7: 아, 좋다. 꽥꽥, 꽥꽥.
1: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지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거위를 공격하기 시작한 마루. 결국 거위들은 안전 문제로 하우스 안에서 지내게 됐답니다.
0: 여기 저기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저 문을 열어요. 이빨로 물어가지고 분명히. 그래서 저렇게 앞에 막아놓은 거예요. 응? 다리 쩔뚝거리는 애 다 났네. 얘가 다리를 물어가지고.

0: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에서 뺏어가지고 다시 넣어놨어요. 저쪽 구멍으로 나온 거예요.
1: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탈출을 시도한 거위들. 그렇게 하우스를 빠져나간 거위는 마루에 눈에 띄었고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거위와 개들의 한 집살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거위와 불화만 없다면 평화롭기 그지없는 버니즈 마운틴독 대가족. 7마리 단체 산책도 가능할 정도로 말 잘 듣는 착한 녀석들이랍니다.

0: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농장.
1: 복돌이 이리 와. 쟤네 쟤. 마루, 너 이리 와. 거기 안 지켜도 돼.
2: 보좌님, 지금 마루마 지금 여기 앉아있거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1: 지금 보양식 닭 한 마리 삶고 있거든요. 이따 나눠주려고. 근데 얘는 이렇게 뭘 지키는 걸 좋아하나 봐요. 거의도 얘 혼자만 지키고 누구도 못 지나가게. 지금 눈빛 봐봐요. 너 이제 지나가면 혼난다 이 식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0: 이젠 거위 말고 닭이니?
1: 서열이 제일 두 번째로 아랜데 아빠도 못 지나가게 해요. 괜찮아? 지나가도 괜찮아? 순도대도 지나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 이 꼬기? 이따가 줄게. 이따가 줄게.
0: 진동하는 닭고기 냄새에 흥분할 법한데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는 모범견들.
1: 조금씩 한 번씩 줘볼까? 사랑해. 살살. 그 대신 살살 먹어야 돼. 옳지. 빙고도 살살. 아니야, 아니야. 빙고야. 빙고. 목도리도. 옳지. 우리 순이도 줘야지. 순이. 아니야, 아니야. 순이야, 순이. 순이, 순이. 옳지. 마루. 거의 지키고 있느라고. 빨리 와. 안 오네. 깎아줄게. 깎아. 이리 와, 깎아. 깎아 먹어.
2: 마루는 지금 목도리 이걸 지키는 네. 이걸 먹고 싶어 했는데
1: 지금 거위한테.
2: 거위한테 또 탐내는 거야? 네.
0: 닭고기 먹겠다고 지킬 때는 언제고 어느 틈에 또 대박이를 지켜보고 있는 마루. 설마 고기로 보는 건 아니겠지?
3: 이거 이거 어이 저게 이거 나도
1: 안돼.
0: 전용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대박이.
3: 아빠 오늘 뭐 한다? 아빠 아빠
1: 안돼.
3: 에이
1: 빙고 안돼. 마루가 오늘은 그래도 가만히 있네. 복돌이
3: 에이
1: 얘 합작하면 얘네 큰일 나. 합작하면 들어가자 들어가자 엄마. 들어가자 들어가자
3: 이 새끼
1: 들어가자 안돼.
3: 어느 날부터 그러더라고. 얘 한눈 팔면 큰일 나지 않다.
0: 마루 녀석 기다렸다는 듯 또 대박이만 바라보는데요.
1: 얘 빙고 빙고 야야야야
0: 사이 좋았던 녀석들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1: 건들지 말라고. 지만 봐야 돼요.
2: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맨 처음에 쟤를 공격하고 혹시 먹이로 생각하나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0: 이러다가 또 대박이가 다치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데요.
2: 거의 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대박이만 여기다 이렇게 두신 거예요?
3: 대박이가 한 마리라 같이 적응을 못 한다고. 응? 살아남질 못해.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저렇게 어렸을 때 해보니까는 애들이 그냥 죽을 수

0: 수도 있어.
1: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거위들은 낯선 거위를 공격하는 성향이 강해서 합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개들을 모두 묶어두고 대박이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아주머니. 대박이도 그걸 아는 듯 편안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2: 이리 와봐 대박이.
1: 모처럼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녀석.
3: 옳지. 들어가네.
1: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4: 왜 스스로 들어가네?
3: 그러니까 오늘 처음 알았어. 집을 찾아서 들어가.
5: 약간 외톨이처럼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불쌍해라.

0: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루가 빡으로 가고 있어요.
0: 충격적인 마루의 상태.
2: 괜찮아요, 괜찮아.
0: 그리고 조류 전문가에게 정밀 진단을 받은 대박이.
3: 그 자리에서 퇴사하는 경우 어디 있어요?
0: 개와 거위의 아찔한 동거, 그 결말은? 얼마 후 설쌤과 함께 다시 강화도 농장을 찾았습니다.
4: 순이도?
5: 안녕하세요. 안녕. 야.
4: 뭐하세요?
5: 너네 나 들어가도 괜찮겠니?
4: 네, 괜찮아요. 아유,
5: 너무 차분하다 니네.
4: 어서오세요.
6: 들어갈게 나 좀.
4: 들어가자.
5: 안녕. 아유 이뻐라. 안녕.
4: 복돌이.
5: 안녕.
4: 마루.
5: 안녕. 뭔가 너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어? 너네 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아 근데 애들이 이렇게 다 풀려있고 이제 와도 공간도 엄청나게 넓고 이래서
4: 네네.
5: 표정이 너무 좋아요. 평상시에 아주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4: 네, 실컷 네. 놀아요. 여기
5: 그쵸?
4: 5,0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5: 5,000평?
4: 애기 아빠가 펜스를 다 쳐놨어요. 혹시 넘어갈까 봐.
5: 5,000평에다가 펜스를 다 쳐놨고
4: 네.
5: 강아지 운동장보다 더 넓은 공간을 애들이 그냥 뛰어노는 거 아니야. 이야, 미쳤다. 이야, 어떡해.
4: 아이고, 아이고.
0: 세상에, 그 사이 녀석들 많이 컸네요. 너희들 엄마 저 진짜 많이 먹었구나.
5: 너무 귀여워.
4: 봄, 여름, 가을, 겨울. 장군이.
5: 알았어.
4: 엄마, 엄마.
5: 알았어.
1: 야,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4: 네. 풀어놔서 그런가 봐요.
1: 풀어놓고 우선은 또 공간이 넓고 그리고 애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이런 것도 없어 보이네.
4: 네. 서로 챙겨줘요.
1: 그러니까요. 가족이라는 게 확실히 딱 있는 것 같아.
5: 어떡해.
4: 얘가 제 돼지 장군이.
5: 아 너무 귀여워.
0: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설쌤.
1: 이번에 이렇게 꼭 만져주기도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나이 때. 이게 어렸을 때 사람 손에 의해서 만져봐진 애들이랑 아닌 애들이랑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다르고요. 안아주는 것도 많이 해주세요.
4: 너무 안아주죠.
1: 네.
4: 이뻐가지고.
1: 너무 귀엽다. 미치겠다.
4: 이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진짜 원래 다견가고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거든요. 평화롭기가 쉽지 않아요. 네. 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안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4: 네, 제가 문제예요. 저 대박이.
1: 아, 뭔가 있어 보인다. 지금 제만 혼자 호흡수가 막 높고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
4: 네. 그 여름 뜨거운데도 저러고 있어요.

0: 손님이 왔는데도 마중도 하지 않고 오매불망 대박이만 바라보고 있는 마루.
1: 거기도 지금 풀이가 이상한데?
2: 얘가 이제 여름이면 여기 풀이 막 나오잖아요.
1: 네.
2: 요일로 나왔었나 봐요. 입이 응. 풀 뜯어먹으라고 이게 물은 거예요.
1: 마루가 물었어요?
2: 네.
0: 설쌤, 얘 무슨 거위를 불멍하듯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1: 애들이 너무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더 어려운 거야. 좀 흥분도가 있으면 싫으면 싫다, 좋다면 좋다라는 게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 좀 차분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니까 되게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다 이제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영상 같은 거 한번 확인하면서 마루가 왜 그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0: 마루의 속사정은 대체 뭘까요?
2: 거의 밥 주자.
0: 농장에는 대박이뿐만 아니라 다른 거위들도 있었는데요. 거위만 봤다 하면 마루는 초집중 상태가 됐죠.
1: 얘 누구예요?
2: 마루.
1: 흥분도가 꽤 있는데? 오.
3: 얘는 왜 이렇게 얘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0: 가자. 우리 안에서 혼자 지내는 대박이를 볼 때는 그 증상이 더 심했는데요.
1: 근데 왜 대박이만 따로 있는 거예요?
2: 얘는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새끼 때부터 아니, 노랗잖아요, 새끼 나면.
1: 네.
2: 그때부터 여기서 키운 거예요.
1: 저기 있는 다른 애들은요?
2: 쟤네들은 컸을 때 저기 충청도 청주인가 거기서 분양 받아가지고 온 애들.
1: 데리고 온 거고.
0: 이곳 농장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거위 대박이. 아저씨의 거위 사랑이 대단해서 대박이는 반려동물로 대접받고 지냈는데요.
4: 어서 오세요.
0: 대신 거위 무리와는 어울리지 못해서 늘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1: 닭을 주려고 해도 안 와?
2: 네. 안 오더라고요.
0: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톨이 대박이 옆에는 늘 마루가 있었는데요.
3: 어이치. 마루! 거위 지키고 있느라고. 빨리 와! 안 오네. 깎아줄게. 깎아. 이리 와 깎아. 깎아 먹어. 얘 빙고. 빙고. 야, 야, 야. 야, 야. 얘 빙고. 빙고. 야, 야, 야. 야, 야. 건들지 말라고. 지만 봐야 돼요. 지가 보호하는 것 같아요. 먹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지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1: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아지들의 행동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식을 빼고 봐야 돼요. 아, 우리는 보통 보호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의인화를 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보호라는 게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저건 내 거야라고만 생각해도
2: 그럴 수 있겠네.
1: 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얘를 사랑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쟤는 내 장난감이야. 저거 내 거니까 너 다가오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그러니까. 네.
0: 그도 그럴 것이 마루는 하우스에서 탈출한 거위들을 사냥감처럼 쫓고 공격까지 했었습니다.
1: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루가 예전에 결국 물어서 죽은 아이들이 좀 있다는 거죠?
2: 네.
1: 먹었어요?
2: 먹었어요.
1: 실제로 먹었어?
2: 먹어 일부 뜯겨져서 제가 묻어줬거든요.
1: 그러면 이건 되게 강력한 사냥 본능 공격성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스토킹을 해요. 조용히 이렇게. 지금 그 단계라고 봐도 돼요. 스토킹 단계예요. 그리고 이 사냥감이 뛰면 쫓아가요. 이걸 이제 체이싱 단계. 그 다음에 잡아요. 이게 캡처링. 그 다음에 먹어요. 컨슈밍. 보통 이렇게 네 단계로 우리가 뭐 사자, 치타, 뭐 표범 이런 애들, 호랑이를 봐도 똑같죠? 이렇게 스토킹하고 쫓아가고 잡은 다음에 먹는다. 근데 많은 개들은 먹는 게 사라졌어요. 대부분 그냥 잡고 아, 내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 했어. 재밌었네. 이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0: 이게 심각한데?
1: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열심히 뛰어놀고 하는데 와, 꽤 심각한데?
2: 집착이.
3: 들어가자. 마루 들어가자. 쟨 더워도 안 와.
4: 대박이 앞에선 불러도 모르세.
3: 빨리 앉아.
4: 간식을 먹자고 해도 좌석에 이끌리듯 대박이 앞으로 향했던 마루.
3: 마루! 마루 빨리 와!
4: 그렇게 하루 종일 대박이만 뚫어져라 쳐다봤었죠.
0: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루가 강박으로 가고 있어.
2: 강박이요?
0: 네. 어떤 행동들을 강박 행동이라고 하냐면 이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우리 사람도 되게 여러 가지 강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강박도 있고 아니면 청결과 관련된 강박도 있고요. 그렇죠. 횡단보도에 하얀색만 밟으려고 하는 강박, 뭐 되게 여러 가지 강박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마루는 지금 우리 영상 찍어놓은 거 보니까 거의 다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저 대박이한테 막 강박적으로 꽂혀 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고 있어요.
4: 마루에게 있다는 강박 증상. 다 함께 모여 노는 시간에도 혼자만 어울리지 못하고 줄곧 거위 집 앞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3: 엎드려.
0: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점점 더 그 행동이 심해질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지금이 더 심하죠?
2: 그렇죠. 집착이.
0: 처음보다 집착이 지금이 훨씬 더. 네.
4: 대박이가 새끼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느덧 대박이가 태어난 지 1년째.
2: 네.
4: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더 오래 남아있는데 이대로 둔다면 마루의 일상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0: 그리고 왜 그러냐? 가장 큰 건 눈에 보이는데 내 목적을 달성 못해서 그래요. 그 목적이 놀기보다는 저는 잡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고요. 눈에 보이는데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짜증나고 심리적으로는 막 좌절감, 짜증.
2: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즘은.
0: 내 목적을 달성하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마루의 상태.
4: 본능을 억눌러야 했던 마루. 그동안 녀석도 마음고생 꽤 했겠네요. 타고난 사냥 본능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5: 그러니까 나도 다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0: 놀이나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 보호자와 함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라고 봐도 됩니다. 이건 해결해줘야 돼요.
6: 아유,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6: 네. 아이고, 개들이 아주 예쁘네요. 예.
4: 사상 최초로 새나기를 방문한 새박사. 거위 대박이의 마음을 꿰뚫어볼 황대인 조류 전문가.
6: 괜찮아요. 괜찮아. 아주 잘 자랐네, 건강하게.
4: 부리를 좀 다쳤는데 괜찮나요?
6: 부리가 훼손되긴 했어도 그렇게 뭐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0: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거위 친구도 대박이도 네. 뭔가 좀 이상한 게 싫으면 좀 네. 도망가거나 네, 네. 뭔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마루 여기 있을 때 요 앞에 있기도 하고요. 네.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4: 부리를 물린 적이 있어서 무서울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대박이는 마루 앞에서 태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6: 이게 이제 얼핏 보면 그 일종의 브로맨스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0: 네.
6: 거위들이 이제 달인 조류에 비하면은 성격 자체가 좀 느긋하다 그럴까? 네, 급한 거 없이 닭하고는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원래 네. 이렇게 우리말로 호들갑스럽잖아요. 닭은. 네. 근데 거위는 좀 둔한 편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게다가 또 머리가 또 영리합니다. 그래서 이 갇혀진 공간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밖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0: 예. 밖이라면 좀 막 이렇게 날아가려고
6: 그렇죠.
0: 한다거나.
6: 예. 회피 행동을 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격리를 하는 것이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이제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뭐 바람직하지는 않죠.
0: 그렇죠. 예.
8: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위. 그 본능대로 살 수 있게 대박이를 거위 무리와 합사하기로 했습니다.
6: 거위 같은 경우는 이 그 군집성이고 사회성이 강한 데다가 또 배적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전혀 다른 무리가 오면은 네. 굉장히 공격하거나 따돌림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야생교류 같은 경우 특히 맹금에서 그런 게 이제 심하거든요. 맹금을 합사하는 경우는 뭐 바로 공격성이 심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폐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고 대박이.
9: 세상에 죽을 수도 있다니. 이사 한번 하는데 이렇게 심장이 떨릴 줄이야.
10: 아 괜찮아야 될 텐데 애들이 만나자마자 막.
6: 그러게요. 예.
10: 어, 나 걱정돼.
8: 더구나 예전에 합사에 실패한 적도 있던 터라 더욱 걱정이 앞서는데요.
10: 오, 막 들어가. 오, 저 예. 뭐 소리를 내는데?
6: 예, 경계하는 거죠 이제.
10: 약간 경계 소리 예, 딱 느낌이 예. 들어봐도. 예.
6: 그 대바위가 선뜻 무리에 섞이지 못하잖아요.
10: 네.
6: 아, 그 경계하는 거죠 서로. 대박이도 이제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하죠, 사실은. 본능이니까. 이 군집성이 강한 동물이라, 이 기러기 목의 동물들은. 근데 저 지금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동질감보다는 뭔가 낯선 거죠, 환경이.
10: 예, 예. 지금 전화 온 느낌.
6: 예.
8: 이곳에 잘 적응만 한다면, 앞으로 혼자 외롭게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될 텐데요. 거위 친구들아, 우리 대박이 잘 좀 부탁할게.
0: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한번 빠져보고 예. 안에 지금 카메라 설치해줬으니까 좀 멀리서 한번 지켜볼게요.
6: 예, 그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예.
0: 대박이 화이팅!
9: 힘낼게요. 깨끗.
8: 대박이는 거위 무리와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한편 강박 증상으로 종일 대박이만 지켜봤던 마루.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합사를 위해 집을 비운 대박이. 쳐다볼 상대가 없으니까 마루의 강박 문제도 고쳐질 것 같은데요.
2: 어? 없어. 대박이 없네. 없어. 어디 갔어?
0: 응? 이 당황한 표정.
2: 어디 갔지?
0: 마루 동절.
2: 마루야, 대박이 어디 갔어?
11: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네. 네. 없는데도. 이상하다.
0: 다른 아이들도 원래 있던 대로 다 한번 풀어봐 줄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제 스며들어서 하는지 또 마루만 빠져나와서 이 거위 지키고 쳐다, 이 거위장 주변에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8: 아주머니가 움직이자 쫓아가기 시작하는 녀석들.
0: 간다, 마루 간다, 이제. 응?
9: 뭐야? 너 왜 돌아온 거야?
0: 아직은 어색해.
2: 하던 버릇처럼 계속.
0: 그러니까요. 이게 강박 행동이 위험한 게 이거예요. 그 행동을 안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도 너무 뇌 안에서 그 행동이 자리 잡혀 있으면 분명히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 행동을 하게 돼요.
2: 그러네. 마루야, 대박이가 없어? 응? 없어?
0: 내 안에 거위와 관련된 길이 아직 자리 잡혀 있어요. 이게 끊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계속 이렇게 없는 걸 확인하다 보면 우리 대박이와 관련된 기억과 감정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당분간 이렇게 문 열어놓고 계세요.
2: 네.
0: 네, 계속해서 확인하고 없다라는 거 인식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2: 같이 들어가자. 으차. 으차.
8: 오랜 시간에 걸쳐 강박 증상이 심해졌던 것처럼 문제 행동을 고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요.
2: 마루야, 이제 대박이 없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너 편하게 놀아. 없잖아. 봐봐. 대박이 없네.

0: 저도 노력해 볼게요.
1: 이쯤 되니 대박이가 궁금해지는데요.
2: 오, 네, 조금 걱정되는데?
3: 그래도 공격하면 벌써 공격하고.
2: 어, 근데 지금 잠깐만 이제 카메라. 어, 뭐야?
3: 어, 누구야?
2: 이거 대박이가 지금 날라왔어.
4: 슬슬 다가, 슬슬 다가가니까.
2: 지금 대장 같은 애가 뒤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3: 공격할까 말까.
4: 대박이가 이제.
2: 어, 대박이가 좀 도망다녀요.
4: 대박이가 피피하네. 근데 어차피 그 과정은 한 번 있을 거예요.
2: 맞아요. 네. 네. 이게 사람들이 이 싸움에 대해서 항상 너무
4: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2: 예, 안 좋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지.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규칙이 만들어지고 자기네들의 위치가 정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4: 슬금슬금 오네요.
2: 왜 오는데?
4: 이제 한 애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면 다른 애들도 같이 움직이는 속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충돌은 가슴 아파도 감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죠.
1: 공격당하는 대박이가 가슴 아프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다른 거위들과 친해질 수 있답니다.
4: 근데 확실한 거는 대박이가 만만한 애가 아니네요.
3: 네.
4: 이렇게 때로 있는 애들이
3: 무서울 텐데
4: 서로 이렇게 경계심을 갖는 경우는 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만만하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그냥.
2: 그치.
4: 네.
1: 위축될까 봐 걱정했는데 씩씩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2: 터는 행동들이 약간의 그런 긴장감.
4: 예.
2: 스트레스나 긴장감 있을 때 많이 보이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개들은.
4: 아, 그런가요?
2: 얘네들은 좀 어떤가요?
4: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2: 오.
4: 지금 새들은 긴장을 하게 되면은 털을 바짝 붙입니다.
2: 아.
4: 오히려 이렇게 깃털을 털거나 부풀리거나 깃 다듬는 행동은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그런 증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한된 공간에 있다가 나오니까 자유롭기도 하고 물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도 같아요. 지금 심하게 공격을 안 하거나 또 얘가 회피 동작을 크게 안 취하는 거 봐가지고는 그런 대로 원만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 다행이에요.
2: 네, 제가 봐도 아이들끼리 생각보다 좀 몇 번 이러다가 스며들듯이 잘 융화될 것 같아요. 네.
1: 그래도 아직은 어색한 관계. 완벽한 합사를 기대하며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3: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같이 가네. 훈아 아빠 잘 어울려.
5: 어울려? 그럼 좋은 잘
3: 내가 뭉치러 놨는데 다 가.
1: 바라던 대로 거위 무리와 무사히 합사를 마친 대박이. 이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마루는 아직도 대박이의 빈집을 쳐다보곤 한다고요. 다행히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마루도 곧 좋아지겠죠? 해피엔딩으로 끝난 개와 거위의 아찔한 동거. 두 가족 모두 지금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0: 아까 뽀뽀? 노래할까?
1: 노래를 잘하는 친구인가 본데요. 오, 장난감 신호에 맞춰서 우네요. 와, 똑똑하다.
2: 작게, 효과 작게. 작게.
1: 오, 말을 진짜 알아듣고 하는 건가? 이번엔 냉장고에서 치즈를 한 장 꺼내는데요.
2: 코코, 이거 엄마 갖다 줘, 치즈. 오케이.
1: 엄마한테 일단 가야 해요. 엄마한테 가는 것 같은데?
2: 엄마 갖다 줘, 엄마.
1: 우와, 엄마 진짜 드세요. 똑똑하다.
2: 그렇지.
1: 자, 이번에도 엄마한테. 이거 근데 알고 보면 코코가 엄마한테만 가는 거 아니에요?
2: 엄마 드세요, 치즈. 엄마 드세요. 코코야, 물어서 일로 와. 아빠.
1: 이번엔 아빠예요.
2: 엄마 갖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옳지, 옳지.
1: 이번엔 방향이 달라. 진짜 아빠한테 가는 것 같은데? 기특하다. 와.
2: 아빠 까주세요.
3: 우리 코코 착하네.
1: 가족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배달하는 코코. 앞으로

0: 또 화이팅!
1: 장문아, 아웅.
0: 오, 이번에도 말을 알아듣는 친구인가요?
1: 아웅.
0: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 오, 좋아하네.
0: 양군을 위해 새 장난감을 준비한 아버님. 양군이도 마음에 드나 본데요.
2: 더 길 텐데. 양군아, 트리트 더블 해보자. 자, 시작.
1: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0: 오, 아버님 손목 스냅이 아주 현란하신데요. 오, 오, 오, 점프. 와, 진짜 높이 뛴다.
1: 오, 쇼.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2: 오, 쇼. 와, 잘했습니다. 트리트 더블 짱. 양군 최고.
0: 장난감을 물고 어디론가 하네. 향하는 양군. 밥 먹던 아버님 앞으로 갔네요.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신 거죠?
2: 우와!
0: 양군이가 밀당을 할 줄 아네. 셋 나올 때까지 장난감을 놓을 수가 없잖아.
2: 양군아, 벌레 잡아.
0: 양군이에게 내려진 특명. 벌레를 잡아라.
2: 아니, 벌레 잡는다. 찌찌찌찌찌찌찌.
0: 그동안 갈고 닦은 점프 실력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양군이도 지금 엄청 진지한데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았다! 와, 벌레 잡는 폼이 예술인데요. 때론 카리스마 있게, 또 때로는 이렇게 엉뚱발랄하게.
3: 이건 뭐해?
0: 양군이의 매력은 끝이 없다고요. 앞으로도 가족들의 영원한 재롱둥이가 되어줘.
4: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다. 집중해, 집중하라고.
0: 그래, 집중해야지 볼일 보는데. 이번 주인공은 변기 위에서 볼일도 잘 보는 녀석 꽁치인데요. 오, 꼬리 힘준 것 봐. 집중했네. 완전 집중했어. 오, 잘한다 꽁치. 그렇지, 시원하다 꽁치야.
4: 자세, 조준, 압력 완벽했어.
0: 모래 화장실 쓰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빛처리 제스처까지 아주 야무지게 하는데요. 와, 이게 뭐라고, 왜 멋있는 거야?
4: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느낌하니까.
0: 다음은 러블리한 매력이 넘치는 블리. 블리도 자랑할 만한 장기가 있다는데요. 바로 물구나무 서기. 와우, 90도 직각으로 들어올린 저 뒷발 좀 보세요. 오, 이 친구 폼이 엄청 힙한데요. 그런데 이 물구나무 서기 출처가 아주 특별하답니다. 볼일 보고 나서 임팩트 있게 뚝.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엔딩 퍼포먼스 선보이는 블리. 뒷발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고. 찰나의 중간이라 아쉽다고요? 한 번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물구나무 서서 앞발로 걷기까지. 와, 엄청나죠? 이 정도면 블리배에 복근 있을 것 같은데. 블리만의 특별한 볼일 보기 참 잘했어요. 마지막 주인공 금동이. 이 친구도 엄청난 장기를 가진 친구라고 하는데요. 저기, 근데 금동씨, 저 장기 좀 보여주실래요? 혹시 누워있는 게 장기는 아니죠? 어머, 코를 너무 시원하게 군다. 확실히 잠이 많은 친구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간식을 굳이 입에 물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뭔가 좀 특이한 매력이 있긴 있어요.
5: 금동이요?
0: 자는 중에도 꼬박꼬박 대답하는 모습인데요.
5: 금동이요? 냥? 냥?
0: 그렇다고 얌전한 고양이는 아니에요. 화나면 덤빕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좀 얄미운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자자, 드디어 장기를 선보일 타이밍인가요? 자, 열었고요.
4: 어머나, 이거 갑자기 왜 닫혔냐, 뭐지? 이번엔 냉장고 문 열기 도전! 아, 좀만 더,
2: 지하철 힘든데 봤어.
4: 아니야, 할 수 있어!
0: 뭐지? 똑똑한데 허당인 이 녀석? 금동아, 이젠 진짜 모습을 보여줘!
4: 여기 있다.
0: 오, 야바이 게임? 그릇 두 개 중 하나에만 사료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담보네? 오, 정답! 자, 이번엔 그릇 세 개 도전. 아까보다 더 복잡해졌고요. 이건 저도 놓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지? 진짜 금동이의 선택은? 와우, 정답! 반전 매력까지 겸비한 똑똑한 천재 고양이 금동이.

0: 좋아.
1: 다시 아포지 좀 잡아볼까? 오케이.
2: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 스타일이 남다른 친구인데요. 사진 찍는 포즈도 예사롭지 않고요.
1: 그렇지, 다르게 또 잡아줘. 오케이.
2: 러블리한 매력으로 똘똘 뭉친 샤샤샤 샤샤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샤샤샤. 까꿍. 단 한 번의 등장도 시선을 사로잡게 만드는 모델 본능.
3: 샤샤,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4: 먹인 지금 바로 집사 마음의 저장. 사진 찍어줘.

0: 엄마 좀 봐봐.
1: 샤샤네 집에 또 한 마리의 모델 붙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동생 루루입니다. 어우, 러블리한 샤샤랑은 다르게 루루는 시크한 매력이 있는데요.
0: 옳지. 루루야, 엄마 봐봐. 다른 포즈 다 해볼까?
1: 루루, 지금 약간 시크한 컨셉에 루루.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루루 너 냉미남이었구나.
0: 형이 yes. 싫어? 하나 또?
1: 루루의 또 다른 반전 매력, 시크한 모습 뒤에 가려졌던 야성미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2: 고민형, 냥냥 펀치 맛이 어떠냐? 으쌰 으쌰 으쌰.
1: 또 어딘가를 예의주시하는 루루.
2: 이게 어디? 아빠 치워라.
1: 역시 누나한텐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사진 찍을 땐 프로처럼 멋쟁이 고양이 남매 샤샤와 루루였답니다. 다음 친구도 역시 비판 스타일이 돋보이는 패셔니스타인데요. 팔색조 같은 매력이 돋보이는 강아지 몰리입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소품들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땐 바람개비 모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칠 땐 하트 뿅뿅 선글라스. 가끔 이렇게 팝스타 느낌도 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찍힌 풍경들도 하나같이 다 예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몰리는 제주도에 사는 제주 강아지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화려한 패션에 제주 풍경까지 비주얼 맛집이 따로 없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목할 장소는 바다입니다. 몰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놀이 패션이거든요.
3: 얼른 불러요.
1: 수영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수영복 체크 먼저 하고요.
0: 몰리야, 내려와 이제. 내려와. 내려와.
2: 나 수영 완전 잘하지. 근데 이상하다. 왜 앞으로 안 가지?
1: 누가 봐도 물놀이 즐기고 온 강아지의 모습이죠. 선글라스까지 찰떡이다 진짜.
0: 네, 수영할게요.
1: 자, 이번엔 진짜 바다로 왔습니다.
3: 올라가자.
1: 구명조끼와 튜브까지 완벽하게 세팅 후 멋들어진 수영 실력을 올라. 뽐내는 중인데요.
3: 올라가자. 와, 물이 진짜 잘한다.
1: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시원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몰리. 물놀이 패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수영 실력도 대단한데요.
3: 엄마 어딨어? 아, 귀여워.
1: 간단히 쏟아지는 몰리의 인생샷. 앞으로도 많이 찍어주세요.
4: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건 분홍색이지? 던진다. 갔어. 살색 공 갖고 와. 대신에.
1: 방금 던진 분홍색 공 말고 살구색 공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4: 이건 보라색이잖아. 이것도 던져줘? 던져줄게. 갖고 와. 살색깔.
1: 분홍색에 보라색에 살색 꽤 어려운 미션인데요.
4: 살색이다. 잘 생각하고 갖고 와라.
1: 오, 살구색 공. 말만 듣고 색을 구분해서 갖고 온 거라는 거죠? 와, 똑똑한데? 똑똑한 천재견 소금이에겐 이런 귀엽고 깜찍한 개인기들은 식은 죽 먹긴 합니다.
4: 옳지. 잘했어.
1: 하나에 꽂히면 금방 집중하는 소금이. TV 보기도 취미 중 하나고요. TV보다 작은 휴대폰 영상도 푹 빠져서 자주 감상하곤 한답니다. 그렇다고 소금이를 조용한 친구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거든요.
4: 소금아, 그 영수증 소금일 거야? 이거 망고 안 먹고 싶어?
1: 뜬금없이 영수증에 꽂혔지만 앉아. 망고는 포기 못하지.
4: 앉아. 영수증 안 뺏을게. 영수증.
1: 하지만 영수증도 포기 못해. 자기 주장이 확실한 만큼 고집도 한 고집하는 것 같죠.
4: 그래서 안 갈 수 없잖아.
5: 다치셨어.
4: 같이 갈 거야? 이쪽은?
1: 산책 중에 갑자기 멈춰선 소금이. 무슨 일일까요?
4: 계속 그러고 있어. 엄마 간다. 여기까지 오면 유모차 태워줄게, 소금아.
1: 아, 유모차가 타고 싶었던 거구나. 말을 다 알아듣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4: 태워줘.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1: 그렇게 유모차에 탑승한 소금이. 전방 주시 중요하죠.
4: 속 있잖아, 또.
1: 덜컹거릴까봐 바로 자세를 낮추는 소금이. 천재 아니야?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개성 만점 천재견 소금이었습니다. 보호자 함께 산책 중인 보더콜리 강아지 맥스. 당황했는데요.

0: 잘 놀다가 가슈.
1: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나요? 그럴리가요. 오히려 비가 와서 더 신난 보호자와 맥스. 물 만난 물고기가 아니라 물 만난 강아지가 따로 없네요.
2: 야, 아이치.
1: 내친 김에 원반 던지기까지 가자. 와, 근데 빗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세진 것 같은데요. 더 굵어진 빗줄기에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맥스. 멋있다, 맥스. 자, 이번엔 더 멀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점프. 와우. 맥스도 엄청 신난 것 같죠? 근데 사실 제일 신난 건 보호자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짧고 굵게 한바탕 놀아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맥스. 그런데 아까 봤던 오리 가족과 또 마주쳤네요.
0: 조심해서 돌아가쇼.
1: 슬쩍 다가가 보는데 부담스러운지 그대로 턴.
3: 뭐 오리가 싫어서 간다.
1: 어쩌다 마주친 오리 가족들도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봐요. 오늘따라 조금 더 특별했던 산책 시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랄게요.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정음아, 어? 오늘은 피자 만들자.
1: 피자?
0: 우리 빵 위에다가 좋아하는 음식 다 올리자.
1: 다 올리자.
0: 빵에 토마토 소스를 먼저 바르고.
1: 바르고.
0: 자, 그리고 피망.
1: 피망.
0: 피망을 올려요. 자,
2: 파인애플을 올려요.
0: 그 다음엔 페퍼로니. 페퍼로니를 올려요. 페퍼로니를 올리고.
2: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0: 내가 할아버지께 구워달라고 할게. 할아버지.
1: 피자를 구워요. 피자가 부풀어요. 피자 완성.
2: 피자 왔습니다.
0: 우와, 맛있는 피자다. 우와. 피자를 먹어요. 피자는 맛있어요.
3: 정엄마, 응? 할아버지 피자 못 드셨는데?
2: 할아버지는 다시 만들어 드리면 되지.
4: 네? 어쩌지? 할아버지 다시 만들어 드릴 재료가 없네.
3: 정엄마, 뭐든지 자판기.
2: 그래, 아이야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5: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8: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피자가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한글의 문!
6: 피자에 피를 쓰려면 피읍이 필요해. 피읍의 문을 찾자. 트, 트, 트, 트, 트, 트. 푸, 푸, 푸, 푸, 푸, 푸.
9: 여기야!
6: 푸, 푸, 푸, 푸, 푸, 푸.
8: 피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0: 피읍을 찾아야 돼. 피읍.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군. 하늘에서 찾아봐야겠어. 차! 오호, 폭포. 찾았어. 폭포의 피읍.
1: 나라 한글.
2: 피읍이 이를 만나 피읍.

0: 레시피.
1: 피자에 자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2: 츠츠츠츠츠츠
1: 여기야.
2: 츠츠츠츠츠츠
3: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지읒을 찾자. 자라야, 안녕? 지읒 못 봤니? 놀랬구나. 미안해.

0: 지읒이 알을 만나 자. 자.
1: 기자 합체!
2: 저장 완료! 피, 자! 국민자금의 손으로!
3: 와, 피자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뭐든지 자판기에 피자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우와, 피자다!
4: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피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피자. 푸. 푸. 푸. 푸. 푸. 이. 이. 이. 푸이, 푸이, 피, 피, 피, 즈, 즈, 즈, 즈, 즈, 즈,
5: 아, 아, 아, 아, 아,
4: 즈, 아. 자, 자, 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를 한번 먹어볼까?
6: 꿀꺽, 꿀꺽,
4: 피자는 맛있어.
6: 피자 글자 맛있어요. 냠냠.
4: 윙. 한글 피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푸. 푸. 푸. 푸. 푸. 푸. 푸. 이. 이. 이. 이. 이, 이, 푸이, 푸이, 푸이, 피, 피, 피,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아, 아, 아, 아, 아, 아, 즈, 아. 자, 자, 자, 자, 피자, 피자, 피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피, 자. 친구들, 따라해봐요. 피, 자.
7: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주차, 피자, 모자.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주차, 피자, 모자.
4: 피자. 훈민정음이 피자를 만들어요.

피자는 정말 맛있어요. 어? 다 먹어버렸네. 폭포의 피읍이 이를 만나 피, 자라의 지읒이 아를 만나 자. 한글 카드를 넣으니 피자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휴지.
2: 아이야 용사, 출동!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찾아오지!
3: 아니야, 정음아. 찾아오지가 아니라 일으키지.
4: 응?
3: 봐봐.
4: 응?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3: 물 엎질렀네.
5: 어떡해.
3: 아, 휴지!
5: 휴지!
3: 아, 휴지로 닦자.
5: 응. 휴지는 어디 있지?
3: 어?
2: 휴지는 화장실에 있지. 내가 가져올게.
3: 응. 응.
5: 휴지.
2: 휴지 가져왔어. 휴지!
3: 자, 휴지로 싹싹.
2: 휴지로 싹싹. 휴지로 싹 닦았네.
3: 휴지 최고!
2: 최고!

0: 돼지가 없네? 어떡하지? 훈민아, 정음아, 휴지 좀 부탁해.
1: 네, 할아버지, 휴지 여기 있어요.
2: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1: 휴지, 휴지가 풀렸네.
3: 우와, 휴지가 길다.
1: 호랑이야, 휴지 길로 걸어가.
3: 자동차도 갑니다.
1: 안녕.

0: 맞아! 할아버지 휴지! 어? 어쩌지? 휴지가 더러워졌네.
1: 이 휴지는 나중에 더러운 거 닦을 때 쓰자.
0: 응!
1: 자, 여기 담아오자!
0: 그런데 할아버지 드릴 휴지는 어디서 가져오지?
1: 아이야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2: 그래!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5: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휴지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한글의 돈!
1: 휴지에 휴를 쓰려면 히읗이 필요해. 히읗의 문을 찾자.
2: 흐흐흐흐흐흐흐흐
3: 여기야!
4: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3: 간다! 간다.

0: 휴지의 지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1: 지읒.
0: 여기야.
2: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지읒. 여기에 지읒이 있을까? 응? 오. 찾았어. 조개의 지읒.
1: 지읒이 이를 만나 지
0: 지
2: 휴
0: 지
1: 휴지
3: 합체
1: 저장 완료
3: 휴지 훈민정음의 손으로
4: 휴지 한글 카드가 생겼어.
5: 빨리 한글 카드 넣어보자.
4: 응?
5: 뭐든지 자판기에 휴지 한글 카드를 넣으면
4: 우와, 휴지다.
6: 훈민아, 정우마, 휴지 좀 제발.
4: 휴지, 휴지, 휴지, 휴지.
6: 아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휴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휴지.
7: 흐, 흐, 흐, 흐.
8: 유, 유. 유, 유, 유, 유, 유. 흐유. 흐유. 휴. 휴. 휴.
6: 휴.

0: 이 주이 주이 지 지
1: 휴지 휴지 친구들 할아버지는 코를 풀어요. 어? 휴지가 여기 있어요.
2: 꿀꺽 꿀꺽 휴지 글자 냠냠.
1: 아이 시원해. 응? 한글 휴지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0: 휴, 휴,
1: 휴.
0: 쥐, 쥐, 쥐.
1: 휴지, 휴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휴, 쥐.
2: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휴지, 가지, 김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휴지, 가지, 김치.
1: 휴지.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께 휴지를 갖다 드리자. 휴지가 길게 풀어졌지요? 어? 휴지가 더러워졌네. 황소의 히읗이 유를 만나 휴. 조개의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깨끗한 휴지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메이트.

0: 넘버블럭스 숫자 누리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누리 AR카드 엑소 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여기는 정은병원이에요.
1: 여기는 훈민약국이에요.
0: 정은병원에서 치료받고
1: 훈민약국에서 약 받아가세요.
0: 순서대로 들어오세요.
2: 이가 너무 아파요.
0: 아 해보세요. 아.
2: 아.
0: 이빨이 썩었네요.
2: 찌!

0: 다 됐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약 타러 왔습니다.
2: 처방전 주세요.
1: 여기요.
2: 아, 바로 이 약이군요. 말랑말랑 젤리 약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낙타 환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1: 마음이 아파요.
0: 네?
1: 사막에 친구가 없어 혼자 심심해요.
0: 이럴 땐 어떤 약을 처방해 주지요?
2: 아, 약을 써서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낙타에 약이 나올 거예요.
0: 아,
1: 그럼 아이야 용사를 불러야죠. 한글 용사, 아이야!
0: 아이야!
3: 아, 이,
4: 야!
3: 얘들아, 안녕?
0: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약, 약이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약을 쓰려면 먼저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바람이 부는군. 저건 뭐지? 열기구잖아. 찾았어. 열기구의 이용.

0: 야! 약의 야는 여기 찾아왔어. 이제 받침 기억을 찾자.
1: 받침에
0: 문!
2: 얌, 얌, 얌, 얌. 양, 양, 양, 양. 약, 약, 약, 약.
3: 여기야!
2: 약, 약, 약, 약.
1: 받침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받친 기억을 찾아야 돼. 어? 찾았어. 어? 시공간을 멈춰줘.
1: 내가 도와줄게.
2: 멈춰라 시공간.
0: 국수에

0: 아침 기업.
1: 나라 한지.
0: 하차. 아침 기업. 아침 기업.
2: 야.
0: 아침 기업. 야.
2: 하체.
3: 저장 완료.
2: 야.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약 한글 카드다.
2: 뭐든지 자판기에 빨리 넣어보자. 뭐가 나올까?
4: 뭐든지 자판기에 약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약이네. 어? 약이 아닌데? 어? 낙타네.
2: 나랑 닮았네.
4: 같이 놀자.
2: 기분이 좋아졌어.
4: 낙타의 약은 친구였네.
2: 친구가 약이었네. 같이 놀자. 뭐 하고 놀까?
5: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야, 윽. 야, 윽. 야, 윽. 약. 약. 약. 낙타야. 네가 외로워서 마음이 아픈 거구나. 할아버지가 친구가 꿀까? 되어줄게.
6: 냠냠.
5: 야? 야. 받침 기억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약, 약, 약. 주, 주, 주, 주, 주. 구, 구, 구, 구, 구. 약, 주, 구. 죽, 죽, 죽. 구, 구, 구. 국! 죽! 약!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약! 친구들, 따라해봐요! 약! 끝!
6: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양말, 약국, 약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양말, 약국, 약사.
5: 약. 여기는 훈민정음 병원이에요. 낙타는 마음이 아프대요. 어떤 약을 지어주지? 열기구의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국수의 받침 기역을 만나 약. 한글 카드를 넣으니 낙타가 나왔어요. 낙타의 약은 친구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훈민정음은 약을 잘 지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문.

0: 들어간다.
1: 어, 정은아, 거기 문 아니야.
2: 그럼 문은 어디 있어?
0: 이제 만들어야지.
2: 아,
0: 우리 같이 문 만들자.
2: 응.
0: 어떤 문을 만들까?
2: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0: 옆으로 밀고 닫을 수 있는 문.
2: 자동으로 열리는 문.
0: 좋아.
2: 아, 여기에 문을 만들자.
1: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2: 훈민아, 응? 좀 도와줄래?
0: 어?
2: 자, 어? 이렇게 해보면 짠.

0: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1: 응.
0: 우리 이사 가자.
1: 그래.
0: 일단은 따뜻하게 먼저 이불을 깔아줄게요.
1: 네.
0: 자. 이제 친구들 들어갑니다.
1: 네.
2: 어떤 친구일까?
0: 물범 들어갑니다.
3: 들어가세요.
0: 물고기 들어갑니다.
4: 어서 오세요.
0: 어? 친구들이 배가 고프대요.
2: 오, 어쩌지? 오.
0: 간식 들어갑니다. 이제 정음이도 들어오세요.
4: 네, 들어갑니다.
2: 재밌겠다.
3: 우와.
2: 자.
1: 우와.
0: 줘봐. 우리 문 열고 나갑니다. 이제 문 닫습니다.
4: 문이 있으니까 좋다.
0: 정말 멋진 문이야. 아, 여기에 문이라고 써놓자.
1: 응.
0: 자.
4: 오, 잘 쓴다. 우와. 오.
0: 문 닫았다.
4: 뭔가 이상한데? 이거 무 아니야?
1: 오.
0: 문.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0: 한글용사 아이야.
5: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7: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문! 문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6: 문을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5: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8: 여기야!
5: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

미음을 찾자. 미음, 대체 어디에 있지? 어? 찾았어. 모자의 미음.

0: 리음이 우를 만나 무.
1: 무. 문의 문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을 찾자. 받침의 문.
2: 물, 물, 물, 물, 물. 묵, 묵, 묵, 묵, 묵. 문, 문, 문, 문, 문.
3: 여기야!
1: 받침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받침 니은을 찾아야 돼. 오, 재밌어 보이는군. 구경 좀 할까? 오. 아, 찾았어. 손에 받침 니은.
1: 나와라, 한글.
0: 아차! 받침 니은. 받침 니은. 무. 받침 니은. 문
2: 합체.
3: 저장 완료. 문.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우와, 문 한글 카드다. 빨리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5: 응.
4: 어? 이? 이건 문패잖아.
5: 문패? 어?
4: 자. 그럼 내가 문이라고 써볼게.
5: 응?
6: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문. 무. 무. 무. 은. 은. 무. 은. 문.

0: 문. 오, 문이네. 떡떡떡. 문 열어주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깜짝이야. 아까 진짜 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1: 꿀꺽. 받침 니은 맛있다.
0: 받침 니은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문.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문. 친구들 따라해봐요. 문. 끝.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선물, 신문, 창문.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선물, 신문, 창문.
0: 문. 훈민정음의 집이에요. 멋진 문도 만들었지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훈민정음은 문이라고 쓰고 싶어요. 모자에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손에 받침 니은을 만나 문.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문패가 나왔지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훈민정음은 문을 잘 만들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날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가.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은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답답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정의의 용사 황기능과 함께하는 오영.

0: 보자. 누구를 데려가야 되나?
1: 저 친구 어때?
0: 왜 너 혼자? 어?
1: 쟤는 누구야? 고슴도치 아니야? 너 왜 울어?
2: 가시 때문에 아무도 나랑 안 놀려고 하거든. 너네 나랑 놀래?
0: 우리가 왜? 그 뾰족뾰족 가시에 찔리면 어떡하라고.
1: 맞아, 저리가. 애비,
0: 애비, 애비.
2: 나무에.
0: 저 뾰족뾰족 가시 생각만 해도
1: 무서워.
0: 너무 무서워. 너
1: 뾰족뾰족한 가시?
0: 아무도 안 놀아줘서 화가 난 마음. 가시별 대장님의 부하로 딱이지 않아?
1: 어디 갔어? 빨리 찾아.
0: 저쪽.
1: 야, 도치야.
3: 얘들아,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
4: 청소는 너무 힘들어.
5: 그런데 여기엔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 알아?
3: 그러게. 아니, 아까 분명 여기저기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상하다.
4: 뭐야?
6: 저기 쓰레기가 모아져 있어.
2: 그랬냐? 누가 모아뒀지? 가보자.
4: 뭐야? 쓰레기가 움직였어.
3: 얘들아, 그 쓰레기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는데?
4: 뭐야?
2: 뭐지?
6: 쓰레기가 일어났다!
2: 나 쓰레기 아니고 고슴도치야.
5: 고슴도치?
2: 안녕. 혹시 여기 있는 쓰레기들 네가 다 청소한 거야? 쓰레기가 많길래 몇 번 굴러다녔더니 이렇게 다 모아졌네.
7: 우와, 고슴도치 대단하다.
2: 내가 대단하다고?
5: 그럼 힘든 청소를 쉽게 끝냈잖아.
4: 고마워. 마무리는 우리가 할게.
3: 네, 얘들아, 어서 하자.
4: 그래.
2: 울고 있지 않았어?
4: 맞아.
2: 실은 그게...

0: 배터리? 다들 너무했다.
1: 맞아. 도치야, 이제부턴 우리랑 놀자.
2: 그래.
3: 좋아, 좋아.
4: 정말? 나한테 먼저 놀자고 말한 친구들은 너희가 처음이야.
5: 그래? 그럼 얘들아, 우리 다 함께 술래잡기 하는 거 어때?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술래잡기 가면 뭐?
6: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5: 그럼 다섯 가지 세고 잡는다. 어? 자, 다 함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아!
1: 자, 어디 한번 잡아보시길.
5: 좋아, 그렇다면 도치를 잡아! 거기 딱 있어.
4: 미안해. 나 때문에.
0: 뭘 이런 거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나 진짜.

0: 난 역시 외톨이가 어울려. 나 갈게.
1: 아, 지치야 가지 마.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2: 그래, 도치야.
3: 하지 마.
1: 아, 좋은 생각 반짝.
4: 어?
5: 뭔데?
4: 뭔데?
1: 준비할 게 있으니까 일단 가자.
3: 가자.
4: 도치야, 일단 가자.
6: 도치야. 갈 거야.
3: 가자.
7: 뭐야? 고슴도치가 그새 번개학교 친구들이랑 친해진 거야?
8: 아이, 가시벨 대장님한테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7: 걱정 마. 무조건 데리고 갈 거니까.
4: 응? 와!
1: 이렇게 장갑을 끼면 도치 가시를 만져도 안 아프잖아.
5: 우와, 역시 반짝이야.
4: 좋아, 좋아. 자, 그럼 내가 다시 술래 준비하시고 잡으러 간다. 예, 도치부터 잡자. 나머지도 딱 기다려. 다 잡아주겠다.
8: 놀자.
0: 응. 뭐야, 아까는 안 논다더니.
7: 그게 아까는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어.
8: 우리랑 가면 가시벨 대장님께서 힘도 세게 만들어 주실 거야.
0: 힘을 세게?
7: 응.
0: 우와. 근데 나 안 갈래.
7: 왜?
0: 나 여기 친구도 생겼거든.
8: 친구? 번개학교 애들 말이야?
7: 야, 걔네들 번개맨 때문에 착한 척 하는 거야. 맞아. 원래 진짜 나쁜 애들이거든.
0: 응. 나쁘다고? 아닌데.
7: 아니긴.
4: 와, 다 좋아.
7: 애들. 일단 숨어봐.
4: 다 좋아, 빨리.
7: 빨리.
6: 뭐야? 도치는 술래잡기 하다 말고 어디 간 거야?
3: 그러게. 야, 어디 간 거?
4: 돌아라. 너 아까 찔린 데 많이 아프구나.
3: 아니 사실 도치랑 노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장갑까지 꼈지만 가시에 또 찔릴까 봐 나 진짜 무서워.
4: 저기 얘들아, 사실 나도 좀 무섭긴 해.
7: 우와. 거봐. 고슴도치야, 들었지? 어? 들었지?
3: 아차.
4: 아니 도치야.
0: 무서운데. 억지로 논 거야? 왜?
7: 왜긴 왜겠어. 네가 불쌍하니까 그랬겠지.
8: 불쌍해서 놀아주는 척? 그게 더 나빠.
7: 나빠.
0: 너희들은 다른 줄 알았는데 너희도 다 똑같아.
1: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도치야. 이리 와.
7: 싫어.
3: 환자가. 괜찮아?
7: 가시벨 대장님한테 가면 진짜 잘해주실 거야. 어?
8: 그래, 우리랑 가자.
7: 가자.
4: 도치야, 가면 안 돼.
0: 가면 안 돼.
4: 도치야, 가지 마. 번개학교 아이들은 너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해. 그래, 도치야. 우린 친구잖아.
0: 친구라고? 너 거짓말 하지 마!
4: 잠깐만.
0: 너는 다 미워.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7: 그래. 그렇게 도망가면서 친구는 무슨 친구?
8: 웃긴다, 웃겨.
7: 진짜.
4: 도치야, 널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자, 어서 이리 와.
7: 오지마.

0: 정치야, 너 또 속을 거야?
1: 번개맨한테 가면 절대 안 돼.
0: 그래, 우리랑 못 가게 방해하는 번개맨. 그래, 번개맨 공격해. 어? 번개맨도 미워.
2: 번개맨.
3: 조치야, 아무도 널 싫어하지 않아.
2: 번개맨, 조치야,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4: 우리가 고슴도치랑 노는 건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래.
5: 그래 조치야, 그러니까 화 풀어.
0: 그래
6: 그래 조치야.
2: 얘들아
1: 너무 감동적이야 얘들아.
0: 아차차 뭐하는 거야. 오늘도 실패야. 작전상 후퇴. 가자.
1: 너희들의 우정 응원할게. 힘내.
0: 아이 와.
2: 저 번개맨 그리고 얘들아 미안해.
7: 아니야, 오해해서 그런 거잖아.
8: 그래, 너무 미안해하지 마.
2: 우린 친구니까.
6: 맞아.
2: 친구? 고마워. 야,
6: 아주 멋진 걸. 친구들, 도치와 번개 학교 친구들의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응원해 줄 거죠?
9: 네!
6: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우체조 함께 해요!
9: 네!

0: 한계, 한계, 한계,
1: 번개 파워 우리의 영웅.
0: 번개, 번개, 번개,
2: 번개 파워.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퍼주세요.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파워 우리의 영웅 자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파워

0: 오늘의 이야기 황금 거위.
1: 옛날 한 왕국에 세 형제가 살았는데 어느 날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2: 역시 일하다 먹는 밥이 꿀맛이지.
3: 난 일하다 먹어도 놀다 먹어도 매일매일 꿀맛이야.
4: 맛있게 먹어요 형들.
2: 그래.
4: 우와 맛있는 냄새. 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2: 뭐, 나눠? 에휴, 나 먹을 것도 없거든. 저리 가. 아,

0: 좀.
1: 아치! 아유, 내가 나눠주려고 했는데 침이 다 묻었네. 어떡하나? 아, 내가 감기에 걸려서 이거 먹으면 감기 올마.
0: 아유, 저 형제도 요정님, 이리 와 제빵 드세요. 전 배가 안 고프거든요. 어, 아이 참, 아이 얘를 왜 눈치 없이.
2: 배가 고픈데도 빵을 나눠주시다니 정말 착하시네요. 저기서 나무로 도끼질하면 선물이 나타날 거예요.
0: 네?
3: 어, 선물?
0: 선물이요?
2: 맛있게 먹을게요.
0: 어, 네, 아, 안녕. 선물? 선물이라고? 어디 나무? 나무 뒤에 어디야? 하나, 둘, 아차!
4: 뭐?
0: 이건 황금거위?
3: 어, 요정이 말한 선물이 황금거위였어? 어.
1: 우리 막내는 착하니까
5: 이건 내꺼. 어.
1: 아, 형은 좀 비껴.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내꺼.
3: 아유, 무겁다. 이거 내려. 내려. 아이고, 뭐야. 이거 손에 딱 붙었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막내야. 야, 야, 오리 좀 잡아봐.
0: 자.
1: 자.
0: 으쌰.
1: 아우, 어떡해, 이거.
3: 아이, 진짜로 붙었어? 아이, 기다려봐. 자. 잠깐만.
1: 아이고, 간지러워.
3: 아니, 나도 붙었어. 안 떨어져.
0: 뭐?
1: 뭐라고요?
0: 뭐라고요?
1: 아이고, 어떡해.
0: 나는 떨어지는데?
1: 아니, 너는 왜 떨어지? 나는. 아, 엄마.
0: 형들, 일단 진정하고 빨리 우리 집으로 가요.
1: 그래, 가자.
0: 가자, 조심, 조심. 하나, 둘, 하나, 둘.
1: 하나, 둘.
6: 세 형제가 집으로 가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착착착착착 붙기 시작했어요. 사는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성 앞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일까요?
7: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거. 아유, 좀 웃어보거라. 어?

0: 그래. 자네는 어떻게 우리 공주를 웃길 거지?
1: 엄마, 저는 아주아주 아주 웃긴 개그로 공주님을 웃겨드리겠습니다.
0: 그래.
1: 어서, 그럼 여기서 문제. 아이가 방귀를 두 번 뀌면 정답은 뽕뽕이!
0: 아이고, 뿡뿡이! 나가.
1: 엄마, 그러면 이번엔 몸으로 웃겨드리겠습니다. 꽃게 춤, 꽃게 변신, 헛! 꽃게.
0: 그대로 나가, 그대로.
1: 엄마, 나가, 다 같이. 꽃게.
0: 아니, 나도 안 웃긴데. 우리 공주가 웃을 일이 있나 이거? 아휴, 큰일이네, 큰일이야. 어? 아니, 우리 공주를 웃길 사람이 이렇게나 없단 말이냐?
2: 아니, 나는 왜 붙은 거야?
3: 아유, 뚝딱 아빠 떼어드리려다 저까지 같이 붙었잖아요.
4: 아유.
5: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6: 잠깐. 내가 숲에다가 도끼를 두고 왔어. 어? 막내야, 숲으로!
7: 숲으로? 숲으로!
2: 아이, 숲까지 언제 가? 다시 집으로!
7: 다시 집으로! 집으로! 멈춰!
5: 아유. 저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너무 웃겨.
0: 아이고, 그러게나 말이다.
8: 뭐야? 지금 우리 공주가 웃은 거야? 아이고, 우리 공주가 웃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우리 공주.
9: 뭐? 공주가 웃어? 아, 그게 뭐 어떻게 됐다?
7: 아이고,
9: 내 손이 떨어졌다!
6: 나도!
5: 나도요!
6: 나도!
3: 좋아. 드디어 손이 떨어졌어. 자, 이제 번개학교 친구들을 도와주러 가볼까? 자, 셋!
9: 아니, 저 사람은 뭐예요? 어? 희한하네.
2: 공주를 웃긴 막내는 큰 상을 받아서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았대요.
7: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신나게 허허허 다 같이 허허허.
10: 동해 힘찬 파도처럼 활기가 넘치는 포항에서 함께한 오유라 두둥댄 가족을 소개합니다. 지민이 안녕.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펑.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펑.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15: 정면 버스 결지면 놀이터.
16: 뽀로로 빠방.
17: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9: 3 더하기 4는 7.
20: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21: 준비 출동.
22: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23: 출발.
24: 돼버리가 도망간다.
25: 3위 쫓아가야지.
26: 순서대로 지나가.
27: 수학놀이 재밌어요.
28: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29: 다들 뭐 먹는 거지?
30: 이게 뭐예요?
3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4: 출동.
33: 얼굴엔
34: 순한 킹킹.
33: 중물엔
34: 덥덥한
35: 순하게 지켜줄게.
3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0: 호비는 아프대요.
9: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11: 시원해.
12: 언제나 신나는
13: 뽀로로 유치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9: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뭐든지 가지고 놀아주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걸, 뭐든지 뮤직 박스. 오, 어깨가 들썩들썩거려. 신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찾아봐야지.

0: 여기야. 뭐가 이렇게 커? 뭘까? 빨리 뜯어봐야지. 오늘은 바로 짜잔. 신나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온 건가 봐. 빨리 가지고 가야지. 뭐가 이렇게 무거워? 으차! 으차! 어우, 무거워.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뮤직박스 열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뮤직박스는 얘들아, 아직 보면 안 돼. 눈 감고. 일로와, 눈 감고, 눈을 감아요. 약속 지켜요. 절대 보지 마요. 자, 이쪽으로 앞으로 보세요. 짜잔! 커다란 박스가 또 왔습니다! 예! 이제 커다란 박스도 안 무섭죠? 그죠?
1: 네.
0: 오늘의 박스는 신나는 아프리카야. 멀고 먼 아프리카. 도대체 그 먼 곳에서 어떤 것을 보내왔을까요? 어디?
2: 박지수야의 난간이!
0: 어? 어? 아프리카 머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누구세요?
2: 아티스야의 당가에 음악 없인 못 살아.
0: 어? 뭐라고 소리치시는데?
1: 음악 없이 못 살아? 어?
0: 누구세요?
2: 깝깝해! 빨리 열어주세요!
0: 알겠어요! 우리 말도 하신다.
1: 아,
0: 빨리 열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2: 아티스야의 당가에 음악 없인 못 살아, 못 살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나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은 음악 요정 아미두입니다.
0: 안녕!
2: 안녕!
0: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예! 예!
2: 뮤직박스 친구들에게 아프리카 음악 알려주려고 한국말 공부하고 왔어요.
0: 이야! 최고! 최고! 와!
2: 여러분! 아프리카 음악 한번 들려줄까요?
1: 네!
0: 어? 이거 내 건데?

0: 와! 야, 너무 멋있다! 박수! 아니, 아미도 요정님은 어쩜 이렇게 연주도 노래도 잘하세요?
1: 우리는 기쁠 때나, 네. 슬플 때나, 아르트시아의 단카에.
0: 아하! 아, 아따시의 단카에가 그런 뜻이었구나! 아, 저도요! 아따시야! 아따시아의 단카에! 음악 없이는 못 살아요!
1: 여러분!
0: 네! 네.
1: 음악 듣고 신나면
0: 네!
1: 춤을 추세요!
0: 네! 아따시아의 단카에!
1: 아르티시아의 단카에! 음악 신나면 춤을 추세요!

0: 아프리카 연주와 춤 정말 잘 봤어요.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1: 제구 베스트 댄서 제 친구 다니엘 소개해요.
0: 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우리 준비됐어요. 준비됐지? 준비됐지?
1: 진짜?
0: 우리 다 준비됐어요. 아프리카 춤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자, 다니엘, 첫 번째 동작 알려주세요. 자, 따라치자. 오, 와, 팔을 새처럼 옆으로 쫙쫙 핀다. 와, 지휘도 잘하고 적응도 잘한다. 다니엘, 두 번째. 오, 오, 하늘을 들어 올리듯이 손을 위로 쭉쭉 뻗는다. 우와. 다니엘, 세 번째 알려주세요. 오, 재밌다 이거. 봐봐, 앞으로 헤엄치고 뒤로 통통통. 앞으로 헤엄치고, 앞으로 헤엄치고 뒤로 통통통통통. 우와, 이게 제일 재밌다. 통통통통통. 우와. 얘들아, 박수. 우와, 재밌어요, 재밌어.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우리요, 신나게 처음부터 다시 추고 싶어요. 음악 큐!

지금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도 일어나서 춤추세요. 아미도 다니엘과 함께 더 신나는 아프리카 음악의 셀로 고고.

0: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1: 아저씨.
0: 오, 저기 봐.
1: 이 박스를 해주세요.
0: 오, 정엽이가 뮤직박스를 갖고 왔네. 정엽이 뮤직박스에 뭐가 들어있어? 아저씨 보여줘.
1: 네.
0: 오, 정엽이 박스에서 재밌는 소리가 들리네. 빨리 열어보고 싶어.
1: 아저씨가 여기 뜯어주세요.
0: 알겠어.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짜잔! 그림 밀기의 소리? 친구들, 안녕!
1: 안녕!
0: 오늘은 정엽이의 박스를 열어보겠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응? 이게 뭘까? 뭐지? 정엽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1: 비밀이에요. 아저씨가 맞춰보세요.
0: 아, 내 생각엔 여기에 정엽이 좋아하는 젤리. 아니요?
1: 아니에요.
0: 팽이?
1: 아니에요.
0: 초콜릿?
1: 아니에요.
0: 나 모르겠어. 정엽이가 보여주면 안 돼?
1: 네, 제가 보여줄게요.
0: 그래. 그러면 정엽이가 보여줘. 과연 오늘의 박스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줄게.
1: 네.
0: 뭘까? 뭘까? 우와!
1: 우와! 스케치북!
0: 우와! 짜잔! 진짜 정엽이의 그림일기야?
1: 네.
0: 우와, 궁금해, 궁금해. 그림일기는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정엽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겠다. 궁금했었는데 잘 됐다.
1: 네.
0: 이 그림일기 설명 좀 해줄래?
1: 네.
0: 짜잔짜잔짜잔짜잔! 이건 뭐야? 여긴 어디야?
1: 이거는 제 방이에요.
0: 정엽이 방이야?
1: 네.
0: 이 검은색은 뭐예요?
1: 검은색은 이불이에요.
0: 아, 이불이야? 난 너 미역 덮고 자는 줄 알았어.
1: 아니에요.
0: 아니구나. 어? 근데 정엽이는 왜 눈을 가리고 있어?
1: 눈을 아침에 일어나서 비비고 있어.
0: 아, 눈 비비고 일어나. 이거구나. 우와! 여기 시계를 보니까 7시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
1: 네.
0: 뮤직박스 보려고?
1: 네.
0: 오, 하이파이브!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게. 짜자잔!
1: 화장실.
0: 양치를 하고 있네?
1: 네.
0: 자, 그럼 다음 그림. 짜자잔!
1: 이거는 제가 밥 먹고 있는 건데 이거는 계란말이고요.
0: 이거는?
1: 이건 햄이고요. 이건 계란이고요. 이건 손가락이고요. 이게 포크고요. 이게 계란이고요. 이게 밥이고요. 이게 미역국이에요.
0: 미역국이야. 골고루 잘 먹는구나.
1: 네.
0: 우와, 하이파이. 알았어, 다음 장 볼게. 짜잔. 오, 노란색 버스예요. 이거는 뭐예요?
1: 이거는 유치원을 가는데 버스 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가는 버스예요.
0: 아, 스쿨버스구나. 이 안에 버스에 타면 친구들이랑 재밌는 놀이도 많이 했겠네요?
1: 네.
0: 아, 저기 봐.
1: 네?
0: 여기 그림일기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몰랐지?
1: 네.
0: 그럼 자. 와, 이 소리 뭘까? 정유미가 맞춰봐.
1: 이거 똑똑똑 시계 울리는 소리.
0: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정유미를 위해서 아침에 해주는 것 같은데 뭘 써는 소리 같지 않아?
1: 그래요.
0: 그지?
1: 네.
0: 자, 그럼 다음 소리. 오?
1: 이거 그거네.
0: 뭐야?
1: 이거 그거 그 물을 마시는 건데.
0: 오, 그래?
1: 물 마시는 건데 웅으로 해가지고 배. 어,
0: 아 물을 먹고 삼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뱉는 소리일 수도 있다? 나는 정엽이 화장실 가는 소리인 줄 알았어. 다음 소리. 정엽이의 하루에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정엽이가 일어날 때? 오, 재밌는 소리. 시계 소리 째깍 째깍 따르릉. 정엽아, 일어나야지. 정엽이가 씻을 때. 오, 여기도 재밌는 소리.
1: 세수해가지고.
0: 정엽이가 밥 먹을 때. 오, 이 소리는 뭐지? 엄마의 요리하는 소리.

숟가락 젓가락 찹찹 냠냠. 이제 준비 끝. 신발 신고 따닥.

0: 와, 정엽이의 하루 잘 봤어요.
1: 그린이기 속엔 엄청 소리가 많아요.
0: 맞아, 맞아. 그치?
1: 네.
0: 정엽이가 일어나서 유치원 가기까지 재밌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구나. 정엽이는 어떤 소리가 제일 좋았어?
1: 저는 엄마가 밥 만들어줄 때요.
0: 아, 진짜? 아저씨는 정엽이가 씻을 때 나는 소리가 제일 재밌었는데. 좋아! 이제 정엽이 그림일기에서 찾은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 보겠어. 궁금하지 않아?
1: 네, 궁금해요.
0: 네, 그럼 우리 함께 공연 박스에서 확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와, 그네다.
1: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이 보이 보이 보이
2: 그네를
1: 타자. 레미,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꾸렁꾸렁 떠나요.
5: 지치고 캠핑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